0: Awful fashion. Number three, ultimate picnic friend. 자, 뭐가 정답일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normally on sunscreen, you know, like sun lotion, sun creams, we have SPF,
1: yes.
0: right? Which is the sun protection factor.
1: Yeah.
0: But when it comes to these sunbrellas or clothing, you know, they have the UPF.
1: Yeah.
0: So what factor is this?
1: Well, yeah, I've you'll given see you the, it on your yeah. rash guards.
0: Yeah, that's mm-hmm. right. Mm-hmm. 이 rash guard가요, 지금 발음 여러분 들으셨나요? 래시가드 L 아니고요.
1: Mm-hmm.
0: Rash guard R예요. Rash는 두드러기 같은 걸 말하는데 이제 햇빛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일광 화상,
1: mm-hmm.
0: 햇빛 화상 입을 수 있잖아요.
1: Yes.
0: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햇빛 차단 수용복인 거예요. Yep. Rash guard가 쉽게 말하면 그죠? 한국에서 특히 많이 입죠.
1: It's the K swimsuit. The 한복키니.
0: 네, 네. 서양 사람들은
1: No, 비키니, 비키니.
0: 최대한 많이 exposing을 yeah. 해가지고
1: You have to tan.
0: Tanning 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니까
1: yeah, they,
0: 서양에서는.
1: They think it's weird. Why do you cover up?
0: 문화적인 차이가 좀 yeah.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피부가 좋고 주름이 없고
1: yes.
0: 네, 이런 또 장점이 있기는 해요. 자, anyway. UPF가 뭐의 약자인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양산 즐겨 쓰시죠? 잠시 후에 보겠지만 서양에서는 이 양산이 예전에는 정말 너무 보기 힘들었고 아주 낯선 컨셉이었어요. 왜냐하면 햇빛 좋아하니까.
1: Yeah. Maybe a 막아? Long time ago when they, you know, used to wear parasols.
0: 맞아, Victorian yeah. era. Yeah. 이럴 때는 뭐 사람들이 들고 다녔을지 모르겠지만.
1: And wear gloves.
0: 그렇죠. 근데 20세기, 뭐 21세기에는 잘 안 보이다가 요즘에 뭐 기사 속에서 나옵니다만 이제 K-뷰티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덥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깐만 동양 사람들은 이거 우산 같은 걸 들고 다녀? 우리도 쓰자. 이런 내용이 잠시 후에 펼쳐집니다. Alright, enough said about that. Let's have a look at your messages. 6465님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체이맘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찰관인데요. 이번에 7월 14일부터 한 달간 크로아티아 안전한 여행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크로아티아 파견 근무 다녀왔습니다. 네, 그곳에서 한국인 관광객들 만나면은 반갑다, 든든하다 웃으며 맞아주셨는데요. 무사히 유종의 미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며 일상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셨어요.
1: 와,
0: 아, 너무 좋네요. 안전한 여행지 프로젝트.
1: Yeah.
0: 오, 이런 게 있군요. Oh. 네. 저는 경찰관 분들을 정말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차가 지나가면은 꼭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는 저기 우리 이제 17일 월요일 날 공휴일이었잖아요. 대체 공휴일. 그래서 저희는 생방송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운전해서 집에 가는데 그 공휴일이라 그런지 음주 체크, 음주 검사를 이제 도로에서 하더라고요. 예. 저 너무 대화를 하고 싶은데 경찰분들 보면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시잖아요.
1: They didn't pull you over?
0: 아니, 다 당연히 검사했죠.
1: So they were okay. They were checking you with the breathalyzer.
0: 술 마지막으로 먹은 지가 지금 몇 년이 돼가지고 지금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반가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1: But they were checking your breath.
0: 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빨리 지나가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1: They were busy.
0: 네, 지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1: I'm sure they know.
0: 너무 반가워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경찰관분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체이맘님 경찰관분도 감사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박용래님, 우리 애청자분이시죠? 네, 쌤들, 저 드디어 내년에 실용영어학과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다 모닝 스페셜에서 갈고 닦은 영어 실력 덕분에 꿈을 꾸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꾸벅 하셨어요.
1: 와우.
0: So just to give you some backstories about this particular listener. She's an avid morning special listener. And I believe she used to be a midwife. So this is a complete, you know, sort of 180 from what she used to do. And now she's going to study 실용영어. This is amazing.
1: Wow.
0: Yeah. And as a sort of mature age student,
1: yeah.
0: you know, learning has
1: Something
0: a special
1: new,
0: meaning
1: yeah.
0: when you're a little bit older.
1: Yes.
0: Right? So, we wish you the best.
1: We do wish you the best.
0: Oh.

0: 정말 정말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2278님 너무 감동적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오늘 오프닝에 있었던 조셉 볼 신경과 전문의 이야기 말씀이시죠? 저도 이태석 신부님이 졸업하신 인제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뿌듯하네요 하셨는데, 아, 동문이시군요. 네. 그래요. 뭐, 전 국민이 다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고 이태석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을 보고 또 감명을 받은 조셉 볼 의사가 이제
1: Dr. Joseph Ball,
0: 나왔어요. 네. 그래서
1: right?
0: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1: And I'm sure there are others who are
0: 맞아요.
1: doing the same, but may not have the media coverage or,
0: 맞아요.
1: documentaries that have been made about them, but are still doing the same kind of work.
0: 맞아요. 그리고 앞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의대 다닌 동안에 학비를 조달했을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국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고 권성현? 네. 이제 의대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런 이제 의대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조셉 볼의 이야기를 듣고 6년 동안 학비 다
1: They wanted to
0: 지원을
1: help.
0: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대신해서 해달라.또
1: Oh, what a
0: 이런
1: touching
0: 인연이,
1: story.
0: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러다 울겠는데.
1: I know.
0: 자, 노래 듣겠습니다. The National Parks, Great Wide Open.

0: That was The Great Wide Open by the National Parks.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Sun's out, UV umbrellas out.
0: 해가 쨍쨍해지면 양산을 꺼내세요.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sun's out. 태양이 이제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럼 UV umbrellas out. 우산을 꺼내라. 이런 건데 우산이 아니라 UV umbrella니까 햇빛 차단하는 양산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뭐 suns out, guns out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변형해서 쓴것 같아요.
1: Yeah, your guns refer to your
0: 맞아
1: muscles.
0: 맞아요.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우리 민소매 옷을 이제 따뜻한 날에 입는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Suns out, guns out. 따뜻하면 팔을 꺼내라.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guns가 요 biceps 뭐 이런 건가요? 팔 근육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런 표현이 원래는 있지만 여기서는 suns out, UV umbrellas out라는 제목이고요.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보통 동아시아권에서만 여름에 양산을 쓰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간혹 가다가 이 양산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여름에 보인답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1: Yeah.
0: 네. 자, 그럼 이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1: It's the reign of the umbrella, and not because of rain. Sun umbrellas, used to protect against intense heat and ultraviolet rays, have long been a mainstay in Asian countries and on golf courses worldwide. Now they're catching on in the United States, their popularity driven by social media, recommendations from dermatologists, and increasingly extreme temperatures.
0: 이 첫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It's the reign of the umbrella, not because of the rain. 동음 이의어가 나왔습니다. Mm-hmm. 지금은 바야흐로 우산의 전성기, R-E-I-G-N입니다. 그런데 rain, 비가 와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렬한 더위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해를 가리는 우산, 즉 양산은 아시아 국가들과 전 세계의 골프 코스에서는 오랫동안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양산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소셜미디어, 피부과 전문의들의 추천, 그리고 점점 더 극심해지는 기온 변화 때문입니다.
1: It's a mainstay? Yep. The mainstay, it means that it's the most important part of something. So it's the main thing that provides support or keeps a group or system going.
0: It's been a mainstay in Asia for a long time. 이 양산이라는 것이 아시아에서는 꽤 오랫동안 사람들이 여름마다 쓰던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A mainstay라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늘 옆에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Now, they're catching on in the US. Catching on?
1: When something catches on, it means that it becomes trendy, it becomes popular, it becomes fashionable.
0: 이제는 이 sun umbrellas, sunbrellas가 catching on, 유행하고 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인기를 얻을 때 something is catching on. 자, 이렇게 미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양산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To Shayla Williams, an organizational and behavioral scientist in Richmond, Virginia, described herself as a sun umbrella devotee and said she first saw people using them in 2014 when she was stationed at Camp Humphreys, South Korea, while serving in the U.S. Army. They were everywhere, and I was surprised at first because it wasn't raining, she said. Now, I'm interested in anti-aging, so I picked up the habit when I returned home. Williams, 32, uses a UV umbrella daily on her morning walks and when she's running errands, and said she has several styles, including a compact design that fits in her purse. I have fun rotating.

0: participating among my mini collection, she said. She added that she had been seeing more people in Richmond using them this summer than ever before.
1: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조직 및 행동 과학자로 활동하는 32세의 테셰이라 윌리엄스는 자신을 양산 애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2014년 미 육군 복무 중 한국의 험프리즈 기지에 주둔했을 당시 한국 사람들이 양산을 쓰는 모습을 처음 봤다라고 회상하면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양산을 쓰고 있길래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쓰지 하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도 노화 방지에 관심이 생겨서 미국으로 귀국한 후부터는 양산 쓰는 습관을 들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윌리엄스는 매일 아침 산책이나 심부름을 할 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양산을 쓰는데 핸드백에 들어갈 만큼 컴팩트한 디자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만의 작은 컬렉션을 이렇게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게 재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올여름 리치먼드 지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현지인들, 미국인들이 이렇게 양산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o Williams is a sun umbrella devotee.
0: Yeah, devotee. So it's D-E-V-O-T-E-E. And it's someone who is devoted to something. So it's a person who loves, supports, or follows something or someone with great passion, great enthusiasm.
1: Devotee, 그러니까 EE가 이렇게 붙으면은 사람이죠. 근데 무언가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애호가예요. 그래서 양산을 이 기사 속에서는 sun umbrella하고 UV umbrella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그것의 애호가라고 합니다. And when did she pick up the habit of using this? Well, it all dates back to 2014, so just over 10 years ago, when she was stationed at Camp Humphreys here in Korea.
0: Yeah.
1: And she saw all these Korean people holding umbrellas when it wasn't raining.
0: I can just see her, you know, in the neighborhood, and she was probably just noticing the people, probably women like us, wearing the sun caps, you know, with the 토시, 팔토시, and the umbrellas covering their faces. And she's probably asking people, what are they wearing? You know, what is all this? And she probably got the idea.
1: Right. Yeah. There are some things that we take for granted. For example, wearing masks in the springtime. Before COVID, in the West, people never wore masks unless there was, you know, like a contagion or something. But in Korea, we're used to doing
0: that. Yeah, it's a very normal thing.
1: And then in the summertime, as this article says, we're very used to carrying sun umbrellas.
0: We cover everything.
1: Yeah, we're all about UV protection. 자, 그래서 she picked up the habit.
0: Yeah. When you pick up something, when you pick up a habit, it means that you start a habit.
1: Yeah.
0: You start to do something regularly. Usually you're copying someone else. And sometimes you don't really plan to do it, but it kind of becomes one of your habits.
1: Pick up the habit, 그리고 무엇의 habit인지는 of라고 묘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윌리엄스가요. I picked up the habit when I returned home. 한국에 주둔해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양산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이제 본인은 미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쓰기 시작했대요. 그 얘기입니다.
0: And she says, you know, these days she carries these sunbrellas when she's running errands or going on her morning walk.
1: Yep. What's running an errand?
0: You usually use this with run. So run is the verb here. So run an errand, and it means that you're leaving your house for a short amount of time to complete very necessary practical tasks like getting groceries or dropping off mail at the post office, maybe picking up prescriptions at the pharmacy, dropping off dry cleaning. So very necessary tasks that you have to do, picking up the kids, dropping off the kids, dropping

0: dropping off your pet at to get at the groomers, things like that. So
1: Mm.
0: that you would describe as running an errand.
1: Right. 자, errand, running an errand라고 하면은요, 일상적인 용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일, 우체국에 가고 장을 보고 아이들 픽업하고 이런 것들, running an errand인데요, 심부름을 한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할때 윌리엄스가 이제 미국에서 양산을 꼭 챙기고 나간대요, 요즘에. 그리고 또 주변에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좀 봤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단락 가볼까요?
0: And it's not just women who are carrying sun umbrellas. Mark Gillian, founder and CEO of Kyoto Botanicals, a wellness brand based in Greenwood Village, Colorado, said that he regularly uses a black UV golf umbrella with a silver lining by Vessel, a luxury golf bag and accessory company, both on the course and when he takes his children to the park. A few years ago, I started noticing how strong the sun was and wanted to take care of my skin, said Gillian. 46, I never use an umbrella in the rain, but on sunny days, my UV umbrella gives me automatic shade.
1: 양산을 쓰는 사람들이 꼭 여성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웰니스 브랜드 교토 보테니컬스의 창립자이자 CEO인 46세의 Mark Gillian은 고급 골프 가방 및 액세서리 회사인 Vessel에서 만든 은색 안감이 부착된 검은색 양산을 비단 골프 코스에서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공원에 데려갈 때도 정기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게 됐어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고 싶어졌죠. 제가 비 올 때는 우산을 절대 안 써도 화창한 날에는 양산을 쓰면 자동으로 그늘이 만들어져서 좋더라고요. Okay. So there's a silver lining inside this sun umbrella.
0: Yeah.
1: So this is a literal silver lining.
0: Yeah.
1: What is a silver lining?
0: So a silver lining is usually used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a hopeful or a good sign hidden inside a bad or sad situation. The silver lining that you see when you see clouds, because of the sun that's behind it. But here we're talking about the silver, the metallic silver coating that you see inside of umbrellas on the underside,
1: right.
0: To kind of reflect the sun off of you.
1: Mm.
0: And one thing I do want to say about Americans, they don't carry umbrellas when it rains.
1: Oh.
0: I never carried umbrellas.
1: Do you just get wet?
0: You just get wet, yeah.
1: Does it not rain much? What's going on?
0: I don't know. It does rain, but yeah. I rarely see people...
1: carry umbrellas.
0: Yeah.
1: Okay.
0: Usually, I think it's because people drive, so...
1: Ah, that makes
0: sense. So you're not really out and about when it rains. Yeah, but now I guess they carry sun umbrellas.
1: Yes.
0: Yeah.
1: 자, 여기서 말하는 silver lining이라는 거는요, 은색 안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은 영어에서 silver lining 하면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느낌으로 뭔가 이제 좋은 의미로 silver lining을 많이 쓰죠. 특히나 우리가 약간 뭐 고진감래 이런 느낌으로 힘든 뭐 먹구름도 있지만 그 뒤에 태양이 뜰 거야. 그래서 테두리가 은색으로 보여 할 때도 silver lining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비유적으로는 silver lining 하면은 좋은 점, 좋은 일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 literally 말 그대로 은색 안감이라는 뜻입니다. Alright, let's take a break. We're gonna be right back after Boney M sings Sunny.

0: 이번 뉴스 커브리지 시간에는 전에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여름에 양산 쓰는 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신기해하던 미국 사람들도 이제는 양산을 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1: Companies making UV umbrellas are seeing a bump in sales. Davik, based in New York, introduced a sun parasol last summer that retails for $85. David Kong, the company's founder and CEO, introduced the style because of customer demand. Over the last 2 years, we were getting multiple calls a day to customer service from people requesting sun umbrellas, he said. This year, we've already sold twice as many as last year. Blunt, headquartered in Auckland, New Zealand, has offered UV umbrellas for more than a decade and has seen 60% year-over-year growth in sales, according to its founder, Greg Brebner. He attributed the rise in part to the global sensation of Korean skincare, fueled by social media platforms and content creators who post their Get Ready With Me routines.
0: 양산을 제조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다베크는 지난 여름 소매가 85달러짜리 양산을 출시했는데, 이 회사 창립자이자 CEO인 데이빗 캉은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 제품을 선보였다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고객 서비스 센터로 자외선 차단 우산을 요청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걸려왔어요. 올해는 이미 작년보다 양산이 두 배나 더 많이 팔렸습니다. 또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런트라는 회사는 10년 넘게 양산을 판매해 오고 있는데,

0: 창업자 브랩너에 따르면은 매출이 전년 대비 60%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장의 원인이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스킨케어 열풍 덕분이라고 하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외출 준비 루틴 영상을 올리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 흐름을 주도했다고 설명합니다. There's been a bump in sales.
1: A bump is like an uptick. It's like a sudden temporary increase or rise in the number of something, like a sales spike.
0: Yeah, exactly. 작은 언덕, 턱 이런 것도 bump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수치가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There's been a bump in sales. 매출이 늘었어요. 자, 그리고 year over year. 아, 우리 경제 뉴스에서 참 많이 보는데 YOY라고 줄이기도 하고 뭐죠?
1: YOY. So year over year, there are hyphens in between year over and year, and it's a financial and economic evaluation method that kind of compares results from a specific period, like a month or a quarter, from that exact period the previous year.
0: 맞아요. 그래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이거를 영어로는 year over year라고 합니다. What about get ready with me routine?
1: Get ready with me. This is so
0: I
1: popular. Yeah,
0: know.
1: on the tubes, and it's a very popular social media video format. Like you've probably heard of like hauls, like shopping hauls. Get ready with me is
0: What's in my
1: also,
0: bag?
1: yeah, what's in my bag, right? So it's become like a genre in itself. So a content creator will film themselves getting ready or doing like a routine task, like putting on an outfit for the day or applying makeup, styling their hair, doing something very daily and very routine. And they'll say, "Oh, get ready with me today," and then they'll put that post that up.
0: Yeah, sometimes they abbreviate it to GRWM, get ready with me. And I guess nowadays these influencers, they pack their sun umbrellas as they get ready.
1: Yeah, I guess so. Yeah, I guess that's part of their daily
0: Must
1: routine. Or
0: be.
1: maybe they put it in their bag and they're like, "Let's go and go out."
0: 그러게요. 그렇게 뭐 양산을 get ready with me 하면서 챙기니까 더 유행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Okay. Dr. Divya Shokhin, the founder of OSVI Dermatology and Surgical Institute in Manhattan Beach, California, said a UV umbrella blocks the large majority of UV radiation. She noted that a standard umbrella with no UV treatment also offers protection, although not to the same degree. Dark, densely woven fabric performs better at shielding UV rays, she said, than light, loosely woven fabric. Shokin said she almost never goes outdoors without her black and white polka dot UV umbrella, along with sunscreen. A UV umbrella blocks direct overhead ultraviolet rays, she added, but not rays that have been scattered or reflected off surfaces like pavement or sand, which can then creep in under the umbrella. I use it as an adjunct to sunscreen, not a replacement, she said.
0: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OSVI 피부과 및 외과 연구소의 설립자인 쇼킨 박사는 양산이 자외선의 대부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외선 차단 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 우산도 보호 효과가 일부 있지만 양산과는 정도가 같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자외선 차단 기능에 있어 양산의 천이 어두운 색의 조직이 촘촘하게 짜인 쪽이 밝은 색의 헐겁게 짜인 경우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쇼킨 박사 자신도 외출할 때는 흑백 물방울 무늬 양산을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꼭 챙긴다라고 하면서 양산이 머리 위에서 직접 내리쬐는 자외선은 차단하지만 도로나 모래 같은 표면에서 산란되거나 반사되는 자외선은 차단하지 못해 양산 아래쪽에서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양산을 자외선 차단제의 대체품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같이 써야 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All right. So,

0: have a look at an adjunct to sunscreen, not a replacement.
1: So an adjunct to something would mean that it's something that's added to another thing, as something that's helpful and extra, but it's not the main part, basically.
0: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adjunct, adjunct라는 것은요,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sunscreen, 자외선 차단제를 replacing 하는,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양산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s article. 자, 오늘 뉴스 커버리지의 주요 표현 다섯 개를 Karen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What's a mainstay?
1: Well, the mainstay would be the main thing that provides support. It could be something that keeps a group or system going, or something that holds everything together.
0: Okay, let's have a look at your sentence.
1: Tourism is the mainstay of the town's business.
0: 네. 관광산업은 이 도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인스테이라는 게늘 우리 곁에 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의존한,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고. 자, 다음 표현은 to catch on.
1: When something catches on, it means that it becomes very popular or fashionable.
0: 유행하다. 예문 볼까요?
1: That new dance trend on social media is starting to catch on.
0: 그 새로운 그 댄스 유행이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널리 퍼지고 있어. 유행하고 있어. 자, 다음 표현은 a devotee.
1: Devotee. This means a person is devoted to something. So it's a person who loves, supports, or follows something or someone with great passion and enthusiasm.
0: 네. 무언가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A devotee. 예문 보겠습니다.
1: She is a passionate devotee of hot yoga and trains 5 days a week.
0: 헛 요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애호가로서 일주일에 다섯 번씩 핫 요가를 합니다.
1: Every day.
0: 핫 요가는 뭐예요? 땀 흘리면서 하는
1: Yes,
0: 요가인가요?
1: it's yoga done in a hot room.
0: 오, 오케이.
1: Yeah.
0: 자, 그다음에 run an errand.
1: Run an errand. You can also say do an errand, but I've usually heard this with run an errand, and it means leaving your house to complete a short, necessary, and practical task.
0: 뭐 심부름을 한다든지 일상적인 용무를 볼때 run an errand라고 하는데요. 예문 보겠습니다.
1: My Sunday routine usually involves sleeping in and then running errands for the week ahead.
0: 보통 내 일요일의 루틴 같은 경우는 늦잠을 좀 자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필요한 것들을 사러 나가는 거야. 그래서 sleeping in이라고 하면은 늦잠 자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an adjunct to something.
1: That means it's something added to another thing as a helpful extra, but it's not the main part.
0: 어떤 뭐 부속 느낌이 있어서요. 같이 하는 것, 같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의미죠.
1: Yeah, you remember, when we used to buy magazines, they would give you like those little gifts, or it would have like a little book that comes with it. That would be an adjunct to the magazine.
0: Got it. All right. What's your sentence?
1: The website was designed as an adjunct to the book.
0: 그 책과 함께 이제 볼수 있는 것으로 그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 텐데, 우리 양산이나, 뭐, 그, 래쉬가드에 보면은, UPF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1: UPF. The answer was ultraviolet protection factor.
0: 네, 바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SPF는 Sun Protection Factor. 이고요. UPF는 Ultraviolet Protection Factor입니다. Okay, so let's have a look at two winners. 박선희님, 그리고 3961번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박선희님께는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 거고요. 3961님은 곡물 라떼 파우더 드릴게요. 주소와 연락처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박선희님이 얼마 전 신랑에게 양산을 선물 받았어요.

0: 양우산도 같이 나오잖아요. 예.
1: The ones you can do both.
0: Yeah,
1: Use
0: exactly.
1: as an
0: 그래서
1: umbrella. I think you can use umbrellas as umbrellas and
0: 아, 근데 좀
1: umbrellas as
0: 달라요.
1: umbrellas.
0: 양산 그 검정색 라이닝이 없는 거를 쓰면은 좀 더워요. 아, 물론 없는 것보단 낫지만 햇빛이 그대로 이제 예,
1: You're
0: 뭐라 그러죠?
1: right.
0: 투시가 되기
1: You're
0: 투시
1: right.
0: 통과
1: But it's better
0: 통과가
1: than
0: 되거든요.
1: nothing, right?
0: Yeah, it's better than
1: Yeah.
0: nothing.
1: Yeah.
0: But the Yangsans are much better.
1: 예.
0: 저도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Paul McCartney, Another Day.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Karen, what is today's idiom?
1: Today's idiom is break the mold.
0: 네, 이번 idiom은 break the mold, 틀을 깨다인데요. 다이얼로그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Karen쌤과 제가 직장 동료인데 듣자 하니 오늘 밤에 회식이 있다고 합니다. Let's have a listen.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떡하죠? 기침할 땐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 상담은 늘 한가득. 이민자 가족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건 휴식이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나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프리드리히 쿨다, 알프레드 브랜델 같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의 조율을 담당했던 명장 조율사인데요. 슈테반 프리츠는 조율사를 셰르파에 비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등반가가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길을 찾고 주변 환경을 살펴 위험을 줄이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죠. 그런 의미에서 피아노 조율사는 셰르파와 비슷합니다. 프리츠는 조율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듣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조율은 단순히 음정을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피아니스트들의 요구를 잘 이해해서 피아노와 연주자가 만나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대 위의 음악은 연주자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를 공연

8월 19일 수요일 EB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피아니스트들은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주하는 다른 연주자들과는 시작부터 다르죠. 피아노의 조율 상태에 따라 그날의 연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셰르파가 없는 히말라야 등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로 연주하는 일은 아이젠도 없이 빙벽을 오르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연주자들 뒤에는 이렇게 최선의 연주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율사가 있다는 걸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떠올려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셰르파 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묵묵히 곁을 지키며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있다면 여기로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신선영님, 정말 자주 들어 평범하다고 생각되었던 음악들이 정클클에서 흘러나오면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와, 오늘 엘리제를 위하여를 듣고 신선영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곡 또 이렇게 들으면 신선하고 새로울 때가 많죠. 메시지 고맙습니다. 최보아님, 오랜만에 본방 청취인데 정경님 목소리는 더위도 싹 식혀줄 만큼 시원시원하시네요. 가을에는 또 가을 향기라는 목소리로 들리겠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목소리 컨디션까지 체크해주시고 사계절마다 어울리는 목소리로 잘 컬러링하겠습니다. 최보아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오페라 속 음악을 한 곡 준비했는데요. 오페라의 주인공 오르페오는 죽은 아내 에우리디체를 되찾기 위해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온갖 시련을 겪은 뒤 도착한 곳에서는요, 죽음의 공포도 고통도 없이 아름다운 영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흐르던 곡입니다.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 정령들의 춤, 카를 리히터가 지휘하는 미넨바흐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글루크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 정령들의 춤. 카를 리히터가 지휘하는 뮌헨바흐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잘 모르는 그곡 퀴즈로 풀어봅니다. 음악 나갑니다.

오래된 영국 민요에서 유래된 선율인데요. 아주 익숙하면서도 신비로운 곡으로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번 윌리엄스 그린슬리브스 환상곡, 2번 슈베르트 방랑자 환상곡. 정답은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는요, 모차르트의 협주곡 가운데서도 아주 밝고 경쾌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보에가 노래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시장조, 쾌번호 314종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프랑수아 룰레의 오보에 카메라타 짤츠브루크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 오보에 협주곡 시장초 쾌번호 314종 1악장 알레그로 아페르토 프랑스 룰레 오보에 카메라타 짤츠부르크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을 알아볼까요? 강민정님, 1번. 입사 동기가 업무적으로 제 부서에 찾아왔습니다. 걸음을 멈추더니 라디오를 한참을 듣고 있더니 자기 사무실에서도 듣겠다고 합니다. 와, 강민정님. 입사 동기분에게 정클크를 전도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황지혜님, 정답 1번. 그린슬리브스 환상곡. 수요 초대석 버넷듀오 기대됩니다. 가족이겠지요? 와, 역시 예리하십니다, 황지혜님. 그렇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1번. 본 윌리엄스 그린슬리브스 환상곡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볼까요? 본 윌리엄스의 그린 슬리브스 환상곡, 아사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석에 찾아오셨는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곡 듣고 수요 초대석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홀 일렬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음악가들을 모셔서 연주도 청해 듣고 음악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주인공은요. 미국 클래식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연주자 한국계 남매 음악가인데요.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버넨, 더블 베이시스트 리나 바넷 듀오입니다. 인사부터 나눌까요? 안녕하십니까?
1: Hello.
2: Hello.
3: Thanks for having us.
0: Welcome to Korea. Welcome to EBS.
3: Thank you.
0: 와,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소통에 도움을 주실 분 장택수 통역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자, 외국 뮤지션이 내한할 때 이 통역을 해준 경험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든든합니다. 자, 바로 어제 한국에 도착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시차 적응도 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한국 방문은 몇 번째인지 궁금합니다.
1: So I heard that you just came to Korea yesterday.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Korea?
3: So this is our third time in Korea. The first was about 10 years ago, just a family trip. And then we were here with Sejong Soloists last year for the festival. And so this year is our third time visiting.
1: 네, 총 세 번째인데요. 저희가 10년 전에 가족여행으로 한국에 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세종 솔로이스트로 왔었고 그리고 올해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한국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두 남매에게 한국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지 궁금합니다.
1: I understand your mother is Korean. So what stories did she tell you too about Korea?
2: So our mom is Korean-American. So she spent her whole life in the United States and was born there. So many of the stories that we grew up with were sort of filtered through her and from our grandmother. But for the most part, we learned about Korea through food, through eating.
1: 네, 저희 어머니께서 한국계 미국인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저희는 미국에서 자랐고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야기보다도 저희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언제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 Do you sometimes feel that you have Korean blood running through your blood?
3: It's interesting because our connection to Korean culture is sort of limited, but in the United States, a lot of our peers and colleagues in the music world, which is very small, are from Korea, and as Nina was mentioning, through food. So it's been a special experience to be able to come to Korea a little bit more often and to connect more directly with it.
1: 네, 저희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자주 올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워낙 한국 분들도 많고 음악계가 워낙 좀 좁다 보니까요. 한국과 한국인들과의 접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앞으로 자주 한국에 오고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을 대표하는 여름 클래식 축제 중에 하나죠. 히덴룽크 뮤직 페스티벌의 젊은 비로토소 시리즈에 초청받아 오신 건데요. 그러면 이번이 첫 내한 공연일까요?
1: So you are here to be invited at the Young Virtuoso Series at the Hiraenung Music Festival. So is this your first performance in Korea?
2: So last year we were here as part of the same festival with Sejong Soloists, and we performed in their larger ensemble. This year is special because in addition to performing in the large ensemble, at the very end of our stay here, we will do a duo recital. And so I guess that makes this our second time in Korea as performers.
1: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세종 솔로이스트의 멤버로서 많은 그 연주자들과 함께 앙상블로 연주를 했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앙상블로도 참여를 하지만 듀오 리사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두 번째 한국 방문이 더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앙상블로는 작년에서 했지만 어떻게 보면 듀오 공연으로서는 첫 내한 공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바흐부터 윤이상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연주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 I think that the program is quite wide from Bach to 이상.

0: Tell us about the program.
1: Yeah, so the program covers a lot of different kinds of music, and I think centers around the two instruments and at how they differ and how they're similar. They're both string instruments, but of course they're at opposite ends of the registers, high and low. And so some of the pieces, the instruments are sort of at odds with each other. Sometimes they're sort of connected, they're in a friendly way, and in other ways, in Penderecki, for example, it really takes advantage of each instrument's sort of virtuosic abilities. So yeah, it really brings out the unique qualities of the two instruments.
0: 네,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선택을 했는데요. 특별히 더블 베이스와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곡들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두 악기 모두 현악기입니다만, 음역대 차원에서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고음역대와 저음역대의 악기니까요. 이 작품에 따라서는 때로는 두 악기가 충돌하기도 하고 또 아주 친밀하게 그 교감하기도 합니다. 그 펜데르스키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두 악기의 그 기교적인 모습을 또잘볼 수가 있습니다.
2: 네, 유영주님 메시지였습니다. 할로우 보네띠오 보내주셨고요. 권두경님, 오늘 선곡표에서 더블 베이스트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바로 리나 버네님 검색. 바이올린과 더블 베이스의 조화도 너무 궁금하고 남매의 케미도 너무나 궁금해서 바로 데뷔 리사이틀 예매했어요. 기대하면서 오늘 초대석부터 들어보렵니다. 아, 이 부분은 토영사님 번역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So one of the listeners sent a message that she was interested in about the chemistry of the sibling musicians, so she just booked your concert.
3: That's a
1: Thank you
3: great
1: very
3: reason.
1: much.
0: 네, 감사합니다.
2: 와, 자,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차근차근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두 분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연주를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라이브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0: So it's better to communicate with you, but we'd like to hear your live performance. So what is the first piece?
3: The first piece we'll play for you is the Glier duo, originally for violin and cello, but we've arranged it for violin and bass, and this is just selections.
0: 네, 저희가 선택한 거는요, 라이놀드 글리에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이라는 건데요. 원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곡인데, 저희가 바이올린과 더블 베이스 편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두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로 이동하시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곡 소리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놀드 글리에르는 러시아 제국 시기에서 소련 시기까지 활동한 작곡가입니다. 글리에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은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의 서정성과 민속적 색채를 느낄 수 있는 소품집입니다. 버네뚜어가 이번에 한국 데뷔 리사이틀 무대를 위해서 바이올린과 더블 베이스 버전으로 편곡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미리 들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첼로의 낮은 음역을 더블 베이스가 맡으면서 곡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자, 라이놀드 글리에르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작품으로 39 중에서 전주곡, 가보트, 자장가, 스케르초, 연습곡, 바이올린과 더블 베이스를 위한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드 버넷, 리나 버넷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비, 브라비. 라인홀트의 글리엘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작품 39 중에서 전주곡, 가보트, 자장가, 스케르초 연습곡, 데이비드 버넷의 바이올린, 니나 버넷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황지혜님, 처음 듣는 곡인데 그리 낯설지 않게 편안하게 감상합니다. 남매가 바이올린과 더블 베이스 연주자라니, 전공할 악기 선택은 누가 먼저 하셨나요?
1: Thank you very much for the great performance. And one of the listeners asked a question that, you know, you play violins and double bass. So who first choose your instrument you want to play?
2: I think neither of us chose it ourselves. We were both pretty young when we started our instruments, and we both also played piano. So our parents sort of started us at a pretty early age.
1: 네, 저희가 자진해서 악기를 선택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피아노를 일단 시키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덕분에 일단은 피아노라는 악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피아노로 시작하면서 악기 선택이 이루어졌군요. 자, 혹시 오빠보다 더 큰 악기를 연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1: One of the listeners asked, Nina, did you choose double bass because it's much bigger than your brother's instrument?
3: That's not the reason I chose it, but our dad is a bass player, and I was very inspired by him, and I think at that point David had already started violin. And I wanted to also play another instrument in addition to piano.
1: 네, 딱히 뭐 그런 오빠보다 큰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서는 아니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더블 베이스

0: 연주자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뭔가 저도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쯤에는 이미 이제 저희 오빠 데이비드는 바이올린을 이미 시작을 했었고, 저도 피아노 말고 다른 악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에스터 158호님, 확실히 가족이라 그런지 서로 호흡이 잘 맞네요. 보내주셨고요. 정은숙님,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버넷과 더블 베이스 니나 버넷, 수요 초대석 버넷 남매님 출연하셨군요.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공연장에 연주 즐기러 가고 싶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메시지 보내주신 우리 에스터님, 정은숙님, 황재님, 고맙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은 미국에서 온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버넷, 더블 베이시스트 니나 버넷, 버넷 두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남매로서 이번 듀오 리사이틀 준비를 하면서 또 여러 연습 기간을 거쳤을 텐데 어떤 점이 좋은지 혹은 안 좋은 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0: So you are preparing this duo recital as a sibling. So what's good or what's challenging?
2: What's great is that we've been playing together in some form for a really long time. As I mentioned, we both played piano, and still, I think when we go home, we still just read four hands piano all the time. We share a lot of enjoyment for music, and I think that's one of the key ingredients in any kind of musical situation. So it's really great to have that always.
0: 네, 꼭 저희가 그 바이올린과 더블 베이스만이 아니더라도요, 저희가 집에서 피아노 앞에 둘이 앉아서 포핸즈로 연주도 많이 했었거든요.
1: 와.
0: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익숙한 편입니다.
1: 네, 이 듀오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적 부분도 교류가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추천곡도 가져오셨습니다. 리나가 성악회 중 곡부터 들어볼까요?
0: Nina, so you wanted to recommend a piece to the listeners. So what is it?
3: This is by Prokofiev, and selections from his five melodies, originally written for voice and piano, but I transcribed it for double bass and piano. And I'm playing here with Sam Hong, a Korean pianist.
0: 네, 제가 선택한 곡은요,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다섯 개의 멜로디라는 작품인데요. 원래는 이제 성악과 피아노를 위한 곡이었는데, 제가 더블 베이스와 피아노로 편곡을 했고요. 제가 더블 베이스로 연주를 했고, 홍사헌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했습니다.
1: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0: So, what particular thing do you like about this piece?
3: So I think that the double bass for me, I view it as an instrument that is similar to the voice. And because this is originally written for voice, I think the bass brings a really beautiful quality to it. There are some other instruments like violin that actually perform this, and that's how I first was introduced to it because David was playing it. But I think the bass has such a richness to it that it really sounds very similar, I think, to a vocal approach.
0: 네, 저는 그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가요, 인간의 목소리 또는 성악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이제 처음 들었던 게 데이비드가 이 곡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거를 저희가 처음 들었었는데요. 더블 베이스의 소리가 훨씬 또 아름답고 매우 풍성한 그런 소리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인간의 성악과 매우 비슷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리나의 이런 또 생각과 추천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코피예프의 다섯 개의 멜로디 중 1, 2, 3악장 리나 버넷의 더블 베이스, 선샘 홍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는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0: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ocs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ocs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은 미국의 주목받는 젊은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버넷 그리고 더블 베이시스트 리나 버넷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버넷 남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실내악 무대에서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아무래도 포모사 콰르텟 합류가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참고로 포모사 콰르텟은 위그모홀 국제현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는 세계적인 현악 사중주단 아닙니까?
1: So David, you are a soloist, but you also have a very strong presence in chamber music since you joined the Formosa Quartet. And the quartet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nd won the Wigmore Hall International String Quartet competition. So tell us how you joined the quartet.
2: Yeah, so I played a lot of chamber music, but never really imagined or had the chance to play with a quartet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I actually didn't know the current members of the group very well before joining. So I got an email. I spent a week with them in Houston, where the quartet teaches, and it felt really great. It was a long search process, so it was another 3 or 4 months later that they let me know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having me join, and now this is the end. I just finished my second full season with the quartet.
1: 네, 사실은 제가 실내악 연주를 많이 해보기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 콰르텟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연주를 하게 될 줄은 사실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연히 이메일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 팀들이 있는 휴스턴에 가서 함께 만나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한 세 달에서 네 달쯤 뒤에 이제 연락을 다시 받아서 이제 다시 참여를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메일을 받고 같이 오디션 후 합류를 하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김수빈 교수에게, 이후 줄리어드에선 조셉 린 등에게 배웠는데요. 데이비드가 실내악과 현악 사중주에 집중하게 된 아무래도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1: So you learned Subin came from New England Conservatory and Joseph Lane in Juilliard. So do you think that they have a huge influence on you performing chamber music and quartet?
2: Yeah, both of those teachers were very important to me and kind of came at the right time, which is really important for any teacher. And they were both quartet musicians. Actually, Joseph Lin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Formosa Quartet that I'm in now. So that's kind of a unique connection. And yeah, they both have had very varied careers teaching, performing as soloist and in chamber music. So I definitely, in addition to learning violin, think of them as I guess you could say, role models in how they approach their musical life.
1: 네, 저희 그 두 분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스승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적절한 때에 이 중요한 분들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조셉 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포르모사 콜텟의 창단 멤버이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솔로이스트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현악 사중주단의 멤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롤모델과도 같은 분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 데이비드의 솔리스트로서의 경력도 아주 화려합니다. 카네기홀, 케네디 센터, 탱그르드, 마이보르 음악제 등 여러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가장 잊지 못할 무대 하나 있을까요?
1: And you also had a very, you know, stellar career as a soloist, performing at Carnegie Hall, the Kennedy Center, and Tanglewood. So tell us any performance that was most memorable for you.
2: Well, I mean, those three places are very special, and I certainly feel they're important moments in my life. But actually, a lot of my performing experience and sort of what got me excited to be on the stage happened in much smaller places and sort of experiencing very direct contact with the audience. Sometimes a very full, small room can kind of make the same impact as some of those kinds of places.
1: 네, 말씀해 주셨던 이런 대공연장들에서의 연주도 물론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저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아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연주 공간은요, 오히려 규모가 작은 공간에서의 연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작은 공간에서 청중들과 더 가까이 직접 교감할 수 있는 연주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또 소중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대공연장보다도 이런 작은 공연장에서의 연주가 또 매우 소중합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리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지만 동시대 음악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빠져든 현대 음악가를 소개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1: This time to Nina. So, according to the program of this two recital, you are so much interested in contemporary composers. So, tell us any composer.
3: On this recital, I'm going to be playing a piece by Xina Li, who actually was commissioned by me and the Juilliard School, where I was a student at the time. And it's called Somjib Agi. And it uses that Somjib Agi melody that every Korean person is familiar with. And it kind of expands on that tune. And I felt very lucky to be able to collaborate with Shina on this piece.
1: 네, 제가 이번 저희 리사이틀에서 하게 되는 곡 중에요. 이신우 선생님이 작곡하신 섬지박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줄리어드에 다닐 때그 저와 줄리어드에서 위촉을 했던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섬지박이라는 멜로디를 가지고 확장을 한 그런 작품인데요. 운이 좋게도 제가 이 작품에 또 협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0: 이 한국 가곡 또 현대 곡에도 관심이 많은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데이비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체스를 두었는데 그냥 취미 정도가 아니라 미국 체스 플레이어 가운데 상위 1% 수준에 해당한다. 사실인가요?
1: David, so you
0: 와.
1: play chess since you're very young, and it's just not a hobby, and I heard that you ranked in the top.

0: Top 1% of chess players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correct?
1: I suppose so. It's something. It is more than a hobby, and I kind of took it fairly seriously from a young age. And sort of, it was another thing that our dad was a sort of chess player as well. So we, I started playing casually, and then eventually more competitively.
0: 네, 맞고요. 제가 단순히 취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어릴 때부터 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또 체스를 하셔갖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그냥 재밌게 하다가 좀더 빠져들게 됐습니다.
2: 아,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이 체스가 분명 음악을 연구하고 또 연습하는데 또 플레이를 펼치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공통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0: Do you think that chess is, is helpful to studying music, and so what is good about playing chess?
1: I would say a lot of it's interesting how many musicians play chess, and I think it sort of maybe balances certain things. I mean, a lot of people think of chess as being maybe a more intellectual activity, and maybe that's true, and kind of balances music in that way. But also they share a lot, and I think the amount of dedication and maybe discipline, patience, those qualities are kind of required for both, and so they feel natural to a musician or a chess player in that way.
0: 네, 저 말고도 이렇게 체스를 많이 하는 연주자들이 있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연주자에게 아주 중요한 그 균형감 또는 균형을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체스라는 것이 지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한 연습이라든지 끈기라는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음악에도 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2: 체스를 통해서 밸런스 균형을 또 맞추는 또 이런 트레이닝도 가능하군요. 흥미롭습니다. 니나도 체스를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0: Nina, what about you? Do you also like to play chess?
3: I unfortunately am not a very good chess player, so I leave that to David.
0: 안타깝게도 저는 체스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체스는 데이비드의 스포츠입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들을 시간인데요. 이번엔 어떤 곡 선곡해 주셨을까요?
0: So we would like to listen to your second performance. So what is it?
1: So we're going to now play the Penderecki that we mentioned earlier. It's called Duo Concertante, and it sort of shares a title with maybe the most well-known piece for this instrument combination by Bodicini.
0: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크리슈토프 펜데레츠키의 듀오 콘체르탄테인데요. 이 곡은 바이올린과 더블 베이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 자, 알겠습니다. 연주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크리스토프 펜데레츠키의 바이올린과 더블 베이스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는 바이올린과 더블 베이스라는 의외의 조합을 위한 짧고 강렬한 실내악 작품입니다. 펜데레츠키는 두 악기의 음역 차이를 약점이 아니라 작품의 핵심적인 긴장으로 활용합니다. 이 곡은 펜데레츠키가 70대 중반에 작곡한 후기 작품인데요. 젊은 시절에 급진적인 작곡가가 노년에 이르러 두 현악기의 음색과 대화를 얼마나 압축적으로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점 생각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을까요? 고맙습니다. 크리슈토프 펜데레츠키의 바이올린과 더블 베이스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데이비드 버넷 바이올린, 리나 버넷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와, 브라비. 크리스토프 펜데레츠키의 바이올린과 WBS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데비드 버넷의 바이올린, 리나 버넷의 WBS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김소연님, 재즈 연주에서 자주 보는 WBS가 다른 얼굴을 보여주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다양한 매력을 오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스터 1585님, 멜랑콜리하다. 히치콕 영화 같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에스터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자, 니나가 사용하는 더블 베이스는 과다니니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18세기 악기라고 하는데, 이 더블 베이스, 아, 얼마나 좋고 귀한 악기입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Nina, so you are playing Guadagnini.

0: Marble bass, which was made 18th century. So tell us about your instrument.
1: So the Guadagnini is back home in New York, and I don't travel with it very often. This was an instrument that was passed down from my father, so he played it for about 40 years, and then I'm very lucky to have it now with me for all of my important solo performances in New York, and I actually have here in Korea a copy of it that was made in Connecticut. And it is actually like a duplicate, basically. And this one is a removable neck and it comes apart, so it's much easier to travel with.
0: 네, 사실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과다니니 악기는요, 뉴욕에 있는 저희 집에 제가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2: 오.
0: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40년 동안 그 연주하셨던 더블 베이스를 제가 물려받게 돼서 그 악기를 중요한 몇 솔로 연주가 있을 때 뉴욕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 오거나 다른 곳에서 연주를 할 때에는 그 과다니니 악기의 그 복제품이라고 할수 있는 그 코네티컷에서 제작 악기를 제가 들고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악기의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목 부분이 분해가 돼서요. 제가 이렇게 여행하거나 할때좀더 쉽게 잘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2: 아, 목분이 분리가 되는군요.
0: So it's detachable. The neck is detached.
1: That's right. Yeah. When you travel, you disassemble it. And then when I get here, I put it back together.
0: 네, 그뭐 비행기를 타거나 할 때요. 목 부분을 분해를 해서 이제 그다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악기를 물려준 아버지는 리나의 첫 스승이기도 했죠. 더블 베이스를 계속 하게 된 데에는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0: So I think that your father must be your first teacher of double bass, and maybe he had a huge influence on you perform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
1: Definitely. I think he is the reason that I play bass, that's for sure. And he was my teacher from the very moment I started until I went to Juilliard. So that's like 10 years. And I like to think that still today he's one of my main teachers. And I still play for him and we play together a lot. So he is definitely probably the biggest inspiration for me musically.
0: 네, 물론 아버지 때문에 제가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게 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처음 더블 베이스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줄리어드에 들어갈 때까지 한 10년 정도 아버지께 그 연주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는 저의 뭐 최고의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함께 연주도 많이 하고, 음악적으로는 저에게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과 영감을 주시는 분입니다.
2: 네, 이미 19세에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오슬로 필하모닉의 객원 수석 더블 베이시스트로 초청을 받아 연주를 했는데, 와, 지휘자가 대단합니다. 무려 안드라스 시프와 오스모 벤스케였습니다. 뉴욕 필에서는 구스타프 두다멜과 함께 무대에 서게 됐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지휘자 함께 선 무대는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0: Nina, when you were 19 years old, you collaborated with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or Oslo Philharmonic, and you also collaborated with conductors like Andras Schiff or Osmo Venske. So it must be very special for you to, and even Gustavo Dudamel in New York Phil. So it must be very great and significant to perform with these great orchestras and conductors. How do you feel?
1: Yes, I feel very lucky to have had all of these experiences, particularly in leadership positions. So, in both the Israel Philharmonic and Oslo Philharmonic, I was the guest principal bass for a couple weeks. And so, to get that experience, as a principal player leading a section of bass players was very important, and I learned a lot, even though I'm not in an orchestra right now. I think those qualities of being a principal and a leader I still take with me in my solo and chamber music playing.
0: 네, 상당히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오슬로 필하모닉과 제가 연주를 할 때에는 객원 수석 더블 베이시스트로 연주를 몇주 정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석으로서 그 더블 베이스 파트를 이끌어간다라는 경험 자체가 저한테는

0: 매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지금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때의 경험이 뭐 솔로 연주자나 실내악 연주자로서 저에게 많은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더블베이스는 오케스트라에서는 필수적인 악기지만 상대적으로는 자주 주목받지는 못하는데요. 하지만 리나는 오히려 더블베이스를 실내악의 중심적인 목소리 중 하나로 끌어올리는 연주자로 소개되곤 합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 Double bass is essential in an orchestra, but I think it's an instrument that doesn't often get much attention. And yet, Nina, you are often described as an artist who elevates the double bass into one of the central voices of chamber music.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description?
2: I love to think of the double bass as its own beautiful voice that should be considered on the same level or stature as the violin or piano in terms of its ability to sing and to be a soloist. I think oftentimes bass players are kind of led to believe that there's only one path, which is being in an orchestra. But I've sort of made it my mission to prove everybody wrong that the bass can do what the violin can do, and more. And you can have a career doing chamber music and solo and teaching and orchestra and be very fulfilled musically that way.
0: 네, 저는 그 더블 베이스가요, 더블 베이스만의 고유한 그 소리를 갖고 있는 중요한 악기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와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베이스, 그 더블 베이스 연주자에게는 커리어의 길이 오케스트라 단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꼭 입증하고 싶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들만큼이나 다양한 커리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뭐 실내악 연주든지 솔로든지 교육, 뭐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커리어의 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니 2022년 바바시 제이에서 바흐 현악 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대회에서 더블 베이시스트로는 또 최초 우승자였습니다. 자, 바흐의 첼로 모음곡을 더블 베이스로 연주한 것으로 또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니나에게 작곡가 바흐는 좀 특별한 음악가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0: So Nina, you won the grand prize at the Babash Bach string competition in 2022, and you performed Bach's cello suites on the double bass. So I believe that Bach must be a very meaningful composer for you.
2: Yes, I think Bach has always been very meaningful to me, in particular because our father was such a important figure in the bass world for transcribing the Bach six suites for the bass, which are now considered very standard repertoire for bass players. And while they're still incredibly challenging for the instrument, since it's not originally for it, I think I really enjoy, putting the pieces of the puzzle together and adapting this incredible music for the instrument, since we don't have a huge repertoire of great music originally written for us.
0: 네, 그 바흐는 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작곡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더블 베이스 악기계에서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바흐의 그 작품을 더블 베이스 곡으로 편곡을 해서 지금 많은 더블 베이스 연주자들에게 중요한 레퍼토리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첼로로 만들어진 곡을 더블 베이스로 이제 편곡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주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블 베이스만으로 이제 작곡된 곡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레퍼토리가 좀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다양한 곡을 연주하고자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 한곡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0: Another live performance now.
2: Yes, we will play the Bach inventions, selections from the originally for piano and here transcribed for violin and bass.
0: 네, 원래 피아노를 위해서 작곡된 바흐의 인벤션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더블 베이스와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연주를 준비하시는 동안 곡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인벤션은 15개의 이성 건반 작품집입니다. 바흐는 이 작품들을 아주 아들 빌렐름 프리데만 바흐의 음악 교육을 위해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주자가 두 성부를 동시에 독립적으로 듣고 연주하는 능력을 익히도록 만든 음악이기도 합니다. 바흐는 이 곡을 단순한 연습곡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바흐의 대입법적 사고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 작품이라서 음악 교육에서도 오랫동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네, 여러분 튜닝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연주자의 컨디션에 맞는 튜닝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택수 통역사님, 아무래도 이 음악 관련 통역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라이브를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어떻게 집에서나 일하실 때 클래식 음악 감상하십니까?
1: 네, 저도 다양한 음악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네. 다양한 클래식 음악들을 청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경의 클래식도 네, 즐겨 듣고 있습니다.
0: 이 마지막 이 말씀은 놀라운데요.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 드렸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애청자시군요.
1: 네.
0: 준비됐을까요? 고맙습니다. 자, 파크의 인벤션 2번, 8번, 13번 데이비드 버넷의 바이올린, 리넌 버넷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파의 인벤션 2번, 8번, 13번, 데이비드 버넷의 바이올린, 리나 버넷의 더블 베이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유미님, 어려워했던 바흐, 오랜만에 방송에서 듣게 되니 반갑네요. 다른 악기로 들을 수 있어서 더 새롭고 신기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바흐를 만나신 이유미님, 오늘 끝나시죠? 앞으로도 바흐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음악가로서 두 분의 꿈이 궁금합니다.
1: As musicians, tell us about your dream. Yes.
2: Either of us?
1: Both of.
2: Okay. My dream. Well, I think in some ways I'm living my dream right now. And it will evolve as I get older. But I think living in New York and playing the bass professionally and being a soloist and a chamber musician and a teacher is kind of everything that I've always wanted for myself.
1: 네, 사실 저는 이미 그 제가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그 꿈이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요. 뉴욕에 살면서 베이스 연주자로 살고 있고 뭐 솔로 연주자이자 또 실내악 연주자, 교수로서 살고 있어서 저는 이미 꿈을 현실로 살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에는 데이비드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한국의 청취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을까요?
1: So David,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say to our listeners in Korea?
3: Just that we hope many of you will see many of you at our performance or any of the performances of the festival, including the couple of Sejong soloist orchestral concerts. They're going to be really, really wonderful. And that we're grateful to be here and looking especially forward to our duo recital on September 1st.
1: 네, 9월 1일에 있을 저희의 연주회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종 솔로이스트의 히덱 눙크 그 페스티벌에도 좋은 음악이 많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들려드릴 곡은 데이비드가 선곡했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1: So David, tell us which song did you pick for our listeners?
3: So this is going to be the second movement from Mettner's first violin sonata. He wrote three. This is the most kind of compact. The other two are these 50-minute long pieces. It's a very special piece, and this movement is very songful and at the same time very kind of interesting because it has really only one idea that repeats over and over and over. So it's really quite infectious, and it's a beautiful moment.
1: 네, 니콜라이 메트너가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중에 2악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전체 50분 규모의 그런 작품인데 이 2악장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나의 악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흥미로운 곡이라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될 여름 클래식 축제 히덱눙크 뮤직 페스티벌의 한 무대를 꾸며주실 텐데요. 두 분의 9월 1일에 있을 한국 데뷔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1: Okay, so we look forward to your dual recital and successful concert in Korea.
3: Thank you very much.
0: 오늘 수요태 대석은 미국의 젊은 비루투오소 데이비드 니나 버넷와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인터뷰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신 장택수 통역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2: Thank you.
0: 니콜라이 메트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단조 작품으로 21종 2악장 데이비드 버넷의 바이올린 엘리아스 다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니콜라이 메터너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비단조 작품으로 21종 2악장 데비드 버렛의 바이올린 엘리아스 다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80대 중반 죽음을 예감하고 있던 말년의 생상스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그리고 바순을 위한 소나타를 남겼습니다. 젊은 세대의 목관악기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레퍼토리를 남겨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바순이라는 악기의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들어볼까요? 생상스의 바순 소나타 G장조 초코노 168종 1악장과 2악장 소피 드르보의 바순 셀린 마자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프랑스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9월 16일 수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역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공연인데요. 로돌프 부흐빈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 9월 20일 일요일 공연입니다. 윤은솔 바이올린 리사이틀 국명 9월 19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공연이 있습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극곡입니다.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척번호 120종 1악장 다비트 라일란트가 지휘하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파리지옥의 인지 능력은 숫자를 세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파리지옥은 숫자를 셀 수 있다. 파리지옥에 먼지가 달라붙는 경우와 곤충이 달라붙을 때를 각각 상상해보자. 먼지는 살아있지 않은 무기물이므로 올가미를 자극하더라도 처음 날아들었을 때 한 번에 그친다. 반면 곤충은 움직이는 생물이므로 올가미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파리지옥은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서 자극이 두 번 이상 감지되면 올가미를 닫는다. 게다가 두 번째로 일어나는 자극이 시간적으로 첫 번째 자극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파리지옥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식물이 숫자를 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가까움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곽춘명 교수의 책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가 부른 클락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현대지성에서 펴낸 식물 생명과학자 곽준명 교수의 책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파리지옥이 숫자를 셀줄 안다. 너무 놀랍죠? 식물들은 숫자를 세기도 하고 암기도 할수 있고요. 외운다는 거죠. 이 동물에 비해서 식물이 뭔가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막연하게, 납작하게만 식물을 보고 계셨다면 오늘 아마

초대석 방송 들으시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잠시 후 2부에 곽준명 교수 모시고 바로 이 책,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질문 있으면 많이 미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카페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보실 수도 있죠. 반디 앱에 그 보이는 라디오 화면 그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PC로도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 뒤로, 와, 이건 진짜 아주 오래된 그런 식당, 노포 이런 데 가면 벽이 다 이렇잖아요. 막 메모 같은 걸로 가득한데 지금 제 뒤에 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붙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먼저 도착했던 엽서들 그리고 좀그 그림 위주로 일단 이렇게 이게 여기다 접촉을 시킨 거고요. 붙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붙이지 않은 엽서들까지, 네, 어제까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중에 온 엽서들은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 아직 올리질 못했는데요. 주소를. 네, 보내신 것은 거의 다온것 같아요. 예, 네, 마지막 그 도착분까지, 어제까지, 연휴로 배송되지 못한 것까지 고려해서 어제까지 좀 기다렸고요. 이 모든 엽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이번 주 안에 우수 엽서 그 심사를 하고 다음 주 8월 26일 방송에서 이제 그 우수 엽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엽서상 이거 너무 좀 딱딱하잖아요. 북카페의 그 작명법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상 이름도 아기자기하게 붙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그런 게 떠올랐어요. 뭐 게으른데 귀여워상 이런 거.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마감 넘겼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감님이 했는데 예를 들면 오늘 도착한다. 이 분명히 마감을 지났는데 너무 귀여워 이런 거 게으른데 귀여워상 이런 것도 좀 넣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퍼뜩 들었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 뭐 참고할게요. 혹시 이런 상 이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으면 네 다음 주 우리 시상에 참고할 테니까요. 뭔가 이렇게 작명 하셔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연으로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부채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니까 좀 힘나네요. 이게 뭔가 부채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 카페인 분들이 엽서와 별개로 또 다른 또 7주년 앞두고 있다고 그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다이 선물도 다 소개를 못했는데. 그중에 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이민혜님이 보내주신 부채 선물이에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리시고 여기에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고운 바람만 불기를 이라고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송담 도장도 딱 찍혀 있고 당신에게는 고운 바람만 불기를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딱 넘기면 축하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생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봤어요. 예, 들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바람도 부채질도 하면서 방송할 수가 있구나. 이게 좀 재밌습니다. 7주년 당일날도 네, 이거 들고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 출석 이벤트 선물들 지금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주영님도 받으셨대요. 너무 행복해요. 아이 둘이 계약한 것만으로도 기쁜데 오늘 북카페에서 출석 선물이 도착했어요. 아, 북카페 듣듯이 혼자 되뇌면서 즐거운 저만의 시간 즐기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책 즐겨주세요. 그리고 김정중 님도 받으셨대요. 아, 출석 이벤트 책 방금 받았어요. 어찌나 반가운지요. 저는 집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데 늘 방송 들으면서 반찬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받은 책 제목이 아 이겁니다. 반찬 만드는 이 나에게 큰 영감을 주는 책을 저희가 선물로 드린 거예요. 어머머머 제가 반찬 가게 하는 줄 알고 보내신 건가요? 그럴 일 없는데 우리 출석 이벤트 책은 랜덤 발송인데요. 일단 포장 쫙한 다음에 주소를 쭉 붙이기 때문에 랜덤인데 이게 운명처럼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기하다고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현서님도 아차상 선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름 내음 물씬 풍기는 싱그러운 자연 관찰 에세이를 받으셨대요. 길가 작은 풀을 통해 호수가 월든을 꿈꿔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월든을 꿈꾸시는 최현서님 사연까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출석 이벤트 선물들 가고 있고요. 아직도 주소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만 접수합니다.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9분, 1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어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이 북카페 이미지 예, 자주 즐기고도 계신데요. 라디오니까 들으시면서도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흔히 똥머리라고 말하는 그 캐릭터가 있죠. 엄청나게 헤드뱅잉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커졌어요. 그래서 보면서 많이 즐거우시다는 사연들도 주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부채 또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네, 한번 또 들고 있어요. 당신에게는 고운 바람만 불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고운 바람 부채. 네, 좋으시죠? 거기로 바람을 지금 이렇게 제가 부채질 하고 있으니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 정서진님, 반짝 고님 아이 둘과 생방을 기다렸어요. 방학이랑 아이들과 자주 같이 들어요. 채희, 이환이, 저희 아이들과 오늘도 2시간 소중히 챙겨 듣겠습니다. 채희, 그리고 이환이, 와,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 이름 홍은식님은 문지기상 제안 주셨습니다. 첫 문을 열고 들어온 엽서 그리고 마지막 문을 닫고 온 엽서에게 문지기상 어떨까요?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할게요. 그리고 2729 쓰시는 카페이님. 요즘은 매일이 잔치에 초대받은 기분이랍니다. 7주년 잔치요. 각자의 마음을 담아주셨기에 색색이의 반짝거림이 있어 듣기만 해도 흐뭇하고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엽서 지금 다몇 장인지 아직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제 엽서까지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보내주신 우리 카페인 분들께 우리 카페인 굿즈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카페인 21분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다 모아서 집계하고 심사하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간 카페인 전달할게요. 이번 주 주제는 너는 어디서 왔니? 입니다. 오늘 이야기 만나보시죠.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피부 점액질과 유선형 몸매, 시속 60에서 70km라는 빠른 속도로 바닷속을 유영하는 물고기,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이런 몸매를 가지게 된 건 고단한 삶의 방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는 평생을 물에 떠서 살아가는 포형 어류, 떠사리 물고기입니다. 물속 깊은 곳이 아닌 물의 표층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죠. 포식자를 피해 모래 바닥을 파고들 수도, 바위 틈으로 숨어들 수도 없는 그들은 생존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몸으로 진화했습니다. 유선형의 몸을 가진 물고기는 헤엄칠 때 물이 소용돌이치지 않고 몸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요. 또 튀어나온 부분 없이 매끄럽게 생긴 데다 피부에 점액질이 있어 마찰도 줄여줍니다. 헤엄치며

살기에 완벽에 가까운 체형이라 할 수 있죠. 고등어의 빛깔에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자면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 위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곳은 사방이 모두 물,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어와 같은 떠사리 물고기들은 대체로 등이 푸르고 배 쪽이 은백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 색깔이 푸른 것은 먹잇감을 찾아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바다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바다색과 구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배가 은백색인 이유는 물속에서 그들을 노리는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한 방편인데요. 물속에서 수면을 보면 햇빛이 투과되어 수면의 빛깔이 은백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등어의 배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고등어는 그래서 이름도 여럿입니다.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에는 등에 무늬가 있다고 해서 벽문어라 소개하고 있고요. 조선 성종 때의 지리서인 동국여지 승람에는 그 모양이 칼과 닮았다고 해서 고도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등어라는 이름은 등이 둥글고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물고기라는 의미로 그 생김새에서 유래한 이름이고요. 고등어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 오랫동안 우리 식탁을 책임져준 생선이죠. 그래서 고등어 앞에 국민이라는 말을 붙여 국민생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고마운 물고기입니다.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에는 고등어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맛있지만 고등어가 가장 맛있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니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루시드 폴의 고등어 띄워드렸습니다. 와, 고등어 이야기 참 놀랍습니다. 우리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름이었는데, 고등어. 그 이름의 유래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생김새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또 생존 전략이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 등푸른 색, 덕분에 바다랑 섞여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아래에서 볼 때도 이 햇살 비친 수면의 빛깔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은백색으로 이제 배를 그렇게 갖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보호색인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 지혜가. 근데 우리 또 이제 너무 식탁 위에서 많이 보니까 하미경님, 고등어의 몸매, 떠사리 물고기라니 고등어야 미안해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애틋한 감정이 들죠. 2476 쓰시는 카페이님, 저 어제 고등어 먹었어요. 기름져서 얼마나 맛있던지.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오나 봐요. 가을이 오는 그 속도를 또 고등어의 그 맛을 통해서 이미 또 이렇게 느끼고 계시네요. 정희남님은 고등어의 생존을 위한 변신 얘기하다가 가을 고등어가 맛있다. 아, 미안해, 고등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심정이 복잡합니다. 고등어는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쵸? 가을 고등어. 근데 이제 이 생태계가 이렇게도 돌아가긴 하니까요. 자,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김정옥님, 라디오를 켰는데 출석 이벤트 선물 받았다는 멘트에 혹시 이름 순으로 보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나도 김씨인데 기억? 혹시 나도 왔겠다 싶어서 얼른 나가 봤어요. 세상에나, 우체통 안에 들어있는 회색 봉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 이름 순으로 지금 발송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혹시 기억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카페인 분들, 이름이 그렇게 시작되는 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우리가 발송한 봉투 색깔은 회색이 맞습니다. 회색 봉투가 오면 혹시 나에게 온 책일까? 책 선물일까? 개근상 선물일까? 하시면서 한번 열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엑싯 힐라리어스가 함께한 하이 듣고 이제 읽기 기쁨 열어볼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석 이벤트 선물 날아가고 있는데요. 아, 이 하시성을 가지신 카페인님도 방금 우편하면서 찾으셨다고 합니다. 선물을. 그러니까 가나다 수는 또 아닌가 봐요. 예, 우리 카페인 분들 한번 잘 기다려보시죠. 선물 가고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읽기의 기쁨 시간에는 샘터에서 펴낸 미식 칼럼니스트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 감각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절기, 이제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닌데 지금 우리에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 궁금하시죠? 이 책을 열어보시면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의미로 곱씹어보게 되실 겁니다. 이주연 작가는 절기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이다 이렇게 답하고 싶으시대요. 새로운 감각, 그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발견하고 또 그걸 핑계 삼아서 기념하게 하는 힘, 그게 절기에 있다는 거죠. 입추 지나긴 했지만 아직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이야기부터 읽어볼게요.

여름 음식 하면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사계절 가운데서도 여름 음식에 얽힌 기억은 유난히 강하다. 아마도 여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어서일 것이다. 더위가 숨을 조이고 습기가 몸을 짓누를수록 음식이 건네는 안도와 해방감은 더 크게 느껴진다. 가장 버티기 힘든 순간에 스치는 작은 기쁨이어서다. 거실과 부엌에 멀쩡한 식탁과 탁자가 있어도 굳이 맨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둘러앉아 먹던 수박. 대야만한 양푼에 꽁보리밥과 열무김치를 넣고 쓱쓱 비벼 돌아가며 떠먹던 비빔밥. 몸에 쩍 달라붙은 티셔츠 옷깃을 잡아 들어 올리며 벌컥벌컥 들이켜던 차가운 보리차. 성에 낀 그릇째 들고 국물을 마시던 냉면과 콩국수. 추울 때 뜨끈한 것을 삼키는 기분도 물론 좋지만 더울 때 차가운 것이 위장을 훑고 지나갈 때의 쾌감은 또 다르다. 그 순간 몸의 열이 한겹 벗겨지는 듯하다. 여름 음식에는 그런 드라마 같은 순간이 있다. 나는 4살 때부터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한 아파트에서 자랐다. 부모님과 오빠는 지금도 그곳에 산다. 그 자리는 LG의 전신인 금성공장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아파트가 들어설 무렵 공장의 흔적은 이미 사라졌지만 단지 옆 금성시장이라는 이름의 시장과 그 입구에 골드스타 간판을 단 전파상이 그 시간을 대

대신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파상 옆 작은 식당에서 여름이면 엄마와 나는 꽁보리 열무 비빔밥을 먹었다. 그 식당이 여름에만 문을 열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꼭 더운 날에만 그곳을 찾았다. 엄마와 슬쩍 눈을 맞추고 집을 나서던 기억. 보리밥 먹고 방귀 뀌면 안 된다며 웃던 장면이 겹쳐 떠오른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여름에만 허락되는 작은 일탈처럼 기억한다. 계절이 바뀌면 잊혔다가 더위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약속 같은 것이었다. 보리와 열무가 여름 초입에 맞물려 여무는 작물이라는 사실은 훗날에야 알게 되었다. 꽁보리 열무 비빔밥이 단지 제철 재료의 조합만은 아니라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다. 보리는 늦가을에 씨를 뿌려 겨울을 지나 자라고 열무는 더위 속에서 빠르게 여물지만 오래 두면 금세 질겨진다. 서늘한 기운을 지닌 두 재료를 함께 비벼 먹으면 달아오른 몸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이렇게 보면 꽁보리 열무 비빔밥은 거창한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설명이 되는 메뉴다. 가장 더운 시기에 열을 식혀줄 재료가 함께 여물고 우리는 그것을 한 그릇에 담아 비빈다. 그리고 그 조합이 꽤 잘 어울린다. 따로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맛이 더 살아난다. 그 시절 우리가 그 집을 유독 여름에만 찾았던 이유는 여름이야말로 작은 일탈과 시시한 농담이라도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계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계절의 이치를 알지 못했어도 몸이 먼저 제 균형을 찾아 그리로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주셨습니다.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 감각 읽고 있어요. 이 여름 음식과 소소한 일탈 또 시시한 농담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계절 바로 여름입니다. 카페인님들 이번 2026년 여름 아직 좀 한창이죠.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올여름 견디게 해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의 절기 감각 한번 헤아려 보시죠. 이번에 또 음식 얘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혈당이 오르는 구조를 알고 난 뒤부터는 식전에 채소를 먹으려 애쓴다. 벌써 2, 3년은 된 습관이다. 나는 이것을 식전 채소라고 부른다. 남편에게도 용준, 식전 채소 먹으러 와 하고 부른다. 장난처럼 말하지만 나름대로는 진지한 의식이다. 여름에는 이 습관이 특히 빛난다. 열매 채소의 계절이라 색이 선명하고 형태가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 손질하는 동안 기분이 밝아지고 보는 눈도 함께 즐거워진다. 여름철 식전 채소가 좋은 이유는 눈이 즐거워서만은 아니다. 잎 채소를 씹을 때의 청량함 때문이다. 손바닥처럼 넓게 퍼진 잎을 와그작 와그작 우걱우걱 씹을 때 특히 그렇다. 반듯하지 않고 구불구불한 주름진 잎을 한 움큼 입에 넣으면 채즙이 입안 가득 번진다. 가끔은 욕심을 부리다 입가에 초록빛 물이 맺히기도 한다. 토마토는 또 다르다. 제철을 맞아 과즙이 단단히 찬 토마토는 방심하면 안 된다. 깨무는 순간 붉은 즙이 사방으로 튄다. 가끔은 남편 얼굴에 튀기도 한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묘하게 웃음이 난다. 시고 상큼한 것을 깨물었는데 이상하게 고소한 맛이 도는 느낌이랄까? 여름에는 향이 거의 없는 상추도 박하잎처럼 시원하게 느껴진다. 추운 나라에는 침엽수가, 더운 나라에는 화렵수가 많은데 이는 잎의 구조와 열을 내보내는 방식이 맞물려 있다. 잎이 넓을수록 열을 더잘 내보낸다. 그런 성질의 재료를 먹으면 몸에도 분명히 반응이 있다. 여름에 잎 채소를 씹을 때 도는 그 청량감도 괜한 느낌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유독 쌈이 당긴다. 소금에 절인 오이를 넣고 달짝지근하게 볶은 소고기를 상추에 싸먹으면 멈추기 어렵다. 거기에 방아잎이 더해지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입안을 화하게 식혀주는 힘이 있다. 나는 방아잎을 유난히 좋아한다. 여름이면 방아잎을 넣어 짭짤하게 끓인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다시 방아잎에 싸먹는다. 그 옆에는 방아잎을 넣어 부친 부추전이 놓인다. 방아는 경상도 사람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낯설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있어도 잠시 집안일 하거나 밖에 나갔다 오거나 열받는 업무 연락을 받고 나면 몸 어딘가가 다시 달아오른다. 그럴 때 나는 냉장고에 씻어둔 방아 줄기를 꺼내 털달린 줄기째 씹어먹는다. 화한 향이 퍼지면서 열이 한겹 내려앉는다. 기분도 따라 풀린다. 돌이켜보면 여름은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지만 동시에 그 더위를 식혀줄 것들이 가장 풍성하게 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재료들을 골라 한 그릇을 만들고 한 장을 싸고 한 입을 씹으며 여름을 건넌다. 그렇게 생각하니 유난히 싫던 여름도 조금은 이해가 된다. 싫은 계절도 결국은 먹으며 지나간다.

아리 리슈가 함께한 곡 싱싱농장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식 칼럼니스트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감각 센터에서 나온 책이고요. 내일까지 이책 읽어보려고 합니다. 와, 이 누군가의 어릴 때의 여름 추억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나눔으로써 같이 나의 추억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까지 느끼게 됩니다. 참 놀랍죠? 추억의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어떤 여름 음식에 기대서 이 여름 나고 계신지 볼까요? 오늘 이쌈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쌈안 드실 수 있을까 싶은데, 박주영님, 여름 내내 먹었던 것은 찐 호박쌈이요. 아, 방금 북카페 들으며 호박잎을 샀어요. 빡빡장이라는 표현도 재밌습니다. 빡빡장 해서 호박쌈 해먹으려고요 하셨습니다. 호박잎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번 여름에 호박잎 사서 쪄서 먹어봤어요. 맛있던데요. 여름에 아무래도 그 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박잎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아주 넓은 이불 같아가지고 거기 아무리 막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 이불이 날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좋습니다. 그리고 노윤서님. 올여름 내내 먹었던 최애 음식은 오이냉국과 콩나물 냉국이요. 냉국에 기대서 사셨네요. 이두 음식 때문에 무더위에 입맛이 없어도 시원하게 후루룩 한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셨습니다. 와, 고마운 음식들입니다. 그쵸? 이서우님은 저도 호박쌈, 오이냉국, 열무김치 이런 걸로 이제 여름을 버틴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와, 이게 다 침이 고이게 만드는 음식들이에요. 아, 이승현님, 저도 밥 먹을 때 항상 채소 먼저 먹어요. 그 다음 고기, 밥은 맨 나중이요. 식이섬유가 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나요? 그쵸. 요 순서 지키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아침은 꼭 이렇게 챙겨 먹긴 하는데, 김미향님은 저의 그 실수에서 비롯되었던 말이었는데요. 물회하는 시인들. 무리하는 시인들 말고 물회하는 시인들 덕분에 물회를 다섯 번 먹었어요 하셨습니다. 시원하고 맛있어요. 네, 그쵸. 송채원님도 저도 물회 일주일에 세번 이상 계속 먹은 듯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우리를 버티게 한그 음식들, 아, 흥미롭죠? 계속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엽서가 북카페 7주년 기념 엽서 보냈는데 그게 돌아간 반송된 경우가 있네요. 와, 이건 또 사연이 있는 건데, 저라면 다시 보내겠습니다. 반송된 엽서, 진짜 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또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반송된 엽서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왜 반송됐지? 궁금합니다. 이제 설의 The Lights Behind You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곽준명 교수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 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떡하죠? 기침할 땐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 상담은 늘 한가득. 이민자 가족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건 휴식이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나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한 자리에 뿌리 내리고 가만히 살아간다 여기는 식물. 그런데 식물은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서로 대화하고 기억하는 역동적인 식물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쓴 곽준명 교수와 함께합니다. 식물생명과학자이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학과 특훈 교수로 재직 중인 곽준명 교수님. 우리가 몰랐던 식물의 세계로 안내해 줄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북카페 첫 방문이신데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1: 그 아침에 그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소풍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설레임도 있었고 또 이 첫 방송 출연이라는 네. 호기심도 첫 경험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또 생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이 떨림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0: 네, 오늘 많은 카페인 분들이 또 생방 말씀하신 것처럼 생방이기 때문에 사연으로 소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주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또 제가 오시자마자 오늘 우리 이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 북카페 에디션 세 권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그려주실지에 대한 질문도 드렸거든요. 결정하셨나요 혹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까요?
1: 네, 그 물어보셨을 때 생각을 좀 했는데
0: 네.
1: 제가 거기 책에 여러 사진들을 넣었지만
0: 네.
1: 애기장 때 전체 사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애기장 때를 그려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0: 와, 네. 정말 중요한 식물입니다. 이 책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애기장 때 전체 이미지인 거죠. 전체
1: 네.
0: 모습을. 오늘 애기장 때 에디션은 사실 북카페 몇 년을 해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바로 그 에디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책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 식물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우리 인간의 미래와도 뭐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너무나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정말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저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1: 글쎄요. 식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 그걸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0: 네.
1: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0: 맞아요.
1: 그다음에 일부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 식탁에서 손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사실은 움직임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0: 네.
1: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치열하게 생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세포 수준이나 분자 수준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 궁극적인 생물학적인 목적이 그 번식과 생존인데
0: 네.
1: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이제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냥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그 사람 되게 동물적이지? 저 사람은 되게 식물적이야. 뭐 식물성, 이런 동물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약간 그 정확한 구분이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이 책 보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식물이 가진 게 전혀 그렇게 수동적이고, 좀 얌전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고 이런 게 아니던데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뭐 숲을 또는 산책하거나 들판을 걸을 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데
0: 네.
1: 사실은 그렇게 보여지는 내면에는 아주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번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식물들의 노련 아주 많은 노력들이
0: 네.
1: 있습니다. 이 식물이 지상에 진출한 게 약 5-6억 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식물에게 지능은 없지만
0: 네.
1: 그 사실 헤아리기 어려운 그 정도의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의 지혜는 축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0: 그렇죠.
1: 게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예.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뇌도 없고 우리도 알고 있듯이 식물에는 뇌도 없고 신경망도 없는데 뭘로 그러면 그렇게 뭐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 한다는 것이지 의문을 품을 법한데 책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그런 과정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1: 네.
0: 예, 막 QR코드도 막 들어가 있고. 네. 한번 오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책 써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1: 다시 한번 말씀해
0: 이 책을 쓰게 된
1: 주세요. 아,
0: 계기. 예.
1: 처음에 사실은 이제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가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책을 내기까지 같이 동행한 편집자께서
0: 네.
1: 저에게 두 번째 책을 썼으면 어떻겠냐고 한두 번째 분이셨어요. 그래서
0: 네.
1: 저라는 사람을 찾아내기까지의 노력도 사실 꽤 들였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그 동료 과학자들 위해서 저에게 논문을 쓰긴 하지만,
0: 네.
1: 과학과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계시면 식물 또는 식물 세포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욕심도 좀 생겼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0: 네.
1: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남겨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책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쓰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거나 좋았거나 하셨는지.
1: 저게 연구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0: 네.
1: 어떻게 하면 얻은 결과를 읽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해하는가, 할수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저희 책을 쓰면서도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식물들의 반응과 생명 현상 중 어떤 것을 소개하고,
0: 네.
1: 그리고 이런 과학적 발견을 소개하는 것이 어떤 이런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독자들의 실생활, 그리고 독자들 읽으시면서 아,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구나
0: 네.
1: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지만 그게 가장 역시 어려웠었습니다. 예.
0: 근데 전달이 됐습니다. 예, 읽은
1: 감사합니다.
0: 독자로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책에 보면 또 교수님이 이 식물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그 여정도 좀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던데요. 제가 아까 오시자마자 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뭐 동물 실험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오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1: 예, 뭐 사실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식물을 연구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그이 경력 경로를 따라가면서
0: 네.
1: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 대한 연민도 있었고, 그다음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0: 네.
1: 그리고

0: 제가 사춘기와 어려서는 안 그랬었는데 사춘기와 대학 때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 근데 이제 그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한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어머니 뜻이 그 강력하게 작용을 했었죠. 그리고 전에는 제가 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반대하신 적이 없는데
1: 네.
0: 왜 그러신지 그때 그렇게 하셨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희 이제 식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책이고 쓰시는 카페이님이 식물에 관한 과학 이야기 정말 기대됩니다. 흔히들 피동적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진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용감한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책다 기대된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여지영님은 애기장 때 에디션 정말 귀하겠어요. 나이 들수록 식물의 힘을 알게 돼서 점점 애정과 관심이 갑니다. 하셨는데요. 이 책을 펼치자마자 우리가 애기장 때 자료 사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 이 애기장 때 식물과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이게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주기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교수님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존재인 거죠. 애기장 때.
0: 맞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물 연구의 실험 재료가 애기장 때일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0: 애기장 때를 이제 실험 재료로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우선 이 애기장 때가 씨앗에서 다음 씨앗까지 나오는데 약 2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나 꽃을 피우는 고등 식물이고 그리고 씨앗 하나에서 약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이제 다음 세대 씨앗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전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데 아주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이 애기장 때가 이제 중요한 다른 작물들과 같은 그 가족인데 이 애기장 때 꽃이 책에서도 있는 그림처럼 네 꽃잎 네 개가 십자화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십자화과라고
1: 네.
0: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식물들이 배추나 무, 유채, 양배추, 브로콜리, 뭐 겨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작아서 약 3, 40cm 정도밖에 키가 안
1: 네.
0: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 환경에서 키우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염기서열 전체 유전 정보가 알려진 지가 오래돼서 저희가 모든 유전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를 도입시키거나 어떤 유전자를 결여시키는 방법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연구를 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1: 그러네요,
0: 예,
1: 진짜.
0: 저 역시 그 애기장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1: 바로 그 애기장 때 에디션입니다. 오늘 카페이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김주희님이 지금 동대구역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셨네요. 제 고향은 김천입니다. 교수님 집에는 식물이 많나요? 제일 애정하는 식물은 무엇인가요? 아까 보니까 이런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가장 애정하는 식물.
0: 그, 이제,
1: 애기장 때?
0: 과학적으로는 애기장대를 가장
1: 네.
0: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향기 때문에
1: 네.
0: 좋아하는 것은 라벤더입니다.
1: 라벤더.
0: 예.
1: 그렇군요. 향기 때문에.
0: 네.
1: 네, 그렇군요. 과학적으로는 애기장 때, 그리고 향기로, 그리고 라벤더였습니다. 오늘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첫곡뭘 들어볼까요?
0: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정할 때그 가수의 음석이나 그리고 또 노랫말에
1: 네.
0: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곡은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인 포리스트 블랙이라는 사람이 조이 윌리엄스랑 함께 부른 You Will Be the Proof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곡을 처음 선정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이 큰 범주로 실험 생물학인데
1: 네.
0: 저희는 결과를 얻어서 동료 과학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결론을 얻어서 우리가 세운 가설에 대한 증거를 결국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 노랫말에 그런 중요한 단어들, show 그리고 proof, 증거라는 이런 말들이
1: 네.
0: 있어서 골랐고요. 그다음에 노랫말은 사랑에 관한
1: 네.

0: 것인데 사람도 역시 보여줘야 되고 증거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곡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1: 와, 우리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동물들과 대화하고 있네요 하셨어요. 이 정말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이 책이 다루고 있는데 이 제목을 딱 들여다보면 어떻게가 눈에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또 여기를 중시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아까 얘기하셨다면 증명하고 또 전달하는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과학의 시작은 아마 관찰, 자세한 관찰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0: 네.
1: 그런 현상을 파악하고 나면 알게 되면 과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저희가 파헤쳐 들어가는 작업을
0: 그렇죠.
1: 합니다. 그게 이제 실험 생물학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에서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 현상과 관련된 거죠.
0: 네.
1: 관찰과 관련돼서. 찾아내고 그에 맞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일련의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고
0: 네.
1: 가설과 부합되다면 저희가 이제 그 결과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요. 세포 수준에서 그리고 분자 수준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깊이 자세하게
0: 네.
1: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0: 그러니까 이제 식물의 반응도 사실은 세포들이 내는 반응들의 합인데, 세포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포가 그리고 식물이 어떻게 외부 자극이나 내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1: 네.
0: 그에 따른 반응들을 일으켜내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모든 연구 결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기공 얘기를 해볼까요? 식물의 기공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핵심 관문 같은 것 같아요. 식물의 느낌과 행동과 기억을 얘기할 때.
0: 식물이 이제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1: 네.
0: 기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공은 식물 표면에, 잎을 비롯한 표면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구멍입니다. 한
1: 네.
0: 쌍의 세포, 저희가 공변세포라고 우리말로 부르는데, 그가 형성을 하고요. 이 기공이 열려야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햇빛과 함께
1: 네.
0: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요. 그 산물로 산소와 그리고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서 전체 지구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식물을 섭취하거나 또는 식물을 섭취한 다른 동물들을 음식으로 식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미국
1: 네.
0: 대학에서 연구한 것은 이 기공이 어떻게 자극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그것을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연구했었었고요. 식물이 또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균인데, 이
1: 네.
0: 세균들은 이 열려진 틈, 기공 이 틈을 통해서 침입을 해서 거기서 번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1: 그러니까요. 이게 참그 기공을 열어야 하는데, 근데 또 세균은 참 두렵고 식물 입장에서도 너무 영리한 선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공을 열어야 하는 일출 직전에 이밤 사이에 꺼져 있었던 그 면역 유전자를 활성시킨다. 이런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0: 맞습니다. 이런 과학적 발견을 할 때마다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도대체 저희가 이제 스마트하다고 그러는데,
1: 네.
0: 그런 일들을 어떻게 획득하게 됐을까, 그런 능력을
1: 그쵸. 그게
0: 이죠.
1: 궁금하죠.
0: 예,
1: 정말.
0: 그러니까 이제 기공이 열리게 되면 아침에 이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 틈을 통해서 세균 또는 위험 물질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런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를 키고 또
1: 네.
0: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놀라운
1: 와.
0: 행동이죠.
1: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과 곰팡이의 싸움을 또, 이 책에 이제 좀 재미난 표현들이 많아서 특수부대 대결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보면서, 와, 식물에도 이 첩보의 세계가 있구나. 스파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너무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또 대중 독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풍성한 비유를 활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내용 자체도 흥미롭고요.
0: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익숙하게 전달
1: 네.
0: 드릴까 싶어서 특수부대라든지 또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처럼 식물도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그리고 갉아먹는 곤충들과
1: 네.
0: 늘 대항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반면에 곰팡이는 식물 안에 들어와야지만 생존하고 또 번식할 수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게 식물과 곰팡이 또는 식물과 세균과의 줄다리기 전쟁이라고
1: 네.
0: 하죠. 한쪽이 땡기면 다른 한쪽도 또 역시 땡겨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 곰팡이가 침입하는 것을 대비해서 어떤 아주 미세한 작은 RNA 분자들을 보내는데,
1: 네.
0: 이런 RNA 분자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잘 분해가 되는데 그 지질에 쌓여 있는 소포체라는 것에 넣어서 마치
1: 네.
0: 그 택배를 보내듯이 곰팡이에 이렇게 보내죠. 근데
1: 곰팡이에게
0: 곰팡이는 그게
1: 보냅니다,
0: 먹을 것이
1: 정말.
0: 있는 줄 알고 쏙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곰팡이를 무력화하는 그런 작은 분자 RNA들이 들어가서 곰팡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생에 한 번도 아니고 무수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놀랍습니다. 책에도 쓰셨지만 자연스러워, 이거 좀 자연스러워라고 말할 때 우리가 힘 빼고 이게 흘러가는 듯한 무언가를 상상하지만 엄청난 분투와 전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책 통해서 또한번 느꼈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우려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개체 간의 식물들도 있고 다른 종과 또 경쟁하는 식물들의 노력, 동물들의 노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잘 보지 못할 뿐이죠.
1: 맞아요. 오현주님,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주시는 교수님 이야기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재밌는 교양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밤방에 주말 재방까지 무조건 예약입니다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방송 통해서 이 본방 혹은 재방 통해서는 교수님이 골라오신 음악까지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겁니다. 이현재님은 예전에 랩걸에서 읽은 것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해충에게 공격받은 나무가 화학물질을 내뿜으면 멀리 떨어진 나무들까지 그걸 감지하고 미리 방어한다고 나무들이 서로 통신하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책에도 그 식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더 수다스러워진다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네.
0: 맞습니다. 식물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한다는 게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마치 대화는 사람의 전유물인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식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소통을 합니다.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심지어 대장균도 소통을 합니다. 이제 이런 세포 안에서 또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소통하는 방법을 과학 용어로 신호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 화학 물질이나 작은 단백질, 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세포에게 신호를 주고 그에 맞는 세포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하게 합니다. 식물에게는 이제 뭐, 식물도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이나 온도 또는 물 부족과 같은 내외부 자극을 인식해서 그러한 소통을 세포끼리 또는 식물 개체끼리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그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는 한 식물이 어떤 화합물 기체를 만들어내서 다른 식물들에게 그런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 대비하라는 그런 신호도, 대화도 하게 됩니다.
1: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이라고 쓰셨는데
0: 그렇죠.
1: 정말 그거죠.
0: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 전인가에 밝혀진 일인데 밝혀진 사실인데 식물이 조용하고 침묵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그 저명한 학술지 셀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조용히 있다가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이제 소란스럽게 소리를 냅니다. 그런 소리가 뭐 보통 때는 한 대여섯 번, 그러다가 물 부족되면 거의 50번까지도 많이 내게 되는데,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고요. 매우 약간 초음파라서. 하지만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어떻게 듣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토마토에는 나방이 알을 낳지 않는데, 그런데 만약 알을 낳게 되면 알이 잘 자라지 못할 테니까, 소리를 낸다면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라는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1: 그러네요. 그 소리를 그 우리가 뽁뽁이라고 부르는 그 에어캡 소리 비슷하다고 이제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그 상상해 보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한 시간에 그게 막 30번에서 50번까지 막 뽁뽁뽁뽁 하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인간은 들을 수 없는 범위의 것인 거죠.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레이첼 야마가타라고

0: 미국인 싱어송라이터인데요.
1: 네.
0: 노래 제목은 듀엣이라는 거고 그 레이 라몬타뉴라는 사람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역시 노랫말이 아주 아름답고요. 또제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연인 사이의 이야기지만 부모와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어서 또 골라봤습니다.
1: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출간한 곽준명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이 골라오신 음악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들으시고 1817 쓰시는 카페인님 선곡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쭉 들으니까 로맨티스트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이 다정함이 느껴져요. 오늘 약간
1: 그건 잘
0: 컨셉을
1: 모르겠습니다. 네.
0: 네,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책에도 보니까 그 식물이 좋아하는 음악 얘기도 수록돼 있잖아요. 그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요 표현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뒀는데 고전 음악을 들으며 자란 배추라는 표현이 재밌었어요. 그 실험도 재밌던데요. 록 음악 들은 것과 이 클래식 음악인 거죠. 들은 것과 그 성장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1: 네, 그 이제 식물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최근에 알려진
0: 네.
1: 사실이고요. 그 전에 식물이 과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들을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제 매우 그좀 난해한 헤비메탈 음악들을 들려준 식물과 고전 음악, 특히 모차르트 고전 음악인데
0: 네.
1: 봤을 때 어떤 식물들이 더잘 자라는지를 비교를 했는데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식물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그런 그 리듬이나 이런
0: 네.
1: 것들이 진동으로 그 식물에게 전달이 될 텐데 그런 이 너무 높낮이가 강한
0: 네.
1: 변화가 큰 그런 리듬이나 보다는 아마 잔잔한 그런 고전 음악들이 식물들이 그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더
0: 진짜.
1: 좋아하는 것으로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0: 네, 재밌습니다.
1: 네.
0: 임명수님, 교수님 가게 앞에 분꽃이 피었는데, 늘 신기했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낮에는 분꽃이 부끄러운 듯 웅크리고 있고요. 예, 이런 거 보면서 식물도 빛을 느끼나요? 여름마다 피어나는 분꽃을 보면서 궁금했는데요. 여쭤봅니다.
1: 식물에게 아마 가장 큰 자극은 빛일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적색광을 보는 그런 그 세포의 단백질이 있고요. 인식하는. 그다음에 청색광을 인식하는 또 단백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외선 역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빛을 느껴서 인식을 하고 각각 파장의 다른 빛에 따라서 다른 세포 반응, 세포 활동을 이끌어냅니다. 뭐,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시다가 보면 이게 햇볕을 향해서 식물들이 이렇게 몸을 트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0: 그렇죠.
1: 그걸 이제 굴지성 반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역시 그런 광을 인식해서 햇빛을 인식해서 그런 세포 반응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0: 지금 교수님이 이 북카페에 오셔서 받은 질문들 중에서 이제 정말 처음 들어보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가장 좋아하는 식물 이런 질문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라벤더 어떤 이유로 이제 뽑아주셨죠. 향으로. 이것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질문 아닐까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 보니까 이 EBS 방송 들으면서 이 라디오 함께 들으면서 식물들과 함께 이제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 북카페 요 분위기는 어떤 느낌으로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제 생각이 떠오른 식물이 수선화,
0: 수선화?
1: 예, 수선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일상에서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 봄이 되기 직전에
0: 네.
1: 봄을 알려주는 그런 전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0: 그렇죠.
1: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
0: 우리 북카페를 지금 식물에 비유를 해주신 거네요.
1: 네.
0: 와, 이건 득템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이제 북카페 방송을 식물이 들으면 이 어떤 진동이나 주파수가 식물에게 고전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일까가 궁금했는데 이 수선화 갑자기 득템한 기분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1: 제가 질문을 예, 잘못
0: 네.
1: 이해했습니다. 네.
0: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1: 아마
0: 네.
1: 은근 작가님 목소리랑
0: 네.
1: 그다음에 여기서 전해주신 음악이랑
0: 음악과
1: 잔잔하고 그래서 아마 식물들이 좋아할 것으로
0: 이제야 이제
1: 예상합니다. 네.
0: 네,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카페인들이 우리 집 식물과 함께 듣고 있는데 잘 자란다고 하셔서 네, 지금 교수님이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질문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 이지영님, 벽을 점령한 덩쿨 식물을 볼 때면 식물이야말로 힘이 세구나 생각을 하곤 했어요. 식물이 다른 종과 벌이는 치열한 싸움, 전략들도 그렇고 기공을 열어야 하는 일출 직전에 면역 관련 유전자를 켠다니 그것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식물 대화하는 거에도 지금 놀랍다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수다스러운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까지 연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께 애기장대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이 교수님이 그 식물의 탈리 현상 연구를 하셨는데 그 과정도 드라마 같았습니다. 시간도 예, 4년여 걸렸고요.
1: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 대학에서 연구실을 가지고 실험 연구를 할 때는 그 기공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에 대한 연구였었는데 귀국을 하면서 식물 발달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탈리라는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0: 네.
1: 이 탈리가 이제 꽃이나 열매, 잎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현상을 탈리라고 그러는데 식물의 생존과 번식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0: 그쵸.
1: 더불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작물 생산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탈리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씨앗이 떨어지는 것인데 야생벼를 아마 보신 분들은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없을 겁니다. 근데 야생벼는 씨앗을 잘 이렇게 떨어뜨리죠.
0: 야생벼.
1: 분산시킵니다. 그것을 씨앗 흩뿌리기라고 하는데
0: 네.
1: 식물로서는 번식을 잘하는 거고요.
0: 그쵸.
1: 다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일일이 주워서 곡식으로, 식량으로, 양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거의 뭐 악몽과 같죠. 그래서 오랜 기간 이 씨앗이 도망가지 않는 식물을 벼를 찾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경작하고 있는 벼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벼는 경작하는 벼는 탈리가 일어나지 않는 벼죠.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돼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탈리가 언제 시작이 되고
0: 네.
1: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는 탈리의 마지막 단계, 이 탈리가 정밀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꽃잎이나 잎이 떨어진 다음에는 외부로, 전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표면이 노출이 되는데
0: 네.
1: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수분이 도망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세균이나 독성 물질이 침입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포 모델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립을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이 탈리가 일어나는 곳을 탈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두 개의 이웃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든지 앞으로 내내 그 세포의 이름들이 실리게 될 텐데 탈리가 정밀하게 일어나야만 아니, 식물이 생존과 번식에
0: 그러니까.
1: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밝혔고, 그런데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가 리그닌이라는 분자 울타리가 그런 일을 하도록,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4년 만에 저희가 논문을
0: 네.
1: 게재를 해야 했는데, 매우 빠르게 논문을 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보통 저희가 낸 학술지에 그런 논문을 내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기간 그리고 노력이 소요가 되는데 같이 일한 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너무나 놀라운 발견인데, 그쵸? 이 연구 끝에 그런 것을 딱 이제 찾아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거든요. 예, 그 순간이 막 상상을 해봐도 저는 뭐 한계가 있겠지만.
1: 전혀 몰랐던, 그리고
0: 네.
1: 학계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0: 게재가 확장됐을 때뭐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과 작은 파티도 했고요. 또그 학술지에 표지 논문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표지도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신 분은 신혜우 박사라고 이 세밀화를 그리시는 식물학자이신데 그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제출한 그림이 이제 선정되어서 학술지 표지가 되었었습니다.
1: 너무
0: 그게
1: 뜻깊은.
0: 매우 매우 기뻤죠. 예.
1: 네.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0: 세 번째 제가 그 추천드리는 곡은 그 밴드 동물원 멤버이신 김창기 씨의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 할 때, 뭐 치열하게 일해야 됩니다. 미국 대학에서
1: 네.
0: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였는데 아빠로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줘야 할 만큼 하지 못했고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못한 게늘 마음에 남아 있는 데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에 저와 아내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떨어져 사는 그래서 자주 보지 못하는 이 마음이 늘 미안하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노랫말이 그런 아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의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1: 북카페 방송 타고 전달이 더될 겁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9230 쓰시는 카페인님이 들을수록 식물의 세계가 더 궁금하고 신비로운데 책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가지고 곽준명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인님은 식물 연구자분들의 상상력이 더 놀라워서 장난꾸러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덕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실들이 알려진 거겠죠. 이 배은비 님도 너무나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모차르트 클래식을 꾸준히 감상하겠다고 또
1: 그렇습니다.
0: 하셨습니다. 네. 이 식물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인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거대한 문제들을 좀 풀어낼 수도 있겠죠?
1: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지구에는 이제 사람, 그리고 동물들, 미생물과 식물 다 같이 함께 어울려 삽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그리고 생태계 밸런스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당장은 이제 뭐한 30년 정도 후에는
0: 네.
1: 지구상의 인류가 약 100억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82억 명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식량의 보다
0: 네.
1: 56%를 최소한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목표가 가능할지 아직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
0: 네.
1: 식물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데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기후 변화의 큰 주범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를 식물의 뿌리에 포접하여서 이렇게 그
0: 네.
1: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미국 연구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변화 옥수수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심는 작물이 그런 일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뿌리에 더 많이 포집시키게 된다 그러면
0: 네.
1: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내려가서 원래의 아름다운 지구로 되돌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그 미국 그런 연구비를 대주는 기관과 또그 아마존의 베이조스 기금 등으로
0: 네.
1: 이 연구팀이 약 900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를 뭐 매우 매우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우리의 미래랑 너무나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책에도 그 사례들이 나와 있지만, 뭐,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라든지, 그 방사능,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바라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볼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이 식물은 괜찮은 건가?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어떤 뭐 중화시키고 하는 뭐 흡수한다라고까지 방사능을 이런 것들이 그들은 괜찮은가 궁금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이더라고요. 그 사례들도 나와 있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좀 다른 방향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네.
1: 맞습니다. 뭐 식물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0: 네.
1: 많은 기여하는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충분히 할수 있을 거고요.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특히 기후 변화,

0: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겪은 아주 심한 극심한 폭염이라든지 문제들을
1: 네.
0: 다음 세대에는 넘겨주지 않아야 되겠죠.
1: 그쵸. 식물도 다음 세대를 계속
0: 그럼,
1: 생각하던데요. 책에도
0: 네.
1: 나와 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쓴 곽춘명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책도 기대해도 되나요?
0: 제가 혼자서
1: 네.
0: 생각하기로는 다음 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 이게
0: 제
1: 처음이자
0: 머릿속에
1: 마지막
0: 있던, 예, 머릿속에 있던
1: 책이에요. 네.
0: 모든 생각과 하고자 하는 말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을 이책 안에 다 탈탈 털어
1: 네.
0: 넣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퇴한 후에 기회가 된다면 과학 관련된 소설을 하나쯤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이 책과 같은 류의 책은 아마 더 이상은 예, 제첫 책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1: 지금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 어쩐지 여책 안에 소설 얘기도 있고 영화 얘기도 있고 풍성해서 관심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렇군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애기장대 에디션입니다. 임명수님, 8405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2729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1: 오늘 끝곡으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이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 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왔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0: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냄새의 역사를 통틀어 아마도 최장기간 최악의 냄새를 견뎌온 동네가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뉴펀랜드 라브라도주 세인트 메리스입니다. 이곳 세인트 메리스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생선 썩는 냄새를 견뎌왔습니다. 동네에서 생선 소스를 만들던 공장이 폐업한 후에 20년 가까이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에는 100개가 넘는 탱크가 있었고요. 탱크마다 1만 리터가 넘는 생선 소스, 우리식으로는 액젓이 썩어갔습니다. 이 공장이 문을 닫은 후에도 이 액젓은 계속 발효되었고요. 썩은 생선 냄새가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주민들은 20년 동안 정부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최근에 와서야 그 정화 작업이 시작됐다는군요. 세인트 메리스 시장의 경험담을 전합니다. 태어나서 맡은 생선 썩은 냄새의 최대치, 거기에다가 100배를 더 농축시킨 냄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첫 곡은 캐나다 가수 이사벨 블레이가 부른 Je t'oublierai, je t'oublierai. 난 널 잊을 거야, 널 잊을 거야. 들어봤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마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약 100만 리터의 생선 소스와 함께 지난 20년을 살아왔다. 생선 소스가 그 감칠맛이 대단하죠. 이 베트남식 피쉬 소스라는데요. 뭐 TMI일 수는 있지만 베트남계 그 사업가가 큰 포부를 안고 공장을 짓고 만들다가 정부 규제 문제로 인해서 한 10년 좀 넘게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 사정은 모르겠고 여하튼 착한 사람들 같던데 이 주민들 어떻게 20년을 이렇게 참았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누군가는 딴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냄새에 민감한 사람, 뭐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이게 그 인간이 느끼는 고통 카테고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후각적으로 공격당하는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치울 거냐? 지역 정부가 드디어 개입을 해서 돈을 기금이라 그래야 되나? 이 예산을 마련을 해서 치워준다고 결정을 한 거죠. 연방정부의 개입은 도움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다행이고 20년 걸렸다라는 게 좀 통탄할 그런 일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뭐 관료주의인가 뭐 행정적 어떤 뭐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 조경 하시는 분들은 알 만한 그런 이런 토양 피트 모스라는 것을 이용한다는데요. 이 상토 조경할 때 위에 까는 그런 흙 종류라는데요. 그걸로 이 소스를 흡수한 다음에 대형 그 탱커들 실은 차를 가져와서 빨아들이고 정화조 치우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멀리 떨어진 매립지에 가서 구덩이에 묻고 덮는다. 간단하네요. 근데 이제 수거하는 업체 측에서는 이건 굉장히 특수한 폐기물이네요. 이런 폐기물을 특수성을 이렇게 생전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한 16억 원 정도라는데요. 늘어나겠죠. 16억 원.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부담금이 있네요. 한 2억 원 정도를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 그래도 해결이 됐네요. AI에게 물어보니까 생선 썩는 냄새는 지구에 존재하는 악취 순위에서 10에서 15위에 오를 거다라고 하네요. 4810님 찾아봐 주셨군요. 10위권 안에 있는 냄새는 뭘까?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탈리아 아티스트 두 사람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비아지오 안토나치가 부르는 You and Me. 이어서 풀미나치의 말레데토메, 한심한 나 두 곡입니다.

이탈리아의 훌미나티의 노래 말레데토 메, 한심한 나 방금 들었고요. 먼저 곡은 역시 이탈리아의 비아지오 안토나치의 You and Me, 너와 나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8월 19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하나 둘씩 불이 밝혀진 선술집마다 애절하게 울려 퍼지는 옛 노래들. 19세기 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가난한 선창가 술집에서 태어난 파두는 지금도 세대를 달리하며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파두의 현재를 상징하는 마리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태어났지만 파두 산지 하나인 포르투갈의 무라리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집 아래층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아프리카와 인도 음식 냄새와 함께 담배 연기 자욱한 식당에선 밤이 늦도록 파두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5살의 마리타에겐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이 되면 이 식당과 연결된 나무 계단을 내려갔고 부모님이 정지선처럼 쳐놓은 커튼 너머 울려 퍼지는 파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른 즈음 그 시절을 회고하며 마리타는 고백합니다. 파두에 처음 매료된 건 포르투갈 기타 선율을 들었을 때예요. 기타는 늘 가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가수가 답변을 하는 것 같았고요. 마리타는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기타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답하기 위해서 직접 파두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자신의 답변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마리타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르투갈인 중 한 명, 포르투갈 음악의 구세주라고 칭송합니다. 마리타가 파두를 전통에서 현대의 목소리로 끌어올리며 파두의 생명을 연장한 건 그녀의 파두가 처음부터 남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의 식당에서 흘러나오던 파두를 훔쳐 듣던 그녀는 13살에 바로 그곳에서 파두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죠. 그녀의 파두가 파두 같지 않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의 친구들도 노인네나 부르는 파두는 부르지 말라고 했다죠. 이후 아프리카 음악인 그룹에 합류했고 영미 팝 히트곡을 커버하던 마리타는 모잠비크와 카보베르데 이어서 브라질을 여행하며 각성합니다. 어머니 위에 뿌린 아프리카, 그리고 파두의 영향을 받은 음악 모르나의 고향 카보베르데, 그리고 브라질에서 보사노바를 만난 후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온 마리타는 파두를 부르게 됩니다.

마리타는 2001년 포르투갈 파두의 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후세대 파디스타 가운데 호드리게스의 대표곡을 모아 정규 앨범을 발표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리타의 데뷔 앨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새파란 신인 가수가 신과 같은 거장의 음악을 한두 곡도 아니고 앨범 규모에서 재해석하는 엄청난 도전을 감행한 겁니다. 이 결과는 파두의 부활 그리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타는 전통의 복원에 안주하지 않았죠. 전통 파두의 악기 편성을 확장했고 재즈, 플라멩코, 가스펠, 아프리칸 리듬 등등 세계 음악의 다양한 조류를 끌어들여 파두의 이른바 현대화를 주도했습니다. 파두는 노인들의 음악이라고 파두 가수는 검은 옷만 입는다고 생각했던 젊은 세대는 백금발의 쇼컷 헤어스타일,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소울풀하게 노래하는 마리타의 등장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죠. 그러나 마리타의 목표는 가령 크로스오버 파두로 모든 세대에 어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파두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지금의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새로운 파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파두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전통 파두의 현대화를 이끈 주역 마리짜를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가운데 두 곡이었죠. 오제 기 다미냐 테하, 아 우리 고향 사람들아였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대범한 그의 데뷔 음반 구성 중에서 물론 80-90%는 대선배 호드리게즈에 대한 헌정이자 통과 의례였다면, 뭐 그런 유명한 레퍼토리를 재해석하는 시도였다면 이 곡은 예외적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젊은 작곡가가 곡을 만들고 이 노랫말 가사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생전 집필한 그런 상당한 분량의 시 중에서 고른 거라고 하네요. 뭐 형식적으로는 그러네요. 가사는 대선배의 것으로, 음악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고. 데뷔 과정이 뭐 무명이면서 신인 사람이 쉽지 않겠죠. 마리짜도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내에 있는 레이블에서는 다 거절을 당하고 해외에서 이 계약을 따냈다고 하죠. 네덜란드 레이블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인 게 그 배급망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했던 전 세계적인 30개 이상의 국가에 배급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상업적으로도 한 5,000장 팔면은 선전했다라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파두의 그런 판매량보다 뭐 20배 이상의 10만, 15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고요. 민주화 자체도 뭐 40년 독재를 참고 지낸 그런 약간 공고한 그런 사회적인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두도 공고한 전통,

우회하기 힘든 그런 어떤 통제와 규율, 그 가운데서 뭐 자율적으로 좀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곱게 보여졌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근데 마리자가 해냈습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도 좋은 대안이 있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파두는 늘 똑같아라는 입장이었다면 마리자의 파두는 뭔가 좀 다른데? 하는 간단한 논리에 의해서. 예. 두 번째 곡은 Meu Fado Meu, 나의 파두, 나의 운명. 2005년에 발표한 세 번째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자키스 모렐렌바움이 프로듀서였고요. 아까 본문에서도 이야기한 악기 편성에 있어서 새로움을 시도했다. 뭐 평단에서는 이런 지점을 꼬집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탈, 전통에서의 이탈, 뿌리를 뭐 배반한 뭐 그런 시도라고 보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마리자는 어느 때보다 파두에 가까워졌다. 이런 걸 수용할 준비가 뭐다돼 있었네요. 평단도 그렇고, 예. 일반도 그렇고. 파두 계보에서의 그 역할, 그러니까 뭐, 이후 돌아보면서 이제 살피는 거지만, 2007년도에 포르투갈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라틴 그래미 한 부문에 또 후보로 올랐고요.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으로 화두가 지정되는 데 있어서 등재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마리자의 성과가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네요. 그런데 그이뭐 트렌드라는 건 항상 있는 거니까 마리자가 보여준 이 대형 편성에 이런 극장에서 짜여진 연출에 의해서 멋지게 공연되는 이런 파두 모델은 상대적으로 이 전통적인 파두 바디우라는 즉흥성을 구현하기는 힘들다라는 평도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소편성으로 2010년에는 파두 트라디시오날이라는 제목의 음반도 발표했다고 하고요. 마리자 이후에는 뭐 아나모우라나 까마네 뭐 이런 사람들의 활동도 덕분에 수월했다 이런 평도 있고요. 한 일이 많네요. 자, 오늘 세요맨 아티스트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프랑스 아티스트의 콜라보입니다. 프랑수아즈 아르디가 미국의 이기팝과 함께 부르는 I'll Be Seeing You. 프랑스의 샤를 아즈나브르와 영국의 스팅이 함께 부르는 L'amour, c'est comme un jour. 사랑은 하루와 같다. 이어서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함께 하시죠.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우맹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Paco Ibáñez가 부르는 Romance del Conde Niño, 소년 백작의 사랑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싱어송라이터이자 스페인 시인의 작품에 곡을 붙여 노래한 아티스트인 Paco Ibáñez의 1979년 앨범 A Flor de Tiempo, 시간의 꽃 수록곡입니다. 이 곡 역시 스페인의 전통 구전 가요 로만세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데요. 금지된 사랑을 꿈꾼 죄로 죽지만 나무로 날아가는 새로 환생하는 연인의 이야기를 음유 시인의 노래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Sentiréis cantar hermoso. 사랑 때문에 바다를 건넌 소년 백작이 있었다. 성 요한의 날 아침 그는 말에게 물을 먹이러 갔다. 말이 물을 마시는 동안 그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하늘을 날던 새들이 날개짓을 멈추고 이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왕비는 술을 놓고 있었고 어린 공주는 잠들어 있었다. 일어나렴 알바니냐, 단잠에서 깨어나 저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렴. 바다의 어린 인어가 노래하고 있잖니. 어머니, 저리도 아름답게 노래하는 건 인어가 아니에요. 소년 백작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저 때문에 죽음을 꿈꾸고 있지요. 딸아, 그가 너의 사랑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의 노래에 저주를 퍼부렴. 그래야 너의 사랑을 누리는 건 꿈조차 꾸지 못할 테니 내가 저자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머니, 그를 죽이라 명하신다면 저도 그와 함께 땅에 묻히게 될 거예요. 소년 백작은 자정녘에 죽었다. 공주는 수탉이 우는 새벽에 죽었다. 왕의 딸이기에 그녀는 제단 아래 묻혔다. 백작의 아들이기에 그는 그녀의 무덤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묻혔다. 공주의 무덤에선 하얀 장미꽃나무가 자랐다. 백작 청년의 무덤에선 산사나무가 자랐다. 두 나무는 함께 자라 서로에게 가지를 뻗었다. 화가 난 왕비는 두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라고 명했다. 시종은 나무를 베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베어낸 장미나무에선 백로가 태어났다. 베어낸 산사나무에선 용맹한 매가 태어났다. 둘은 마침내 함께 하늘을 날아올랐다. 둘은 나란히 함께 날아갔다.

세운명이 전한 노래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파코 이바니에스의 1979년 곡 로만세 델 콘데 니뇨 소년 백작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는 김밥의 고지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사롱 잠시 후 이어집니다. 남아공 아티스트 종크가 부르는 인클레티오 마음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더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오늘 2부 첫 곡은요. 프랑스의 작곡가, 영화음악가 브루노 꿀레의 라 발케 보트라는 곡의 보컬이 무려 보이 조지였네요. 그리고 피처링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 그룹 아필레타가 함께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창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0247 문자로 청취자분이 영형님 나오시는 날이네요. 예전에 선곡해 주셨던 곡을 오늘 아침에 다시 들으며 신청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콜린 블런스톤의 캐롤라인 굿바이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쓰셨네요. 영혁 씨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버전으로 그때 틀어주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희가 준비한 버전이 맞는지는 한번 0247님 그때 들으신 버전인지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6월 달에 나오신 김학선 평론가도 콜린 블런스턴의 목소리로 불려진 노래 한 곡 선곡하셨었는데 함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김발의 고수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사롱 시작하겠습니다.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판에 올려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밥 레코드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LP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죠?
1: 네네.
0: 이 가디언지에 바이닐 관련한 좀 기사가 이게 혹시나 또 그 김밥 레코드처럼 이렇게 바이닐 위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기사가 나와? 막 이런 리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1: 심각한 기사라고 쓰셨네요.
0: 우리 저희 제작가가 네. 봤을 때는 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김밥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그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찰리 XCX 새 음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뮤직 패션 필름이었죠. 마지막 트랙이 좀 인상적인 그런 콜라보였잖아요.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영화감독이 나레이션을 한 그 스포큰 워드를 포함한 음악이었는데 No One Lasts Forever. 뭐 음반이 차트 영국에서 1위도 했고 그런데 이게 바이닐로 발매가 됐는데 이 곡이 쏙 빠졌대요.
1: 아 곡이 빠진 건 아니고
0: 아니에요?
1: 그 곡은 있는데 네. 크로넨버그의 목소리가 빠졌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네. 트랙리스트는 그대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다 수록이 돼 있는데 네. 그 마지막 곡에 No One Lasts Forever라는 곡의 본래는 이제 스트리밍에 나온 버전에는 크로넨버거 선생님 목소리가
0: 쫙 나오죠. 저희도 소개를 했는데
1: 흘러나오는데 네. 레코드 안에 있는 이 곡에는 목소리가 빠져 있습니다.
0: 더 문제네요. 네. 수록이 아예 안 됐다라고 하면은
1: 수록이 안 됐으면 네. 수록이 안 됐으면 이게 그게 이제 불량이나 환불이나 뭐 네. 이런 사유가 되죠. 네. 근데 크로넨버그의 목소리가 있냐 없냐를 사실
0: 환불 사유로 보기에
1: 거기 뭐 데이비 크로넨버그가 참여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레코드에.
0: 왜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걸 뺀다는 결정을 왜 한 거죠?
1: 뺀 게 아니라 네. 뭐 어쨌든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레코드는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네. 뭐 스트리밍이나 뭐 CD는 사실 금방 나오잖아요.
0: 상대적으로 CD는 금방 나오는 거예요.
1: 네, 마스터링만 네. 돼 있으면 사실 금방 네. 나오는데
0: 찍는데 예.
1: 레코드는 어쨌든 뭐 한창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코로나 19 상황에는 뭐 1년까지 걸린 적도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한 7, 8주 정도 걸리거든요. 7, 8주 걸리니까 어쨌든 제 날짜의 레코드와 뭐 스트리밍이 날짜를 맞춰서 나오려면 그 마스터 음원을 어쨌든 두 달 전에는
0: 넘겨야
1: 아무리 늦어도 네. 두 달 전에는 넘겨야 되는데 아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때까지 크로넨버그를 못 만나서 크로넨버그 목소리가 예, 들어가지 않은 전? 상태 네. 버전으로 예, 레코드는 제작이 됐다. 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이야기를 안 해줬나 봐요. 네. 네.
0: 그래서 이게 네. 그 바이닐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겠죠. 이 바이닐 마케팅이 좀 투명하지 않다. 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1: 뭐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네. 뭐 정보는 네. 소비자들에게 구매자들에게 정보는 최대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0: 빠진.
1: 예. 네.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아 여기는 크로넨버그 목소리가 빠져 있어요라고 이야기만 해줬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예. 네. 그건 사실 뭐 레코드가 나쁘다기보다는 사람이 실수를 한 거죠. 네.
0: 그 외에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누락이나
1: 네.
0: 아니 뭐 그 뭐 불량은 늘 있는 거니까 아니면
1: 네 불량은 늘 있어요.
0: 예.
1: 네.
0: 아니면 이런 마케팅 자체가 좀 기망 이런 속이는.

0: 예, 이런 경우도 과거사를 좀 생각해 보면 있었나요?
1: 글쎄요. 그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속이는 사람들은 뭐 없지 않아 있긴 했겠죠. 하지만 그건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레코드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컬러 레코드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는 뭐 어떤 앨범은 한 똑같은 앨범인데 버전이 뭐 수십 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본인의 LP를 정말 열몇 가지로 만들어서 발매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제 뭐 그걸 이제 뭐 빌리 아일리시가 약간 좀 뭐랄까요?
0: 비난을 했나요?
1: 뭐 약간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뭐 나는 그렇게 안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버전이 나오다 보니까 컬러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컬러를 이게 정확하게 그 뭐 실물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이걸 보여주기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래픽으로 예시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실제 레코드 색깔하고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컬러 레코드가 뭐 어떤 최첨단 공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2차 세계 대전 때 나온 그 오래된 공법에다가
0: 20세기 중반 기술로
1: 그 기술에다가 그냥 정말 그 수작업으로 그 색 뭐랄까요 그 염료 같은 걸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제작 과정에서 이게 의도한 대로 색깔이 안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무늬가 있거나 뭐 뭔가 특정한 모양이 있거나 이러면 사실 이게 레코드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버전인데.
0: 그런 에러율, 뭐 소위 반도체는 뭐 수율 이렇게 얘기하던데 찍었는데 이게 뭐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그런 확률이 높아요, 사실.
1: 그래서 이게 디지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작자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물이 나왔는데 그래픽이 나와 있는 거 색깔이 다르거나
0: 너무 딱
1: 구매자들이 샀는데 뭐야 이거 모양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0: CD 시절에 한 뭐 2000년 초반에는 그 리패키지 이게 너무 많이
1: 유행이었죠.
0: 나와가지고 그거 좀 그건 너무 상술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1: 뭐 지금은 레코드로 그런 비슷한 일이
0: 벌어지고 있는
1: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밥 레코드 판매 실적에는 큰 영향 없는 걸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또 바이닐을 챙겨 오셨는지
1: 그 새로운 레코드 소개한 지 좀 오래돼서 지난 한 달 동안 나왔던 LP들 4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총 알겠습니다. 5곡을 선곡을 했고요.
0: 한 아티스트의
1: 두 곡을
0: 듣는군요. 최근 발매된 LP 가운데 김영학 씨의 추천으로 또 만나는 5곡, 4장의 음반. 첫 곡부터 그럼 만나보시죠.
1: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로는 신인이 아니지만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 음악가고요. 모이세스 두 산토스라는 아티스트인데
0: 브라질이군요.
1: 브라질 출신인데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에서 런던으로 뭐 이주를 한 지는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션맨으로 주로 활동을 했고 스튜디오에서 아니면 이제 투어 같이 뭐 어떤 다른 음악가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데뷔 앨범 본인의 이름을 적은 데뷔 앨범은 정말 음악 활동한 지는 꽤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발매가 됐고요. 이 다음 주 이제 아지무스가 공연을 하는데 이 아티스트가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아지무스 사실 지금 원년 멤버가 유일한 원년 멤버가 베이스 연주자인데 알렉스가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모이세스가 이반 콘치 그러니까 오리지널 드러머죠. 그러니까 한참 전이니까 오리지널 드러머가 같이 투어를 하자고 해서 그때 잠깐 아지무스 멤버로 베이스 연주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0: 그렇군요.
1: 그때 이 사람이 사실 영국에 가서 보통 이제 뭐 재즈나 펑크나 뭐 소울이나 이런 계열 R&B 세션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지무스 공연을 하면서 본인이 브라질 북동부 출신이거든요. 북동부면은 사실 좀 음악 색깔이 좀 브라질에서도 특이하잖아요. 본인의 약간 어떤 그런 음악적인 뿌리나 이런 걸 좀 다시 깨닫게 됐고 자신의 음악을 한번 좀 해봐야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앨범을 녹음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0: 그래도 아지미스라는 대선배들이 믿고 고용할 정도의 실력과 그런
1: 연주 실력은 뭐
0: 인정받은
1: 음악가입니다.
0: 그러면 모이세스 두 산토스의 데뷔 음반에서 어떤 곡을 골랐나요?
1: 사우다지라는 곡을 골랐는데 런던에 활동

0: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1: 네.
0: 린다 도우니 보컬을 했고요.
1: 아.
0: 브라질의 그 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1: 네네.
0: 아르투르 베르콰이가 편곡과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 음악 듣고 오죠. 모이세스 누 산토스,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세션 메이저 아티스트 사우다지 그의 데뷔 음반 수록곡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비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가 안내하는 시간이죠. LP사롱 최근 발매 음반 가운데 추천작 골라오셨는데요. 첫 곡은 베이스 연주자이자 브라질 출신의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 모이세스 도 산토스의 데뷔 음반에서 사우다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듣다 보니까 오 지금 70년대 초에 데뷔하신 뭐 베로카이 선생님은 지금 아직도 이렇게 또 아직도, 편곡 작업을 네. 이렇게 막 예, 기용이 돼가지고
1: 이번 주말에 네. 영국에서 네. 큰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헤드라이너가 오, 베로카이입니다.
0: 또 완전 전성기를 또. 네. 근데 그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뭐 새음향하면서 브라질의 뭐 새로운 에미페베나 이런 경향들도 듣긴 들었는데 이 트럼펫 소리를 많이 듣긴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 아 여기 참여한 네. 연주자는 테오 크로코라고 네. 최근에 뭐 최근 몇 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는 네. 뉴 재즈라고 할까요? 약간 일렉트로닉 계열의 네. 재즈 연주를 하는 뭔가 좀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하는 네. 연주자인데 이 테오 크로코는 최근에 내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0: 아, 그래요?
1: 지난달 지지난달 칠포 재즈 페스티벌이었나요? 거기서 공연도 했었고,
0: 예. 어. 네. 그러니까 뉴 재즈니까 새로운 경향을 또 들려주는 네. 그런 아티스트와 뭐
1: 아무래도 좀 일렉트로닉 음악이 많이 좀 가미가 되어 있는 음악을 하는데 네. 이런 뭐 어쿠스틱 연주도 잘하는 연주자입니다.
0: 모세스 도 산토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 곡은 커피를 부르네요. 흐흐, 옹이 뉴키님께서. 뭐 약간 좀 연한 뭐 산미의 그런 커피인가요? 아니면 뭐 진한 그런 건가요? 별로 안 궁금하긴 한데 오늘 느낌 아무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아티스트 모이세스 두 산토스. 아 그나저나 아지무스 공연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계신데,
1: 네. 네.
0: 뭐 완벽하다. 뭐
1: 저희는
0: 이런 조정인데요?
1: 잘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뭐 어쨌든 건강이 잘 네.
0: 그게 공연, 항상 좀 이렇게 조마조마한
1: 아무래도,
0: 부분이죠.
1: 네. 네. 뭐 고령의 연주자이시다 보니까 네.
0: 더위가 한풀 꺾여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사실 어쨌든 뭐 브라질이 대체로 좀 더운 나라니까 추운 거보다는 더운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아, 그런 네. 그렇긴 네. 하네요. 너무 추운 것보다는 자, 최근 발매 LP 이제 두 번째 골라오신 음반 소개해 주시죠.
1: 네. 피비 브리저스가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네. 피비 브리저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네. 지금 인디 음악계에서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고 사실은 인디를 넘어섰어요. 그 보이지니어스라는 그 트리오 밴드 네. 동료 두 명과 함께 그 뭐랄까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팀은 이미 메이저에서 앨범이 나왔고 그래미도 상을 세 개나 받았고 그리고 앨범 오브 더 이어 뭐 레코드 오브 더 이어도 후보로 올랐었고요. 피비 브리저스는 또 신인상 최우수 신인상에도 그래미에 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11개 부분 지금까지 앨범을 발표한 앨범이 이제 이번까지 솔로 세 번째인데 그동안 벌써 11개 부문 후보에 오른
0: 솔로 정규는 세 장뿐이 안 됐는데 네. 11개 부분에서
1: 그러니까 이번 앨범 제외하고 네. 보이지니어스와 두 장의 솔로 앨범을 합쳐서 이미 11개 부분 후보에 올랐던 뭐 그 정도니까 이제 사실 뭐 산업에서의 어떤 인지도는 확실한 음악가가 되겠죠. 그리고 뭐 팬들도 워낙 많아서 네. 네. 이제 새 앨범 발표고 이제 투어를 하거든요. 네. 뭐 공연장이 다 큽니다. 아. 다 뭐 수만 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에서 투어를 하는데 약간 특이한 부분이 이제 앨범 소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 투어에는 전자기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0: 약간 밥 딜런이 이 스크린 큰 스크린 못 띄우게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1: 핸드폰을 가지고 못 가지고 들어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혹시 가지고 오면 네. 그 입구에 마련돼 있는 파우치에다가 넣어서
0: 임시 보관하고
1: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연장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찾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0: 그거 어떻게 네.
1: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6월에 네.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깜짝 공연을 앨범 발표 전에 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됐었는데
0: 전자기기 불가.
1: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기를 썼는데 네. 노트북을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네. 안 가져갔다고 그런 기사를 쓴 적도 있었고 어쨌든 이번 투어는 전자기기가 없는 관객의 관객석에는 없는 공연을
0: 늘 그랬던 건 아니고 이번 투어부터 네. 이제 뭔가 마음에 그런 네. 변화가 있었나 보네요.
1: 그렇게 준비를 했고 네. 그리고 이번 앨범도 어쨌든 뭐 공연도 그렇지만 네, 휴대폰 없이 집중해서 들어주십사. 약간 이런 메시지가 좀 네. 네.
0: 그렇게 큰 그냥, 공연장에서 뭐 나 꺼내봐도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 한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한 수천 명이 그걸 꺼내서 이렇게 불을 킨다고 생각하면 진짜 공연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짜증났을까라는
1: 그럴
0: 생각도
1: 수도 있죠.
0: 드네요.
1: 특히나 촬영하면 다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전혀 없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는 투어를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이번 앨범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좀 들어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컨셉의 앨범입니다.
0: 좀 더 대범하게 전기를 네. 사용 안 한다 뭐 이런 거.
1: 그러면 공연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0: 육성으로만.
1: 네.
0: 자, 그중에서 신보문가요?
1: 네, 앨범 네. 제목이 Lost Weekend고요. 네. 뭐 그 처음으로 나온 그러니까 첫 싱글이라고 할 수 있는 곡도 Lost가 들어갑니다. Lost Voice인데 상실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그런 상실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약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곡곡마다 조금씩 담겨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0: 피비 브리저스의 Lost Voice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여행 LP로 특별해진 음악이 있는 곳 김영혁의 LP 사롱. 최근 발매 LP 추천작 가운데 김영혁의 두 번째 선곡으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피비 브리저스의 3집 Lost Weekend 최신 음반에서 Lost Boys였습니다. 뮤직비디오가 흥미롭네요. 철가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중세 컨셉인가? 뭐 아이반 호뭐 이런 뭐 굉장히 오래된 뭐 컨셉. 아까 그 시대의 위로였다고 하셨. 네, 시대를
1: 위로의
0: 위로를.
1: 메시지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앨범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 앨범을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지금의 시대가 사실 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막 원만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닌데, 그 와중에서 피비가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또 노래를 뜯어보면 지금 들으실 곡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파트너, 남자친구 실명도 등장을 하고요.
0: 아,
1: 네.
0: 유명인인가 보죠,
1: 네네.
0: 남자친구도.
1: 코미디언과 지금 뭐 데이트를 하고
0: 아,
1: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뭐 서슴없이 하는데, 하지만 이제 어쨌든 흘러가는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뭐 가사의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이게 가사가 어떤 교훈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이 뭔가 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 네, 위로 말고 다른 단어 생각이 나진 않는데, 네, 그런 의미의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이런 분위기의 곡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앞선 초반에 인트로에서 보코도 소리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근데 너무 신선하고 좋았는데, 저에게 피비 브리저스의 접점은 엘리엇 스미스가 전성기 때 피비 브리저스만큼 유명했어요.
1: 네.
0: 그렇구나.
1: 엘리엇 스미스도 어쨌든 인디로 시작했지만 메이저랑 계약을 해서
0: 그렇죠.
1: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뭐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디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대중적으로는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피비도 역시 지금 활동은 소속은 인디
0: 인디요?
1: 음반사에서 음반을 발표하고 있지만 음악을 발표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중적인 인기를 보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까지는 아니지만
0: 테일러 스위프트랑
1: 네.
0: 친하다는 정보가 이렇게 보여서.
1: 맞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에 참여도 했었고요. 서로 많은 어떤 음악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0: 그래요.
1: 관계인데, 사실 뭐 그렇게 빅스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네, 그 정도의 어떤 인기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고, 이번 앨범에도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뭔가 좀 인디지만 약간 메이저 같은 약간
0: 요즘은
1: 그런 느낌.
0: 인디가 예전 인디 느낌은 아닌 것
1: 네,
0: 같다는
1: 그런
0: 생각이
1: 느낌.
0: 들어요. 이번 음반에서 또한 곡을 또 꼽아오셨는데
1: 네.
0: 소개해 주시죠.
1: 아까 엘리엇 스미스 이야기 하셨는데 이 곡은 엘리엇 스미스와 좀 연관을 지어도 될것 같은
0: 아,
1: 곡입니다.
0: 그래요?
1: 포크의 영향이 느껴지는 곡이고요. 사실 피비는 그 전에 앨범을 들어보면은 뭐 포크 성향의 앨범도 있었고 인디 록 성향의 앨범도 있었거든요. 사실 피비가 처음 음악 시작할 때 밴드에서 음악을 했습니다. 뭐
0: 그렇군요.
1: 아인슈타인의 뭐 더러운 비밀 뭐 이런 좀 웃긴 이름의 밴드에서 활동한 적도 있었는데,
0: 하긴 아인슈타인도 그 비밀 많이
1: 네,
0: 밝혀졌잖아요, 사실.
1: 어쨌든 밴드 출신이라서 뭐락 음악도 하지만 이런 포크 음악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곡은 포크 스타일 음악이고 본인의 사생활이 곡에 담겨 있는
0: 아까 그 연인의 이름도 등장한다고 하셨.
1: 과거 연인과 그 헤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0: 피비 브리저스의 3집 새 음반 Lost Weekend 수록곡 The Governor

0: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피비 브리저스의 세 번째 음반 Lost Weekend 수록곡. 오늘 김혜영 역의 LP사롱 영혁 씨가 고르신 세 번째 곡또그 음반에서 들어봤습니다. The Governor's Waltz 였습니다. 네 번째 선곡도 이 음반은 저도 신보로 인식하고 저도 지난 주말에 다 들어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저 음반 소개하는데 근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딱한 지점은 이 보코던지 이 오토튠인지를 너무 많이 효과로 쓰는
1: 보코더를 많이 썼어요.
0: 이걸 왜 이렇게 전곡에 다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 이 생각에 좀
1: 네.
0: 의문이 들었던 음반이었는데 어떠셨어요?
1: 이게 좀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0: 네.
1: 근데 보코더가 전체적으로 곡에 막 깔려 있는 건 아니라서 다음에 들려드릴 음반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롭게도 오토튠을 많이 쓴 앨범이 나왔는데, 사실 이 앨범 다음 소개해드릴 앨범은 오토튠을 너무 많이 써서 평론가들에게 좀 약간
0: 그러니까요.
1: 비난, 좋지 않은 평가를

0: 그렇지 않아요?
1: 뭔가 좀 신선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스트록스는 조금 완전히 반대로 사람들이
0: 방해를 할 목적이 아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1: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약간 저의 개인적으로는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0: 전 앨범을
1: 네.
0: 곡 하나하나 들으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반을 다 듣고 있으면 이게 아무튼
1: 스톡스가 벌써 데뷔한 지 25년
0: 그렇더라고요.
1: 엊그제 데뷔한 밴드 같은데 데뷔 앨범이 근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거의 앨범 때문에 뭐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신인 밴드인데 헤드라이너를 했을 정도니까 정말 시작할 때부터 큰 성공을 거둔 밴드인데 중간에 이제 밴드 음악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센스팝 같은 음악, 뉴웨이브 같은 음악을 하기도 하고 뭐 시작은 포스트 펑크였지만 중간에 약간 프로그레시브 가까운 음악, 락 음악을 클래식 락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 너무 성공한 그 사랑받은 앨범보다 약간 그런 앨범들이 더 약간 정이 가는 쪽이라서
0: 아,
1: 이번 앨범도 약간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애정이 생기는 스트록스 앨범이었습니다.
0: 이거 한 뭐 10년 지나고 나서 이거를 또 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싫어했던 누군가는 또.
1: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곡이 Lonely in the Future라는 곡인데 여기 이제 줄리안 보컬리스트의 자의식이 아주 가득 담긴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자신을 욕했던 비평가도 여기서 막 당신님이 예술을 알아볼 줄 알아?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작할 때 가사 나오는 자주 나오는 그 가사지만 코러스지만 예전에 이거 다 해봤던 거야. 약간 나 이런 거 다 해봤지.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을 시대를 앞서 나갔기 때문에 좀 외롭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0: 아 그거구나. 왜 It's lonely in the future라고 왜 얘기하나 그랬더니 나는 벌써 너희들보다 한 10년 앞서서 여기 미리 살아봤다 뭐 이런 의미고
1: 약간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앨범이 약간 그런 약간 좀
0: 자의식
1: 어떻게
0: 과잉?
1: 보면은 자의식의 과잉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약간 앨범에 어떻게 보면 약간 유머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0: 유머로 받아들이죠?
1: 네.
0: The Strokes의 신보 Reality Awaits 7집입니다. 수록곡 Lonely in the Future 듣고 오죠.

0: 미국의 밴드 The Strokes의 Lonely in the Future였습니다. 살아난 일곱 번째 신보 Reality Awaits의 수록곡이고요. 김영혁의 LP 사롱 네 번째 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오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마지막 곡은 미국이 아니라 동유럽으로 가네요.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인데 영화 음악을 담당했었나 봐요. 그
1: 네,
0: 사운드트랙에서 골라오셨습니다.
1: 하니와 라니의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 한국 사람 이름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0: 하니와
1: 하니랑
0: 라니.
1: 하니와 라니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 연주자이고 보컬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0: 보컬리스트.
1: 피아노랑 뭐 신스 건반 연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네오 클래시컬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뭐 대표적인 음악가들이 막스 리히터도 있고 이제 클래식과 이제 뭐랄까 앰비언트 전자음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인데 막스 리히터도 있고 뭐 닐스 프람 같은
0: 닐스 프람.
1: 아티스트, 네, 올라프 아르날드도 있었고 이런 음악가들이 또 영화 음악 작업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하니아라니 같은 경우도 뭐 연극 무대라든지 뭐 그동안 이제 뭐 어떤 무대에 오르는 음악들을 만들다가 본격적으로 장편 영화의 이제 사운드트랙을 맡았는데 그 영화가 2025년에 공개됐던 센티멘탈 밸류라는 영화였습니다. 깐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 이듬해에 열린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국제 영화상.
0: 아, 그렇군요.
1: 예전엔 외국어
0: 예, 외국 영화사 했죠.
1: 영화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뭐 감독상 저기 작품상 뭐 여우 주연상 이런 그 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문에도 후보로 올라갔던 화제작입니다. 그래서 센티멘탈 밸류의 영화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그 레코드 이제 음악은 뭐 이전에 공개가 됐지만 레코드가 최근에 발매가 돼서 신작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분은 폴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1: 폴란드
0: 아티스트죠?
1: 출신인데 이제 베를린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0: 아,
1: 고전 음악 클래식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런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영혁 씨,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볼수 있는
1: 네,
0: 영광을
1: 이어서
0: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1: 아,
0: 부탁드리고요.
1: 그 소개해드릴 곡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노라거든요. 노라의 테마곡을 네, 마지막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작곡가, 보컬리스트, 영화 음악가 하니아 라니의 센티멘탈 밸류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노라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0: 곳 사랑방.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1: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0: 오늘 아이돌 한국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1: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0: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1: This is Micaiah, the co-host, and...
2: Hello! We are AMP, a four-member rookie boy band who are continuously growing through various stages.
3: Yay!
4: AMP! AMP! AMP! AMP!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나캠든
0: DJ 마카야입니다. Yeah. Oh yeah, baby.
1: 네, 오늘 첫 곡으로 AMP 나를 만나야 할 10가지 이유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의 주인공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0: 만나야 할 이유가 10가지! 아니, 100가지가 넘는 청춘의 소리를 들려주는 라이징 밴드 AMP! 예!
2: Yeah.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3: AMP입니다. 오.
1: 자, 우리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 AMP의 하유준이고요.
1: 오늘 하유준.
2: 아, 오늘 캠디 막디랑 함께하는 이 라디오 너무 즐겁고 벌써 설레거든요. 네,
1: 어제 잠도 못 주무셨다고.
2: 네. 잠은 잘 잤어요. 아니고 어쨌든 오늘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네.
4: 네, 안녕하세요. AMP에서 베이스 맡고 있는 막내 주환입니다.
3: 오, 베이스. 오,
5: 목소리도 좀 베이스네.
1: 그러니까요.
5: 네.
1: 오.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6: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김신입니다. 아. 오늘 재밌게 놀러 가겠습니다.
1: 아, 좋아요. 예. 좋아요.
7: 안녕하세요. 전 AMP에서 드럼 치고 있는 크루입니다. 반갑습니다.
3: 오, 크루. 마, 크루, 유, 니.
0: 네, AMP는 또 저희와 같은 소속사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곳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회사

0: 에서도 가끔 보기도 하고 사실 뭐 길가에서도 최근에 크루시
1: 아,
0: 봤었는데
1: 그쵸, 그쵸.
0: 이렇게 가끔 만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 예스.
0: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캔디막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한국어 출연 소감 혹은 각오 있으신가요?
2: 아, 일단 출연 소감 너무 감격스럽고요. 네.
0: 네.
2: 아, 그리고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라디오 큐스인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확 바뀌시더라고요.
1: 아, 네.
2: 그래서 너무 네,
1: 프로페셔널이죠.
2: 너무 프로페셔널한 것
0: 감사합니다.
2: 같아요. 네.
0: 작년 10월에 또 빌리가 DJ 할때 왔다고 들었는데,
2: 맞아요. 그쵸.
0: 그때 재밌었어요?
1: 아,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0: 아, 그때
1: 저희가 아직 라디오 많이 안 해봤을 때였는데,
0: 아,
1: 너무
0: 네.
1: 잘 이끌어
2: 챙겨주셨구나.
1: 주셔가지고, 네.
3: 혹시 그때가 재밌을 것 같나요? 아니면 뭐 오늘이 더 재밌을 것 같나요?
0: 네.
1: 둘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케이. 그럼 오늘
3: 알겠습니다.
0: 끝나고
3: 네,
0: 다시
3: 끝나고
0: 한번.
3: 한번 다시 한번
0: 네.
3: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크루
0: 아.
3: 씨한테 똑같이 질문할게요, 이따가. 네. 자, 그러면 지금 라디오를 통해 AMP를 처음 만나는 분들을 위해 우리 팀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0: Let's go!
3: 자, 우리 하유주님께서
0: 네.
3: 네, AMP 팀명을 설명해 주세요.
2: AMP 팀명은요,
3: 네.
2: Amplify Music Power 이런 뜻이고요.
0: 오.
2: 저희의 목소리로 음악의 힘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아. 우리 팀의 매력은 이거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우리 팀의 매력은 아무래도 다양성인 것 같아요.
3: 다양성.
2: 키도 제각각 다르고, 나이도 제각각 다르고,
3: 네.
2: 음악 장르도 제각각 다르거든요.
3: 키가 많이 다르세요?
2: 네.
3: 혹시 제일
2: 그걸
3: 작으신
2: 굳이 그렇게. 아, 주환이 근데 성장 중이어서.
3: 아, 그쵸, 그쵸. 근데
2: 너무
3: 많이 컸어요.
0: 어리니까.
2: 감사합니다. 신이가 너무 커서, 또
1: 전,
2: 주환이가
1: 그러니까. 좀 그만 커야 되긴 해요, 저.
0: 더 크면 이제 또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1: 주의하겠습니다.
0: 그리고 우리,
3: 주환님께서,
0: 네, 주환이.
3: 네. 다른 악기를 하는 만큼 또 각자의 개성도 강할 것 같은데,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첫인상을 다섯 글자로 말한다면, 우리 주환 씨 한번.
4: 예. 저는 유준이 형 봤을 때가 제일
3: 네.
4: 인상이 깊은데
3: 왜 어땠어요?
0: 다섯 글자.
4: 닮고 싶은
0: 안녕하세요.
4: 형이었습니다.
0: 오,
3: 왜죠, 왜죠?
0: 닮고 싶은 형.
4: 키도 너무 크고 얼굴도 너무 작고 그 스타일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 걸음걸이라든지 뭔가 그 멋있었어요.
3: 아, 진짜 저도 처음 봤을 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0: 오.
3: 저도 카피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4: 맞아요.
3: 했었습니다. 네.
4: 카피.
0: 아, 네. 늦지 않았습니다.
3: 자, 그리고 우리 또,
2: 그럼
3: 첫인상.
2: 제가
0: 저 이제
2: 이어가나요?
0: 지목해서 갑시다.
2: 저는, 아, 주환이를 그럼 반대로 할게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2: 주환이는 귀여운 애기.
0: 귀여워. 그죠.
3: 근데 저는, 저도 그때 봤을 때 애기였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애기 같아요.
4: 감사합니다.
0: 자,
3: 우리
0: 그러면
3: 그럼,
0: 여기 크루.
3: 네, 크루랑 신이 이렇게 서로 익스체인지 해볼까요?
0: 서로 합시다, 다섯
3: 네.
0: 글자.
1: 키가 너무, 커.
0: 아, 동의하면 저도 첫인상 그랬어요. 저도 김신의 첫인상은 키가 너무 커였나요?
1: Yes.
0: 오케이.
4: 예.
0: 그럼 김신의 크루 첫인상.
1: 크루의 첫인상은 미국 젠틀맨으로 하겠습니다.
0: 오,
3: 젠틀맨.
2: 젠틀맨.
1: 크루랑 처음 인사할 때 악수를 했어요. 보통 저희 나이 때 악수로 인사하기가 그런 경우가 많지
2: 그게 진짜
1: 않잖아요.
2: 신사처럼 막
1: 네.
2: 이렇게 악수를 한 거야?
1: 아, 정말, 정말.
0: 와,
1: 어떻게 되게
0: 나도 기억이 안
1: 밝게.
0: 나는데.
1: 크루 특유의 약간 그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악수를 청하는 그 기억이
2: 아,
1: 있네요.
2: 뭔지 알아? 그 크루 특유의 시그니처 웃음이 있거든요.
0: 막 보여드릴게요.
3: 네, 보여주세요.
2: 한번
3: 보여주세요.
2: 보시죠.
1: 약간
3: 아, 지금
0: 크루님이 약간 활짝 웃는 것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귀여운 웃음이 있네요.
1: 아,
0: 약간
1: 귀엽다고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0: 네?
1: 귀엽다고
0: 귀여워요? 왜
1: 생각하지
0: 그래요?
3: 되게 약간 건치가 잘 보이네요. 맞지, 맞아. 건치 미소.
0: 오케이.
3: 자, 그렇다면 우리 또 메인 보컬의 유준, 기타의 김신, 드럼의 크루, 그리고 베이스의 주한까지 언제 이 악기 혹은 포지션이 정해졌나요?
0: 와,
1: 사실 정하고 회사를 들어온 게 맞죠.
3: 그쵸?
0: 그쵸.
3: 아, 약간 그런
1: 네.
3: 느낌?
1: 악기를 치면서 오디션을 봤으니까 그때부터.
0: 언제부터 기타를 치셨나요, 김신 씨?
1: 저는 중학교 밴드부 할 때부터 제대로 쳤어요.
0: 오,
1: 그때 거의
0: 중학교.
1: 동시에 회사를 들어와서 연습생으로.
0: 오래 있었네요.
1: 그쵸. 5년
3: 그러면
1: 정도 하고.
3: 혹시 포지션 바꾼다면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1: 드럼?
0: 오.
1: 드럼, 베이스는 기타랑 좀 비슷하니까.
3: 그쵸.
1: 그쵸. 그 드럼 같은 걸 해보면서 좀 스트레스 풀고 싶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드럼 부시는
0: 그러게
1: 행위들이.
2: 진짜
0: 우리 확실히 피곤할 때 그냥 드럼
1: 네.
0: 한몇대 때리면 정신을 차릴 수
2: 네.
0: 있고
2: 잠깰것 같아요.
0: 네.
2: 네.
5: 잠이 확실히 깨긴 해요.
0: 오히려 좋아.
3: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9월에 곧 데뷔 1주년을 앞두고 있다고
0: 와우.
3: 하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좀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이게 저희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그 에너지를 갖고 기세로 몰아붙였다면

0: 지금은 좀 에너지 분배를 하는 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1: 확실히 중요하죠.
0: 네.
1: 네, 데뷔 초반 때는 뭔가
0: 긴장도 하고.
1: 달리는 그냥 계속 달리잖아요.
0: 네.
1: 네. 어느 정도 배분 안 하나요? 약간 이제 뭐에 힘을 빼고 뭐에 더 주고.
0: 근데 사실 다 힘주는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항상 최선을 다하고
2: 막상 또
0: 싶으니까.
2: 올라가면. 네. 그쵸, 그쵸. 신나니까 이제 또.
1: 그쵸. 분위기 업되니까.
0: 그쵸. 분위기가 중요하죠.
2: 누가 분위기 메이커예요, 여기 팀에서?
3: 아무래도 유준이 형이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아요.
4: 저는 제가 분위기 메이커라 느끼진 않는데,
1: 네.
4: 제가 제 말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0: 아까도 대기실에서 마피아 게임 한판 했습니다.
2: 그 짧은 시간에?
0: 네네.
4: 아, 진짜 한번 마피아 게임 해보세요, 대기실 때.
1: 근데 네 분이서 마피아 게임을 했어요?
4: 아, 매니저님까지 해서.
1: 다섯 명이서.
4: 네.
1: 다섯 명이면 가능하죠. 우리도 한번 해야겠다.
2: 네. 자, 그리고 또 멤버들끼리 의견이 안 맞거나 서운한 게 생겼을 때 우리 팀의 해결법은 바로바로 모여서 대화를 푼다. 아니면 일단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분위기부터 푼다. 둘 중에 하나 어떤 거세요?
5: 그때그때 다를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맛있는 거를 먹고 분위기를 조금 푼 이유로 의견을 다시 푸는 것 같아요. 제
2: 무슨
5: 생각에는.
2: 넷이서 자주 가는 식당 있나요? 무슨 메뉴라든지?
5: 자주 간 식당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통 고기를 먹고,
2: 아,
5: 고기를
4: 진짜.
5: 굴면서.
4: 무조건 고기.
2: 아, 고기.
1: 네. Beef or pork?
4: Pork.
1: 아,
4: 삼겹살.
1: 다 비슷비슷하네요.
0: 네, 맞아요. 비슷하네요.
1: 네, 삼겹살 맛있죠.
0: 그쵸.
1: 그러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풀리면서 이제 서운했던 거 말하고, 네, 쑥쑥 나오죠.
4: 아, 보통 그 캠디랑 막디는 어떻게 풀어요?
1: 저희는 감히 우리 리더한테 그런 말 못하죠. 우리
2: 그쵸.
1: 리더는,
2: 혼쭐 나죠.
1: 네,
2: 아주 그냥.
1: 장난 아닙니다. 엠퍼센트는 이제,
4: 벌써 무섭네요.
2: 그쵸.
4: 네.
2: 어떻게 한번 뭐 느끼게 해줘요?
4: 아, 오늘 좀 말을 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지난 8월 12일, AMP가 미니 2집 Hello AMP로 컴백을 했습니다. 와우!
4: Hello AMP.
1: FX. 와우, 이번 앨범 Hello AMP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누구한테 소개 부탁드릴 거예요?
1: 아무나 가능한 건가요?
3: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주환이, let's go!
3: 이제 저마다의 꿈을 안고 서울로 모인 4명의 소년들이 밴드를 하면서 또 여러
1: 네.
3: 음악을 하는 그런 곡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4: 이번에 그래서 자켓도
1: 네.
4: 굉장히 서울 전곡을 돌아다니면서 찍었어요.
1: 오, 진짜요?
4: 네.
1: 저 약간 그거 봤는데, SNS에서 한강 쪽? 약간 꽃이랑 같이. 뭐 그런,
4: 맞아요.
1: 거기서 뭐 사진 찍은 거 보고.
0: 뮤직비디오인가 보네요.
1: 뮤직비디오인 것
0: 네.
1: 같아요. 뮤직비디오 비하인드를 봤어요, 제가.
0: 맞아요.
1: 그것도 보고 되게 청춘, 완전 청춘 느낌이더라고요. 뭔가 시원하고
3: 맞아요.
1: 꽃향기 날것 같고.
3: 맞아요.
1: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4: 감사합니다.
1: 특히 주한 씨가 좀
3: 네.
1: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 아, 그런가요?
1: 네.
0: 어.
1: 되게 영하잖아요, 사실.
3: 그쵸.
1: 여기는 그래도 주한 씨보다 조금 올드 하잖아요.
0: 제일 영한 지
4: 네. 그쵸. 아무래도.
1: 아무래도. 다 영하긴 하지만.
0: 그쵸.
1: 네.
0: 다 어리죠.
1: 주한 씨가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3: 감사합니다.
1: 우리 주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곡, 이번 앨범 있으신가요?
3: 저는 How Much You Shall Love을 제일
2: 저도요.
3: 좋아합니다. 아, 그거 아시나요?
2: 아, 당연히 알죠. How Much You Love. 그 뜬뜬뜬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1: 예.
3: 감사합니다.
1: 맞아요? 그게 뭐죠? 이 멜로디 맞아요?
2: 아, 근데 진짜 좋아요.
1: 아, 근데
2: 제가
1: 아까 대기실에서도 다들 추천해 주더라고요.
2: 그러니까 How Much
4: 아, 사실 안 그래도 이거 돌아가기 전에 캠든이 형이 그거 틀어줬어요.
2: 좋아요. How Much Is Your Love? For me, my love is free. Can you tell me?
1: 맞아. 와우. 확실히 좋아하는
2: 네.
1: 곡이네요. 자, 그럼 우리 김신 씨는
0: 네.
1: 어떤 곡 좋아하시나요?
0: 저도 사실 How Much Is Your Love.
1: 아.
0: 그래서 좀 통하다고 느꼈어요.
2: 그쵸.
0: 네.
2: 아, 음악을 좀잘 들으시네요.
0: 아, 좀 알죠.
2: 네.
0: 그래서 아까 밴드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2: 맞아요.
1: 그럼 나머지 두 분도 들어봐야죠. 우리 크루 씨는 어떤 곡 제일 좋아하시나요?
5: 저는 Back to Yesterday라는
1: 나랑
5: 곡을 좋아합니다.
1: 똑같네.
4: Back to Yesterday.
1: 저도 Back to Yesterday 좀 좋더라고요.
2: 한번 불러주세요. Back to Yesterday.
1: Back to Yesterday.
4: 와, 정말
1: Come back to Yesterday.
4: 좋은데.
0: 기대로 몰아붙이는군요.
1: 와, 대박이다. 이런 곡은 아니고요. 아, 제가 사실.
4: 아, 근데 비슷해요, 심지어.
1: 비슷해요?
4: 그렇게 녹음을 불렀어요.
1: 아, 진짜요? 근데 이 고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4: 맞아요.
1: 제가
4: 맞아요.
1: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유진 씨는 어떤 곡 제일 좋아하시나요?
4: 저도 하모씨 너무 좋아하고,
1: 네.
4: 그런데 저는 Back to Yesterday로 갈게요, 저도.
2: 딱 3대 3이네.
0: 3대 3.
1: 3대 3이네요.
2: 네.
1: 오, 나이스.
2: 오,
1: 오케이.
2: 다들 한번 들어보세요. 두 곡.
1: 네,
2: 딱 되게.
1: 이두 곡이 제일 뭔가 추천할 만한 곡들인가 봐요.
0: 그렇죠.
4: 그렇습니다.
1: 사실 다 좋죠, 근데.
3: 맞아요.
1: 다 좋다고 해야죠.
3: 네, 다
0: 좋습니다.

0: 좋아요.
1: 다 좋죠?
2: 아, 너무 좋아요.
1: 다 좋아요. 다 좋아요.
3: 근데 그 두 곡이 딱 이 반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가장 그쵸. 단단한 곡이랑 그쵸. 가장 확실히. 화려한 곡이어서 다 좋습니다.
1: 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타이틀곡 제목이 또 나를 만나야 할 10가지 이유잖아요. 예. 자, 그럼 이 곡이 타이틀이 된 이유를 한 가지 꼽아보자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3: 근데 이 곡이 사실 예전부터 존재했던 곡이에요.
2: 아, 언제부터?
1: 좀 됐구나.
2: 데뷔 때부터인가요? 그럼?
3: 데뷔 전부터.
0: 네.
3: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다들 좋아하는 곡이었고 네. 회사에서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번에 타이틀로 내게 됐습니다.
1: 아,
3: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1: 아, 살짝 아끼고 있었군요.
3: 네. 맞아요, 맞아요.
1: 아, 약간, 아, 이걸 조금씩 아껴서 나중에 터트려야겠다 했는데 네, 네. 너무 좋아서 못 참았구나.
2: 그쵸, 그쵸.
1: 네, 아, 이번에 딱 나오게 됐네요. 자, 그러면 멤버들이 이 곡을 다 같이 고른 거예요? 약간 이걸로 가자. 이게 타이틀곡이다. 아니면 또 다른 옵션이 있었나요?
2: 이게 사실 버전이 엄청 여러 개 있었어요. 얘가 작업한 버전도 있었고 엄청 여러 개가 있었는데
1: 네.
2: 근데 이게 이제 결과 과정까지 오면서 네. 이제 프로듀서님에 의해서 그 다 바뀌게 돼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곡 자체를 저희는 계속 타이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서
4: 그럼 궁금한 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1: 본인이 작업한
4: 본인
2: 아 저는 제가 작업한 게 사실 마음에 들죠.
4: 너무 궁금하다.
2: 아 근데 다 좋아요. 네. 다 좋았고 근데 네. 아무래도 저희 팬 DX들이 좋아할 만한 버전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 이 버전도 좋아요.
1: 아. 그렇죠. 사실 모든 게 사실 취향 차이인 거죠.
2: 그렇죠.
1: 각자의 개성이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고 근데 저는 이 버전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이지 리스닝하면서도 아. 뭔가 중독적인. 중독적인 것 네, 같아요.
2: 맞아요. 네,
1: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AMP를 만나야 할 세 가지 이유 뽑아볼 건데요. 일단 우리 크루 씨, 예. 아 우리 AMP 왜 만나야 돼요? 아 나 막 왜 만나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유를 좀 주세요.
5: 일단은 저희가 무대를 정말 멋있게 잘 하고요.
1: 네.
5: 그리고 저희가 다 키 엄청 크고요.
1: 오.
5: 그리고 저희 얼굴 잘 생겼다는 거를.
1: 오!
3: 최고예요.
1: 자 그러면 우리 뮤직비디오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했는데 우리 유준 씨,
2: 아
1: 뮤직비디오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있으신가요?
3: 아 너무 많나 보다.
2: 아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못 그리고 있어요.
1: 한번 또 비가 왔었어요.
2: 맞아요. 아 이게 오, 다 같이 뛰는 장면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에.
1: 네.
2: 그래서 뛰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해방감이 느껴지고 막 이 순간을 위해 내가 달려왔구나 느꼈던.
1: 왜, 원래 비 오는 날에 예정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아니에요.
3: 갑자기 오고
1: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청춘 분위기로.
3: 그렇죠. 그게 한강에 엄청 큰 들판이었어요.
1: 네.
3: 거기서 대왕 풍선 들고 막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1: 야.
3: 평소에 막 뛰어다닐 일이 없잖아요.
1: 그렇죠.
3: 그 촬영하면서 뛰어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2: 우리 운동도 안 한단 말이에요. 밴드맨들이어서.
1: 아, 진짜요?
2: 캠리랑 막 뛰는 춤추면서 그쵸. 그 유산소 운동이
1: 그쵸.
2: 되잖아요.
1: 맞아,
2: 저희는 한 1분 뛰어도 지쳐요.
1: 그러네요. 저희는 무조건 뛰어야 되고.
4: 근데 드럼도 엄청 땀나지 않아요?
5: 맞아요. 그쵸? 저 러닝도 하긴 하는데 저희 네. 팀에서 유일하게 운동하는
4: 그쵸,
5: 사람이
4: 운동맨이잖아요.
5: 저긴 한데
4: 네.
5: 그 캠띠도 네. 저희 헬스장에서 자주
1: 맞아,
5: 만나고
1: 그러니까요. 네.
5: 근데 드럼 칠 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땀도 더 많이 흘리게 되고
1: 진짜?
5: 러닝할 때보다
1: 집중도 해야 되고
5: 맞아요.
1: 맞아요. 박자감. 박자감 계속 지키는 게 전 좀 신기하긴 해요.
2: 드럼을 부셔요. 저희 크루는. 드럼을 맞아요. 치는 게 아니라 부숩니다.
3: 실제로 찢어요.
1: 그래서 회사가 맞아요. 지금 고민인 게 드럼 너무 많이 부숴 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2: 지금 정산 내역에 드럼 스틱만 50%예요. 내역이.
1: 와, 크루씨 역시 장난 아니네요. 오케이. 역시 네. 열정맨. 네. 열정맨 크루.
5: 열정맨.
1: 좋습니다.
4: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5: Global 항공이들, please follow us on YouTube and social media at EBS FM Korean. From K-pop news and lyric translations to behind the scenes K-pop stories, we'll share all things K-pop with you.
1: 오, 잘한다.
2: 멋있어. 멋있어.
1: 역시.
2: 아, 뭐 스페셜 게스트 한번 시켜주시면 안 돼요?
1: 저희 너무 좋죠.
4: 네.
1: 사실 제작진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는 또 아이돌 한국어 또 영어도 많이 쓰기 때문에
4: 그렇죠.
1: 크루 씨 아주 적합한
4: 목소리도 되게 좋으세요.
5: 아, 감사합니다.
1: 네. 네, 좋아요.
4: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성공 요정의 노래 추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성공 요정은 누구신가요?
1: 와우.
6: 안녕, 난 성공 요정 주한이야.
1: 오.

0: 선곡요정 주환님,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DPR 이한님의 볼룸 익스트라바겐자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그냥 노래만 들어도 너무 좋은 곡인데 네. 가사를 이해하고 들었을 때 한 번 더 소름 돋을 수 있는 곡입니다.
2: 한번 소름 오늘 돋아보겠습니다.
0: 소름 돋고 싶었는데 오늘. 럭키. 좋습니다.
2: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고요. AMP 여러분, 아이돌 한국어 편안하게 즐기고 계십니까?
1: 예!
2: 편안한 시간에는 이제 그만! 얼쑤! 킹세종 가라사대 한국어 시험 시간입니다. 정원 급제요!
3: 창원 급제 refers to passing the national exam in the first place a long time ago. And now it's time for our Korean language test.
0: 네, 오늘의 팀은 옆자리 짝꿍과 팀을 이룹니다. 우리 하유준님, 그리고 주한님 한 팀이고요. 그리고 우리 크루랑 김신님이 한 팀으로 정했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팀을 정했으니까 구호를 하나씩 정할 건데요. 우리 각자 그러면 뭐 잠깐 상의 한번 하고
4: 네, 구호
0: 먼저 끝나는 팀이 먼저
5: 저희 정했어요.
6: 저희는
0: 옆 그러면 하나 둘 셋
6: 옆
4: 이것도 잘 맞네.
0: 오케이 오케이
4: 여옆
0: 여옆 오케이 여, 우리 크루 팀
7: 저희는 방금 정했는데 네. 티라미수라고 오. 저희가 팀 내에서 유일한 티예요. 티라미수로 하겠습니다. 티라미수가 구호가 될 수 있나요?
0: 뭐 티라미수 뭐 이런 거
8: 아니 그냥 티 하면 안 돼요?
4: 짧은

0: 제일 좋아요.
1: 자, 형님.
2: 하나, 둘, 셋, 트윗! 오, 여기 좀 잘 맞네. 좋습니다.
1: 자, 그래서 정답을 아신 분은 팀 9호를 크게 외쳐주시고요. 그럼 바로 실력 검증 들어가 볼까요? 자원급제요. 시작합니다.
2: 레고! 첫 번째는 초성 문제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초성을 듣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단어로 외래어 외국어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저 마카야가 선정한 단어를 맞춰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캔디. 네. 이응, 이응은?
0: 얼음?
2: 어, 정답. 아~ 얼음. 근데 여기서 제가 얼음 말고 뭐 다른 걸 생각했다고 쳐요. 뭐
3: 야옹.
2: 잠깐만. 어, 야옹. 오. 그러면 틀린 거죠.
0: 네. 조금 막디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2: 맞아요. 그리고 외래어 외국어는 예를 들면 뭐 바나나. 이거는 외래어 외국어죠. 이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단어를 맞춰야 하고요. 초성 문제는 총 다섯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 구호를 크게 외쳐주세요. 오케이.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지읒, 시옷.
3: 지읒, 티옷이요?
2: 지읒, 시옷.
1: 티.
4: 티.
1: 티.
4: 죄송.
2: 오, 죄송.
1: 옆. 죄송.
2: 틀렸습니다.
3: 옆.
2: 옆.
3: 좌석.
2: 오, 좌석.
3: 좌석.
1: 좌석.
3: 좌석.
2: 확실해요?
3: 네, 확실해요.
2: 오케이. 틀렸습니다.
3: 옆.
2: 오.
1: 옆.
3: 주식.
2: 오. 오.
1: 아니요.
2: 자, 힌트, 힌트, 힌트, 힌트.
1: 쉽게, 쉽게 생각해요.
2: 네, 힌트. 우리 캡틴 힌트 한번 주세요.
1: 네, 이번 앨범에도 우리 하유진 씨가 이렇게.
3: 옆, 옆, 옆, 옆, 옆. 작사!
1: 작사!
2: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1: 진짜 이게 승부욕이 불타네.
2: 비읍, 비읍.
0: 에? 자, 비읍, 비읍,
2: 비읍, 비읍, 비읍,
1: 비읍. 티,
2: 어, 티.
4: 불발.
1: 불발!
3: 옆!
2: 앞에 맞았어요.
1: 옆.
3: 바보!
2: 어?
1: 아, 바보래요.
4: 아, 불,
2: 불신자였어. 불이 맞았어요.
3: 뭐? 어? 불, 불, 불이 맞는데.
1: 자, 앨범을 생각해보세요, 앨범을.
2: 아, 아, 티!
3: 티! 불빛!
2: 불빛! 아, 맞습니다.
1: 야, 오케이. 아쉽다, 아쉽다, 아쉽다.
2: 다음 문제는 세 글자인데요. 자, 가보게요. 쌍기역, 디귿, 비읍. 아, 좀 더 어려워졌죠.
1: 후. 이것도 앨범이랑 좀 관련 있죠. 어려운데?
2: 그쵸, 그쵸. 어. 이번 앨범, 맞죠?
1: 어,
3: 역,
1: 역,
3: 꽃다발.
1: 꽃다발?
2: 오, 확실해요?
1: 꽃다발?
3: 예, 꽃다발.
1: 정말 확실할까?
3: 네, 확실합니다.
1: 바꾸기 한번 드릴게요.
3: 하겠습니다.
1: 오케이.
2: 오케이, 정답!
3: 아, 이겼네, 이미.
2: 바로 맞추네.
1: 역, 역, 역.
2: 자, 네 번째 문제는, 이응, 기역, 지읒. 와, 이거.
1: 조금 어렵습니다.
2: 이거 조금, 이거 좀 쉽지 않네요.
3: 혹시 이것도 앨범이랑 관련됐나요? 어,
1: 이거는 우리 유준 씨랑 관련이
2: 있죠. 어, 맞아요. 있죠? 유준 씨랑 좀 더 관련이 있죠.
3: 경준?
4: 뭐지?
3: 뭘까?
2: 아, 뭐, 너무 어려워.
1: 자, 우리 또 25년도에 드라마를 찍으셨죠.
2: 아. 어? 이거 너무 그냥 말려줬는데, 이거는?
1: 너, 예, 너무 알려줬어.
2: 티! 티!
3: 연기자?
1: 연기자? 자, 연기자. 바꿀게 해드릴게요. 연기자?
3: 연기자.
1: 연기자. 연기자.
2: 아,
1: 연기자.
2: 그거 아니야. 연기자 아니야.
3: 아!
2: 정답입니다.
3: 설마했는데, 설마했는데.
2: 자, 마지막 문제 갈게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는 네 글자인데.
1: 아,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네 글자 좀 어렵겠죠. 가볼게요. 이응, 리을, 비읍, 히읗. 자, 네 글자인데요. 자, 사실 지금 2대1이라서 이 문제를 맞춰야 돼요.
3: 어?
2: 지금.
3: 아,
2: 이응, 리을, 비읍, 히읗.
4: 이것도 앨범.
1: 자,
4: 아, AMP에 관련된 거겠죠?
1: 우리, 네, 이번 또 우리 크루 씨가, 관련... 뭐, 타이틀곡에 대한 느낌? 뭐, 타이틀을 이렇게 설명했다.
2: 이런 느낌이 난다 했어요, 타이틀곡에.
1: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 어? 어떻게, 어떤 장면이 매력이라 했지?
4: 생각해봐.
2: 어, 너무 어려운데?
1: 우리 크루 씨가 말씀하셨어요.
3: 이 말을.
2: 자, 우리 이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던 장면이 떠오르는 게 매력이라고 했어요.
1: 네.
3: 어! 그게 뭐예요? 하나도 아,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1: 자, 요즘 덥죠?
2: 아, 더워.
1: 여름이죠?
2: 네.
1: 어, 옆, 옆, 옆, 옆, 옆. 둘, 셋.
3: 여름방학.
1: 어, 뭐라고요?
3: 여름방학.
2: 여름방학.
1: 여름방학.
3: 네.
4: 아,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3: 여름방학.
4: 바꿀 기회. 바꿀 기회.
3: 아, 바꿀 기회 주지 아. 마세요. 여름방학.
1: 여름방학.
3: 여름방학.
1: 여름방학. 정답.
3: 예!
4: 여름방학이라는 말을
1: 했구나.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신나. 아니, 이거 사실 이거 고작 첫 번째 문제인데 아, 이렇게까지 신나.
3: 너무, 아, 너무 이게
1: 재밌어요?
3: 불타오르네요. 아,
1: 그렇죠?
3: 재밌어요.
1: 재밌죠?
3: 네네. 아, 이거 이기면 그 50만원 준다고요?
2: 어, 이거 캔디가.
1: 맞아요, 맞아요. 우리 막디가.
2: 어, 캔디가.
3: 아, 진짜. 아, 진짜. 네. 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우리 또 지금 현재 우리 옆팀, 우리 하유준 주원팀이 네. 앞서고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 오케이.
0: 어, 예.
1: 자, 이번에는 외래어 표기 문제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0: ENCORE는 앙코르입니다. 자, 제가 스펠링을 불러드릴 테니 올바른 한국어 표기를 말씀해주세요. 자,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 구호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1: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2: 이해했습니다.
1: 예를 들면 뭐 앙코르는 영어로 앙코르인데 한국어로는 앙코르.
3: 아,
1: 네, 네, 뭐 이렇게 있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0: 자,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PRESENTATION.
1: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
0: 확실한 거죠?
1: 네, 확실합니다.
3: 와우!
2: 강력하네.
3: 든든하고.
0: 자, 다음 질문입니다. BALANCE.
1: 오!
3: 오!
1: 옆.
3: 밸런스.
0: 밸런스?
3: 밸런스.
0: 런이에요?
3: 네.
0: 런이?
3: 밸런스.
1: 런스.
0: 자, 런스.
1: 오케이.
0: 런스.
1: 런스.
0: 네. 정답. 예. 예.
1: 오케이.
0: 아, 위험했어. 예. 자, 마지막 질문. ORIGINAL. 끝났지.
1: 아, 죄송합니다.
0: 뭐.
1: 자, 여기 해도 돼요? 아, 너, 네. 너무 빨리 했잖아.
0: 아, 오케이, 오케이.
1: 네, T.
0: 자, 우리 T 먼저 할게요, 그러면.
1: 오리지날.
0: 날?
1: 예?
0: 날.
1: 오리지날. 오케이. 땡!
0: 옆.
3: 오리지널.
1: 오리지널.
0: 오리지널.
1: 오리지널.
0: 정답! 예!
3: 와우. We killin' it, 따라라, 따따.
1: 네, 현재까지 지금 5-3으로 옆팀이 2점 앞서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퀴즈는, 바로 사투리 퀴즈입니다. 네, 제가 사투리를 들려드리면 표준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자, 뭐 사투리에 자신 있는 멤버 있으신가요?
3: 아, 뭐 사투리 많이 쓴다, 아이가. 내 자신 있다.
1: 옆 팀이 되게 자신 있는데.
3: 블루베리 스몰이 아이가.
2: 약간 지금 기가 죽었어요, 저희.
1: 아, 티팀. 아,
2: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 화이팅!
3: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팀은 사투리에 유능한 대구 출신의 멤버가 있어요. 아~
1: 오!
3: 아세요?
1: 주한. 누군가요?
3: 바로 크루입니다.
1: 와! 대구. 좋습니다. 제가 비록 호주 스타일로 사투리를 구사하지만, 제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무슨 뜻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첫 번째 질문으로 경상도 사투리 나갑니다. 빼다지에서 저거 좀 꺼내온나?
2: 옆.
3: 빼다지?
4: 빼다지가 뭐야?
3: 베란다에서.
1: 오!
3: 저거 좀 가져온나?
1: 오!
3: 가져와라.
0: 베란다?
1: 맞아? 네.
0: 베란다 땡.
3: 땡입니다.
1: 티!
3: 티! 차 트렁크.
0: 차 트렁크.
1: 차, 오, 이거 나쁘지 않네.
0: 트렁크 나쁘지 않아.
1: 아닙니다.
3: 옆. 창고.
1: 오,
0: 비슷한 느낌이죠. 지금
1: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0: 가까워졌을 땡.
1: 자, 그럼 힌트 드릴게요. 힌트.
0: 가구 안에 있습니다.
1: 가구 안에.
3: 옆.
1: 네.
3: 서랍 안에서. 저것 좀 가져와라.
1: 뭐라고요?
3: 서랍에서 저것 좀 꺼내온나. 꺼내와라.
1: 오, 마이 갓.
3: 아, 이거를 빼다지라고 하나요?
1: 빼다지라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네. 자, 그러면 이제 경상도를 벗어나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뜨끈한 옥식이 하나 묻고 가라. 뜨끈한 옥식이 하나 묻고 가라.
3: 옥식이.
4: 저 옥식 이거 캠디 버전으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오케이, 뭐 해드리죠.
1: Let's go.
0: 뜨끈한 옥식이 하나 묻고 가라.
1: 자, 뭘까요? 이 정답이 어떤 걸까요?
2: 티! 옥, 뜨끈한 옥수수차 하나 먹고 가라.
1: 어? 뭐라고요?
2: 옥수수차 하나 먹고 가라.
1: 옥수수차?
3: 옆.
0: 옥수수차?
3: 네. 옆.
1: 차로 왜 넣었어?
3: 옆. 뜨끈한 옥수수 하나 먹고 가라.
0: 아, 정답!
4: 너무 잘한다, 이준이 형.
1: 뜨끈한 옥수수 하나 먹고 가라.
2: 힌트를 드린 거였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너무 착하시다.
3: 네.
1: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장원 급제어 우승은?
0: 따라라라라란
1: 옆 팀입니다.
5: 아, 진짜 DX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연습을 거쳤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 상 탔어.
2: 아,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 다음 기회에 저희가 아주 이겨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5: 다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0: 자,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우리 두 번째 선곡 요정을 불러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6: 안녕, 나 선곡 요정 크루야.
7: 안녕, 난 마카야.
6: 안녕.
1: 우리 선곡 요정 크루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6: 네, 이번 노래는요, 테리

0: swims. She loves the rain.
1: 오.
0: 추천드리고요.
2: She
1: Why,
2: loves
1: why?
2: rain.
0: 이 노래는 사실 여름 날씨가 많이 덥다 보니까 조금 너무 텐션이 업될 수 있으니까 살짝 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좀 감성적인 노래군요.
0: Yes.
1: 오케이, 그러면 우리 크루님의 추천곡 Teddy Swims, She Loves the Rain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사랑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순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눈부신 봄이 되고 익숙한 거리마저 영화의 한 장면이 되는 마법.
1: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선물로 바꿔준 사랑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적어봅니다.
0: 음악을 사랑했기에 시작할 수 있었던 도전, 무대를 사랑했기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벅차도록 가득한 팬들의 사랑까지.
1: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기쁨과 행복을 평생 몰랐을 거라 생각하니 오늘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0: 항공이들, 오늘도 더 많이 사랑해. I love you.
1: 네,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AMP의 노래 사랑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의 가사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0: 와우, 네,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가볍게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에 내가 가장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를 딱 하나 골라보자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러닝, 뭐 탕수육, 뭐 이런 아무거나 아무거나 됩니다.
2: 저는 저희 멤버 형들입니다.
0: 아, 선수를 쳤네 우리 주환이.
3: 저는 저희 DX입니다.
4: 오, DX. 저는 FN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0: 자, 우리 크루.
4: 자, 과연
5: 저는 오늘 너무 DJ를 잘 해주고 계신 캔디라 막디입니다.
0: 아, 잘한다. 아, 되게 교육을 잘 받으셨네요. 우리 AMP.
6: 저희 well educated.
5: 정말 진심.

0: 없는데요.
1: 진짜요?
0: 네.
1: 아우,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진짜 개인적으로 뭐 내가 좋아하는 티셔츠나 뭐
2: 아, 정말 TMI로 말해도 되나?
1: 아,
0: 진짜
1: 아무거나.
0: TMI
2: 저는
0: 궁금해.
2: 요새 스테이크를 너무 사랑해요.
1: 아, 그래요?
2: 스테이크를
1: 스테이크 먹는
2: 그래서 막
1: 남자구나.
2: 에이징 시키는 것도 다 알아보고.
1: 저도 요즘 많이 보는데 드라이 에이징.
2: 멋있다. 드라이 에이징.
1: 요즘 많이 보고
2: 그거
1: 있어요.
2: 해볼 생각 있어요? 제가 그거 포장지 사려고 하는데 나면 드릴게요.
1: 진짜요?
2: 네, 진짜
0: 와,
2: 진짜.
0: 오케이, 오케이.
2: 네, 진짜.
1: 되게 재밌네.
0: 요즘 집에서 좀 이렇게 하는 건가요?
2: 그쵸, 본가
0: 집에서?
2: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브리스킷
1: 아.
2: 하는 법도
1: 이야.
2: 알아보고.
1: 진심이네요.
2: 고기 맨날 구워보고 막 부위별로.
0: 텍사스 가봤어요?
2: 텍사스 안 가봤어요.
0: 아, 그래요?
1: 나중에 가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0: 바비큐 먹어봐요.
2: 아,
0: 좋을 것
2: 알겠습니다.
0: 같은데.
2: 네.
1: 유진 씨는 스테이크. 오, 좋아요.
0: 스테이크.
1: 또 다른 멤버 요즘 사랑하는 거 있으신가요?
3: 저는 요즘 소설책을 많이
1: 찾아보고. 오, 픽션.
3: 맞아요.
1: 아. 오케이. 그럼 여러분의 노래 사랑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처럼, 만약 내가 이 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가장 값진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크루 씨. 자, 이 밴드의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값진 한 가지.
4: 저는 무대할 때 DX한테 받는 사랑을 몰랐을 거라는 게 가장 아쉬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팬들의 사랑이란 참 에너지 충전되는 것 같아요.
4: 맞아요.
1: 네.
4: 최고의 도파민이라고 해야 하나?
1: 그렇죠. 약간 뭔가 사랑받으면 이걸 위해서 내가 연습했구나.
4: 맞아요.
1: 이것 때문에 내가 밤을 새웠구나. 이렇게
4: 맞아요. 맞아요.
1: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주원 씨는 어떤 게 있을까요?
5: 아, 저는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형들하고 만났을 추억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뭔가 굉장히 아쉽고요.
0: 오, 형들을 진짜 사랑하네.
5: 네.
1: 사실 주원 씨가 연습생 때부터 제가 알던 사이잖아요.
0: 네.
1: 연습생 때부터 뭔가 형들을 되게 좋아했던 것
5: 맞아요. 제가 형들을 되게
0: 그때는
5: 좋아했어요.
0: 그땐 어떤 형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궁금했어요. 저도
5: 네.
0: 있었고.
2: 혹시 본인 얘기를 기대하시나요?
1: 아마 그럴 거예요.
2: 아, 아마.
0: 네. 네. 네.
1: 하지만 뭐
0: 모르는 일이니까.
1: 모르는 일이니까.
0: 저도
2: 아, 뭐 한번 해주세요.
0: 그냥 궁금해서요.
5: 아, 그때
0: 모든 이제 사람들 봤죠.
5: 제가 원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연습생이 처음 됐을 때
0: 그렇죠.
5: 그 지호 형, 아,
0: 네.
5: 지호
0: 네,
5: 선배님?
0: 네.
1: 아, 형.
5: 캠디랑 같이 편의점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0: 기억나죠.
5: 그 내리막길 있는.
0: 내리막길 기억나죠.
5: 네, 그 편의점.
0: 기억나죠.
1: 거기잖아요, 역삼.
5: 맞아요.
1: 역삼역.
5: 맞아요, 맞아요.
1: 알죠, 알죠.
5: 그래서 그 같이 가준 형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0: 그래서 편의점 불빛이라는 노래가 나온 거 아니에요?
5: 맞아요, 이제.
0: 그 편의점에
5: 캔디씨
0: 대해서
5: 생각하면서.
0: 이제. 네,
1: 그쵸. 와, 그쵸?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0: 네.
1: 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주원 씨.
5: 감사합니다.
1: 우리 캠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0: 자, 또 우리 AMB를 사랑해주는 팬들의 이름. 아까 DX라고
5: 맞습니다.
0: 맞죠? 이제
5: 네.
0: DX 혹시 무슨 뜻이고 누가 지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5: 아, 이게 이제 처음에 팬분들의 의견을 받는 것도 했었고
1: 네.
5: 거기서 저의 의견도 받고 종합해가지고 나오게 된 이름인데 이제 저희 팀에 AXMXP잖아요.
1: 그렇죠.
5: 그래서 그 X가 이제 저희의
1: 아~
5: 목소리를 곱해준다. 그래가지고 그 X인데 그 곱해주는 사람이 바로 DX 분들이죠.
1: 아니
0: 이런 스마트한 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5: 유준이 형의 아이디어도 있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2: 저 원래 X라고 지었었는데
1: 네.
2: X라 지을 수 없으니 회사에서 D를
1: 붙여주셨어요.
0: DX. 그렇죠. 요즘 X가 그거잖아요.
2: 그렇죠.
1: 저 그것도 생각했어요. DX. 약간 letter D. 그러니까 꼽는 거 있잖아.
3: 그것도 후보 중에
2: 맞아,
3: 하나
2: 후보에 있었어요.
1: 진짜요? 네. 저 처음 들었을 때 DX도 생각났어요. 뭔가 약간 왜냐면 AMP니까 앰프를 넣잖아요. DX 맞나? 잘 모르는데 네 없는 지식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5: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0: 자 그리고 또 팬들의 사랑을 느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진짜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데뷔 쇼케이스 때
1: 네.
2: 이제 데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잖아요.
1: 그렇죠.
2: 네. 네, 그러고 이제 Monday to Sunday라는 노래 있는데
0: 알죠,
2: 그
0: 알죠.
2: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다 같이 막 떼창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하게도 규모 있는 공연장에서 처음 이제 쇼케이스를 했어요. 근데
1: 네.
2: 그 광경을 보는데 눈물이 막 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 우셨어요?
2: 아니요. 또 약간 슈구미가 약간 상남자여서 울음도 딱 안 보이는 곳에서 울겠다고
1: 참았구나.
0: 참았구나.
2: 참았어요. 근데 너무 아직도 그 순간 너무 감사하고 무대할 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나랑 얘랑은 코너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고 올게요. AMP 사랑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릿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A&P 노래를 만나야 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잖아.
1: 아니 근데 진짜
2: is the segment where we read messages from 한국인들. In advance, we received questions about AMP via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channels.
0: 네, 한국인들이 보내준 메시지 하나씩 읽어볼게요. 우리 유준님이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주시죠.
1: 오케이. Okay. 아니 근데 진짜 컴백 축하해요.
3: 어, 이름 아. 한번 읽어주세요.
1: A C H A P I X X. 아니 근데 진짜 컴백 축하해요.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멤버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발견한 점이 있나요? 사랑해요. 콘서트 기대하고 있어요. 오.
3: 전 생각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1: 그러네요.
3: 유준이 형이 그 10가지 이유란 노래에 맞아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1: 네.
3: 그 아, 파트 맞아. 할 때마다 나오는 표정이 있거든요. 오. 그 표정 처음 봤어요.
4: 유준이 형. 왜 맞아?
5: 네. 이럴 때 다 꺼지고 보컬만 네. 딱 나오는 거 맞아? 하면서
1: 좀 느끼한 파트거든요.
0: 아. 오 진짜?
1: 랩을 막 따라락 치다가
3: 맞아?
1: 맞아?
3: 아,
4: 이건 진짜 맞아? 봐야 되겠다. 아, 네, 이건 내가 무조건 저장해야겠다. 네,
3: 네. 킬링 포인트네요.
1: 아, 그쵸, 완전 킬링.
3: 완전 킬링 포인트예요.
1: 저도 킬링 되는 포인트입니다.
3: 그것도 오케이, 콘서트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네.
1: 아, 맞아요. 여러분, 이제 단콘을 하거든요.
3: 네. 오,
1: 그래서 한번 놀러오고 싶으면 아, 저의 초대권을.
4: 저희 좋죠.
3: 어, 네. 언젠가요?
4: 언젠가요, 날짜가?
3: 9월 19일 20일입니다. 네.
1: 아, 9월 19일.
4: 그때 저희 유럽에 있는데.
1: 아, 아깝다.
3: 9월 19일.
0: Yes.
1: 네, AMP 첫 콘서트인가요?
3: 첫 콘서트입니다.
1: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
3: 그리고 우리 다음 사연 우리 주한 씨가 읽어주세요.
5: 네, 우리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이번 앨범에서 사랑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최애곡인데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어?
1: 오, 너무 좋다.
4: 궁금하다.
5: 아, 제가 부르면 되는 거예요?
4: 아, 뭐 아무나. 네.
3: 사실 메인은 또 유준 씨잖아요.
1: 아, 뭐 좀. 오. 아. 사랑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모든 순간들 매일 같던 하루는 눈부신 봄이 돼. 감사합니다.
5: 너무 잘한다.
3: 그럼 우리 주아 씨도 짧게.
5: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0: 귀여워.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김시인님께서 네. 한번 읽어주세요.
1: 아비게일 테일러 0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DX도 언젠가 미국에서 투어로 여러분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오, 물론이죠.
2: 물론이죠.
3: 아, 많이 기다려주세요. 네. 꼭 기다려주세요.
0: 네. 오케이. 우리 크루님께서 마지막 읽어주세요.
4: Yes. 조이아나 테이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Who's the least likely to survive in a zombie apocalypse?
0: 좀비 세상에서 네. 가장 먼저 타락할 것 같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4: 저희 팀에서는 사실
2: 아, 왜 계속 저를 보세요?
4: 아, 유진이 형 말하려고 했다. 근데 주환이일 것 같긴
5: 아니야,
4: 해요.
5: 아니야, 아니야.
2: 아, 근데
5: 아니야.
2: 주환이도 DIY 신인 DIY면 주환이 목공을 해.
5: 나를 네. 이렇게 이어붙여. 목공을 합니다.
4: 아, 그건 맞는데요. 근데 사실 유진이 형이 가장 뭔가 먼저 떠오르는 멤버긴 한데 근데 또 달리기 엄청 빨라가지고
5: 맞아, 빠르니까
4: 그나마 주환이일 것 같긴 한데 다 잘 서바이벌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0: 다 살아나고 진짜.
3: 너를 말할 생각은 없는 거야?
4: 그러니까 저요?
3: 너를 빼.
4: 그 헬스장 한번 같이 가보시면
2: 보여주겠다 내가.
0: Good news, man. 오케이. 아, 잘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 우리 주원 씨가 네.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걸로 네 결정이 났네요.
4: So sad.
0: 네. 아니 근데 진짜 아 너무 아쉽지만 벌써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6: 벌써 너무 빠르다. 네. 다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0: 우리 김신님
1: 아 일단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논 게 데뷔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모여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아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예.
5: Yeah. 아 이렇게 라디오도 정말 오랜만에 해봤고 또 캠디 막디랑 대화도 많이 해보고 좋은 추억도 쌓은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우리 리더.
7: 아 저도 예전 생각 진짜 많이 나고요. 아 진짜 약간 그립기도 하고 근데 네. 같이 이제 데뷔해서 이렇게 라디오 한 출연하게 돼서
1: 그러니까요.
7: 너무 기분 좋고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좋네요. 예. 네,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유진 씨가 마지막 곡 하나 소개해 주세요.
7: 제가 연습생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곡 중 하나인데요. 퇴근하고 이 곡을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선사해 드릴게요.
0: Desert Eagle. 네, 실리카겔의 Desert Eagle. 네 그럼 유진 씨의 추천곡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그럼 한국이들아 그리고 AMP야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0: 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읽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작가 무루입니다. 저는 아직 좋아하는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그림책을 좋아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모르는 낙원에 쓴 대로 아직이라는 부사엔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는 걸 앞으로 좋아하게 되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거든요. 글과 그림으로 엮은 수수께끼 같아서 알쏭달쏭했던 게 점점 재미 나지는 거죠. 그 속엔 언제나 느껴보지 못한 기쁨, 닿아보지 못한 아름다움, 가져보지 못한 이해가 숨어 있고 나를 한 칸 넓혀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결국 책이란 건 낯선 숲에서 자기만의 오솔길을 찾아보라는 다정한 권유이자 초대가 아닐까요? 책을 읽으며 모른다는 감각을 기꺼이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들 속에서 분명 어떤 진실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빠바바밤. 베토벤 아시죠?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클래식은 아니고요. Evening Special 맞습니다. 방금 들은 이 베토벤이 말이죠. 이 커피 사랑이 진짜 별나고도 대단했다고 해요. 이 베토벤이 매일 아침 정확히 원두 60알을 직접 세어서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요. 59알도 아니고 61알도 안 되고 딱 60알이요.

있어야 완벽한 영감이 떠오른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디테일 인정입니다. 역시 거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 비록 원두알수를 세는 루틴은 아니더라도 이 하루 중 요맘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어느새 우리의 루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더위 좀 가시나 싶었는데 다시 또 푹푹 찌네요. 네, 좀만 더 버텨봅시다. 자, 여러분의 기분 좋은 오후 루틴이 되고 싶은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Taylor Swift, Anti-Hero.

0: Good evening, everyone. 8월 19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이 베토벤이 원두 정확히 60알로 커피 내려야 영감이 온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뭐 영어책 쓰는 날에는요. 삼겹살 정확히 한 30점은 먹어줘야 그래도 이제 영감이 찾아오는데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영감님 어디 가셨어요? 돌아오세요, 영감님. 네. 자, 한 분 모셔야겠습니다. 웬지 강아지 사료 줄 때마저 무게가 아니라 한 알 정확히 개수를 세어서 줄 것 같은 영어계의 베토벤, K쌤, 크리스틴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If people only knew, you know me.
0: Right.
1: I mean, I think people have a certain image that I am a certain way.
0: Right.
1: But I am the complete opposite at home. 완전 달라요.
0: 그냥 이미지 하면 딱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Organic. I don't know why. 그래서 왠지.
1: 왠지.
0: 자,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이은민.

0: 손님이요. 손님 왔을 때도 정확히 60알 하나하나 세어서 대접했대요. 와, 집에 누가 찾아와도 그랬던 얘기네요.
1: I tell you, that is. That, you see, they're differen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se people.
0: 맞네요. 자, 조혜승님이요. 아, see? 크쌤, 유기농 재배된 원두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But I tell you.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1: That is an image. It
0: 제가
1: is only an image.
0: 조금씩 좀 이렇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0: 아,
1: thank you.
0: 진짜
1: Thank you.
0: 인간적이시고요. 네.
1: Yes.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요,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As the 60-day negotiation deadline ended in a stalemate, President Trump doubled down, claiming control over the Strait of Hormuz by flagging it as a U.S. soil online. Tehran refused to back down, firm in its stance that it will seal off the maritime bottleneck until the U.S. lives up to its commitments.
0: 미국과 이란이 약속한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에 쓴 약속을 미국이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1: A massive 11-ton electric aircraft,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world, has successfully taken to the skies for its maiden flight, costing a mere $5 in electricity. By proving its game-changing cost efficiency, the historic test flight is clearing the runway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next-generation green passenger jets.
0: 11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 항공기가 단돈 7,000원 상당의 전기료만으로 첫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압도적인 경제성을 입증하면서 차세대 친환경 여객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 While neighboring cultures traditionally bring the bowl to the lips, Koreans keep theirs firmly anchored on the table, a dining habit now turning heads abroad. Foreign news outlets pin this cultural divide on the historic reliance on spoons rather than chopsticks alone, as well as metal bowls that were simply too hot to handle.
0: 밥그릇을 입에 대고 먹는 이웃 나라들과 달리 식탁 위에 그릇을 두고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화제입니다. 해외 언론은 숟가락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저 문화와 뜨거운 음식을 담는 그릇의 재질 등을 그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1: The hit film The Odyssey has put both the Greek island of Ithaca and the Italian isle of Favignana firmly on the map for global travelers. While the film's box office momentum is fueling hopes for a massive tourism boom, it is also bringing the threat of over-tourism for these tiny island communities.
0: 영화 오디세이의 인기에 힘입어 실제 배경지인 그리스 이타카와 촬영지인 이탈리아 파비냐나의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특수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편 작은 섬들이 감당해야 할 과잉 관광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As Excuse me. As the 60-day negotiation deadline ended in a stalemate, President Trump doubled down, claiming control over the Strait of Hormuz by flagging it as U.S. soil online. Tehran refused to back down, firm in its stance that it will seal off the maritime bottleneck until the U.S. lives up to its commitments.
0: 미국과 이란이 약속한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에 쓴 약속을 미국이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하고 이란이 이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말은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뭐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센데요.
1: Yeah, right. I mean, you would expect that by now they would come to some compromise right. and they would really get closer to a solid agreement. Mm-hmm. But in fact, it seems like the opposite has happened.
0: Okay.
1: Because the United States are saying that they have no intention of extending the deadline.
0: Okay.
1: And Trump is saying, okay, we have full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Mm-hmm. It's the new U.S. territory.
0: Wow.
1: And then Iran is saying, what? Excuse me, right? I mean, we are going to keep it blocked until U.S. fulfills its promises. So, in fact, I feel like it's getting more heated.
0: 지금 특히 이제 저도 약간 충격이었는데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 그 이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다라고 표시까지 한 사진을 올렸다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그렇죠? 딱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라고 아예 그런 식으로 올려놓고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아 미국이 원래 양해각서의 약속을 먼저 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약속 이행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우리 절대로 봉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전이 없네요 지금.
1: No, right. it's really just like there's no word.
0: Yeah,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s the 60-day negotiation deadline ended in a stalemate, President Trump doubled down, claiming control over the Strait of Hormuz by flagging it as U.S. soil online.
0: 미국과 이란이 약속한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negotiation deadline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Right? It ended in a stalemate로 끝났다. 잠시만요. 우리 갑자기 체스가 떠오릅니다. 체스에서나 들을 법한 지금 stalemate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checkmate이라는 거 있잖아요. Checkmate 같은 경우에는 거의 checkmate 하면 그냥 끝난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아 이거 패배했구나. 킹을 킹만 움직일 수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stalemate은 어떤 느낌일까요?
1: So stalemate is when you have no winner or no loser. It's a situation where two sides are stuck.
0: Right.
1: So in this sort of situation, in this context, it's saying that there is no further progress and none of the parties are compromising.
0: 그러니까 양보하거나 이런 쪽이 아예 없는 그런 no. 상태로 그냥 끝나버렸다는 얘기거든요.
1: That's right.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얻어냈다. 뭐 아, 우린 졌어. 이런 게 없고 정말 체스에서 stalemat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무승부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끝이 나지 않는 그런 똑같은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누구도 지는 것도 아니고
1: yeah, they're just kind of there. It's like one is saying this and the other person is saying you know, this is US territory. What do you do from here, right?
0: 이게 그냥 서로 뭔가 위협만 하는 분위기만 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렇죠. Okay. So 그런 식으로 끝나 버리면서 President Trump가 double down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the Strait of Hormuz를 flag을 했다라고 했어요. 진짜 깃발을 꼽듯이 표시를 했다라는 얘기죠. As US soil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땅이다라고 flag 하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여기서 double down 했다라고 하는 게 두 번 내려놨다?
1: Okay. So this comes from gambling.
0: Yes.
1: You know, playing poker, playing blackjack. So if you double down, it could be that you're basically adding more money to the pile and saying, "Okay, I think I really can win this." But two things. Maybe it's a poker face. Maybe you don't have a good card, right? Good hand, and you double down.
0: 근데 double down 해버리면, 누가 봐도 잠깐만 속임수인가? 진짜 뭐가 있나?
1: Yeah,
0: 이 생각을 하게 될
1: That's
0: 거 아니에요.
1: Right. 아. So the idea of Trump doubling down is like, regardless of the situation, he's like, okay, this is our territory.
0: 밀어붙여. 이런 말을 하면서 그쵸? 아 이거 우리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뭐지?
1: Wait, does he have a good reason to do that?
0: Right.
1: Like, so he's saying, yeah, you know what? Okay, let's do it.
0: 와, 이게 더 무서운 거네요. Okay, so double dow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블랙잭 게임에서 내 카드 유리한데? 이런 생각으로 판단이 되면은 베팅금을 두 배로 올리는 겁니다.

0: 그만큼 뭔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고수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 이 땅 우리 땅하고 플랙함으로써 그렇게 했다.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2: Tehran refused to back down, firm in its stance that it will seal off the maritime bottleneck until the U.S. lives up to its commitments.
0: 이란은 양해 각서에 쓴 약속을 미국이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 그렇죠. 딱 듣고 나서 알겠어요. 이럴 이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back down 하기를 거부했다. 아, 우리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다고 했는데요. back down은 사실 back off랑 좀 다를까요?
2: It's a little bit different.
0: Okay.
2: So basically, we have a stalemate. The reason why we have a stalemate mm-hmm. is because these two countries are not backing down,
0: right.
2: which means that no one is giving up or surrendering mm-hmm. or saying, okay, well, okay, you know, right. you're right. Mm-hmm. We'll do it your way.
0: Okay.
2: They are not backing down.
0: Mm-hmm. 물러서지 않는 거네요.
2: So usually,
0: 굽히지 않는 거네요.
2: That's right. So usually in a fight or in a confrontation, mm-hmm. If both parties don't back down,
0: right.
2: then the fight will continue.
0: 아,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물러서지 않으니까 이제 yeah. 문제가 되는 거고요. Mm-hmm. Back down. 정말 말 그대로 뒤로 가서 무릎을 꿇어서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mm-hmm. back down은 뭔가를 양보하거나 물러서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입장을 보인 게 it'll seal off. 이게 seal 한다는 게 봉쇄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Mm-hmm. The maritime bottleneck 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maritime이 바다. 예,가 되겠고 bottleneck이 정말 병목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the Strait of Hormuz를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우리 그거 seal off 할 거예요. 미국이 그들의 commitments 약속을 live up to 할 때까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회화에서도 좀 많이 쓰잖아요, 쌤. live up to 뭐 someone's expectations or live up to one's commitments. live up to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에 live up 하다?
2: Well, if you live up to your commitments, it mm-hmm. means that you are doing what you promised to do.
0: Okay.
2: Right. So basically, you live up to it, mm-hmm. you are doing what you're what you said you were going to do.
0: 아, 뭔가 약속을 했으면
2: you kept your promise.
0: 지키려고 mm-hmm. 사는 거예요.
2: Yeah.
0: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Right.
2: Right?
0: Right. So live up to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뭔가에 부응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 약속했으니까 그거 지켜라. 안 그러면
2: yeah.
0: 그 maritime bottleneck, the Strait of Hormuz를 seal off
2: yeah.
0: 해버릴 테니.
2: You keep your promise.
0: 강력합니다.
2: Yeah.
0: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As the 60-day negotiation deadline ended in a stalemate, President Trump doubled down, claiming control over the Strait of Hormuz by flagging it as U.S. soil online. Tehran refused to back down, firm in its stance that it will seal off the maritime bottleneck until the U.S. lives up to its commitment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2: Here's NSYNC with It's Gonna Be Me.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 massive 11-ton electric aircraft,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world, has successfully taken to the skies for its maiden flight, costing a mere $5 in electricity. By proving its game-changing cost efficiency, the historic test flight is clearing the runway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next-generation green passenger jets.
0: 11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 항공기가 단돈 7,000원 상당의 전기료만으로 첫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압도적인 경제성을 입증하면서 차세대 친환경 여객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배터리로 드디어 나는 비행기. 상상은 해봤지만 이게 실제로 그 현실화될지 상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자, 70만 원도 아니고요. 뭐 700만 원 이런 거 아니고요. 7천 원으로 전기 충전해 가지고 날았다. 너무 충격 아니에요?
1: Oh my goodness. I am so beyond excited for the future of air travel.
0: Oh yes.
1: Yeah, because think about it. If it's not going to cost that much, then our airfares could we're saving the planet as well. As our airfares.
0: 그게 우리의 사실 어떻게 보면 메인 컨센스 중에 하나잖아요.
1: Sure.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구를 조금 더 환경을 보호한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연료값이 떨어지니까 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도 내려가겠구나.
1: Yeah,
0: 이런 게 좀
1: right.
0: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You know, it flew for about 27 minutes and it reached a maximum altitude of 335 meters. So, you know, this is very exciting. A Swedish aerospace manufacturer, Heart Aerospace, they made this plane and they are thinking this is the beginning.
0: 와, 그러네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실제로 상용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27분간 비행을 했고 최고 고도 335m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달러로 하니까 더 적게 느껴져요.
1: $5.
0: It's like, 뭐, can I get a bag of, I don't know, Doritos
1: or something?
0: Or a cup
1: of coffee.
0: Yeah,
1: it's $4.55.
0: And now it can, you know, fly an entire airplane.
1: It's incredible. Wow. So, you know, I do feel like, remember when they were talking about EVs? And like, at that time, it was like, oh, really? Like, yeah, I guess it could happen.
0: Yeah,
1: and,
0: yeah.
1: and slowly it entered the market. Now everybody, you know, so many people are driving electric vehicles. And I feel like this is a real possibility for planes.
0: And you know, it happens so fast, too.
1: Oh, yeah.
0: 와, 엄청납니다.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전기 배터리 좀 나눠서 넣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조금 놀라웠던 게 이 기사 보고 파일럿분이 강심장이다. 처음인데. 대단하지 않아요? 그 생각. 이상한 생각해요. 이상한 생각해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massive 11-ton electric aircraft,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world, has successfully taken to the skies for its maiden flight, costing a mere $5 in electricity.
0: 11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 항공기가 단돈 7,000원 상당의 전기료만으로 첫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장 커요. 여태껏

0: 중에 이제 크고 그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a massive 11-ton electric aircraft has successfully taken to the skies라고 했는데 이거 예전에 쌤이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take something to the skies가 아니에요? 했더니 이게 그냥 굳어져 있는 표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take to the ski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fly보다 뭔가 창공을 날아간다 이런 느낌 좀
1: More
0: 살렸잖아요.
1: dramatic.
0: 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0번, 20번, 뭐 30번을 한게 아니네요. 그렇죠? 첫 비행이었는데 very first flight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다른 단어를 썼네요. 그렇죠?
1: So for Because this is such kind of a historic moment, they use the word maiden.
0: Maiden, okay.
1: Now, maiden also means a young woman,
0: Right.
1: like a long time ago, they used to say. But maiden, a long time ago, the original definition is that it's the first.
0: Right.
1: It hasn't been tried. So that's why you hear like maiden voyage. Remember the Titanic?
0: Yes,
1: When it
0: yes.
1: was built, that was what, and when it happened, it happened on the maiden voyage, the
0: Right.
1: first
0: 처음
1: trip
0: 항해를
1: on.
0: 했는데 예전에도 그랬죠.
1: That's right. That's right. So the idea of maiden means the first flight, but
0: 오케이.
1: it does feel like it's a dramatic, it's a very important event.
0: 아, 역사적으로 뭔가 정말 최초다라는 느낌을 줄 때, 물론 very first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dramatic한 느낌도 넣을 수 있고요. maiden flight이라고 하면 첫 비행, 뭐 항공기든 우주선이든 뭐 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By proving its game-changing cost efficiency, the historic test flight is clearing the way for the
0: The
1: commercial
0: runway, right?
1: the runway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next generation green passenger jets.
0: 압도적인 경제성을 입증하면서 차세대 친환경 여객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와, 이거는 진짜 그냥 경제성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연료로 진짜 우리가 뭐 넣으면 돈이 얼마나 들지 상상은 안 가지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cost efficiency,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완전 game changing 하는 cost efficiency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game changing 정도면 굉장히 dramatic 할수 있겠네요.
1: That's right. So if something is a game changer or game changing, it means that it's really kind of like completely changing the idea of something.
0: Right.
1: So like in technology, we hear this a lot. It's a game changer or it's game changing. It means that it's completely shaking up the entire 인더스트리.
0: 완전 게임을 바꾸는 거네요.
1: 완전.
0: 아, 완전입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이미 7,000원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 판도가 바뀌는구나. So game changer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판도를 바꾸는 뭐 사건이나 물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changing something이라고 했으니까 판도를 바꾸는 뭐 획기적인 뭐 그런 경제성 뭐 이것을 증명하면서 자, 함으로써 어떻게 했냐면요. 이 flight이 runway를 clear 했대요. 앞으로 이제 다가올 여객기 그 친환경 여객기 상용화 이런 것들이 사실 규제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1: Sure.
0: 사실 왜? 뭐 비행을 하면서 뭐가 문제가 뭐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런웨이를 클리어 했다.
1: Okay, literally, if you clear the runway, you are removing all the obstacles on the runway.
0: 오케이.
1: But in a figurative sense, it's basically allowing other future green planes
0: 아하.
1: to take off.
0: 와,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활주로잖아요. 런웨이가 비행기 달리는. 그게 딱 나왔네요. 그죠? 활주로에 뭔가 막 무슨 뭐가 있어요. 바닥에 지저분하게. 그걸 다 치워주는 거네요. 다음에 올 것을 대비해서. It's almost like a paving the way for the future
1: A little
0: generation,
1: bit. You're
0: right?
1: right. You're right. It's
0: Okay.
1: very similar idea.
0: Alright.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A massive 11-ton electric aircraft, the largest of its kind in the world, has successfully taken to the skies for its maiden flight. Costing a mere $5 in electricity. By proving its game-changing cost efficiency, the historic test flight is clearing the runway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next-generation green passenger jets.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While neighboring cultures traditionally bring the bowl to the lips, Koreans keep their keep theirs firmly anchored on the table, a dining habit now turning heads abroad.

0: Foreign news outlets pinned this cultural divide on the historic reliance on spoons rather than chopsticks alone, as well as metal bowls that were simply too hot to handle.
1: 밥그릇을 입에 대고 먹는 이웃 나라들과 달리 식탁 위에 그릇을 두고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화제입니다. 해외 언론은 숟가락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저 문화와 뜨거운 음식을 담는 그릇의 재질 등을 그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아무래도 그릇을 들고 먹는 문화권에서는요, 이 밥그릇을 식탁에 그냥 두고 이렇게 먹는 한국 식문화가 좀 신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매체가 한국, 베트남, 중국, 일본의 식사 습관 차이를 분석을 했다고요.
0: That's right. So what they found, of course, was that they had different dining customs. Right. So in Vietnam, China, Japan, I mean, I'm sure our listeners have traveled to those places. Right. And when there is like soup, they lift or rice, they rice bowl, they lift it. And they eat it this way
1: right,
0: with their chopsticks. Right, right. But we never see Korean people doing that.
1: Oh, we never do. 왜냐하면 yeah.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오히려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것을 뭐 어렸을 때부터 좀 배우거나 이런 거를 듣고 그러잖아요.
0: Right, 그쵸? Like it's kind of not proper, right. you know, table manners.
1: 근데 진짜 생각을 못 해봤는데 yeah. 베트남, 중국,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0: Yeah, right. and it's because, you know, we... Historically, we are kind of reliant on spoons.
1: Right.
0: And also, we have these bowls that were very hot
1: very
0: to
1: hot.
0: The touch, metal bowls.
1: 지금 hot bowl 얘기가 나온 김에 코지 비님이요. 돌솥밥 들고 먹기 힘들어요. 아셨습니다.
0: Oh my gosh.
1: 아니,
0: that is...
1: 이런 생각을 하실 줄이야.
0: That is so true. And of course, I feel too, as I was reading this, Korean people like their soups hot. Even like rice has to be cooked on the spot and given to you in a 돌솥밥.
1: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음식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약간 라직이 이래요. 아니, 이거를 들고 먹을 거면 밥을. 다른 것도 반찬 먹을 때마다 다 들고 먹어야지. 왜 이것만 들고 나머지는 이렇게 먹느냐. 뭔가 consistency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저는 왠지 한국이 맞다 생각합니다.
0: Okay.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While neighboring cultures traditionally bring the bowl to the lips, Koreans keep theirs firmly anchored on the table, a dining habit now turning heads abroad.
1: 밥그릇을 입에 대고 먹는 이웃 나라들과 달리 식탁 위에 그릇을 두고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이 화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Bringing the bowl to the lips라고 하는 건 이렇게 들어서 그 bowl을 그릇을 입에 갖다 되는 건데 Koreans keep theirs firmly anchored on the table. Anchored 됐다라는 게 원래는 닻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fixed라는 얘기가 되겠죠. 고정된 상태로 테이블에다가 그런 상태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dining habit이 이제 해외에서 turning heads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0: Okay. Right. As more and more foreigners are coming to Korea, they're noticing, wait a second, this is kind of strange how they eat and how they eat in right. Japan, in China, and
1: something's
0: Vietnam.
1: Different.
0: Yeah, something's different. So if something A is turning heads, it means that people see something and they're kind of like. Literally turning their heads to look at something
1: right.
0: and to pay attention to something. So it's because it's either impressive
1: right.
0: or unusual.
1: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좀 이상한데? 이럴 수도 있죠. 해외
0: yeah, it could
1: 외국인
0: be good or bad.
1: 입장에서는.
0: Yeah.
1: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Foreign news outlets pinned this cultural divide on the historic reliance on spoons rather than chopsticks alone, as well as metal bowls that were simply too hot to handle.
1: 네. 해외 언론은 숟가락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저 문화와 뜨거운 음식을 담는 그릇의 재질 등을 그 배경으로 분석했습니다. 아, 그나저나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turn heads 하는 것은 고개들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돌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거나 주목을 받는다
0: yes.
1: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foreign news outlets라고 돼 있는데요. news outlet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콘센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웃렛은 언론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쪽에서 pin this cultural divide on the historic reliance on spoons라고 얘기를 하네요. Right? 굉장히 뭔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reliance on spoons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0: Okay, right. so this

0: comes from the word to rely on something,
1: right.
0: to depend on something. Mm-hmm. So we need to use spoons. This is an important piece of cutlery.
1: Mm-hmm.
0: So we reliance on spoons simply means that Korean people Mm-hmm. need to use their spoons.
1: Right.
0: Yeah, have always used their spoons. Right. They depend on the spoons.
1: 그러니까 뭔가에 rely on 한다라고 하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만 기댈래 이런 것만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rely 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너무 중요해서 on 뒤에 나오는 게 그것을 굉장히 메인으로 자주 사용한다는 뜻이 mm-hmm. 될 수가 있겠네요. Mm-hmm. 그렇죠? So 여기서는 spoons에 대한 reliance, 숟가락에 대한 의존, 우리가 정말 그거 많이 쓴다라는 것을 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이 cultural divide를 핀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0: Okay.
1: Right.
0: So, pin is like you take a pin and you just put it down, right?
1: Right?
0: So basically, this is the reason.
1: Mm-hmm.
0: You are, this is responsible. Mm-hmm. Okay, you're telling them, this is it.
1: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네요.
0: Yeah, that's right.
1: Right.
0: And what is it? This cultural divide, uh-huh. meaning the differences in these cultures. That's uh-huh. what simply divide means.
1: Okay.
0: That we are all kind of have this gap and difference in our customs and traditions.
1: 아, okay. Mm. So 이거는 이런 정도로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pin A on B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0: Yeah.
1: So A에 대한 이유를 B에다가 딱 꼽는 거죠. Mm. 이것 때문이다.
0: Mm.
1: So 여기서 지금 보면 pin this cultural divide on the historic reliance on spoons 라고 해서 아, 이 cultural divide 라고 하는 거 이 문화마다 이렇게 먹는 culture가 다른 이유가 바로 핀으로 찝으면서 historic reliance on spoons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What was that sound again?
1: 이 정도는 해라,
0: That's it.
1: 해야 핀으로 꼽는 게 아닐까요?
0: That's it, Sam.
1: 아, mm-hmm.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While neighboring cultures traditionally bring the bowl to the lips, Koreans keep theirs firmly anchored on the table, a dining habit now turning heads abroad. Foreign news outlets pin this cultural divide on the historic reliance on spoons rather than chopsticks alone, as well as metal bowls that were simply too hot to handle.
1: 네. 달인 8098님이요. 한국 젓가락이 유독 무서워서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네요. 오, 젓가락이 무섭다고. 아, 무거워서요. 무거워서.
0: Okay.
1: 젓가락 뾰족해서 무섭나? 이랬는데. 아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겠고요. Right. Jenny loves music님이요.
0: 아, 우리나라 음식이 유독 뜨겁게 먹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0: I agree with that.
1: 일단은 이러잖아요. 불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0: Yeah.
1: 넣고 이러잖아요.
0: That's very true.
1: 연 PE4WS님이요. 밥그릇 들고 먹으면 어른들한테 혼났죠. 맞아요. 좀 그러니까 혼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상하게 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0: Yeah, it's bad table manners.
1: Right.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영어로 드릴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terms refers to all eating tools, including forks, knives, spoons, and chopsticks?
0: Number one, stationery. Number two, utensils. Number three, condiments. Number four, toiletries.
1: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terms refers to all eating tools, including forks, knives, spoons, and chopsticks?
0: Number one, stationery. Number two, utensils. Number three, condiments. And number four, toiletries.
1: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Ellie Goulding with Love Me Like You Do.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Which of the following terms refers to all eating tools, including forks, knives, spoons, and chopsticks? 식사용 도구를 통틀어 부르는 표현은 이었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2: Number two, utensils.
1: 네. 자, 우리 이거 가지고 다 먹는 거죠.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자, stationery는 문구류, condiments는 뭐 조미료, 그리고 toiletries는 세면도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2856님, 오디오 악단 구독권은 오효진님. 처음 남겨요. 기쁘네요. 예이 하셨습니다.
2: 예이, thank you so much for participating.
1: 아, 축하드립니다.
2: Congrats.
1: 최디디님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여기 이태리예요. 와, 시차 때문에 듣기 힘든데 오늘은 유튜브로 봐요. 마유쌤 뉴스 보는 표정 너무 진지해요. 항상 마음은 함께하고 있어요. 오디오 악당 구독 끝나가서 열심히 들어요 하셨습니다. 와.
2: Wow, all the way from Italy.
1: 와, 한번 이렇게 해야 돼요. Yeah. 같이 하시죠.
2: Oh, okay.
1: Okay. Yeah, yes. All 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 The hit film The Odyssey has put both the Greek island of Ithaca and the Italian isle of Favignana firmly on the map for global travelers. While the film's box office momentum is fueling hopes for a massive tourism boom, it is also bringing the threat of over-tourism for these tiny island communities.
1: 영화 오디세이의 인기에 힘입어 실제 배경지인 그리스 이타카와

0: weekend that I was like, oh, but it's 3 hours.
1: Right.
0: So you have to, I cannot sit in a movie theater before the 생방송.
1: Right.
0: So the only time is on the weekend. So this weekend.
1: Oh, 약속이죠?
0: This weekend. Promise.
1: 가셔야 되는 게 우리 작가님이 있죠. 우리 이브닝 스페셜 작가님이 원래 영화 보면은 무조건 이렇게 법적으로 잠들게 돼 있대요. 본인이. 근데 3시간 내내 잠들지 않았다.
0: That's right.
1: 네, 네, okay. 모든 걸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름조차 생소하던 이런 작은 섬마을들이요. 갑자기 세계적인 여행지로 떠올랐다고 하네요.
0: Yeah, already like they're fully booked. Not fully, but already booked for the summer, most accommodations.
1: Right.
0: And, you know, so because people were so impressed with the movie, and these, you know, there was, these areas were just so incredible. They're like, where is that?
1: Right.
0: Uh-huh. And so that happens to be specifically in Greece, Ithaca, and the Italian small island called Favignana. Favignana.
1: Favignana.
0: Okay.
1: 아까 그 뉴스 전에 굉장히 연습하시더라고요.
0: Yeah, I did, I did.
1: 근데 실제로 한국도 그렇고 이런 그 영화가 나온 곳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죠.
0: Oh, yeah.
1: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The hit film The Odyssey has put both the Greek island of Ithaca and the Italian Isle of Favignana firmly on the map for global travelers.
1: 영화 오디세이의 인기에 힘입어 실제 배경지인 그리스 이타카와 촬영지인 이탈리아 파비냐나의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지역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가 이 지역들을 말이죠. On the map에다가 put 두었다라고 했는데요.
0: Yeah.
1: 아니 원래 맵에 있는 거잖아요, 지도에.
0: Okay, so imagine that it wasn't on the map before. Figuratively, imagine.
1: 상상을 해보는 거죠.
0: Okay, a situation where these islands nobody knows about, it's not on the map.
1: Right.
0: And then they are put on the map. Uh-huh. Now it's well known, it's famous, we recognize it.
1: Right.
0: And that is the idea of put something on the map.
1: 아, put something on the map. 물론 이 지역
0: of course,
1: 여기가
0: it's there.
1: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워낙 생소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없는 셈 치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맵에 딱 보이는 거예요.
0: So here's an example like the Busan Film Festival.
1: Right.
0: Nobody knows Busan or like a lot of people didn't know Busan,
1: right.
0: the city of Busan in Seoul. Maybe Seoul they've heard of.
1: Right.
0: But because of this film festival, they put it on the map.
1: Ah, they put Busan
0: on
1: the
0: map.
1: Map. Of course, Busan was already on the map.
0: Sure.
1: But then, you know, not many people really
0: Know
1: about it, right?
0: Yeah.
1: 전체적으로 친다면은, right? So 이런 식으로 put something on the map 한다는 것은 뭔가를 유명하게 만들다, 세상에 알리다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While the film's box office momentum is fueling hopes for a massive tourism boom, it is also bringing the threat of over-tourism for these tiny island communities.
1: 영화 특수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편 작은 섬들이 감당해야 할 과잉 관광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뭐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 뭐 문화가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the film's box office momentum is fueling hopes for a massive tourism boom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tourism 붐이 강해지는 거. 그거에 대한 hopes를 fuel하고 있다고요?
0: Yeah. Basically, this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increasing hopes. Hoping that this kind of like hype and this momentum, this thing everyone's talking about is going to really increase hopes of a massive tourism.
1: 아, 뭔가 대박이 나겠어. 투어리즘이 하고서 hopes가 있는데 거기다가 연료를 막 붓는 거예요. 더 타라 이렇게. So fuel hopes for something은 뭔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다, 부채질하다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반대되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It's also bringing the threat of over-tourism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That's right.
1: Over-tourism?
0: Yeah, over-tourism, and we've talked about this too much. Basically, over. There's too many tourists. There is the idea that too many people come at once.
1: Right.
0: And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mm-hmm. handle. So we've heard, like in Spain, there's like maybe over tourism there. People were not happy.
1: Okay. 그러니까 관광객이 몰리면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뭐 경제가 부흥이 되고 기타 등등 있겠지만 아 거기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질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환경이 파괴되거나 쓰레기 막 버린다.

0: 있다든가 아니면 렌트 값도 오를 수 있잖아요.
1: Well, if it continues, right? if right. it continues, yeah.
0: 아 그런 것들이 이제 over tourism이라고 좀 부정적으로 부르는 거네요. 그거에 대한 그런 threat, 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hit film The Odyssey has put both the Greek island of Ithaca and the Italian Isle of Favignana firmly on the map for global travelers. While the film's box office momentum is fueling hopes for a massive tourism boom, it is also bringing the threat of over-tourism for these tiny island communities.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핵심 표현만 몇 개 정리해 볼게요. 자, back down 하는 것은 뭔가 주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만두고 물러서다가 되겠죠.
1: Mayu never backs down once he makes up his mind.
0: 오, 자, 마유는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물러서 잘 물러섭니다. 네. 자, 다음은요. Put something on the map 한다는 것은 뭔가를 유명하게 만들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1: This tiny bakery was put on the map by a famous YouTuber.
0: 이 작은 빵집 유명 유튜버 덕분에 단숨에 핫플됐잖아. 굉장히 유명해졌어. 맵에 올라갔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fuel hopes for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다.
1: This miracle drug is fueling hopes for a full cure.
0: 이 기적의 신약이 완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 있어요. 자, 그리고 stalemate라고 하면 교착 상태를 얘기를 하죠.
1: We've hit a stalemate. No one wants to compromise.
0: 완전히 꽉 막혔어. 아무도 양보를 안 하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자, 오늘의 Evening Headlines 이렇게 함께 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 할게요.
1: Yeah, we've got one of my favorite singers, Sarah McLachlan. She's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her song, I Will Remember You.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기사로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바다 속을 헤엄치는 분홍 돌고래, 밤 하늘을 밝히는 반딧불이,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신비로운 야생 난초. 자, 이게 다 뭐냐고요?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입니다. 이 보호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이들을 지키려면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사실 멸종 위기에서 이들을 지켜내려면 관심뿐 아니라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꽤 큰 돈 말이죠. 자, 관련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 미션인데요. 미션 문장 주세요.
1: Vegetables like carrot don't tend to get the love. Vegetables like carrot don't tend to get the love.
0: 저의 마음을 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carrot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1: Right.
0: Alright. 자, tend to 뭐 이런 게 중요한 패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떤 경향.

0: 있고요. 거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Nice hint.
0: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문장 더 주세요.
1: Okay. Vegetables like carrot don't tend to get the love.
0: 네, 문장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우리말 의미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100 animals and plants just got some much needed help.
0: 멸종 위기 동식물 100종 마침내 구원의 손길을 얻다. 되겠습니다. 자, 지구상 수많은 생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 뭐 자주 들려오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 정책은 자꾸 후퇴하고 기후 변화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지구촌 생물 다양성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 목록만 찾아봐도 멸종 위기에 몰린 생물이 수만 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다들 안 된다, 힘들다 말하는 와중에 참 오랜만에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끄는 환경단체와 제프 베조스의 펀드가 손을 잡았다는 건데요. 정말 절망적인 환경 뉴스 속에서 들려온 이 뜻밖의 따뜻한 이야기 오늘 기사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소개하고요.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1: Still, 100 imperiled animals and plants got some good news Tuesday. A new fund called the Phoenix Species Project said it would pump $200 million into efforts to pull these animals and plants back from the brink of extinction and even restore them in the wild. It's among the largest philanthropic funds focused entirely on species recovery, and it stands out for both the scope and specificity of the wildlife included.
0: Okay. 자,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화요일 멸종 위기 동식물 100종에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피닉스 스피시스 프로젝트라는 신설 기금이 멸종 직전에 생물들을 살리고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데 2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한 건데요. 종 복원에만 집중하는 자선 기금 중 역대급 규모인데다 지원 대상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단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이제 멸종 위기종 보호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후퇴됐고요. 각국의 이제 보전 약속이 이제 미행이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의 환경 공약 철회 속에서 이제 뭔가 발표된 거예요. 뭔가 따뜻한 느낌, 강력한 느낌, right?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1: Yeah.
0: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와, 비영리 단체가 있었어요. Rewild라고 하는 이름들 잘 지었어요.
1: I know.
0: Right? 그리고
1: He's just so cool.
0: 아, 너무 쿨해요. Jeff Bezos의 베이조스 기구 기금이 함께 뭔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굴뚝 같은 건 알겠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1: Absolutely.
0: Right.
1: So it's wonderful that they're, you know, joining hands, joining forces, as we would say,
0: right, right.
1: and really trying to tackle this problem.
0: Mm-hmm. 우리 같이 환경 보호
1: Should we join
0: 손을
1: hands?
0: 잡고
1: I would love to.
0: 같이 한번 해요.
1: I would
0: 하죠.
1: love to.
0: 알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till, 100 imperiled animals and plants got some good news Tuesday.
0: 하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화요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100종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Still 하면서 100 imperiled animals and plant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mperiled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멸종 위기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1: Okay, so the word peril,
0: right.
1: P-E-R-I, L means danger.
0: Right.
1: So if something is imperiled or imperiled animals, these are animals that are seriously in danger.
0: Right. 결국에는 우리가 endangere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더 inclusive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n danger.

0: 사실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멸종 위기에 있는이라는 느낌으로 specific 하다면,
1: Yes.
0: imperiled는 다양한 위험에 있는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1: Absolutely. So this word peril, it doesn't have to be just animals. You know, I mean, a person could be in peril. But endangered is specifically towards, you know, animals that are, you know, kind of like disappearing.
0: So imperiled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없어진다 세상에 그런 위험 말고도 다양한 위험이 또 될 수도 있겠고요. So 그런데 좋은 뉴스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A new fund called the Phoenix Species Project said it would pump $200 million in efforts to pull these animals and plants back from the brink of extinction and even restore them in the wild.
0: 바로 피닉스 스피시즈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신설 기금이 멸종 직전에 몰린 동식물들을 건져내고 야생으로 돌려보내는데 무려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을 투입하게도 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펌프를 했어요. $200 million를요. 펌프질 했다는 건 왕창 넣는다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Into efforts, 노력으로. 뭐 하겠다는 efforts인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To pull these animals and plants back from the brink of extinction 이라고 돼 있어요. 오, 말이 엄청 긴데요. The brink of exti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멸종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벼랑을 brink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1: Right. 그래서
0: 거기로부터 pull한다는 것은 pull back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해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 Absolutely. So it's almost like they're on the cliff,
0: right.
1: on the edge, and they're about to fall over, and you're pulling them back.
0: 진짜
1: right.
0: 비주얼이
1: you're pulling
0: 생각이
1: them
0: 되네요.
1: Back.
0: 아, 벼랑에 간당간당 하니까 pull back 한다는 거, 결국에는 saving them.
1: You are saving them from extinction.
0: Okay. So pull 뭐 누구누구 back from brink of extinction. 멸종 위기, 뭐 벼랑 끝에서 건져내다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It's among the largest philanthropic funds focused entirely on species recovery, and it stands out for both the scope and specificity of the wildlife included.
0: 오롯이 종 복원에만 집중하는 자선 기금 중에는 손에 꼽힐 만큼 큰 규모인데다 지원 대상의 범위와 구체성 면에서도 단연 눈에 띕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뭔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이제 들게 됩니다. Philanthropic funds가 나왔어요. Right? 이거는 뭔가에 대한 사랑 같은 거 아니에요? 뭔가 베푸는 느낌?
1: Yeah, absolutely. So the idea of philanthropy is basically giving. It's charitable giving.
0: Right.
1: And giving to a cause that really needs money
0: right.
1: to survive or, you know, to improve.
0: Right.
1: So philanthropic funds here is specifically money that is given to philanthropic causes.
0: 아, 그러니까 philanthropic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선에 남을 돕고 싶어하는 남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funds라고 하는 게 자선 기금이나 결국에는 뭐 기부금 같은 거 donations도 포함이 되겠네요.
1: Yes, 그렇죠? absolutely.
0: 아, okay. So 어떻게 보면 진짜 specific한 그런 이런 species 같은 거 종의 recovery.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쓰이는 그런 자선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범위라든가 구체성 면에서 굉장히 stand out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stand out 하는 것은 정말 돋보이다. 혼자 남들이 있는데 혼자 stand에서 서 있잖아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그래서 돋보이다, 두드러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Still, 100 imperiled animals and plants got some good news Tuesday. A new fund called the Phoenix Species Project said it would pump $200 million in efforts to pull these animals and plants back from the brink of extinction and even restore them in the wild. It's among the largest philanthropic funds focused entirely on species recovery, and it stands out for both the scope and the specificity of the wildlife included.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Here's Charlie Puth with Attention.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100 animals and plants just got some much needed help. 멸종 위기 동식물 100종 마침내 구원의 손길을 얻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거액의 기금을 전달하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이 갑니다. 이 아무리 좋은 취지의 기금이라도 현장과 따로 놀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데 이번엔 실제로 지구 곳곳에 야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한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과연 지원 대상으로 선택받은 주인공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을지 들어볼게요.
1: The 100 species were chosen because they were near extinction. Had local organizations already working to save them and represent a diversity of habitats, countries, and types of species. There's the Hickory Nut George Green Salamander in North Carolina, whose already dwindling habitat was largely leveled by mudslides from the remnants of the Hurricane Helene in 2024.
0: 선정된 100개의 종은 멸종 직전이면서도 현장에서 활동 중인 지역 단체가 있고 서식지와 종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들로 엄선됐습니다. 2024년 허리케인 헬렌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나서 서식지가 크게 파괴된 노스캐롤라이나의 히코리넛 고지 초록 도롱뇽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도롱뇽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 뭐라 그러죠? Salamander.
1: I have actually seen them.
0: 쌤은 안 본 동물이 있으신가요?
1: Well, because you know, I lived in the countryside.
0: Yes.
1: I've been and my son was so right. much mm-hmm. into nature
0: right.
1: and insects and mm-hmm. things like that. He just loved it so much.
0: 맞아, 특히 mm. 곤충 굉장히 좋아한다고.
1: He was 박사.
0: 아.
1: He was like doctor.
0: Oh. 그런 굉장히 그런 도롱뇽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Mm-hmm. 자, 그거 외에도 선정된 백종의 막

0: 별개 별개 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요, 이런 생물이 실제로 있었나
1: Oh, yeah.
0: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보호돼야 된다는 거죠.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100 species were chosen because they were near extinction, had local organizations already working to save them, and represent a diversity of habitats, countries, and types of species.
0: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0개의 종은 멸종 직전에 몰려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 실제로 활동 중인 지역 단체가 있는 곳, 그리고 다양한 서식지와 국가, 동식물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종들로 엄선됐습니다. 했어요. 오, 굉장히 까다롭게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지금 보면요. 뭐 이런, 왜냐면 너무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돈만 쓰게 되고 못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Right.
0: 실제로.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Represent a diversity of habitats, right? So 이런 것들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Diversity라는 단어는 diverse에서 나온 명사라고 볼수 있을까요?
1: Yeah, so absolutely. So it means a wide range of, a variety of,
0: A
1: a wide
0: variety of.
1: variety of.
0: Okay.
1: And habitats, of course, when we're talking about animals, and we talk about usually their habitats, the place where they live,
0: Okay.
1: where they inhabit.
0: 단순하게 무슨 뭐 아시아에만 사는 동물 이건 아니고 여기에 사는 동물 또 저기쯤 떨어진 동물 이렇게
1: Yes.
0: 다양한 곳에 있는 것들이 이제 초즌이 된 거네요.
1: Yes.
0: Okay.
1: So, yeah, that's right. That's the beauty of this project is that it's helping animal or species from all
0: Right.
1: over the world.
0: Okay.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ere's the hickory nut George green salamander in North Carolina, whose already dwindling habitat was largely leveled by mudslides from the remnants of Hurricane Helene in 2024.
0: 예를 들면 2024년 허리케인 헬렌이 휩쓸고 간뒤 발생한 산사태로 가뜩이나 줄어들던 서식지가 크게 파괴된 노스캐롤라이나의 히코리넛, 고지, 초록, 도롱뇽 같은 생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살라멘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롱뇽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친구들이 살던 곳이 이미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right? So, who's already dwindling habitat was 심지어 또 여기서 그게 아니라 was largely leveled by mudslides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dwindling 하다는 게, 그러니까 서식지가 지금 dwindle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So the idea of dwindling means it's shrinking. It's like a slow process. It's not like their habitat is disappearing all of a sudden, but slowly and slowly but surely, it is becoming smaller and smaller. And because of these more natural disasters that's happening because of climate change, that's why their habitats are dwindling.
0: dwindle 한다는 거한 번에 확 사라진다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뭐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점차 줄어들고 이렇게 멀리 있다가 갈 곳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느낌. 그렇죠? So who's already dwindling habitat was largely leveled by mudslid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level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수준, 레벨을 얘기를 할까요?
1: Well, actually, what this means is if something is leveled, it means it's made flat or even. So sometimes when we have a natural disaster, like an earthquake, a building is leveled, has been leveled, means that the building completely flat,
0: Okay. 아,
1: became flat.
0: 바닥으로 완전
1: It was ruined.
0: 주저앉는 상황.
1: Yes, that's right. So
0: Okay.
1: that is the idea of leveled. So here, leveled by mudslides. So basically, it's just like everything due to, the wet soil flowing down.
0: Right.
1: It's like instead of the hills, it's kind of became flat.
0: 우리 얼마 전에 그 랜드슬라이드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랜드슬라이드랑 머드슬라이드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1: Yeah, but
0: Right.
1: very similar though.
0: Okay. So 이런 산사태가 났어요. 그렇죠? 산사태가 났는데 그때도 랜드슬라이드도 약간 산사태인데 머드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산사태의 일종이 되겠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 레벨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돼서 평평해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땅에 가깝게 붙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So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habitats, right? 그걸로 지금 살라멘더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솔직히
1: Yes, that's
0: 말하면,
1: right.
0: right.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The 100 species were chosen because they were near extinction. Had local organizations already working to save them and represent a diversity of habitats?

0: habitats, countries, and types of species. There's the Hickory Nut George green salamander in North Carolina, whose already dwindling habitat was largely leveled by mudslides from the remnants of Hurricane Helene in 2024.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해석이죠. Vegetables like carrot don't tend to get the love. 이 문장에 우리말 의미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0: Here's a song just for you, Sam. It's Michael Jackson. Ooh. Love never felt so good.
1: Oh, yeah.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100 animals and plants just got some much needed help.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대한 기부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묘한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액을 선뜻 내놓은 자선펀드의 주인공이 바로 Amazon.

0: 세계 최대 유통 기업의 창업자잖아요. 이 막대한 유통과 대량 소비를 부추겨서 서식지 파괴에 영향을 준 거대 기업이 정작 멸종 위기종을 살리겠다고 기금을 내놓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기업 측도 공급망 확대나 AI 도입 때문에 탄소 배출이 늘어난 건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각자의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단체는 이 씁쓸하면서도 복잡한 단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들어볼게요.
1: Amazon, like other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driving habitat loss and extinction through massive consumerism, said Brian O'Donnell, who runs a nature advocacy group that has received money from the Bezos Earth Fund. He emphasized his admiration for the people there, praising their good work and noting his excitement for this latest effort. Does it fully offset their responsibility? He continued. No, but this is a really cool fund that is super needed.
0: 기금의 지원을 받는 환경단체 대표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마존도 다른 대형 다국적 기업처럼 거대한 소비를 부추기며 서식지 파괴와 멸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아마존의 환경적 책임을 다 덮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나 절실했던 멋진 기금인 건 분명하죠. 자, 그럼 한 문장씩 배워보겠습니다.
1: Amazon, like other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driving habitat loss and extinction through massive consumerism, said Brian O'Donnell, who runs a nature advocacy group that has received money from the Bezos Earth Fund.
0: 베이조스 지구 기금의 지원을 받는 환경단체의 브라이언 오도넬 대표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마존은 다른 대형 다국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소비주의를 자극해 서식지 파괴와 생물 멸종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회사들도 당연히 그런 회사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 환경을 파괴하는. 근데 그런 다른 회사들처럼 아마존도 지금 Habitat loss, 그리고 extinction을 어떻게 보면 driving, 여기서 우리 전에 했었던 drive up도 나왔었는데, 몰고 가고 있다. 결국에 cause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뭔가를 통해서라고 나왔는데, through massive consumerism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1: Consumerism. Now, consumer, we know a consumer. Consumer is
0: 소비자,
1: basically,
0: right.
1: a person who, spends money on
0: Right.
1: goods. So the idea of consumerism is buying goods and services. And we know that consumerism is a very big thing in America. Americans do really like having a lot of
0: I
1: things.
0: know,
1: It
0: spending
1: is
0: a lot of
1: true.
0: money. 그래서 왜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도 보면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1: They consume a lot.
0: Right.
1: Yeah. And so here, massive consumerism. Amazon is one of the biggest, if not the biggest, online shopping,
0: Right.
1: portal. And so people are just buying nonstop, right?
0: 이거는 뭐 계속해서 뭐
1: It's
0: 그렇죠.
1: just
0: 물건이
1: continuous.
0: 왔다 갔다 돈이 쓰여지고 트랜잭션도 계속 나오고. So consumerism. consume 한다는 게 뭔가를 섭취한다는 뜻도 되지만 소비한다는 뜻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So 소비주의라고 볼수 있는데 그냥 단순한 consumerism 아니라 massive. So 거대한 대량 소비주의를 얘기를 하네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런 문제를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브라이언 오도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Who runs a nature advocacy group. 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단체일까요?
1: Okay, so we know nature, and an advocacy group is an organization that basically helps protect or support nature.
0: Okay.
1: It's kind of like the group not just says, oh, we must protect nature, but they are actively going out there doing campaigns, lobbying, and doing all the things to protect nature.
0: 아, 그냥 단순하게, 아, 이렇게, 저는 자연 보호하는 게
1: I love
0: 좋아요. 아,
1: nature.
0: 그리고 저는 그래서 뭐 채식주의를 하고 뭐이 정도가 아니라, 액티브하게 나아가서 뭐 러빙도 하고 뭔가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뛰는 단체, 자연 보호 단체를 a nature advocacy group이라고 부른다.
1: That's right.
0: 실제로 보니까 우리 advocate이라고 하는 게 지지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옹호하는 사람. Mm-hmm. So 그런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Mm-hmm. Okay.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He emphasized his admiration for the people there, praising their good work and noting his excitement for

0: this latest effort.
1: 기금 재단의 활동가들을 깊이 존경하고 이번 프로젝트에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0: Does it fully offset their responsibility? He continued. No, but this is a really cool fund that is super needed.
1: 그렇다고 이 기금이 그들의 환경적 책임을 완전히 덮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당장 너무나 절실했던 멋진 기금인 건 분명하지만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아, 고맙긴 하겠죠. 당연히. 이거 진짜 우리가 필요하던 거고 동물들이 필요하던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 줬지? 우리 괜찮지? 라고 할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does it fully offset their responsibilit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So if you offset, offset, it means to cancel or to compensate for, another effect.
1: 완전 cancel out 시키는 거네요.
0: Cancel out, right, exactly. So think of it that way. They have a responsibility. They, because of massive consumerism, they're affecting the environment in a negative way. So by giving this money, is it canceling what they're doing? That's what it's asking.
1: 그러니까 offse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뭔가를 해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내가 만회해야 될것 같아요. 메이크업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을 거기다가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쇄시키는 것을 offset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So 이런 것이 그들의 responsibility, 의무를 정말 상쇄시킬 수 있을까? 그랬더니 no, 그거는
0: No.
1: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마치 약간 좀 제가 평소에 샘거 점심을 막 먹었어요. 막 나도 좀더 줘, 더줘 해가지고
0: Okay.
1: 그래놓고 미안하니까 나중에 그냥 저기 뭐야 햄버거 하나 딱 사줬어요.
0: 안 되지.
1: 그게 offset 안 돼요?
0: No.
1: 그 정도는 안 되는군요.
0: That's not gonna work. I need like a full Hanu dinner, please.
1: 알겠습니다. 강력하네요. No, but this is a really cool fund that is super needed. 정말 필요하던 것은 맞다. 그런 펀드는 맞다 했네요.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0: Amazon, like other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driving habitat loss and extinction through massive consumerism, said Brian O'Donnell, who runs a nature advocacy group that has received money from the Bezos Earth Fund. He emphasized his admiration for the people there, praising their good work, and noting his excitement for this latest effort. Does it fully offset their responsibility? He continued, No, but this is a really cool fund that is super needed.
1: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Here's Pink Sweats with I Feel Good.

0: much needed help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책임 논란 속에서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단체들에게 이번 기금은 사실 가뭄의 단비와도 같겠죠. 보통 환경 보호하면 판다나 코뿔소 같은 스타 동물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생태계는 작고 이름 없는 생명들까지 다 함께 물려 돌아가는 법이잖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관심 밖에 있던 작은 생명들까지 따뜻하게 보듬는다는 점에서 더욱 뜻이 깊습니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채취꾼에게 개체수의 대다수를 빼앗긴 희귀 다육식물 퍼지 벨리 버튼 역시 이번 지원 덕분에 비로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고 소외된 곳을 비추는 이 따뜻한 시선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They're not as charismatic as a panda bear or a rhino, so they don't tend to get the love and attention that other species get, she said. What is really great about this Phoenix Recovery Plan is it's giving equal love to different species.
0: 이 식물은 판다나 코뿔소처럼 귀엽거나 웅장하지 않아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곤 했어요. 이번 피닉스 복원 계획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비인기 종들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을 준다는 점입니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기 있는 그죠? 책 같은 데만 나오는 애들만 구할 수 있겠어요?
1: We cannot.
0: Right.
1: No.
0: Like, you cannot. No. We cannot.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y're not as charismatic as a panda bear or a rhino. So they don't tend to get the love and attention that other species get, she said.
0: 이 식물 퍼지 벨리 버튼은 판다나 코뿔소처럼 귀엽거나 웅장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곤 했어요. 라고 합니다. 지금 panda bear 나왔고요. and a rhino, 코뿔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charismatic, right?
1: Yeah.
0: 그만큼 charismatic 하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hold on. 사람이 oh, he's very charismatic. 이렇게 얘기를 하면
1: he has a lot of charisma.
0: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우리 다 알죠. 카리스마 있다. 뭔가 뭔가 이게 있는데 아니 동물이 charismatic 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1: Well, I mean they get attention.
0: Mm-hmm.
1: You know, I mean maybe they're not the best looking.
0: Right.
1: But there's something very special. A rhino has that big, you know.
0: Yes.
1: Horn.
0: Uh-huh.
1: Pandas have those like panda eyes.
0: Right.
1: You know, there's something about them that makes them very appealing and cute.
0: 스타가 되게 만들잖아요.
1: Yes.
0: 아, 오케이. 그러면은 사람한테는 실제로 charismatic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 이런 느낌이라면 동물에게 예를 들어 쓰게 된다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 있고 뭔가 특별한 탁 튀는
1: yeah.
0: 그런 것을 동물한테는 charismatic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라고 mm-hmm.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리스마 이거는 charisma 이런 식으로
1: charisma.
0: charisma라고 mm-hmm. 발음이 좀 다릅니다. 자, so they don't tend to get the love. 이게 너무 슬퍼요. 그렇죠? 그래서 charisma가 없으니까 뭔가 그 love를 받을 tendency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Yeah. Oh, kind of they don't tend to. And this is the important part here. Tend to meaning that it's usually they don't
0: right.
1: get the love,
0: uh-huh.
1: right? It's very unlikely that they will get the love.
0: Right. 뭔가 그런 뭐 he tends to be loved b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tendency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1: Yeah.
0: 그래서 보통 사랑받지 뭐 그런 경향이 있어 하는데 슬프게도 여기서는 더 love를 받을 그럴 tend to가 아니다. 이거는 경향이 없다. 한마디로 좀 사랑 못 받는 편.
1: Yeah, I mean, think about it like reptiles and snakes and right. all of those like amphibians. They're not a popular.
0: Right.
1: I mean, kids, there are kids who love them, but generally we're not like, oh, look at that sweet snake.
0: 그쵸.
1: We don't say that.
0: 아, 이게 뭔가 많이 나오는 거 결국에는 책에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맞아요. 크고 뭔가. So 여러분들 tend to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편이다가 되겠고요. 비슷하게는 have a tendency to do something입니다. So 여기서 get the love that they deserve 아닐까요? 그렇죠? 뭔가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랑을 get 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뭔가 미션 문장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What is really great about

0: This Phoenix Recovery Plan is it's giving equal love to different species.
1: 하지만 이번 피닉스 복원 계획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비인기 종들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은 사랑을 보내준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0: equal love. I love that.
1: 함께 나눠요. 얼마 전에도 우리 또 equal 비슷한 것들을 많이 equal하고 했는데,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Phoenix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what is really great about this Phoenix Recovery Plan 이렇게 what is great about what's you know the beauty of this is 이렇게 문장 시작하는 게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0: Yeah.
1: 그래서 이거의 진짜 멋진 점은요, 장점인 점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what is great about this is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You know what I was thinking? Right. That just reminded me. How about we do like a quiz next time? What is really great about evening special is
1: 답이 안 나와요. 답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꼭 내기. 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0: They're not as charismatic as a panda bear or a rhino. So they don't tend to get the love and attention that other species get, she said. What is really great about this Phoenix Recovery Plan is it's giving equal love to different species.
1: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석 미션 드렸는데요. 자, 문장은요.
0: Vegetables like carrot don't tend to get the love.
1: 네, 정답은 당근 같은 채소는 보통 찬밥 신세죠. 은근 인기가 없죠.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다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3164님, 오디오 악단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밍 짱님, 당근 같은 채소는 대체로 인기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하셨고요. 맞나요? 저는 당근 좋아하는데 하셨습니다.
0: Me too.
1: 저는 싫어해요.
0: Oh, but 네. Mayusam hates carrots.
1: 아, 저는 진짜 웬만한 건 다 좋아하는데 wow. 아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0: Yeah. Congrats.
1: 네, 하이 베베 도기님이요. 이브닝 스페셜 들으려고 달려왔는데 퇴근이 늦었네요. 내 힐링 타임 놓쳤네. 감소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또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0: Oh, we're coming back tomorrow. Yes.
1: 그렇습니다. 자, 노래 듣고요.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0: Here's Shawn Mendes with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2억 달러? 이 종들을 구하려고 제대로 노력 중이네.
0: 아, 내 말이. 유행하는 관엽식물 사는 것마저 야생 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니 장난 아니지.
1: 아, 그나 전화.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얼굴도 착하지만 마음도 착하네. 아우,
0: 그럼 난?
1: 벌써?
0: 난?
1: 넌? 마음은 착해.
0: 마음만?
1: 마음만.
0: 저 마음 안 착해도 되니까 얼굴 착하면 안 될까요? 네. 그거 확실하게 그어주십니다. 네.
1: You told me to say that. 마인쌤이 저 시켰어요.
0: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디카프리오는 마음도 착하네. 인데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러울까요?
1: Oh, I like this expression. He's got his heart in the right place too.
0: 오. Oh. 자, 그럼 여기서 마음씨가 바르다, 의도가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딱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1: Have one's heart in the right place.
0: 거의 문장 전체네요, 그렇죠? 제대로 된 곳에 지금 heart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네요.
1: So it's interesting because you could say, oh, he's got a really kind heart.
0: Yes.
1: And anything with heart usually is a positive thing.
0: Right.
1: But if you have your heart in the right place, it goes a little bit deeper. Like, you are really very thoughtful. You're very not only warm-hearted,
0: right?
1: But you know what is right, and you know what is wrong, and you do the right thing.
0: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가 좋은 거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그럼에도 그게 아니다. 이거는 실수한 거는 실수일 뿐이지 이 사람 마음 자체는 의도 자체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런
1: yeah,
0: 느낌이네요.
1: That is true. Sometimes when people do certain things and like I don't understand why he said that or why he did that. And then someone who knows that person could say, "Well, I you know, his heart is in the right place. So I'm sure he had a bad day or, you know, like something must have happened because he's not a kind of person to do that.
0: 그러니까 단순하게 he's really nice. He's a nice guy. He's a very kind person.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원래 네이처가 좀 그렇다고라는 느낌이 될 수 있는데 방금 그거는 되게 스페시픽한 느낌이 있네요.
1: Yeah, he's got good intentions.
0: Right. 그래. 그 친구가 뭐 실수를 했는데 그거 원래 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걔 의도 자체는 굉장히 착하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풀어줄 때 딱 좋네요, 이거.
1: That's right. You can use it. This is how we use it too.
0: Right.
1: To like say, no, you misunderstood, you know. He's not that kind of person.
0: 아, 마유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So, he has or he's got his heart in the right place 라고 하면 정말 의도는 정말 좋은 곳에 있다.
1: Absolutely.
0: 좋은 사람이다.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살펴보도록 하면요. 크리스틴 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뭔가 제대로 노력 중이다. 이 종들을 구하려고 제대로 노력 중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You can use an informal expression, go all out.
0: Go all out.
1: Go all out, which means you are putting the maximum effort, the maximum energy, just maximum everything.
0: 정말 완전 올인해서 다 하는 거네요.
1: 올인.
0: 제대로 하는 거네요. 제대로. 다 가지고 나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무슨 뭐 청혼을 해야 돼요. 청혼할 때 그냥 결혼해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장식 달고 뭐 노래 막 틀고 다 했어요. 그런 게 he's going all out.
1: That's right.
0: Right.
1: Yeah, that's right. So if you're putting like a party or some sort of proposal or special event, go all out is to do everything to make it the best.
0: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노력하고 전력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go all out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species를 구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사실 예전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요. 이런 뭐 관엽 식물을 사는 것마저 야생 생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니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뭔가에 타격을 주거나 악영향을 주는 것. 어떤 표현이 있었죠?
1: Take a toll on.
0: Take a toll on. 이거 저번에도 제가 바로 전에도 얘기를 말씀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통행

0: 수익률을 뭐랄까 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타격을 받는 게 되겠죠.
1: Absolutely.
0: 손해를 보는 거니까. So take a toll on. 그때는 아마 take a huge toll on something이라고 했었던 것
1: And it's
0: 같습니다.
1: so interesting because we use this expression a lot on the news, but we also, use it in everyday conversation. So it's a very flexible, versatile expression.
0: Right. Okay.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으면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크리스틴 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얼굴도 착하지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실 착하다는 게 뭐, 우리말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슬랭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 잘생기거나 예쁜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잘생긴 거 handsome, 예쁜 거 pretty 나오는데 그게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1: Of course. How about good looking?
0: Good looking.
1: Good looking.
0: 이게 요즘에 굉장히 좋은 게 어떻게 보면 gender neutral이기도 하잖아요. Good looking은 정말 좋아 보이는 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심지어 물건 뭐다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디자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생긴 예쁜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200 million? They're really going all out to save these species.
2: I know. It's crazy that even buying trendy houseplants can take a toll on wildlife.
1: By the way, Leonardo DiCaprio isn't just good looking. Oh, he's got his heart in the right place,
2: What
1: too.
2: about me?
1: Oh. You got your heart in the right place.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Oh, Cozy B님 sends us a text. Teachers are always going all out for preparing scripts before the live show.
0: Ah, thank you so
1: How did
0: much.
1: You know that?
0: 열심히 준비하고
1: yes.
0: 있습니다. 네. All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of course, Kristen, Sam here.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Sam. We're going to wrap up today's show with Adoy. The song is Grace.
0: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
0: Bye.

0: 이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2: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때 혹은 도움이 필요하니? 이런 걸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 뭐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오늘은 질문이네요.
2: Mm-hmm. Sometimes when you meet your friend, you can sense that something isn't right.
0: 맞아요. 친구를 만나면 뭔가가 좀 안 좋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죠.
2: So then you could ask, is everything okay?
0: 아, 그럴 때 질문하는 거죠. 다 괜찮니? 다 괜찮아? 그럴 때 질문하는 게 is everything okay? 이라는 표현입니다. Mm-hmm. 좀 짧은 표현인데 다정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It's very sweet if you ask this question.
2: Mm-hmm.
0: 다 괜찮니? 뭐 힘든 거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2: Right, but also service workers will ask this to customers.
0: 그렇습니다. 친구끼리는 진짜 걱정이 돼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손님 모든 게 다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때도 Is everything okay? 이렇게 물어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Is everything okay? 이 질문 그럼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All right, today's mission sentence was short and sweet. It was?
2: Is everything okay?
0: 그쵸. Is

0: Everything okay? 라는 질문이었어요. 뭐다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다 괜찮아요? 라는 질문은 상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상태. 그럴 때는 비동사를 쓰죠. 그래서 is로 시작을 합니다. is, is. 그런데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are 아닌가요? 직접적으로 are you 이렇게 물어볼 때는 are 맞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다 괜찮아요의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것, 요게 주어잖아요. 상대방 you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is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 요게 주어기 때문에 is 뒤에는 everything이 오는 거죠. 여기서 everything은 사람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뭐 상황, 일, 문제,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Is everything? Is everything?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괜찮냐? 이니까 okay를 넣은 겁니다. 물론 괜찮은 이라는 표현이 okay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is everything fine? 뭐, is everything okay? 다양한 단어들을 넣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Is everything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 비슷한 표현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는 Are you okay?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확실히 알 때, 상대방이 지금 뭔가가 일이 있었어요. 뭐 누군가하고 싸웠거나 윗사람한테 한 말이 들었어요. 그럴 때 Are you okay?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Is everything okay? 라고도 물어볼 수 있지만 조금 돌려서 Is something wrong? 이렇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긴 하죠. Something은 무언가, wrong은 잘못됐나요? 뭔가 좀 잘못됐나요? 많이 돌려서 물어본 거죠. Is something wrong?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 100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의 표현은 Is everything okay? 입니다. 이 표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s everything okay?
0: Is everything okay?
1: Is everything okay?
0: Is everything okay?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let's start with our sentence. Is everything okay? We're going to change everything to something else. Is 뭐뭐 okay?
0: Everything, 모든 것 대신에 다른 거를 넣어서 뭐뭐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좀 걱정스럽게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네요. 그러면 everything 대신에 뭐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쵸?
1: Sure.
0: 음식, 뭐 신체 부위, 사물, 다양한 걸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You can put almost anything in there.
0: Yeah, everything and anything.
1: Maybe you've checked into a hotel.
0: 아, 네,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1: And the staff ask you, is the room okay?
0: 아, 호텔에서 띠링띠링 전화 와서 손님, 방이 괜찮으신가요? Is the room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Is the room. The는 당신이 체크인한 그 방. 특정 방이니까 the room이라고 한 거죠.
1: And then the person you're traveling with is going to the thermostat and they ask, is the temperature okay?
0: 뭐가 생각이 났어요?
1: So you ask your friend, is your back okay?
0: 그래서 친구에게 허리는 괜찮니? Is your back okay? 이렇게 물어보죠.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허리니까, is your waist okay?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Usually, if you have a pain in your waist, you would still call it your back.
0: 네, 우리는 허리라고 하는데요.
1: Your
0: 보통,
1: lower back.
0: 네, 보통 허리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고통스러운 부위가 영어로는 back이라고 얘기를 해요. back이 물론 등이라는 뜻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lower back, 등의 아래쪽 부위잖아요. 그래서 보통 허리 웨이스트를 얘기할 때는 허리 둘레를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고요. 네, back은 보통 이제 우리가 허리 통증을 얘기할 때는 back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Is your back okay?

0: 쌤, 우리 영화 보기로 했잖아요. 네, 그럼 when should we meet? 우리 언제 만날까요?
1: Is tomorrow okay? 내일 괜찮아요?
0: 아, 이렇게 시간을 넣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시간 잡을 때 내일 괜찮아요? Is tomorrow okay?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언제 만날까? When should we meet? 요 질문은 그냥 또 기회가 되시면 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1: Is your family okay?
0: Is your family okay? 네, 뭐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은 괜찮아요. Is your family okay? 네, 꼭 your가 들어가야 되겠죠.
1: So I heard we're meeting over here. Is the location okay?
0: 아,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장소가 괜찮아요? 장소는 location. 그런데 특정 장소니까 is the location okay? 더를 꼭 써줘야 되겠죠?
1: Is the meal okay?
0: 식사가 괜찮으신가요? Is the meal okay? 보통 식당에 뭐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와서 또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1: I heard you ordered brand A. Is brand X okay?
0: 아, 브랜드 A를 주문하신 것 같은데, 브랜드 X는 괜찮은가요? 뭐 이렇게 물어볼
1: Sometimes
0: 때도.
1: that happens at restaurants when you're ordering a drink, especially.
0: 아, 그러게요.
1: Is Sarah okay?
0: 사람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라 괜찮아? Is Sarah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1: Is cilantro okay?
0: 아, 고수 괜찮으세요? 네, 고수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특정 재료, 뭐, 요리할 때 넣어도 되는지 물어볼 때도 쓸수 있어요. cilantro라고 했는데요. 이게 고수라는 뜻인데, 사실 스페인어에서 온 거라서, 북미권에서는 멕시코에서 많이 고수를 사용해서 cilantro라는 말을 쓰고요. 영국에서는 cilantro 대신에 다른 말을 씁니다.
1: That's right.
0: coriander라는
1: Coriander.
0: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는 음식도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고수는 더더욱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가 가장 흥미로워요. 가지, 가지.
1: Oh, yes.
0: 미국에서는 eggplant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요, aubergine이라는
1: Aubergine.
0: 단어를 써요. 네, 완전히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가기 전에 그 나라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s 뭐뭐 okay라는 표현.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패턴인데, 진짜 다양한 상황에서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겠죠?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Is the room okay?
0: Is the room okay?
1: Is the temperature okay?
0: Is the temperature okay?
1: Is your back okay?
0: Is your back okay?
1: Is tomorrow okay?
0: Is tomorrow okay?
1: Is your family okay?
0: Is your family okay?
1: Is the location okay?
0: Is the location okay?
1: Is the meal okay?
0: Is the meal okay?
1: Is brand X okay?
0: Is brand X okay?
1: Is Sarah okay?
0: Is Sarah okay?
1: Is cilantro okay?
0: Is cilantro okay? 자, 참고로 is 뭐뭐 okay의 뭐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서 또 다많은 예문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다 괜찮아?
3: 별로 좀 힘든 하루였어.
2: 안 됐다. 얘기하고 싶어?
3: 이따가.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워.
0: 네, 우리 친구가 많이 좀 힘들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다 괜찮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여러분 영어로 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아시죠? 딱세 단어입니다. 네, 기억나시죠? 아, 역시나 별로 좀 힘든 하루였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별로 안 괜찮다라고 할 때는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자, 좀 힘든 하루였어. 요 말은 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힘든 하루였다. 힘든 하루를 가졌다. 요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안 됐네. 이렇게 상대방이 힘든 거를 얘기했을 때 공감을 해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미안해랑 비슷한,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주 큰 힌트입니다. 얘기하고 싶어? 그것에 대해서 나랑 대화할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따가.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래도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s everything okay?
5: Not really. I had a hard day.
4: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5: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though.
0: 다 괜찮아?
4: Is everything okay?
1: Is everything okay?
0: 네,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표현이네요. Is everything okay?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인다 누군가가 그럴 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대답은 별로 좀 힘든 하루였어.
5: Not really. I had a hard day.
1: Not really. I had a hard day.
0: 네, not really. Is everything okay?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Not really. 별로라는 대답이에요. Not really. 자, 좀 힘든 하루였어. 어떻게 말했다고요?
1: I had a hard day.
0: 네, have a hard day라는 말이 안 좋은, 뭐 힘든 하루를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Have a good day라는 말은 좋은 하루를 보내다이잖아요. 그래서 good, hard 이렇게 좀 다른 형용사를 넣어서 하루를 표현할 수 있어요. I had a hard day는 이미 하루를 보냈는데 힘들게 보냈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아유, 안 됐다. 얘기하고 싶어? 라고 했네요.
4: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1: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자, I'm sorry는 여기서 내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감이다 라는 의미로 상대방이 안 됐거나 상대방의 안 좋은 일에 공감을 해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게 진짜 미안하다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Oh, I'm sorry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다시 한번.
1: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0: 그쵸.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Do you want to 뭐뭐는 뭐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에요. Talk, 말하다인데 여기서 뭐 대화를 하다라는 의미고요. Talk about 뭐뭐는 뭐뭐에 대해서 대화하다죠. It, 여기서 it은 뭐예요? Hard day, 내가 오늘 보낸 힘든 하루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니?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따가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워.
5: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though.
1: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though.
0: 자, maybe later라고 했어요. Maybe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라는
1: 네,
0: 느낌이죠.
1: 아마도.
0: 네, 아마도. Later는 나중에. 그래서 이따가라고 하면 사실 이따가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이 maybe later. 뭐 나중에 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Thanks for asking though라고 했어요. 자, 일단 Thanks for asking 까지만 얘기하면 물어봐줘서 고마워인데 though를 뒤에 붙였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나한테 괜찮은지 물어봐줘서 고마워라는 뉘앙스를 갖게 해준 단어입니다. Thanks for asking though.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 내용을 쭉 봤습니다. 참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표현들 계속해서 많이 반복해 주는 게 좋겠죠.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Is everything okay?
5: Not really. I had a hard day.
4: I'm sorry. Do you want to talk about it?
5: Maybe later. Thanks for asking, though.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6: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나요?
1: Is everything okay?
0: Is everything okay? 인데요. Is하고 everything은 물론 따로 얘기해도 되지만 연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주세요. 배기 쪽에. Is everything?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Is everything okay?
0: Is everything okay?
1: Is everything okay?
0: Is everything okay? 잘하셨어요. 힘든 친구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Fabulous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1: 난 입으로 하는데.
0: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1: All in one
2: Easy Writing.
0: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오늘은 19일 수요일이고요. 여러분 mm-hmm. 교재 98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 Yes.
0: So we're at the airport finally. 여기는 이제 공항이 되겠는데요. 그 전광판을 보면은 mm-hmm. 거기에 이제 그 어느 뭐 어느 에어라인 컴퍼니는 뭐 저쪽으로 가고 어느 에어라인은 이쪽으로 가고 뭐 right. 나와 있잖아요.
1: 그쵸.
0: 네, 그래서 이제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가게 되는데 mm-hmm. 이게 조금 나름대로 좀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1: Right. Whenever we are at the airport, we're always excited and nervous at the same time.
0: 아, 그런 이유 때문에?
1: 그쵸.
0: 그러니까 emotionally, we're so excited. 그래가지고 너무 그 정신적으로 좀 약간 들떠 있는 yeah. 기분이 약간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운 모양이군요.
1: When you're too excited, it's sometimes difficult to focus.
0: That makes sense, you know.
1: Right, right.
0: 충분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우왕좌왕을 더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너무 신나서.
0: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남들도 그렇군요.
1: 다 비슷하죠.
0: 네. 네. 자,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어느 이제 카운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곳을 알려주는 걸 보니 아, 제가 좀 전에 엉뚱한 전광판을 보고 있었나 보네요. 자, 이런 말을 하려고 해요.
1: Right.
0: 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잘못 본 모양이군요.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말로 상황을 들어보시죠. Ah, 실례합니다. 그 에어 캐나다 체크인 카운터가 어딘가요?
1: 아, 2층 D게이트 근처에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다른 전광판을 보고 있었네요.
1: 아유, 그런 일은 자주 있어요.
0: 아유, 그래도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물어봐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1: Very nice.
0: 네. Before it gets too late. 그러니까 right. 너무 그 늦기 전에 그나마 물어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1: Right.
0: 또 이런 말도 이제 굳이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표현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right. 이런 말을 하는

0: 경우가 있다는 거죠.
1: Of course.
0: 네.
1: Sometimes we just have to say things just to give a good response to them, right?
0: Exactly.
1: Yeah.
0: Just to give a good response.
1: Right. So that's the way we communicate in any language. Not everything we say is necessary. But, you know, it's a natural flow, natural way of communicating.
0: Right.
1: Just give and take.
0: 그렇습니다. Right. 그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제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는데
1: okay.
0: 항상 small talk부터
1: small
0: 시작해서
1: talk.
0: a little bit targeted sort of conversation.
1: Right.
0: 약간 그 목표를 가지고 디테일이 있는 내용으로 옮겨가게 되고
1: right.
0: 마지막에 가서 deep talk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small talk 중에서도 맨 아래에 해당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이런 그 어딥니까? 어딥니다. 거기서 끝나는 말뿐이 아니라 조금
1: right.
0: 더 이어갈 수 있으면 사실 이렇게 길 가다가 만난 사람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1: right.
0: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1: right.
0: 뭐 이웃이라든지 뭐 같은 관광객이라든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Right. 특별히 서양 문화에서는
0: 네.
1: 이제 small talk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0: 네.
1: 한국에서는 뭐 있기도 하지만 좀 필수는 아니잖아요.
0: 네.
1: 근데 미국 뭐 비즈니스 문화, 소셜 문화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하거든요. I think you even wrote a book about it many years ago.
0: 네.
1: So small talk leads to deep talk. But small talk is important leading to deep talk.
0: 그렇습니다.
1: Right?
0: 그러니까 small talk 따로 있고 묻 자르듯이 이렇게 뚝 끊어서 저만 제 딥 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 right.
0: 이게 슬슬 이렇게 그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Mm-hmm.
0: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길 가다가 이제 그 복도에서 지금 공항인데요. 마주친 어떤 직원처럼 보이는 분에게 실례합니다. 에어 캐나다 체크인 카운터가 어디 있나요? 라고 위치를 물어요.
1: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0: Excuse me,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그렇군요. Air Canada check-in counter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자, check-in counter, 그러니까 check-in counter라는 말을 평소에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1: Right, check-in counter.
0: Check-in counter.
1: So it's the place, it's the counter where the airline workers, airline staff, they help you check your bags in, get your airline tickets. They're basically the main people you need to meet.
0: That's right.
1: To help you get checked in.
0: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직원들이 있는 바로 그 장소. Check-in
1: yes.
0: counter. 자, 카운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니까 카운터. 카운터. 이제 보통 이렇게 발음하게 되거든요.
1: Sure.
0: 우리말로 하게 될 때는. 근데 이거 소위 말해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1: Counter.
0: Counter.
1: Or counter.
0: Counter.
1: check-in counter.
0: Check-in counter.
1: 천천히 발음하면. Check-in counter.
0: Check-in counter인데
1: sure.
0: 빠르게 발음하면 특히 이제 미국식 영어라고 본다면 check-in counter라고 하는 경우도
1: 네.
0: 많다는 거죠.
1: Check-in counter.
0: 그렇죠. 빠르게 발음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counter가 counter가 된 거지.
1: Right.
0: 카운터를 천천히 발음을 하면서 counter라고 하진 않습니다.
1: 맞아요.
0: So check-in counter, check-in counter 다 좋겠는데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근데 Air Canada. 그래서 중간에 for로 연결하고 for Air Canada라고 묻게 되는군요.
1: Right.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0: 그럼 예를 들어서 Where's the Air Canada check-in counter? 해도 돼요?
1: That works perfectly fine.
0: 그러니까 우리말식처럼 Air Canada check-in counter 이런 순서로 Where's the Air Canada check-in counter? 해도 된다는 거군요.
1: That works.
0: 네, yeah.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거긴요. 그것은 2층 D 게이트 근처에 있습니다.
1: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0: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자, 우리는 2층 그다음에 D 게이트 근처에라고 말하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먼저 그것은 어디 근처에 있냐 하면은요. D 게이트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2층이죠라는
1: right.
0: 식으로 It's near D, gate D on the second floor가 되는군요.
1: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0: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1: 그런데 여기서 on the second, it's on the second floor near gate D 해도 괜찮아요.
0: 그렇죠. 생각나는
1: right.
0: 것부터 먼저.
1: Sure.
0: It's on the second floor near gate D. 해도 뭐 아주 좋겠는데요.
1: Sure.
0: 네, gate D라고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ate D.

0: D 이렇게 말이죠.
1: 맞아요. Gate D.
0: Gate D.
1: 맞아요. Gate D 하면 정말 어색하죠.
0: 네.
1: Just Gate D.
0: 네,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1: 맞아요.
0: 근데 네. 영어는 박자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자에 딱딱 맞게 마치 마디 안에 들어간 그 박자만큼을 그 안에서 이제 한 마디 안에서
1: right.
0: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데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다다다단단 다다단단 여기서 끝나줘야 되는데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그 박자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대단히 곤란하게 됩니다.
1: That's right.
0: So gate D on the second floor. 이때 it's near on the 약하고 낮게 발음해 보세요.
1: Mm-hmm.
0: 자 이렇게 어디에 위치를 묻고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들어보세요.
2: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3: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0: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자 근처에라는 말을 할 때 near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죠.
1: Yeah. Near.
0: Near.
1: Near basically means like close to something or close by. You can also say it's close to gate D or it's near gate D. By context, it's the same thing.
0: 그렇죠. Yeah. 맞아. 바로 옆에 yeah. 있다, 가까이에 있다. Mm-hmm. Close to 혹은 near, 같이 뭐 같은 의미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1: Mm-hmm.
0: 자, 그렇게 이제 그 어디에 있다고 위치를 잘 알려주니까 고맙잖아요. 물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1: Right.
0: 네.
1: So you say thanks.
0: Thanks. 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가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죠. 제가 아까요 다른 전광판을 보고 있었네요.
1: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0: 네, I was looking, 제가 보고 있었지 뭐예요?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잘못된, 엉뚱한 전광판을 earlier, 좀 전에 이렇게 문장을 만듭니다.
1: Right.
0: 네.
1: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여기서 wrong이라고 해가지고 뭐 틀린 이렇다기보다는
0: 네네.
1: It was, there are many, many screens, many monitors. You were just looking, you were not looking at the right one. The one that you needed.
0: 맞아, 네.
1: It's not a right or wrong thing, but you just didn't look at the right place.
0: Right. 제가 기차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이제 보고 있는데
1: right.
0: 이상하다, 왜 내가 타야 될 기차 번호가 안 뜨는 거예요? I was looking at the wrong board or wrong monitor or wrong screen. It was about 그쵸. The arrivals. I was supposed to go and look at the departure part. 그러니까 그게 출발하는 기차편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을 봐야 되는데 제가 도착하는 편을 알려주는 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1: right,
0: 잘못된
1: right.
0: 거죠.
1: That's right.
0: So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이 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엉뚱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엉뚱한 걸 보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자신이 하고 있었던 행동을 설명하듯이 말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I was 뭐뭐잉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이 조금 전에 아까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1: Right.
0: 그때 earlier를 쓴다는 거예요.
1: Earlier.
0: Earlier.
1: So earlier means before. So maybe like 10 minutes ago,
0: 그렇죠.
1: 5 minutes ago.
0: 네.
1: Just before now.
0: 그럼 제가 right. earlier 말고 before라고 해도 돼요?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before. 해도 돼요?
1: Technically, it's not wrong. You can say it that way. But earlier sounds more natural.
0: 아, yeah. 보통 흔한 yeah. 경우에는 earlier를 쓴다는 거.
1: Right.
0: 지금보다 좀 전에라는 뜻으로 아까. Yeah. 라는 뜻으로 earlier를 많이 말한다는 거군요.
1: Right.
0: 알겠습니다. 저기서도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아유, 제가 아까 글쎄 엉뚱한 전광판을 보고 있었지 뭡니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들어볼까요?
2: Thanks.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0: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자, 이 wrong 발음도 조금 짚고 가죠. 그
1: right.
0: 엉뚱한, 잘못된이라고 말할 때 wrong이라고 하는 거죠.
1: 좀 더 길게 동그랗게 wrong.
0: 동그랗게 하는 것도 뭐예요, 선생님?
1: wrong.
0: wrong. 아니 길게 하는 건 알겠는데 동그랗게.
1: 좀 더 동그랗게.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0: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네, 엉뚱한 화면을 제가 보고 있었어요. wrong, 그죠?
1: That's right.
0: 이 wrong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그 sorry, you got the wrong number. 그 전화 잘못 걸었을 때
1: wrong number.
0: I've got the wrong number. 엉뚱한 번호로 전화를 거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교과서에 나왔던 네. 기억이 나네요.
1: 가끔 제가 이런 발음이 들려요. 롱,
0: 롱. 롱.
1: 약간 옹옹 네. 이런 발음이 들리기 때문에.
0: 아, 그때 동그랗잖아요, 선생님. 옹옹 더 동그라네 그게. 롱,
1: 그거는
0: 옹.
1: 약간 조금 드랍하는 식으로 옹옹보다는 엉.
0: 엉.
1: 왕.
0: 왕.

0: 왕. 아, 좋다.
1: wrong.
0: 왕 하면서 약간 그 길게 입을 좀더 벌리면서.
1: 그렇죠.
0: 그렇죠. 예. 이 모양을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wrong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1: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이 공항 직원분은 아유 뭐 그런 일은 자주 있죠.
1: It happens all the time.
0: It happens all the time.
1: Right.
0: 네,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It happens.
1: 그냥 it happens 해도 괜찮아요. Oh, it's okay. It happens.
0: It happens.
1: It happens.
0: 그렇죠.
1: Anytime somebody makes a mistake. 제가 가끔 실수할 때도 보행쌤이 아, 괜찮아. It happens.
0: It happens.
1: It happens.
0: It happens.
1: 여기서는 공항이니까 얼마나 자주 있어요.
0: 네.
1: It happens all the time.
0: It happens all the time.
1: Yeah.
0: 그렇죠. 그냥 it happens. 딱 두 단어로만 끝날 수 있는 문장인데 it happens. 그럴 수도 있죠, 뭐. It happens. 근데 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It happens all the time. 늘 그런 일이 일어나죠. It happens all the time.
1: Right.
0: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이란다. 공항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더니
1: right.
0: 이 승객분은 아유, 그나마 제가 너무 늦기 전에 물어봐서 다행이네요.
1: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자, 그러기에
1: yes.
0: 망정이지. 우리말로 할 때 그러게 참 다행이지 뭡니까 등등 이런 말이 영어로는 glad I 뭐뭐뭐가 될 텐데
1: right.
0: 물론 이 말은 I am glad를 짧게 그냥 glad로
1: right.
0: 시작한 거죠.
1: I'm glad I asked. You can just say glad I asked.
0: 그렇죠. Glad I asked. Glad는 G-L-A-D 그 입을 옆으로 이렇게 쫙 벌리면서 미소 짓듯이 glad 아 미소가 아니라 약간 입을 벌리고 웃듯이
1: 미소도 괜찮아요.
0: 미소.
1: Glad.
0: Glad. 그렇죠. 아주 기쁘다, 반갑다, 다행이다라는 뜻으로 glad를 쓰는데 내가 뭐뭐하니 참 다행이네요. Glad I asked. 내가 물어봤다는 게 다행이에요. Before it got too late. 그 물어보는 시기가, it가 too late. 너무 늦어지기 전에 말이죠. Before it got too late. 그러니까 안심이다 라는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 Sounds like the passenger is, I mean, doesn't have much time.
0: Right.
1: Because she's kind of in a hurry. It's like, oh, I'm glad I asked.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그렇죠. 아유, 하마터면 비행기 놓칠 뻔했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사는 말이 바로
1: sure.
0: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가 되겠습니다.
1: It was a glad 대신 thank goodness 해도 괜찮아요.
0: 맞아.
1: 참 다행히도 thank goodness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그렇죠. Thank goodness.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주 그냥 감사하기 짝이 없네요. Thank goodness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2: It happens all the time.
3: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라고 해서, 자, too late, 지나치게 늦게 라는 말이 되죠.
1: Right.
0: Too late, 둘 다 약간 길게 발음되듯이 발음합니다. Too late, 이지 too late, too late.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1: 조금 또박또박 too late.
0: Too late.
1: 강조하면서, oh,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그렇죠.
1: Yes.
0: 너무 늦어지기 전에 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got를 또 굳이 썼다는 거.
1: Yes.
0: 네. 자 함께하신 내용은요 공항에서 Air Canada check-in counter를 찾고 있던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시죠.
3: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2: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3: Thanks.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2: It happens all the time.
3: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같이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 실례합니다. 에어 캐나다 체크인 카운터가 어디예요?
3: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4: Excuse me, where's the check-in counter for Air Canada?
0: 아, 2층 D-gate 근처에 있습니다.
3: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4: It's near gate D on the second floor.
0: 아,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글쎄 엉뚱한 전광판을 보고 있었네요.
3: Thanks,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4: Thanks. I was looking at the wrong screen earlier.
0: 아유, 그런 일은 뭐 늘 있죠. It happens all the time.

0: time.
1: It happens all the time.
0: 아유, 그나마 너무 늦기 전에 물어봐서 다행이네요.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1: Glad I asked before it got too late.
0: 여기까지입니다.
1: Fantastic. Good job.
0: 아유, 정말 잘하셨어요. Mm-hmm. 내가 좀 전에 뭐뭐를 하고 있었어요. I was in earlier 라는 표현도 있었고 glad I 그다음에 과거형 동사를 말해서 내가 뭐뭐 하길 다행이다 라는 말 많이 그 예문들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 Yes.
0: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That's right.
0: 네, 이 모든 건요 오디오 어학당을 통해서 또 언제든지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Mm-hmm. 활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2: Muosten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iscard, 뜻은 버리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n Italian lottery winner who accidentally discarded a lottery winning ticket worth 1 million euros managed to recover it after waste management workers spent over 2 hours searching through 6 tons of trash inside a garbage truck. 여기서 discard라는 표현은 필요 없다고 여기고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discarded the old documents. 그는 오래된 서류를 버렸습니다. 뉴스에서 discard the plan, discard the idea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버렸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iscard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파리 지옥의 인지 능력은 숫자를 세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파리 지옥은 숫자를 셀 수 있다. 파리 지옥에 먼지가 달라붙는 경우와 곤충이 달라붙을 때를 각각 상상해보자. 먼지는 살아있지 않은 무기물이므로 올가미를 자극하더라도 처음 날아들었을 때 한 번에 그친다. 반면 곤충은 움직이는 생물이므로 올가미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파리지옥은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서 자극이 두 번 이상 감지되면 올가미를 닫는다. 게다가 두 번째로 일어나는 자극이 시간적으로 첫 번째 자극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파리지옥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식물이 숫자를 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가까움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곽춘명 교수의 책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가 부른 클락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현대지성에서 펴낸 식물 생명과학자 곽준

한명 교수의 책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파리지옥이 숫자를 셀줄 안다. 너무 놀랍죠? 식물들은 숫자를 세기도 하고 암기도 할수 있고요. 외운다는 거죠. 이 동물에 비해서 식물이 뭔가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막연하게, 납작하게만 식물을 보고 계셨다면 오늘 아마 초대석 방송 들으시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잠시 후 2부에 곽준명 교수 모시고 바로 이 책,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질문 있으면 많이 미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카페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보실 수도 있죠. 반디 앱에 그 보이는 라디오 화면 그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PC로도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 뒤로, 와, 이건 진짜 아주 오래된 그런 식당, 노포 이런 데 가면 벽이 다 이렇잖아요. 막 메모 같은 걸로 가득한데 지금 제 뒤에 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붙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먼저 도착했던 엽서들 그리고 좀그 그림 위주로 일단 이렇게 이게 여기다 접촉을 시킨 거고요. 붙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붙이지 않은 엽서들까지 네, 어제까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 나중에 온 엽서들은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 아직 올리질 못했는데요. 주소를 보내신 것은 거의 다온것 같아요. 예, 마지막 그 도착분까지 어제까지 연휴로 배송되지 못한 것까지 고려해서 어제까지 좀 기다렸고요. 이 모든 엽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이번 주 안에 우수 엽서 그 심사를 하고 다음 주 8월 26일 방송에서 이제 그 우수 엽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엽서상 이거 너무 좀 딱딱하잖아요. 북카페의 그 작명법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편의상 그렇게 부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상 이름도 아기자기하게 붙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 갑자기 그런 게 떠올랐어요. 뭐 게으른데 귀여워상 이런 거.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마감 넘겼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감은 이미 했는데 예를 들면 오늘 도착한다. 이 분명히 마감을 지났는데 너무 귀여워 이런 거 게으른데 귀여워상 이런 것도 좀 넣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퍼뜩 들었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 뭐 참고할게요. 혹시 이런 상 이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으면 네 다음 주 우리 시상에 참고할 테니까요. 뭔가 이렇게 작명하셔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연으로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부채를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니까 좀 힘나네요. 이게 뭔가 부채를 들고 있으니까 우리 카페인 분들이 엽서와 별개로 또 다른 또 7주년 앞두고 있다고 그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다이 선물도 다 소개를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이민혜님이 보내주신 부채 선물이에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리시고 여기에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고운 바람만 불기를 이라고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송담 도장도 딱 찍혀 있고 당신에게는 고운 바람만 불기를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딱 넘기면 축하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생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봤어요. 들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바람도 부채질도 하면서 방송할 수가 있구나. 이게 좀 재밌습니다. 7주년 당일날도 네, 이거 들고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 출석 이벤트 선물들 지금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주영님도 받으셨대요. 너무 행복해요. 아이돌이 계약한 것만으로도 기쁜데 오늘 북카페에서 출석 선물이 도착했어요. 북카페 듣듯이 혼자 되뇌면서 즐거운 저만의 시간 즐기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책 즐겨주세요. 그리고 김정중님도 받으셨대요. 출석 이벤트 책 방금 받았어요. 어찌나 반가운지요. 저는 집 근처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데 늘 방송 들으면서 반찬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받은 책 제목이 이겁니다. 반찬 만드는 이 나에게 큰 영감을 주는 책을 저희가 선물로 드린 거예요. 어머머머, 제가 반찬 가게 하는 줄 알고 보내신 건가요? 그럴 리 없는데 우리 출석 이벤트 책은 랜덤 발송인데요. 일단 포장 쫙한 다음에 주소를 쭉 붙이기 때문에 랜덤인데 이게 운명처럼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기하다고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현서님도 아차상 선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름 내음 물씨.

풍기는 싱그러운 자연 관찰 에세이를 받으셨대요. 길가 작은 풀을 통해 호숫가 월든을 꿈꿔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월든을 꿈꾸시는 최현서님 사연까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출석 이벤트 선물들 가고 있고요. 아직도 주소 남기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만 접수합니다. 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9분, 1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었고요. 파이스트의 1, 2, 3, 4 그리고 투게월의 넘버원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이 북카페 이미지 예, 자주 즐기고도 계신데요. 라디오니까 들으시면서도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흔히 똥머리라고 말하는 그 캐릭터가 있죠. 엄청나게 헤드뱅잉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커졌어요. 그래서 보면서 많이 즐거우시다는 사연들도 주고 계시고요. 제가 지금 부채 또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네, 한번 또 들고 있어요. 당신에게는 고운 바람만 불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고운 바람 부채. 네. 좋으시죠? 거기로 바람을 지금 이렇게 제가 부채질 하고 있으니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계시든. 정서진님, 반짝 고님 아이 둘과 생방을 기다렸어요. 방학이랑 아이들과 자주 같이 들어요. 채희, 이환이, 저희 아이들과 오늘도 2시간 소중히 챙겨 듣겠습니다. 채희, 그리고 이환이, 와,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 이름 홍은식님은 문지기상 제안 주셨습니다. 첫 문을 열고 들어온 엽서 그리고 마지막 문을 닫고 온 엽서에게 문지기상 어떨까요? 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할게요. 그리고 2729 쓰시는 카페인님. 요즘은 매일이 잔치에 초대받은 기분이랍니다. 7주년 잔치요. 각자의 마음을 담아주셨기에 색색이의 반짝거림이 있어 듣기만 해도 흐뭇하고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엽서 지금 다몇 장인지 아직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제 엽서까지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보내주신 우리 카페인 분들께 우리 카페인 굿즈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카페인 21분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다 모아서 집계하고 심사하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간 카페인 전달할게요. 이번 주 주제는 너는 어디서 왔니? 입니다. 오늘 이야기 만나보시죠.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피부 점액질과 유선형 몸매, 시속 60에서 70km라는 빠른 속도로 바닷속을 유영하는 물고기,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이런 몸매를 가지게 된 건 고단한 삶의 방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등어는 평생을 물에 떠서 살아가는 떠사리 물고기입니다. 물속 깊은 곳이 아닌 물의 표층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죠. 포식자를 피해 모래바닥을 파고들 수도, 바위 틈으로 숨어들 수도 없는 그들은

생존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몸으로 진화했습니다. 유선형의 몸을 가진 물고기는 헤엄칠 때 물이 소용돌이치지 않고 몸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요. 또 튀어나온 부분 없이 매끄럽게 생긴 데다 피부에 점액질이 있어 마찰도 줄여줍니다. 헤엄치며 살기에 완벽에 가까운 체형이라 할 수 있죠. 고등어의 빛깔에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자면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 위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는 곳은 사방이 모두 물,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어와 같은 떠사리 물고기들은 대체로 등이 푸르고 배 쪽이 은백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 색깔이 푸른 것은 먹잇감을 찾아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바다새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바다 색과 구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배가 은백색인 이유는 물 속에서 그들을 노리는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한 방편인데요. 물 속에서 수면을 보면 햇빛이 투과되어 수면의 빛깔이 은백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등어의 배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고등어는 그래서 이름도 여럿입니다.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에는 등에 무늬가 있다고 해서 벽문어라 소개하고 있고요. 조선 성종 때의 지리서인 동국여지 승람에는 그 모양이 칼과 닮았다고 해서 고도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등어라는 이름은 등이 둥글고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물고기라는 의미로 그 생김새에서 유래한 이름이고요. 고등어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 오랫동안 우리 식탁을 책임져준 생선이죠. 그래서 고등어 앞에 국민이라는 말을 붙여 국민생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고마운 물고기입니다.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에는 고등어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맛있지만 고등어가 가장 맛있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니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루시드 폴의 고등어 띄워드렸습니다. 와, 고등어 이야기 참 놀랍습니다. 우리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름이었는데, 고등어. 그 이름의 유래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생김새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또 생존 전략이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 등푸른 색, 덕분에 바다랑 섞여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아래에서 볼 때도 이 햇살 비친 수면의 빛깔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은백색으로 이제 배를 이렇게 갖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보호색인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 지혜가. 근데 우리 또 이제 너무 식탁 위에서 많이 보니까 하미경님, 고등어의 몸매. 떠사리 물고기라니 고등어야 미안해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애틋한 감정이 들죠. 2476 쓰시는 카페이님, 저 어제 고등어 먹었어요. 기름져서 얼마나 맛있던지. 진짜 가을이 성큼 다가오나 봐요. 가을이 오는 그 속도를 또 고등어의 그 맛을 통해서 이미 또 이렇게 느끼고 계시네요. 정희남님은 고등어의 생존을 위한 변신 얘기하다가 가을 고등어가 맛있다. 아, 미안해 고등어. 저도 심정이 복잡합니다. 고등어는 정말 많이 먹었는데, 그쵸? 가을 고등어. 근데 이제 이 생태계가 이렇게도 돌아가긴 하니까요. 자,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김정옥님. 라디오를 켰는데 출석 이벤트 선물 받았다는 멘트에 혹시 이름 순으로 보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나도 김씨인데 기억? 혹시 나도 왔겠다 싶어서 얼른 나가 봤어요. 세상에나 우체통 안에 들어있는 회색 봉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 이름 순으로 지금 발송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혹시 기억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카페인 분들. 이름이 그렇게 시작되는 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우리가 발송한 봉투 색깔은 회색이 맞습니다. 회색 봉투가 오면 혹시 나에게 온 책일까? 책 선물일까? 개근상 선물일까? 하시면서 한번 열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엑싯 힐라리어스가 함께한 하이 듣고 이제 읽개 기쁨 열어볼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석 이벤트 선물 날아가고 있는데요. 아, 이 하시성을 가지신 카페인님도 방금 우편하면서 찾으셨다고 합니다. 선물을. 그러니까 가나다 수는도 아닌가 봐요. 네, 우리 카페인 분들 한번 잘 기다려보시죠. 선물 가고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읽기의 기쁨 시간에는 샘터에서 펴낸 미식 칼럼니스트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 감각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절기, 이제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닌데 지금 우리에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 궁금하시죠? 이 책을 열어보시면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의미로 곱씹어보게 되실 겁니다. 이주연 작가는 절기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이다 이렇게 답하고 싶으시대요. 새로운 감각, 그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발견하고 또 그걸 핑계 삼아서 기념하게 하는 힘, 그게 절기에 있다는 거죠. 입추 지나긴 했지만 아직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 이야기부터 읽어볼게요.

여름 음식 하면 누구에게나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사계절 가운데서도 여름 음식에 얽힌 기억은 유난히 강하다. 아마도 여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어서일 것이다. 더위가 숨을 조이고 습기가 몸을 짓누를수록 음식이 건네는 안도와 해방감은 더 크게 느껴진다. 가장 버티기 힘든 순간에 스치는 작은 기쁨이어서다. 거실과 부엌에 멀쩡한 식탁과 탁자가 있어도 굳이 맨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둘러앉아 먹던 수박. 대야만한 양푼에 꽁보리밥과 열무김치를 넣고 쓱쓱 비벼 돌아가며 떠먹던 비빔밥. 몸에 쩍 달라붙은 티셔츠 옷깃을 잡아 들어 올리며 벌컥벌컥 들이켜던 차가운 보리차. 성에 낀 그릇째 들고 국물을 마시던 냉면과 콩국수. 추울 때 뜨끈한 것을 삼키는 기분도 물론 좋지만 더울 때 차가운 것이 위장을 훑고 지나갈 때의 쾌감은 또 다르다. 그 순간 몸의 열이 한겹 벗겨지는 듯하다. 여름 음식에는 그런 드라마 같은 순간이 있다. 나는 4살 때부터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한 아파트에서 자랐다. 부모님과 오빠는 지금도 그곳에 산다. 그 자리는 LG의 전신인 금성공장이 있던 곳이라고 한다. 아파트가 들어설 무렵 공장의 흔적은 이미 사라졌지만 단지 옆 금성시장이라는 이름의 시장과 그 입구에 골드스타 간판을 단 전파상이 그 시간을 대신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파상 옆 작은 식당에서 여름이면 엄마와 나는 꽁보리 열무 비빔밥을 먹었다. 그 식당이 여름에만 문을 열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꼭 더운 날에만 그곳을 찾았다. 엄마와 슬쩍 눈을 맞추고 집을 나서던 기억. 보리밥 먹고 방귀 뀌면 안 된다며 웃던 장면이 겹쳐 떠오른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여름에만 허락되는 작은 일탈처럼 기억한다. 계절이 바뀌면 잊혔다가 더위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약속 같은 것이었다. 보리와 열무가 여름 초입에 맞물려 여무는 작물이라는 사실은 훗날에야 알게 되었다. 꽁보리 열무 비빔밥이 단지 제철 재료의 조합만은 아니라는 것도 뒤늦게 깨달았다. 보리는 늦가을에 씨를 뿌려 겨울을 지나 자라고 열무는 더위 속에서 빠르게 여물지만 오래 두면 금세 질겨진다. 서늘한 기운을 지닌 두 재료를 함께 비벼 먹으면 달아오른 몸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이렇게 보면 꽁보리 열무 비빔밥은 거창한 의미를 붙이지 않아도 설명이 되는 메뉴다. 가장 더운 시기에 열을 식혀줄 재료가 함께 여물고 우리는 그것을 한 그릇에 담아 비빈다. 그리고 그 조합이 꽤 잘 어울린다. 따로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맛이 더 살아난다. 그 시절 우리가 그 집을 유독 여름에만 찾았던 이유는 여름이야말로 작은 일탈과 시시한 농담이라도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계절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계절의 이치를 알지 못했어도 몸이 먼저 제 균형을 찾아 그리로 향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여자친구가 부른 써니 썸머 들려드렸습니다.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 감각 읽고 있어요. 이 여름 음식과 소소한 일탈 또 시시한 농담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계절 바로 여름입니다. 카페인님들 이번 2026년 여름 아직 좀 한창이죠.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올여름 견디게 해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름의 절기 감각 한번 헤아려 보시죠. 아, 이번에 또 음식 얘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혈당이 오르는 구조를 알고 난 뒤부터는 식전에 채소를 먹으려 애쓴다. 벌써 2, 3년은 된 습관이다. 나는 이것을 식전 채소라고 부른다. 남편에게도 용준, 식전 채소 먹으러 와 하고 부른다. 장난처럼 말하지만 나름대로는 진지한 의식이다. 여름에는 이 습관이 특히 빛난다. 열매 채소의 계절이라 색이 선명하고 형태가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 손질하는 동안 기분이 밝아지고 보는 눈도 함께 즐거워진다. 여름철 식전 채소가 좋은 이유는 눈이 즐거워서만은 아니다. 잎 채소를 씹을 때의 청량함 때문이다. 손바닥처럼 넓게 퍼진 잎을 와그작 와그작 우걱우걱 씹을 때 특히 그렇다. 반듯하지 않고 구불구불한 주름진 잎을 한 움큼 입에 넣으면 채즙이 입안 가득 번진다. 가끔은 욕심을 부리다 입가에 초록빛 물이 맺히기도 한다. 토마토는 또 다르다. 제철을 맞아 과즙이 단단히 찬 토마토는 방심하면 안 된다. 깨무는 순간 붉은 즙이 사방으로 튄다. 가끔은 남편 얼굴에 튀기도 한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묘하게 웃음이 난다. 시고 상큼한 것을 깨물었는데 이상하게 고소한 맛이 도는 느낌이랄까? 여름에는 향이 거의 없는 상추도 박하잎처럼 시원하게 느껴진다. 추운 나라에는 침엽수가, 더운 나라에는 화렵수가 많은데, 이는 잎의 구조와 열을 내보내는 방식이 맞물려 있다. 잎이 넓을수록 열을 더잘 내보낸다. 그런 성질의 재료를 먹으면 몸에도 분명히 반응이 있다. 여름에 잎 채소를 씹을 때 도는 그 청량감도 괜한 느낌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유독 쌈이 당긴다. 소금에 절인 오이를 넣고 달짝지근하게 볶은 소고기를 상추에 싸먹으면 멈추기 어렵다. 거기에 방아잎이 더해지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입안을 화하게 식혀주는 힘이 있다. 나는 방아잎을 유난히 좋아한다. 여름이면 방아잎을 넣어 짭짤하게 끓인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다시 방아잎에 싸먹는다. 그 옆에는 방아잎을 넣어 부친 부추전이 놓인다. 방아는 경상도 사람에게는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에게는 낯설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있어도 잠시 집안일 하거나 밖에 나갔다 오거나 열받는 업무 연락을 받고 나면 몸 어딘가가 다시 달아오른다. 그럴 때 나는 냉장고에 씻어둔 방아 줄기를 꺼내

아리 리슈가 함께한 곡 싱싱농장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식 칼럼니스트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감각 센터에서 나온 책이고요. 내일까지 이책 읽어보려고 합니다. 와, 이 누군가의 어릴 때의 여름 추억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나눔으로써 같이 나의 추억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까지 느끼게 됩니다. 참 놀랍죠? 추억의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카페이님들 어떤 여름 음식에 기대서 이 여름 나고 계신지 볼까요? 오늘 이쌈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쌈안 드실 수 있을까 싶은데, 박주영님, 여름 내내 먹었던 것은 찐 호박쌈이요. 아, 방금 북카페 들으며 호박잎을 샀어요. 빡빡장이라는 표현도 재밌습니다. 빡빡장 해서 호박쌈 해먹으려고요 하셨습니다. 호박잎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번 여름에 호박잎 사서 쪄서 먹어봤어요. 맛있던데요. 여름은 아무래도 그 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박잎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아주 넓은 이불 같아가지고 거기 아무리 막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 이불이 나에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좋습니다. 그리고 노윤서님. 올여름 내내 먹었던 최애 음식은 오이냉국과 콩나물 냉국이요. 냉국에 기대서 사셨네요. 이두 음식 때문에 무더위에 입맛이 없어도 시원하게 후루룩 한끼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셨습니다. 와, 고마운 음식들입니다. 그쵸? 이서우님은 저도 호박쌈, 오이냉국, 열무김치 이런 걸로 이제 여름을 버틴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와, 이게 다 침이 고이게 만드는 음식들이에요. 아, 이승현님. 저도 밥 먹을 때 항상 채소 먼저 먹어요. 그 다음 고기, 밥은 맨 나중이요. 식이섬유가 당 스파이크를 막아준다나요? 그쵸. 요 순서 지키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아침은 꼭 이렇게 챙겨 먹긴 하는데. 아, 김미향님은 저의 그 실수에서 비롯되었던 말이었는데요. 물회하는 시인들. 무리하는 시인들 말고 물회하는 시인들 덕분에 물회를 5번 먹었어요 하셨습니다. 시원하고 맛있어요. 네, 그쵸. 송채원님도 저도 물회 일주일에 3번 이상 계속 먹은 듯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우리를 버티게 한그 음식들, 아, 흥미롭죠? 계속 찾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엽서가 북카페 7주년 기념 엽서 보냈는데 그게 돌아간 반송된 경우가 있네요. 와, 이건 또 사연이 있는 건데. 아, 저라면 다시 보내겠습니다. 반송된 엽서 진짜 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또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반송된 엽서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왜 반송됐지? 궁금합니다. 이제 설의 The Lights Behind You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면 예고 드린 것처럼 곽준명 교수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 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북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 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한 자리에 뿌리 내리고 가만히 살아간다 여기는 식물. 그런데 식물은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일까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서로 대화하고 기억하는 역동적인 식물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쓴 곽준명 교수와 함께합니다. 식물생명과학자이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학과 특훈 교수로 재직 중인 곽준명 교수님. 우리가 몰랐던 식물의 세계로 안내해줄 새 책 들고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북카페 첫 방문이신데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1: 그 아침에 그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소풍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설레임도 있었고 또 이 첫 방송 출연이라는 호기심도 첫 경험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또 생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이 떨림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0: 네, 오늘 많은 카페인 분들이 또 생방 말씀하신 것처럼 생방이기 때문에 사연으로 소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주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또 제가 오시자마자 오늘 우리 이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 북카페 에디션 세 권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그려주실지에 대한 질문도 드렸거든요. 결정하셨나요 혹시?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까요?
1: 네. 물어보셨을 때 생각을 좀 했는데
0: 네.
1: 제가 거기 책에 여러 사진들을 넣었지만
0: 네.
1: 애기장 때 전체 사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애기장 때를 그려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0: 와, 네. 정말 중요한 식물입니다. 이 책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애기장 때 전체 이미지인 거죠. 전체
1: 네.
0: 모습을. 오늘 애기장 때 에디션은 사실 북카페 몇 년을 해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바로 그 에디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책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 식물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0: 문화라는 것을 느꼈고, 우리 인간의 미래와도 뭐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너무나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정말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많이 오해하고 있구나, 저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1: 글쎄, 식물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0: 네.
1: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0: 맞아요.
1: 일부에서 하신 것처럼 우리 식탁에서 손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사실은 움직임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0: 네.
1: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치열하게 생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세포 수준이나 분자 수준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 궁극적인 생물학적인 목적이 그 번식과 생존인데,
0: 네.
1: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이제 살아나가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 많이 썼거든요. 그 사람 되게 동물적이지? 저 사람은 되게 식물적이야. 뭐 식물성, 이런 동물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약간 그 정확한 구분이 아니었네라는 생각을 이 책보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식물이 가진 게 전혀 그렇게 수동적이고, 좀 얌전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고, 이런 게 아니던데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뭐 숲을 또는 산책하거나 들판을 걸을 때 자연스럽다고 느끼는데,
0: 네.
1: 사실은 그렇게 보여지는 내면에는 아주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번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식물들의 아주 많은 노력들이
0: 네.
1: 있습니다. 이 식물이 지상에 진출한 게약 5, 6 억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식물에게 지능은 없지만 그
0: 네.
1: 사실 헤아리기 어려운 그 정도의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의 지혜는 축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0: 그렇죠.
1: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0: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뇌도 없고, 우리도 알고 있듯이 식물에는 뇌도 없고 신경망도 없는데 뭘로 그러면 그렇게 뭐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 한다는 것이지? 의문을 품을 법한데, 책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그런 과정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1: 네.
0: 막 QR코드도 막 들어가 있고. 네. 한번 오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책 써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1: 처음에 사실은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책을 쓰겠다는 생각은 가지진 않았습니다만, 이 책을 내기까지 같이 동행한 편집자께서
0: 네.
1: 저에게 두 번째 책을 썼으면 어떻겠냐고 한두 번째 분이셨어요. 그리고
0: 네.
1: 저라는 사람을 찾아내기까지의 노력도 사실 꽤 들였을 거다라는 생각도
0: 아.
1: 했었었고, 그다음에 그 동료 과학자들 위해서 저에게 논문을 쓰긴 하지만,
0: 네.
1: 과학과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 계시면 식물 또는 식물 세포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욕심도 좀 생겼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0: 네.
1: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남겨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책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쓰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거나 좋았거나 하셨는지.
1: 저희가 연구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0: 네.
1: 어떻게 하면 얻은 결과를 읽는 사람들이 손쉽게 이해하는가, 할수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저희 책을 쓰면서도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식물들의 반응과 생명 현상 중 어떤 것을 소개하고,
0: 네.
1: 그리고 이런 과학적 발견을 소개하는 것이 어떤 이런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독자들의 실생활, 그리고 독자들 읽으시면서 아,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0: 네.
1: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지만 그게 가장 역시 어려웠었습니다. 예.
0: 근데 전달이 됐습니다. 예. 읽은
1: 감사합니다. 예.
0: 독자로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책에 보면 또 교수님이 이 식물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그 여정도 좀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던데요. 제가 아까 오시자마자, 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뭐, 동물 실험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오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1: 예, 사실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식물을 연구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그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동물에 대한 연민도 있었고, 그다음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제가 사춘기와 어려서는 안 그랬었는데 사춘기와 대학 때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 근데 이제 그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한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어머니 뜻이 그 강력하게 작용을 했었죠. 그리고 전에는 제가 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반대하신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신지 그때 그렇게 하셨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제 식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겁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이님이 식물에 관한 과학 이야기 정말 기대됩니다. 흔히들 피동적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진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용감한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책다 기대된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여지영님은 애기장 때 에디션 정말 귀하겠어요. 나이 들수록 식물의 힘을 알게 돼서 점점 애정과 관심이 갑니다. 하셨는데요. 이 책을 펼치자마자 우리가 애기장 때 자료 사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 이 애기장 때 식물과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이게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교수님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존재인 거죠. 애기장 때.
1: 맞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물 연구의 실험 재료가 애기장 때일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애기장 때를 이제 실험 재료로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우선 이 애기장 때가 씨앗에서 다음 씨앗까지 나오는데 약 2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을 피우는 고등 식물이고 그리고 씨앗 하나에서 약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이제 다음 세대 씨앗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전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이 애기장 때가 이제 중요한 다른 작물들과 같은 그 가족인데 이 애기장 때 꽃이 책에서도 있는 그림처럼 네 꽃잎 네 개가 십자화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십자화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식물들이 배추나 무, 유채, 양배추, 브로콜리, 뭐 겨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작아서 약 3, 40cm 정도밖에 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험실 환경에서 키우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염기서열 전체 유전 정보가 알려진 지가 오래돼서 저희가 모든 유전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를 도입시키거나 어떤 유전자를 결여시키는 방법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연구를 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0: 그러네요,
1: 예,
0: 진짜.
1: 저 역시 그 애기장 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0: 바로 그 애기장 때 에디션입니다. 오늘 카페이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김주희님이 지금 동대구역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셨네요. 제 고향은 김천입니다. 교수님 집에는 식물이 많나요? 제일 애정하는 식물은 무엇인가요? 아까 보니까 이런 질문이 좀 많았거든요. 가장 애정하는 식물.
1: 그 이제
0: 애기장 때?
1: 과학적으로는 애기장 때를 가장
0: 네.
1: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향기 때문에
0: 네.
1: 좋아하는 것은 라벤더입니다.
0: 라벤더.
1: 예.
0: 그렇군요. 향기 때문에.
1: 네.
0: 네, 그렇군요. 과학적으로는 애기장 때, 그리고 향기로, 그리고 라벤더였습니다. 오늘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첫곡뭘 들어볼까요?
1: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정할 때그 가수의 음석이나 그리고 또 노랫말에
0: 네.
1: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곡은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인 포레스트 블랙이라는 사람이 조이 윌리엄스랑 함께 부른 You Will Be the Proof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곡을 처음 선정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이 큰 범주로 실험 생물학인데
0: 네.
1: 저희는 결과를 얻어서 동료 과학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0: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리고 결론을 얻어서 우리가 세운 가설에 대한 증거를 결국 붙이는 것인데, 여기 노랫말에 그런 중요한 단어들, show 그리고 proof, 증거라는 이런 말들이
1: 네.
0: 있어서 골랐고요. 그다음에 노랫말은 사랑에 관한 것인데,
1: 네.
0: 사랑도 역시 보여줘야 되고 증거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곡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1: 와, 우리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식물을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출간한 곽준명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책 제목만으로도 이미 저의 고정관념을 깼네요 하고 8405 쓰시는 카페이님이 사연 주셨거든요.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 식물로 인식되는 순간. 우리 집 베란다에 살고 있는 여러 식물들과 대화하고 있네요 하셨어요. 이 정말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이 책이 다루고 있는데 이 제목을 딱 들여다보면 어떻게가 눈에 솟구치기도 합니다. 이게 많은 연구자들이 또 여기를 중시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아까 얘기하셨다면 증명하고 또 전달하는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과학의 시작은 아마 관찰, 자세한 관찰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0: 네.
1: 그런 현상을 파악하고 나면 알게 되면 과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저희가 파헤쳐 들어가는 작업을
0: 그렇죠.
1: 합니다. 그게 이제 실험 생물학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에서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들, 현상과 관련된 거죠.
0: 네.
1: 관찰과 관련돼서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일련의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고
0: 네.
1: 가설과 부합되다면 저희가 이제 그 결과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요. 세포 수준에서 그리고 분자 수준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깊이 자세하게
0: 네.
1: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식물의 반응도 사실은 세포들이 내는 반응들의 합인데 세포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포가 그리고 식물이 어떻게 외부 자극이나 내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0: 네.
1: 그에 따른 반응들을 일으켜내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모든 연구 결과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이 기공 얘기를 해볼까요? 식물의 기공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핵심 관문 같은 것 같아요. 식물의 느낌과 행동과 기억을 얘기할 때.
1: 식물이 이제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0: 네.
1: 기공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공은 식물 표면에 잎을 비롯한 표면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구멍입니다. 한
0: 네.
1: 쌍의 세포, 저희가 궁변세포라고 우리말로 부르는데 그가 형성을 하고요. 이 기공이 열려야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햇빛과 함께
0: 네.
1: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요. 그 산물로 산소와 그리고 수증기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서 전체 지구 생태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식물을 섭취하거나 또는 식물을 섭취한 다른 동물들을 음식으로 식량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미국
0: 네.
1: 대학에서 연구한 것은 이 기공이 어떻게 자극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그것을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연구했었었고요. 식물이 또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균인데 이
0: 네.
1: 세균들은 이 열려진 틈, 기공 이 틈을 통해서 침입을 해서 거기서 번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0: 그러니까요. 이게 참그 기공을 열어야 하는데, 근데 또 세균은 참 두렵고 식물 입장에서도 너무 영리한 선택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기공을 열어야 하는 일출 직전에 이 밤사이에 꺼져 있었던 그 면역 유전자를 활성시킨다. 이런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1: 맞습니다. 이런 과학적 발견을 할 때마다 놀라움을 가지게 되는 것은 도대체 저희가 이제 스마트하다고 그러는데
0: 네.
1: 그런 일들을 어떻게 획득하게 됐을까 그런 능력을이죠.
0: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1: 예,
0: 정말.
1: 그러니까 이제 기공이 열리게 되면 아침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그 틈을 통해서 세균 또는 위험 물질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그런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를 키고
0: 네.
1: 또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놀라운
0: 와,
1: 행동이죠.
0: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과 곰팡이의 싸움을 또이 책에 좀 재미난 표현들이 많아서 특수부대 대결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보면서 와, 식물에도 이 첩보의 세계가 있구나, 스파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너무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굉장히 좀또 대중 독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풍성한 비유를 활용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내용 자체도 흥미롭고요.
1: 맞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익숙하게
0: 네.
1: 전달드릴까 싶어서 특수부대라든지 또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표현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처럼 식물도 세균, 곰팡이,

0: 방위, 바이러스, 그리고 갉아먹는 곤충들과
1: 네.
0: 늘 대항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반면에 곰팡이는 식물 안에 들어와야지만 생존하고 또 번식할 수 있어서, 과학자들은 이게 식물과 곰팡이 또는 식물과 세균과의 줄다리기 전쟁이라고
1: 네.
0: 하죠. 한쪽이 땡기면 다른 한쪽도 또 역시 땡겨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이 곰팡이가 침입하는 것을 대비해서 어떤 아주 미세한 작은 RNA 분자들을 보내는데,
1: 네.
0: 이런 RNA 분자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잘 분해가 되는데, 그 지질에 쌓여 있는 소포체라는 것에 넣어서 마치
1: 네.
0: 그 택배를 보내듯이 곰팡이에게 보내죠. 근데
1: 곰팡이에게
0: 곰팡이는 그게
1: 보냅니다,
0: 먹을 것이
1: 정말.
0: 있는 줄 알고 썩 이렇게
1: 네.
0: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곰팡이를 무력화하는 그런 작은 분자 RNA들이 들어가서 곰팡이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생에 한 번도 아니고 무수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놀랍습니다. 책에도 쓰셨지만 자연스러워, 이거 좀 자연스러워라고 말할 때 우리가 힘 빼고 이게 흘러가는 듯한 무언가를 상상하지만 엄청난 분투와 전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책 통해서 또한번 느꼈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우려면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개체 간의 식물들도 있고, 다른 종과 또 경쟁하는 식물들의 노력, 동물들의
1: 네.
0: 노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잘 보지 못할 뿐이죠.
1: 맞아요. 오현주님,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주시는 교수님 이야기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재밌는 교양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밤방에 주말 재방까지 무조건 예약입니다.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방송 통해서 이 본방 혹은 재방 통해서는 교수님이 골라오신 음악까지 함께 들으실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겁니다. 이현재님은 예전에 랩걸에서 읽은 것이 떠오른다고 하시면서 해충에게 공격받은 나무가 화학물질을 내뿜으면 멀리 떨어진 나무들까지 그걸 감지하고 미리 방어한다고 나무들이 서로 통신하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책에도 그 식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더 수다스러워진다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네.
0: 맞습니다. 식물들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한다는 게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즉 대화는 사람의 전유물인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식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소통을 합니다.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심지어 대장균도 소통을 합니다. 이제 이런 세포 안에서 또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소통하는 방법을 저희 과학 용어로 신호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 화학물질이나 작은 단백질 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세포에게 신호를 주고 그에 맞는 세포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하게 합니다. 식물에게는 이제 식물도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이나 온도 또는 물 부족과 같은 내외부 자극을 인식해서 그러한 소통을 세포끼리 또는 식물 개체끼리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는 한 식물이 어떤 화합물 기체를
1: 네.
0: 만들어내서 다른 식물들에게 그런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 대비하라는 그런 신호도, 대화도 하게 됩니다.
1: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이라고 쓰셨는데
0: 그렇죠.
1: 정말 그거죠.
0: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 전인가에 밝혀진 일인데, 밝혀진 사실인데, 식물이 조용하고 침묵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는데,
1: 네.
0: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그 저명한 학술지 셀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1: 네.
0: 때는 조용히 있다가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이제 소란스럽게 소리를 냅니다. 그런 소리가 보통 때는 한 대여섯 번, 그러다가 물
1: 네.
0: 부족되면 거의 50번까지도 많이 내게 되는데,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고요. 매우 약간 초음파라서. 하지만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어떻게 듣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0: 물이 부족한 토마토에는 나방이 알을 낳지 않는데, 그런데 만약 알을 낳게 되면 알이 잘 자라지 못할 테니까,
1: 네.
0: 소리를 낸다면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라는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1: 그러네요. 그 소리를 그 우리가 뽁뽁이라고 부르는 그 에어캡 소리 비슷하다고 이제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그걸 상상해 보니까 너무 재미난 거예요. 한 시간에 그게 막 30번에서 50번까지 막 뽁뽁뽁뽁 하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인간은 들을 수 없는 범위의 것인 거죠.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0: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레이첼 야마가타라고 미국인 싱어송라이터인데요.
1: 네.
0: 노래 제목은 듀엣이라는 거고, 그 레이 라몬타니라는 사람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역시 노랫말이 아주 아름답고요. 또제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연인 사이의 이야기지만, 부모와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말이어서 또 골라봤습니다.
1: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출간한 곽준명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이 골라오신 음악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들으시고 1817 쓰시는 카페인님 선곡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쭉 들으니까 로맨티스트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정함이 느껴져요. 오늘 약간... 컨셉을
1: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네,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책에도 보니까 그 식물이 좋아하는 음악 얘기도 수록돼 있잖아요. 아, 그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요 표현이 재밌었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뒀는데 고전 음악을 들으며 자란 배추라는 표현이 재밌었어요. 그 실험도 재밌던데요. 록 음악 들은 것과 이 클래식 음악인 거죠. 들은 것과 그 성장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1: 식물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최근에 알려진 네. 사실이고요. 그 전에 식물이 과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들을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매우 그 좀 난해한 헤비메탈 음악들을 들려준 식물과 고전 음악, 특히 모차르트 고전 음악인데
0: 네.
1: 봤을 때 어떤 식물들이 더 잘 자라는지를 비교를 했는데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식물들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그런 그 리듬이나 네. 이런 것들이 진동으로 그 식물에게 전달이 될 텐데 그런 그 너무 높낮이가 강한
0: 네.
1: 변화가 큰 그런 리듬이나 보다는 아마 잔잔한 그런 고전 음악들이 식물들이 그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더 좋아하는 것으로 네 결과는 나왔습니다.
0: 네 재밌습니다. 네. 임명수님 교수님 가게 앞에 분꽃이 피었는데 늘 신기했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낮에는 분꽃이 부끄러운 듯 웅크리고 있고요. 예, 이런 거 보면서 식물도 빛을 느끼나요? 여름마다 피어나는 분꽃을 보면서 궁금했는데요. 여쭤봅니다.
1: 식물에게 아마 가장 큰 자극은 빛이 겁니다. 그래서 식물은 적색광을 보는 그런 그 세포의 단백질이 있고요. 인식하는 네. 그다음에 청색광을 인식하는 또 단백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외선 역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0: 네.
1: 식물은 빛을 느껴서 인식을 하고 각각 파장의 다른 빛에 따라서 다른 세포 반응, 세포 활동을 이끌어냅니다. 뭐 그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시다가 보면
0: 네.
1: 이게 햇볕을 향해서 식물들이 이렇게 몸을 트는 것을 보실 수 있을
0: 그렇죠.
1: 텐데 그걸 이제 굴지성 반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역시 그런 광을 인식해서 햇볕을 인식해서 그런 세포 반응의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0: 지금 교수님이 이 북카페에 오셔서 받은 질문들 중에서 이제 정말 처음 들어보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가장 좋아하는 식물 이런 질문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라벤더 어떤 이유로 이제 뽑아주셨죠. 향으로. 이것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질문 아닐까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갑자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카페인님들 사연 보니까 이 EBS 방송 들으면서 이 라디오 함께 들으면서 식물들과 함께 이제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 북카페 요 분위기는 어떤 느낌으로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네. 그 제 생각이 떠오른 식물이
0: 네.
1: 수선화.
0: 수선화?
1: 예, 수선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일상에서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 봄이 되기 직전에
0: 네.
1: 봄을 알려주는 그런 전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0: 그렇죠.
1: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0: 우리

0: 북카페를 지금 식물에 비유를 해주신 거네요.
1: 네네.
0: 와, 이건 득템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이제 북카페 방송을 식물이 들으면 이 어떤 진동이나 주파수가 식물에게 고전음악 같은 그런 느낌일까가 궁금했는데 이 수선화 갑자기 득템한 기분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1: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네.
0: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
1: 아마 그 임고은 작가님 목소리랑 그다음에 여기서 전해주신 음악이랑
0: 음악과
1: 잔잔하고 그래서 아마 식물들이 좋아할 것으로
0: 이제야
1: 예상합니다.
0: 이제
1: 네.
0: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카페인들이 우리 집 식물과 함께 듣고 있는데 잘 자란다고 하셔서 지금 교수님이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질문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지영님, 벽을 점령한 덩쿨 식물을 볼 때면 식물이야말로 힘이 세구나 생각을 하곤 했어요. 식물이 다른 종과 벌이는 치열한 싸움, 전략들도 그렇고 기공을 열어야 하는 일출 직전에 면역 관련 유전자를 켠다니 그것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식물 대화하는 거에도 지금 놀랍다는 분들도 많고요. 내가 수다스러운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까지 연결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께 애기장대 에디션 선물로 드립니다. 이 교수님이 그 식물의 탈리 현상 연구를 하셨는데 그 과정도 드라마 같았습니다. 시간도 4년여 걸렸고요.
1: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 대학에서 연구실을 가지고 실험 연구를 할 때는 그 기공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에 대한 연구였었는데 귀국을 하면서 식물 발달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탈리라는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 탈리가 이제 꽃이나 열매, 잎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현상을 탈리라고 그러는데 식물의 생존과 번식에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0: 그쵸.
1: 더불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작물 생산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리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씨앗이 떨어지는 것인데 야생벼를 아마 보신 분들은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없을 겁니다. 근데 야생벼는 씨앗을 잘 이렇게 떨어뜨리죠. 이렇게
0: 야생벼.
1: 분산시킵니다. 그것을 씨앗 흩뿌리기라고 하는데 식물로서는 번식을 잘하는 거고요.
0: 그쵸.
1: 다만 농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일일이 주워서 곡식으로, 식량으로, 양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거의 뭐 악몽과 같죠. 그래서 오랜 기간 이 씨앗이 도망가지 않는 식물을 벼를 찾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경작하고 있는 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벼는 경작하는 벼는 탈리가 일어나지 않는 벼죠.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돼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탈리가 언제 시작이 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는 탈리의 마지막 단계, 이 탈리가 정밀하게 떨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꽃잎이나 잎이 떨어진 다음에는 외부로, 전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표면이 노출이 되는데 반드시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수분이 도망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세균이나 독성 물질이 침입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포 모델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 탈리가 일어나는 곳을 탈리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두 개의 이웃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을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든지 앞으로 내내 그 세포의 이름들이 실리게 될 텐데 탈리가 정밀하게 일어나야만 식물이 생존과 번식에
0: 그러니까.
1: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밝혔고, 그런데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가 리그닌이라는 분자 울타리가 그런 일을 하도록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4년 만에 저희가 논문을 게재를 해야 했는데 매우 빠르게 논문을 낸 것이라고 저는.

0: 저는 판단합니다. 보통 저희가 낸 학술지에 그런 논문을 내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기간 그리고 노력이 소요가 되는데, 같이 일한 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너무나 놀라운 발견인데, 그쵸? 이 연구 끝에 그런 것을 딱 이제 찾아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거든요. 예, 그 순간이 막 상상을 해봐도 저는 뭐 한계가 있겠지만.
0: 전혀 몰랐던, 그리고
1: 네.
0: 학계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이 게재가 확장됐을 때, 뭐,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과 작은 파티도 했고요. 또, 그 학술지에 표지 논문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표지도 제출을 해서
1: 네.
0: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주신 분은 신혜우 박사라고, 이
1: 네.
0: 세멸화를 그리시는 식물학자이신데, 그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제출한 그림이 이제 선정되어서 학술지 표지가 되었었습니다.
1: 너무
0: 그게
1: 뜻깊은.
0: 매우 매우 기뻤죠. 예.
1: 네.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골라오신 곡은 무엇인가요? 네.
0: 세 번째 제가 그 추천드리는 곡은 그 밴드 동물원 멤버이신 김창기 씨의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 할 때, 뭐 치열하게 일해야 됩니다. 미국 대학에서,
1: 네.
0: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한창 사춘기였는데, 아빠로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줘야 할 만큼 하지 못했고,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 못한 게늘 마음에 남아 있는 데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에 저와 아내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떨어져 사는, 그래서 자주 보지 못하는 이 마음이 늘 미안하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노랫말이 그런 아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예,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1: 북카페 방송 타고 전달이 더될 겁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9230 쓰시는 카페인님이 들을수록 식물의 세계가 더 궁금하고 신비로운데 책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가지고 곽준명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729 쓰시는 카페인님은 식물 연구자분들의 상상력이 더 놀라워서 장난꾸러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덕에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실들이 알려진 거겠죠. 이 배은비 님도 너무나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모차르트 클래식을 꾸준히 감상하겠다고 또
1: 그렇습니다.
0: 하셨습니다. 네. 이 식물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인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거대한 문제들을 좀 풀어낼 수도 있겠죠?
1: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지구에는 이제 사람, 그리고 동물들, 미생물과 식물 다 같이 함께 어울려 삽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그리고 생태계 밸런스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당장은 이제 뭐한 30년 정도 후에는
0: 네.
1: 지구상의 인류가 약 100억 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82억 명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식량의 보다
0: 네.
1: 56%를 최소한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목표가 가능할지 아직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
0: 네.
1: 식물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데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기여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기후 변화의 큰 주범 중 하나가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를 식물의 뿌리에 포접하여서 이렇게
0: 네.
1: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미국 연구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변화 옥수수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심는 작물이 그런 일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뿌리에 더 많이 포집시키게 된다 그러면
0: 네.
1: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내려가서 원래의 아름다운 지구로 되돌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그 미국 그런 연구비를 대주는 기관과 또그 아마존의 베이조스 기금
0: 네.
1: 등으로 연구팀이 약 900억 원이 넘는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를 뭐 매우 매우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우리의 미래랑 너무나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책에도 그 사례들이 나와 있지만, 뭐, 체르노빌이라든지, 후쿠시마라든지, 그 방사능,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바라기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볼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이 식물은 괜찮은 건가?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어떤 뭐 중화시키고 하는 뭐 흡수한다라고까지 방사능을 이런 것들이 그들은 괜찮은가 궁금했는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이더라고요. 그 사례들도 나와 있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좀 다른 방향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네.
1: 맞습니다. 뭐, 식물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진 않겠지만,
0: 네.
1: 많은 기여하는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충분히 할수 있을 거고요.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0: 문제들, 특히 기후 변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겪은 극심한 폭염이라든지 문제들을
1: 네.
0: 다음 세대에는 넘겨주지 않아야 되겠죠.
1: 그쵸. 식물도 다음 세대를 계속
0: 그럼,
1: 생각하던데요. 책에도
0: 네.
1: 나와 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를 쓴 곽춘명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책도 기대해도 되나요?
0: 제가 혼자서
1: 네.
0: 생각하기로는 다음 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 이게
0: 제
1: 처음이자
0: 머릿속에
1: 마지막
0: 있던, 예, 머릿속에 있던
1: 책이라는. 네.
0: 모든 생각과 하고자 하는 말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을 이책 안에 다 탈탈
1: 네.
0: 털어넣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퇴한 후에 기회가 된다면 과학 관련된 소설을 하나쯤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이 책과 같은 류의 책은 아마 더 이상은 예, 제첫 책이자 마지막 책입니다.
1: 지금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 어쩐지 이책 안에 소설 얘기도 있고 영화 얘기도 있고 풍성해서 관심이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렇군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애기장대 에디션입니다. 임명수님, 8405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2729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께 선물을 드릴게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수님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1: 오늘 끝곡으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사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하다 보면 하나둘씩 늘어나는 직장 내 중요한 정보.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수인데요. 책임지고 지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에서 쓰는 PC, 운영체제나 백신 업데이트에 신경 써주세요. 오래된 버전일수록 최신 해킹 기술에 당하기 쉽습니다. 사내에서 공유하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단순하지 않게 정하고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중 자리를 비울 때 쓰던 컴퓨터에 화면 보호기 잠금 꼭 걸어주세요. 여러분, 일할 때 안전한 사내 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0: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중고시장을 구경해본 분들이나 중고 물건을 구입해본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아직도 작동을 한다고? 오, 지금 입어도 멋있네. 오랜 시간을 견디고도 멀쩡히 잘 살아남은 걸 보면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튼튼하게 만들었던 옛날 사람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미래의 자손들이 그때보다 더 질이 안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걸 또 사서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걸요. 옷을 사서 한 해만 입고 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오래 두고 아끼고 추억을 쌓아가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싶은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방탄소년단의 바디 투 바디 들으면서 8월 19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요즘 동묘나 황학동 이런 데 있죠. 옛날 물건들 많이 파는 동네. 이런데 바다님들 또래 젊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물찾기 하는 기분으로 많이들 가신다고요. 우리 바다님들 부모님 세대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사용했을 것 같은 정말 오래된 물건들을 볼수 있어요. 골동품도 있고 중고 카메라도 있고 옛날에 쓰던 수저부터 무슨 그릇 까지 뭐 그쵸. 옷은 뭐 몇만 원만 주면 살수 있는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몇만 원도 아니에요. 만 원짜리도 있고 7천 원짜리도 있고. 그런 물건들이 더 신기한 건 아마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특히 여름옷 같은 경우에는 한철밖에 못 입고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몇번 빨고 나면 너무 낡아서 특히 목 부분 많이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2년, 3년만 지나면 배터리 수명도 좀 그렇고 성능도 떨어지고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도 지원 안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는 요즘보다 기술은 더안 좋았을 텐데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오래 쓸 생각으로 튼튼하게 잘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래 쓰는 거좀 뿌듯하잖아요. 한해한해 추억도 쌓이는 느낌, 때 타는 느낌, 손때도 참 정겹게 느껴지고, 친구도 좀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관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함. 경청도요, 우리 바다님들의 오랜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해봅니다. 서우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생선님이 하기 전부터 경청을 들었어요. 허, 그럼 언제야, 그때가? 그러면 3학년 때부터도 들었었나 보다. 그죠? 잠자기 전에 들으면 하루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요. 항상 진행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열심히 들어주셔서. 유재현님은 캠핑 왔다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하늘에 별도 많이 보이고. 바다님들도 더 늦기 전에 캠핑 가서 힐링하세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저도 캠핑카에서 잔 지가 한 10년 된것 같은데요. 참 즐겁잖아요. 고생스러운 느낌도 나중에 딱 돌이켜보면 딱 행복했었던 다 기억으로 남고, 특히 밤에 이렇게 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좋은 경험하고 계시네요. 7894님은 안녕하세요. 중학교 자녀가 저에게 전도를 해서 생선님의 경청을 듣기 시작했다고요. 생선님처럼 저도 어릴 때 팔뚝에 피부가 다 벗겨질 만큼 재미있게 놀면서 여름을 보내셨다고 공감도 되고 반갑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은 이렇게 바다님들 여러 가지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면 언제든 뭐든 다 보내주십시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되는 샵 1045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반디앱 메시지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공부하는 날, 무슨 공부요? 경제 공부하는 날. 요즘 경제에 관심 좀 생겼는데, 돈 모으기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청년 바다님들에게 돈 모으는 정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

0: 이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충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가 아플 것 같은 충치. 치과 가는 거 유난히 무서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른데도 좀 무섭죠. 어릴 때 엄마가 그랬는데, 야 입에 벌레 있는 거 봐봐. 얼른 치카치카야지. 그 말씀을 좀 잘 들을 걸 하는 생각. 치과에 누워서는 항상 그런 후회를 합니다. 옆에 이렇게 양치물 쭉 떨어질 때부터 무섭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충치. 바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충치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을까요? 아무래도 그때는 지금처럼 치약 같은 경우도 없었을 거고 칫솔도 좀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보다 좀 많이 심했겠죠. 그런데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은 충치가 거의 없었대요. 왜? 설탕 같은 정제된장을 먹을 일이 많이 없어서 그랬대요. 우린 지금 치아 위생을 철저하게 챙기잖아요. 그런데도 옛날 사람들보다 충치가 훨씬 더 많다니까 어쩐지 좀 억울한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1: 난 아참 이리 스윗해 또박또박 설명 부탁할게 근데 그런 넌 내 맘 아프게 되게 아프게

정승재의 경청, 예나의 설탕 듣고 왔습니다. 치약도 칫솔도 없던 그 옛날, 지금보다 충치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었는데, 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하루 세 번, 밥 먹고 3분 이내로 3분 동안,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333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막 외우고 막 그랬는데, 그죠?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와, 옛날 분들보다 충치가 더 많냐. 그때는 설탕이 아주 귀했대요. 거의 구경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충치는 이렇게 설탕이 대중적으로

퍼져나간 시기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달콤함을 누리게 된 대신 충치를 얻은 거죠, 뭐. 이것도 아까 오프닝에서 해드린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 조상님들은 이런 생각이나 했겠어요. 미래의 사람들한테 충치가 더 많이 생긴다는 사실을. 키라 나이틀리의 노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너 집에 가고 싶은 말해. 뭐 이런 건가요? 그 노래와 한곡더 들을까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DJ 생선님이 내 문제에 답하면 선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그 코너. 쉿! 장르는 묻지 마세요.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새로운 유형의 듣기 평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설탕 얘기했었잖아요. 설탕을 영어로 하면 슈가. 제목부터 슈가 슈가인 노래가 있습니다. 느낌 있지 못나요? 제목처럼 가사에도 슈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시고 과연 슈가는 몇 번 나오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10번은 넘습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 소수 기억나세요? 2, 3, 5, 7, 11 이렇게 생긴 거. 1과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약수가 없는 수. 프라임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홀수예요. 소수 중에서는 2를 제외하고는 다 맞아요. 홀수니까. 처음엔 좀 쉬우니까요. 잘 들어보시다가 끝부분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노래 나갑니다. 디 아치스의 노래입니다. 슈가 슈가.

지아치스의 노래 슈가슈가 듣고 왔습니다. 반장 선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을 정자 쓰면서 잘들 세워 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와, 이거 쉽지만은 않아서 그쵸? 정답 맞추면 상품 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동안 제가 좀 달달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단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아이스크림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달아서 좋아하는 것 같진 않고 시원해서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달아서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저런 거 있죠. 슬러시 같은 거 있죠. 예전에는 편의점에, 저 중고등학생 때는 편의점에 팔았거든요. 그거 안쪽에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거 큰그컵 옆에 꼽혀 있고, 컵만 이렇게 결제하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슬러시라 그래요? 요즘은 관광단지 같은 데 가야지 팔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와, 그거 모든 편의점에 다 팔았었거든요. 저 진짜 좋아했었는데. 초콜릿은 제가 아직까지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 딸기 씹히는 게 들어가 있는 초콜릿 있어요. 외국에서 그 면세점에서 샀었던 것 같은데. 그거 다시 먹고 싶어서 큰일 났어요, 정말. 지금쯤 많이 보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듣기 평가를 해봤죠. 슈가슈가라는 노래, 과연 슈가가 몇번 들어가는지 힌트 드렸습니다.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뭐라고요? 소수. 그러면서 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번? 업. 13번? 업. 15번은 합성수잖아. 15는 합성수니까 3 곱하기 5로 쪼개지니까. 더 이상 안 쪼개지는 거를 소수라 그래요. 안 쪼개지는 거. 뭐야, 17? 17도 소수 맞는데 그건 아니었고. 정답은 19. 19번이었습니다. 슈가가 19번이나 나오고요. 허니도 나오고 캔디도 나오는 달달함이 넘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지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버레치가 피처링한 백아연의 달콤한 빈말, 이 노래 듣고 와서 생선님의 선생님 시작할게요.

0: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얼마 전 경제면을 뜨겁게 달구었던 ISA 개편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여러 논의도 오가던 와중에도 ISA가 뭔지 모른다라는 바다님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무지고 똑똑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무지고 똑똑하게라는 수식어에 가장 걸맞는 분,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일주일 동안 뭐 특별하게 돈 많이 잃진 않으셨나요?
1: 돈을 많이 쓰고 다녀요, 요즘에.
0: 아, 쓰고 다니세요? 네,
1: 청첩장 모임.
0: 안 된다니까. 그거 네.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빨리 없애야 돼요. 그거 진짜 나쁜 문화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죄악을.
0: 그거 안 돼요. 빨리 우리가 없애야 돼요.
1: 맞아요.
0: 조금씩 맞아요. 조금씩 없어지면 야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안 한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 되게 촌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할 그래요. 수 있어야 되는데.
0: 청첩장은 그냥 모바일로 보내는 거지. 그리고 축하해 주는 거지. 아, 결혼식은 어째 제발 너무 요즘 그런 글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1: 맞아요.
0: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네.
0: 제 핑계 대시면 되잖아요. 정순재 생선님이
1: 그거 진짜 아니네. 나쁜 거래.
0: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제가 꼭 그런 거 얘기하면 쇼츠로 막 돌아다니던데. 청첩장 모임은 정말 너무 변질됐어.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청첩장 모임 안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가는 걸로.
1: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로 네.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는 걸로 네. 해야 됩니다. 밥값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네. 그런 사랑이 듬뿍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장이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1: 정말 원합니다.
0: 진짜 원하십니까?
1: 정말 원하는데 요즘엔 원가 따지잖아요.
0: 네.
1: 그렇게 하면 이제 끝도 없는데.
0: 아, 그렇지. 원가 같은 거 따지는.
1: 그렇죠. 그만 따집시다. 네.
0: 맞아요. 환율, 금리. 은행에 관한 경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참 재밌었지만 지금 당장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바다님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20살 되는 네. 바다님들도 참 많으실 테니까. 특히 뉴스에서 ISA라고 요즘 뭐 참 많이 나오던데.
1: 많이 나오죠.
0: 그렇죠. 이게 몇 년 전부터 들리기 시작해서 요즘 특히 많이 나오

0: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가지고 계세요?
1: 네, 저도 ISA 중개형 가입해서 지금
0: 네.
1: 3년차 굴리고 있습니다.
0: 3년 정도 되셨구나. 이게 뭔지 모르는 우리 바다님들을 위해서 박진영 쌤도 가지고 계시고 만들기 잘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ISA가 도대체 뭔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정승재 어린이는 어렸을 때그
1: 은행에서
0: 주택은행에 가서 7,000원 입금했었던 그 계좌랑은 다른 거죠. 계좌죠, 이것도.
1: 그쵸. 계좌라는 건 어카운트, 돈주머니인데요.
0: 예.
1: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0: 예.
1: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 가서 만드는 건 수시 입출금 계좌. 편하게 돈 받고 돈 보내고 이런 계좌들 있죠.
0: 맞아요.
1: 이체 수수료 무료인 게 굉장히 중요한 일반적인 계좌도 있고,
0: 예.
1: 오늘 얘기할 ISA는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 개인형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ISA인데,
0: 예.
1: 요건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 안에서 가입할 수 있는 특수한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SA 계좌에 100만 원을 넣어놓고,
0: 예.
1: 그 안에서 30만 원은 예적금, 30만 원은 펀드, 30만 원은 채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산을 나눠서 배치시킬 수가 있어요.
0: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는 계속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적금식이에요?
1: 적금식으로도 할수 있고요.
0: 예.
1: 그러니까 예금 적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처럼도 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ETF나 펀드 같은 것들 선택해서 내가 적립식으로 어떤 상품을 사겠다고 하면은 그렇게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어요.
0: 근데 그걸 뭐하러 따로 만들어요? ISA에 뭐 좋은 점이 있나요?
1: 완전 핵심 기능이 하나 있죠. 이게
0: 예.
1: 저는 투자용 절세 계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0: 절세
1: 소득이 있는
0: 계좌.
1: 곳에는 세금이 있다. 이 얘기 강조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가는데, ISA 계좌에서는 똑같이 투자하고 저축을 해도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떼거나 안 떼갑니다.
0: 세금을 아낄 수 있는
1: 네.
0: 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1: 네네. 사실 요런 계좌들이 이제 한국형 ISA, 뭐 한국에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요런 비슷한 목적의 계좌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랑 영국에서는 ISA가 굉장히 메인인 계좌고, 실제로 ISA의 근원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0: 예.
1: 이런 류의 이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계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융상품 하면 은행이나 증권사, 뭐 보험사 이런 곳들에서 만든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0: 예.
1: 예적금은 은행에서 만들고, 펀드나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고,
0: 예. 예.
1: 주식계좌 증권사에서 만들고 등등등 이렇게 생각하는데,
0: 예.
1: 금융상품 중에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목적을 갖고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상품들도 있어요.
0: 그게 ISA예요?
1: 맞아요. 그중에 하나가 ISA인
0: 아,
1: 거죠.
0: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좀 이렇게 돈좀잘 모으도록
1: 맞아요.
0: 하기 위해서 정부가 금융 정책으로 만든 계좌네요.
1: 몇 가지 혜택들 줄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여금을 주는 형태도 있어요. 돈을 내가 국민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치를 정부가 더 얹어주는 방식도 있고요. 그거보다 흔한 건 지금 ISA처럼 절세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0: 예.
1: 정부가 왜 내가 돈 모으는데 관여해주지? 뭔가 왜 잘해주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0: 저 진짜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그 저출산 그러잖아요.
1: 네.
0: 그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녀 수대로 모든 세금을 다 깎아주면 돼요. 그럼
1: 확실하게요.
0: 사람들 막 10명 나을걸요?
1: 10명 나오면 거의 100%.
0: 그렇지. 한 명당 10%씩.
1: 10%씩.
0: 내가 내야 될 거를 10%씩
1: 와.
0: 다운시켜주면, 저만 해도요, 저만 해도 내일 결혼합니다. 저 진짜. 만약에 그게 시행되면.
1: 네.
0: 그런 다음에 계속 나을 겁니다.
1: 10명
0: 1년에 한
1: 싹
0: 명.
1: 해치고. 1년에 가능한, 연년생으로 가능한.
0: 정말.
1: 네.
0: 그거 하면 진짜 이거 곧바로 해결되는데.
1: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정부
0: 네.
1: 정책 의지가
0: 네.
1: 이런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절세로 도와주는 거죠. 근데
0: 맞아요.
1: 지금은 집중돼 있는 게 국민 자산 형성, 뭐 국내 증시 활성화, 또는 국민들이 노후 대비 많이 안 하고 자꾸 집 사거나 다른 것들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0: 예.
1: 노후 대비하는 사람들한테 절세해 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0: 예.
1: 정말 저출산이 큰 문제라면 지금도 뭐 대출 관련된 지원들은 있긴 한데
0: 예.
1: 절세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0: 절세로. 와, 이거를 그런데 한도는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1: 한도가 있죠.
0: 그쵸?
1: 일단 납입할 수 있는 한도의 기준이 있어요. 연간으로 2천만 원씩만 넣을 수 있고요.
0: 연간 2,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1: 충분한데,
0: 예.
1: 이게 워낙에 혜택이 좋으니까 비과세, 뭐, 분리과세
0: 너무
1: 등등.
0: 괜찮다.

0: 너무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한을 좀 넣어놓는 거예요.
1: 연간 2천만 원.
0: 네.
1: 그러면 10년이면 2억이네요.
0: 근데 그게 또 요즘 개정 중이긴 한데
1: 예.
0: 지금 정책상으로는 총 한도가 1억 원까지.
1: 아, 1억
0: 네. 아니면
1: 원.
0: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10억, 100억
1: 그렇죠.
0: 넣고 세금 안 내겠죠.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그리고 이 계좌에서는 세금 혜택 줄때
1: 예.
0: 이제 유형이 또 서민형, 일반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깊게는 안 갈게요. 근데 비과세라고 해서 아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떼는 게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걸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줘요.
1: 와,
0: 네. 네, 이거
1: 분리과세로.
0: 이제 세금에 되게 중요한 분들은 엄청 큰 혜택인 게 느껴지잖아요.
1: 분리과세면 뭐 최고죠, 뭐.
0: 최고죠. 그리고 원래는 15.4%를 떼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니까 사람들이 1억 원을 넣어놓고 계속 그걸 수익을 내면서 막몇 억, 몇 천의 수익을 낸 다음에 그걸 9.9%로 분리과세하는 용도로도 쓰는 거죠.
1: 그렇구나. 어디 가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 바다님도 만들 수 있나요?
0: 네, 청소년 바다님들은 15세 이상인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들 수 있고요.
1: 아, 안 되겠다, 그러면.
0: 네.
1: 근로소득.
0: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할수 있고,
1: 사업소득은 안 돼요?
0: 네, 근로소득. 근로소득자,
1: 근로소득.
0: 네.
1: 근로소득자 중에서 막 연봉 되게 높은 사람도 돼요? 그건 또안될것 같긴 한데.
0: 연봉은 소득에 제한은 없어요.
1: 아, 그건 제한
0: 의외로,
1: 없고.
0: 네. 그 보통 소득에 제한을 두는데, 이 계좌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상한 없이 다 가입할 수가 있고요. 다만, 소득이 예를 들면 근로소득 기준 5천 미만, 또 이제 종합소득 기준 3,800 미만, 이런 사람들은 서민형이라고 해서 좀더 세금 혜택을 크게 주는 계좌형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1: 아무리 높아도 근로소득만 있으면
0: 네.
1: 만들 수 있고, 가입 한도는 정해져 있고,
0: 네,
1: 그쵸? 그리고
0: 그쵸.
1: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청소년 바다님들은 조금은 지난 다음에 학생회에서 벗어난 다음에 만들어야 되겠네요.
0: 그렇죠.
1: 사회 초년생일 때, 그죠?
0: 네. 그렇죠. 그좀 정리하면은 일반 성인분들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상관없어요. 다 가입할 수 있고 15세 청소년분들 우리 바다님들 나이 때는 15세 넘는 분들 중에서 근로소득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1: 일반인들은 사업소득도 돼요?
0: 네네.
1: 청소년들은 근로소득만 되고요?
0: 네네.
1: 왜 그러지?
0: 왜 그렇게 했는지는 네.
1: 아, 그래요?
0: 긁적긁적. 네. 그래서 일반분들은 거의 다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인이면.
1: 아,
0: 네.
1: 그렇구나. 저도 가입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0: 그럼요.
1: 그렇구나.
0: 아, 그런데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죠?
0: 최근 3개년 내그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은 가입할 수가 없어서
1: 아,
0: 이제
1: 또 그런 게
0: 이자
1: 또
0: 배당소득
1: 있구나.
0: 총합해서 연간으로 2천만 원
1: 아,
0: 넘는 분들 있죠.
1: 금융소득,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있는 사람들은 2천만 원 넘으면 또안
0: 그렇죠.
1: 되고.
0: 그 정도로 잘 벌면 요거는 이제 누리지
1: 세금
0: 맙시다.
1: 내야지,
0: 세금
1: 세금 내야지.
0: 내자
1: 뭐
0: 하는
1: 이거
0: 거죠.
1: 가지고, 그쵸?
0: 보통 정책금융상품은 이게 있어요.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은 가입 불가.
1: 그런 느낌 있구나. 주의할 점도 있다면서요?
0: 그렇죠. 주의할 점은 일단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 3년은 채워줘야 우리가 세금 혜택 준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넣었다가 나돈 필요해서 빼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넣은 원금 이내에선 인출할 수 있어요. 특별한
1: 원금?
0: 페널티 없이. 네. 뭐 수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출이 안 되는데 원금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데 다만 인출하고 나면 2천 넣고 나서 300을 내가 만약에 인출을 했어요. 그럼 1700만 넣은 거니까 나중에 300더 넣어야지 싶을 수도 있잖아요.
1: 그거 안
0: 그건
1: 돼.
0: 안 돼요. 예. 빼면은 뺀 거는 나중에 카운트 해주지 않습니다. 네.
1: 진짜요?
0: 또 하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류가 이름형, 심탁형, 중개형 이렇게 또 상품군이 나뉘는데 난 은행에서 신탁형 가입하고 증권사 가서 중개형 가입하고 또 다른 중개사 가가지고 중개형 또 열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은행, 증권사 이런 데다 합쳐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할 수 있는 건한 계좌만 가능합니다. 다 막아놨어요. 이거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내가 1억씩 넣어가지고 최대한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받으면은 그냥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네.
1: 그렇죠. 아, 또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권 합쳐서 하나만 만들 수 있다. 1인당
0: 네.
1: 한 번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건 되나요? 한번 만들어서 해지한 다음에 다시 가입하는 건 되나요?
0: 그건 돼요.
1: 아, 그건 돼요?
0: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방식으로 쓰시는데요. 첫 번째는 의무 가입 기간 채운 다음에 그때까지 수익을 최대한 내고 이게 절세 혜택 받으려면 한번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돼요. 현금화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희망 시나리오로는 그때 돈을 많이 번 상태겠죠.
1: 예.
0: 매도해서 이제 익절이라는 걸 하죠.

0: 이익을 보고 딱 해서
1: 예.
0: 현금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만기를 내가 만기 선고를 땅땅 해요.
1: 3년
0: 네,
1: 정도
0: 3년
1: 지나지
0: 정도에서 5년
1: 않나요?
0: 정도까지 지난 다음에
1: 예.
0: 그다음에 새로 개설하면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가 다시 설정되기 때문에 다시 리셋하고 시작할 수 있어요.
1: 다시
0: 네네.
1: 2천만 원부터 계속.
0: 네.
1: 그럴 수
0: 이게 첫
1: 있구나.
0: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1: 예.
0: 5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1억 원을 밀어 넣어요.
1: 예.
0: 1억 원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한도까지 넣고 얘 만기를 사실상 한 70년 정도로 길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1: 예.
0: 꾸준히 이 돈을 들고 가면서 계속해서 수익이 복리로 쌓이게끔 만들어요. 나중에 이 계좌에 잘 투자를 했다면 몇억 원이 있을 수 있겠죠. 1억 원 넣었는데
1: 그렇겠네.
0: 한 2, 3억 원 나올 수 있잖아요.
1: 이율도 변동이에요?
0: 이율요?
1: 예.
0: 아, 이 ISA 계좌 안에서 뭐 예적금 가입했을
1: 예.
0: 때. 뭐 그거는
1: 그런
0: 가입한
1: 건
0: 상품에 따라서.
1: 또,
0: 그렇죠.
1: 그렇겠지.
0: 네.
1: 상품에 따라 다 다른 거지.
0: 그쵸, 그쵸.
1: 그러네. ETF일 수도 있고, 그거야.
0: 네네.
1: 그러면, 야, 그거 괜찮다.
0: 그쵸. 그래서 쭉 갖고 있는 다음에 나중에 복리의 힘이 극대화됐을 때 현금화를 시켜서 분리과세로 굉장히 이제 9.9% 분리과세로 세금을 덜뗄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이야, 여러 가지 또
0: 네.
1: 전략까지 세울 수 있는 ISA 계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아직은 청소년인 바다님들이시겠지만, 이제 직장 생활하거나 근로소득이 쫙 생겼다. 소득이 좀 생겼으면, 나도 이제 ISA 만들어야지. 이렇게 떠올릴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노래 한곡 듣고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T 드림의 노래입니다. Hello, Future.

0: 자산, 그리고 청년 바다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아까 ISA 이야기를 했는데, ISA 나올 때꼭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IRP. 어려워.
1: 어려워.
0: 연금저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1: 네. ISA나 우리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 계좌들은 현생을 위한 계좌라고 전 표현을 해요.
0: 현생.
1: 현생.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금 한창 돈 벌고 일하고 할 때, 내집 마련하고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키우고 할때쓸 돈을 위한 자산 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분리된 세계관으로 내가 경제적 정년을 맞이했을 때,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써야 될 돈을 위한 노후 대비 되게 중요하거든요.
0: 정승제 나이가 됐을 때.
1: 반박하고
0: 왜요?
1: 싶은데.
0: 아, 아니에요. 빨리
1: 만
0: 인정해 주세요.
1: 55세
0: 만
1: 이후로는,
0: 55세요? 저 그거
1: 예.
0: 되려면
1: 아,
0: 멀었어요.
1: 그래요? 다행이다. 네. 그때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상으로는 만 61세 때 보통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다고 해요. 평생에 내 가장 중요했던 그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게 보통 61세인데, 어쨌든 그 노후를 위해서 마련하는 계좌가 IRP하고
0: 아,
1: 연금저축이에요.
0: 연금저축은 느낌이 쫙 오는데, IRP는 어렵다.
1: IRP 이름이 좀 어렵죠. 이런 류의 그 약어, 세 글자짜리 약어가 어려운데요. IRP는 이것도 Individual Retirement라고 해서, 펜션이라고 해서 나중에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쓰는
0: 퇴직이네요,
1: 건데,
0: 퇴직.
1: 네.
0: 은퇴한 다음에 하는
1: 은퇴한 다음에
0: 거네.
1: 쓰는 건데, 기업에서 퇴직금을, 예전엔 퇴직금을 한 번에 그냥 일반 계좌로 줬는데, 요즘은 기업에서 퇴사할 때 IRP 통장이라는 걸 만들어 오라고 해요. 네,
0: 그래요.
1: 거기다가 퇴직급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연금까지, 노후까지 쭉 관리하다가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해서 쓰면, 원래는 퇴직할 때 받는 그 퇴직급여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연금 계좌인 IRP 통장에 넣어놓고 나중에 이걸 노후 대비 용도로 잘 쓰면 연금소득세라는 걸로 낮은 세율로 또 과세를 해줘요. 네,
0: 좋네.
1: 그런 식의 퇴직연금인데 내 노후 대비 위한 그런 계좌로 IRP라는 게 존재하고요. 연금저축은 우리 일반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가서 만들 수 있는 연금, 개인형 연금 상품이에요. 네. 내가 자의적으로 그냥 가입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0: 연금저축은 청소년도 가입할 수
1: 네,
0: 있다면서요.
1: 맞아요. 부모님들이 요즘 많이 가입을 시켜주세요.
0: 만들면 뭐가 좋아요?
1: 만들면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크게 그세 가지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걸 만들어서 돈을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는 동안, 이체해서 돈을 그 계좌에 쌓는 동안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걸 줍니다.
0: 이것도 세액이네요.
1: 네. 직장인분들 연말을 정산할 때, 자영업자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 금액을 일부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바다님들은, 나는 아직 일도 안 하는데 싶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직장인 되시고 나서 과거에 이렇게 연금 계좌에 납입했던 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 벌었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정도로.
0: 너무 좋다.
1: 네.
0: 빨리빨리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그쵸.
0: 정말, 그쵸?
1: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세 이연이라고 또 어려운 표현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뒤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게, 항상 돈을 굴릴 땐 중간에 안 빼는 게 중요하거든요. 힘을 쭉쭉 빼지 않고 계속 원기옥처럼 힘을 쭉 쌓아가는 게 중요한데, 세금을 중간중간 떼가면 힘이 빠져요. 복리의 힘이 빠져요. 근데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면서 힘이 안 빠지고 쭉갈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이제 세금 혜택도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퇴직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면서 원래 내야 했던 세금보다 덜 내도 된다라는 것까지.
0: ISA 계좌,
1: 네.
0: IRP, 그다음에 연금저축도 다 복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
1: 그쵸.
0: 청소년 바다님들, 청년 바다님들, 노년 바다님들은 안 들으실 것 같고 아무튼 다 준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쵸.
0: 1부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다큐멘터리의 창의적 재현을 만나는 시간. 2016 K-Dux 페스티벌 다큐상영회가 8월 29일 토요일 서울 영화센터에서 열립니다. 김수잔나 감독의 비커밍 킴,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 이정태, 송지환, 서지민 감독의 815K 하와이 독립의 길을 걷다까지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나보세요. 상영 후에는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됩니다. 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다큐 상영의 초대권과 K-Dux 스페셜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경제 공부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신 바다님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선생님?
2: 우리 바다님들의 알뜰한 경제 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정책 금융 상품 알아보고 있죠.
1: 맞아요. 국가에서 좀 비과세 또는 좀 이렇게 낮은 금리로 이렇게 해주는 네. 낮은 금리라기보다 낮은 세율을 좀 네. 낮게 해주는 네. 그런 상품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ISA보다 이름은 좀 쉬워요. 청년 미래 적금.
2: 네.
1: 이름에서부터 또 청년이 들어가네요.
2: 그렇죠. 청년들의 미래를 도와주는 적금이고요.
1: 예.
2: 청년들의 첫 번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고요.
1: 예.
2: 이건 최근에 이제 올해 등장을 했는데
1: 예.
2: 청년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 넣듯이 넣어요. 이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그러면 정부가 두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1: 예.
2: 첫 번째는 이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줘서 같이 돈을 모아줘요.
1: 좋다.
2: 기여금 너무 좋죠. 힘을
1: 좋네요.
2: 합쳐주는 거죠.
1: 예.
2: 두 번째는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줘요.
1: 저 청년일 때 이런 거 없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가 저 지금도 결혼 안 했으면 청년인가요, 선생님?
2: 마음은 청년인데요.
1: 예.
2: 그리고 또는 전라북도 어떤 지역으로 가면 49세까지 또 청년인 분들도 있고.
1: 아, 그래요?
2: 네. 실제로 지방마다 좀 다른데
1: 예.
2: 지금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국가에서 정의한 예. 청년은
1: 예.
2: 만 19세에서 34세까지예요.
1: 34세.
2: 네네.
1: 그럼 선생님 청년이에요?
2: 저는
1: 청년 저는 마지막이네.
2: 올해 제 생일이 11월 말인데 그때까지.
1: 그때까지 청년이에요?
2: 네.
1: 와, 청년 때 그래도 결혼하시네요.
2: 아, 그렇네요.
1: 중년 때 결혼 안 하시고.
2: 아, 다행이다.
1: 저는 노년에 할 예정이에요.
2: 아, 그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좋다.
2: 네,
1: 34세까지 만으로.
2: 맞아요.
1: 예.
2: 그래서 아마 바다님들이 이제 성인 되시고 이런 상품들 많이 알아보실 텐데 몇 번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상품 한번 나올 때 3에서 5년 정도 만기인데
1: 예.
2: 청년 나이가 만 34세까지니까 몇 번 정도 잘 알고 있으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1: 예.
2: 이런 것들도 요건이 있죠. 소득이나 매출 요건이 있어서
1: 예.
2: 일단 소득이나 매출이 아예 없으면은 가입할 수는 없고요.
1: 예.
2: 소득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1: 어쩌라는 거죠? 적당히 벌라는 얘기인가요?
2: 적당히 벌라는 거죠.
1: 예.
2: 연간 기준으로 급여 근로소득자분들은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은 6,300만 원 이하. 연매출 기준으로 3억 원 정도 이하 이런 분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2: 네.
1: 분들, 종합소득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겠지 뭐
2: 네.
1: 6,300만 원 이하고 뭐 연매출 3억 이하.
2: 네.
1: 오, 그래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2: 네,
1: 거.
2: 네, 이렇게 하고요. 사실
1: 예.
2: 예전에 비해서는 소득 기준이 좀 완화된 편이긴 해요. 과거에는 5천 정도 기준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1: 아, 그랬구나.
2: 약간 현실화를 해준 거죠.
1: 맞아요.
2: 나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것 같고요.
1: 예.
2: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냐. 매달 5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는 적금 같은 상품인데
1: 예.
2: 3년 동안 납입하면 이자까지 해서 최대 455만 원이 붙어서 원금은 1,800만 원 내가 넣었고
1: 예.
2: 총 2,25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와, 세다.
2: 괜찮죠?
1: 네, 괜찮네요.
2: 네, 이거 은행에서 만드실 수 있고요.
1: 예.
2: 기본 금리는 다 같아요. 정책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은행이 엄청 높게 잡아서 막 고객 끌어오거나 하는 거는 어렵지만
1: 예.
2: 은행마다 우대금리라고 해서
1: 예.
2: 이런 거 하면 우리가 우대금리를 더 얹어서 줄게라는 약간의 그 보너스도 있거든요.
1: 맞아요.
2: 네, 그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
1: 예.
2: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기본 금리가 와 있고 거기에 추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2: 네.

0: 요즘은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을 위한 군복무, 반드시 남자는 아니겠다. 여성분들도 군에 가니까 군 복무 중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도 있다면서요.
1: 그렇죠. 군 복무 기간에 사실 월급이 낮다라는 게 과거에는 좀 이슈가 됐었는데
0: 예.
1: 요즘에는 월급도 많이 현실화가 되고
0: 그리고 한 200만 원
1: 맞아요,
0: 받는다면서요.
1: 맞아요.
0: 제가 입대했을 때가 한 7천원, 8천원 이러고 병장 때 26개월제가 한 11,000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1: 월급이요?
0: 예, 월급이.
1: 와.
0: 미치겠죠.
1: 네.
0: 그렇게 받았었는데, 아, 이거 왜 저거 소급 적용 안 해주네. 옛날에 못 받았던 거 이자까지 연20% 쳐가지고 이렇게 좀한 방에
1: 보상해줘야 되는 거
0: 줬으면, 예,
1: 아닙니까?
0: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1: 거의 그, 전 시급 듣는 줄 알았어요.
0: 야, 시급보다도 싸네. 요즘 시급 10,000원 넘지 않아요? 그쵸?
1: 넘죠.
0: 1,700 얼마, 아닌가? 그거 함부로 얘기할 수는
1: 네네,
0: 없겠다. 암튼, 10,000원 넘는데,
1: 그쵸.
0: 우리 때는 한달 월급이 그랬었습니다.
1: 그래서 실제로, 이 군복무 기간에는 큰돈 벌기 어렵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0: 예.
1: 지출도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시점이긴 한데 이때를 정부가 청년들 군대에서 입대하고 활동할 때돈 모으기 딱 좋은 시즌이다. 그리고 금융 교육도 있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0: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1: 네.
0: 진짜 군대에선 돈쓸일 없어요.
1: 네.
0: 한번, 한 병장 정도 되면 PX 한 번씩 쏘거든요? 그래 봤자 PX도 면세 상품이라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1: 저렴하죠.
0: 예, 괜찮습니다. 많이 모을 수 있겠다,
1: 요거
0: 요즘.
1: 만기 때 2천만 원 넘게 받아요.
0: 진짜로?
1: 진짜로. 제가 실제로 군대 전역 앞둔 분들 가끔 만나면요. 이분들이 이거 어떻게 쓸지 굉장히 고민을 하세요. 어떤 분은 주식에 넣어야지 하고 주식 공부를 막 하시고, 어떤 분들은 중고차
0: 와,
1: 사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독립을 해야 되는 분들도
0: 저
1: 있을 수
0: 같으면
1: 있고.
0: 무조건, 암튼, 어떻게 합니다.
1: 파티 한번 여나요? 우리
0: 아니에요.
1: 생선님 과거처럼.
0: 저는 투자할 것 같은데,
1: 네.
0: 어디에 투자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너무 좋네요. 보통 이제 제대할 때한 2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상품을
1: 지원을.
0: 만든
1: 네.
0: 거네요.
1: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미래적금처럼 이자 소득세 비과세 해주고
0: 이야.
1: 정부 지원금까지 매칭해서 2천만 원 정도 목돈을 들고 사회로 나오게끔 도와주겠다.
0: 너무
1: 네.
0: 좋다. 진짜 좋네요. 그래도 저는요, 다시 군대는 안갈것 같아요.
1: 네. 밖에서 열심히 벌래.
0: 병장으로 살라 그러면 한번더갈 수는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0: 병장은. 예. 아, 다시 입대라 그러면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야, 우리 예전에 청약 이야기 하면서 청약 통장도 배웠었 잖아요.
1: 그쵸.
0: 그것도 막 가입 요건이 있고 금리 뭐 납입 한도를 좀 조정한 청년들을 위한 청약 상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1: 맞아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0: 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어서요.
0: 네.
1: 청년분들은 내집 마련하려고 청약을 넣어도 지금보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청약통장은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목돈, 그래도 꽤 목돈을 넣어둘 텐데 이자가 너무 안 붙는 거죠. 해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리를 조금 더 높게 해서 시간 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런 게참 점점 그러니까 좀 나라다워진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우리 때만 해도 이런 거 있었는지 모르겠었지만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되게 알뜰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알아봤을 텐데 없었었을 것 같은데.
1: 실제로 청년 기본법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과거에는 어땠나 제가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고용 지원 형태로 청년들을 많이 도와줬었고요. 지금은 이런 식의 금융 지원들이 많이 강화됐어요.
0: 그랬구나. 좋아요.
1: 저 오늘
0: 청년들. 아니가 찾아보면 진짜 청년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벌이는 좀 적고 쓸 때는 참 많고 요즘은 뭐 결혼 포기한다라는 얘기도 많고 돈
1: 네.
0: 모아야 될 것도 많은데
1: 그쵸.
0: 이렇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제 욕심 같아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한 두세 배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1: 네.
0: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1: 아무래도 자금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0: 예.
1: 그래서 오늘 우리 바다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얘기 나왔던 게 많아요, 사실. ISA, 연금저축, IRP, 청년 미래적금, 그리고 장병 내일 준비 적금, 그거 외우려고 하면, 뭐야, 뭔 얘기했지? 싶을 수 있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0: 예.
1: 청년일 때는 정부가 뭔가 예산,

0: 시간을 쓰면서까지 우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검색할 키워드만 기억하는 거예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 정책 금융 상품, 금융위원회 청년 이런 식으로.
1: 청년 금융 지원 뭐이 정도 쳐도 나오겠네요, 쫙.
0: 맞아요. 근데 주의하실 게 이런 걸또 키워드를 노리고 이상한 민간 사금융 업체에서 이상한 상품 내놓는 것들도 많아요.
1: 국가가 아닌데도
0: 네네.
1: 불구하고
0: 그래서
1: 비슷하게.
0: 반드시 이거 정부가 진짜 진행하는 사업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1: 어떻게 체크할까? 거기 들어가 봐야 되겠다.
0: 들어가
1: 들어가서
0: 봐야
1: 이렇게,
0: 되죠.
1: 그쵸?
0: 네.
1: 그러면 어디서 검색하면 될까요? 이런
0: 일단
1: 것들을.
0: 공식 사이트가 항상 좋은 거죠. 정부 24.
1: 아, 정부 24, 글로
0: 네.
1: 가면
0: 그쵸.
1: 되겠다.
0: 복지로.
1: 복지로라는 데도
0: 네.
1: 있고,
0: 온통 청년 이런 데도 있고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1: 아,
0: 이런
1: 거기에도.
0: 공식 홈페이지
1: 맞아요.
0: 좋고요. 주거 관련된 지원 정책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LH, SH 같은 기관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 금융 상품은 은행들 공식 홈페이지 가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는 걸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1: 그거 요즘 저거 돌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0: AI에.
1: AI, 나 지금 생년월일,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융상품 다 얘기해줘. 검색해줘. 그럼 얘가 딱 돌리잖아요?
0: 너무 좋은데요?
1: 예, 네, 그러면
0: 네.
1: 쫙 나올 것 같은데요?
0: 너무
1: 그죠?
0: 꿀팁입니다.
1: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0: 네.
1: 같다라는. AI가 또100% 맞는 건 아니니까 그 정보를 토대로 한번더 확인해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찾아보면 이렇게 도움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몰라서 혜택 못 받으면 참 억울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또 우리 박진영 쌤이 경청해 수요일마다 나와주시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들어두면 귀도 열리고 눈도 뜨이고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요. 우리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다님들의 돈 사연도 한번 만나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나 스펙터의 Us, 도경수의 팝콘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레지나 스펙터가 부른 어스, 도경수의 팝콘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정책 금융 상품, 청년 바다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금융 상품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돈 이야기, 돈 사연, 고민 상담 만나볼 시간입니다. 영영님이 보내주신 사연 조금 각색을 해봤거든요. 문을 열겠습니다. 돈돈 극장! 오늘은 지난 3년간 키워온 아들의 게임 계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날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아들을 보니 저는 많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이거 뭐야? 누가 여기서 돈을 썼게? 야, 진영아! 너 이거 뭐 아는 거 있어? 이게 지금 돈 나갔네, 지금?
1: 아니야, 뭐쓴거 없는데 왜?
0: 이 녀석이 내가 놀랐는데 내가 너 지금 너 말하는 거 보면 몰라. 완전 거짓말이네. 이거 뭐야? 이거 너 어디에다 쓴 거야 이거?
1: 게임에 썼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0: 게임에다가 돈을 썼다고 말도 없이 함부로. 너한 번만 더 걸려. 한 번만 더 걸리면 너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게임하는 날이야. 분명 이렇게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의 계정부터 게임까지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저렇게 울지 않던 녀석이 오늘 하루 종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시키는 거참 쉽지 않습니다. 경제교육이라기보다 이거는 범죄 아니에요? 엄마 카드를 몰래 쓴
1: 안
0: 거잖아요.
1: 되죠.
0: 야, 간도 크다. 이거 당연히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몰입돼가지고 혼날 거 알면서도 이러나 보다. 이 정도면 중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1: 그래도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너무 잘하신 게 이럴 때 예외를 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다음번에 걸리면 너 진짜 끝이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걸렸을 때한번더 넘어갔으면 그러면 정말 버릇 잘못 들이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알려줬잖아요.
0: 이게 엄마라서 했지 아빠들은 못했을 거야. 3년 동안 게임 계정을 키운 사람들은 그거는 자산이거든.
1: 그쵸.
0: 그쵸?
1: 말이 안 된다고
0: 그걸 알
1: 하죠.
0: 테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마가 아마 게임을 안 좋아하셔서 이렇게 단호하게 실행에 옮긴 걸 아닐까라는 생각이
1: 그쵸.
0: 듭니다.
1: 게임을 만약에 아시는 분이었으면, 너 그거 계정 팔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0: 제가 한 7년, 8년 전에 태블릿 PC로
1: 네.
0: 하는 게임 중에서 저런 야구 게임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처음으로 돈을 써봤어요. 그때 한 3만 원 쓰고 되게 막 괴로웠거든. 나는 막 나쁜 사람이 된것 같고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주위에서 나 게임하는데 돈 썼다 그러니까 얼마 썼냐 그래서 3만 원 썼다 그러니까 아 지금 장난하냐고. 애들 되게 많이 쓴다, 막 이런 얘기를
1: 맞아요.
0: 했었어요. 진짜. 청소년들은 돈도 없을 텐데.
1: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모님 카드가 보통 휴대폰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너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거야.
0: 그렇구나. 엄마 휴대폰으로 하다가 거기 무슨 페이 들어가가지고
1: 할수
0: 곧바로 그냥
1: 있죠.
0: 하는구나.
1: 예전에야 부모님 카드 등록하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고 이런 절차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게임사들도 그런 걸잘 공략하거든요. 아, 이런 어린이날 혜택 또는 지금 여름 시즌 혜택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잘 해가지고 지금 딱 사면 정말 게임이 확 재밌어질 수 있게끔 잘 설계를 해놓고요. 결제도 엄청 쉽게 해놔서 인앱 결제 식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빨리 쓰게 만들죠.
0: 문제긴 문제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했으면 말이 되는데, 이거 엄마한테 얘기 안한 거는 분명히 이건 범죄니까.
1: 네.
0: 저희 아버지가 4살, 5살 정승재한테 했던 방식으로 그 아파트 전체를 다 돌아다니게 하고, 띵동 초인종 누르고, 저는 도둑놈입니다. 이거 얘기하도록 해가지고 하는

0: 그러면 저 지금까지 사람 다른 재산에 전혀 그 건들지도 않잖아요. 이거 그 어렸을 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어렸을 때 이거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1: 뭘 훔치신 거예요?
0: 샤프.
1: 아.
0: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삼각형 모양의 보통은 샤프가
1: 네.
0: 둥글잖아요. 근데 그게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샤프가 세모에서 손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옆집 아저씨 집에서 놀다가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 근데 우리 누나가 2살 차인데 아빠 승재 이거 훔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아빠가 이거 딱 보더니 이놈 새끼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내가 울었어. 나를
1: 무서워서.
0: 데리고
1: 네.
0: 나를 딱 잡고 그때 1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10호까지 있었으니까 얼마야? 50.
1: 50세대가 있었는데.
0: 50세대의 초인종을 다 눌렀어.
1: 와.
0: 딱 사람들이 나오면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랬었던 기억이
1: 그럼
0: 나요.
1: 어른들이 뭐라고 해주세요?
0: 아유, 나쁜 짓 했네, 혼나야겠네, 이런
1: 아.
0: 분들도 계시고, 막상 옆집에서 그 아저씨는
1: 네.
0: 우리 아버지한테 아, 자기가 준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아니, 진짜 자기가 준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제 편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불쌍했겠죠. 네, 우리 아버지는 저를 너무 엄하게 키우셨던 것 같아, 그런 생각해 보면. 그쵸,
1: 네.
0: 그쵸. 근데
1: 그때
0: 그렇게 호되게 딱 혼나야지, 이렇게 3년 지난 계정이지만, 한번 혼나야 돼. 그런데
1: 맞아.
0: 분명히 이 친구는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1: 네.
0: 엄마가 되게 매정하게 그 3년 지난 그거를 되게 왜 그러냐면 울지도 않던 아들 녀석이 하루 종일 저렇게 운다
1: 작동같이.
0: 그러잖아요.
1: 네.
0: 선생님도 그런 엄마 아빠한테 혼났었던 기억 없으세요? 어렸을 때?
1: 저도 뭘 잘못했는지는 기억이 사실 안 나는데,
0: 네.
1: 저희 때는 아파트가 한 20몇 층 정도 아파트였는데,
0: 네.
1: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께 어떻게 얘기했지? 아무튼, 여러분 16층 사는 박진영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도 막 하시고,
0: 혼자서? 아니,
1: 네, 들리게,
0: 아버지가?
1: 엘리베이터에서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소문을 내셨던, 그래서
0: 막
1: 비슷한
0: 그랬었구나.
1: 요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상황을.
0: 그거 예전에는 막그 어린 애들 막 빨개 벗겨서 바깥에서 막
1: 키에 오죽
0: 내놓고 막
1: 싸면, 네.
0: 그랬었어요. 그렇게 과격해, 옛날
1: 그니까. 근데 재밌는 게그
0: 사람들은.
1: 부모님 세대 또는 중장년 세대 분들은, 아,
0: 예.
1: 지금 훈육하는구나를 알고 있으니까 동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0: 요즘은 그러면 경찰 올걸요?
1: 아, 그쵸.
0: 요즘은 진짜 그러면 진짜 경찰 올 수도 있겠다.
1: 하지만 그런 일까지는 아니겠지만서도,
0: 예.
1: 그래도 칼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금융교육이에요.
0: 아유, 교육시킬 때는 제대로 시켜야
1: 기준이
0: 됩니다.
1: 명확하고, 근데
0: 예.
1: 예외 없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게임 속의 화폐. 선생님은 게임을 하셨나요?
1: 저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0: 예.
1: 과자들이 달리는 게임이 있어요.
0: 과자가 달려요?
1: 네, 막 달리는 게임이 있어요.
0: 예.
1: 거기에 좀 몰입을
0: 얼마요?
1: 했었던,
0: 얼마 쓰셨어요?
1: 근데
0: 솔직하게,
1: 총에서,
0: 솔직하게, 솔직하게. 20만 원?
1: 아니, 10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
0: 10만 원.
1: 네.
0: 그게 그러면 과자가 달리는 더 빨라지나요? 돈을 쓰면?
1: 그런 과자 캐릭터들이 있는데,
0: 예.
1: 네, 캐릭터들을 뽑기를 할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뽑기가 제일 지금 중독성이 센데요.
0: 아, 그게 달라지는 거지.
1: 네. 레전드 과자를
0: 맞아.
1: 뽑을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얻을 수 있는, 예.
0: 맞아. 제가 그거 했었던 것도, 3만 원 썼던 것도 그거였어요. 야구 선수를 딱
1: 뽑는
0: 뽑는데
1: 거였죠.
0: 되게 능력치 좋은 사람이 뽑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인앱 결제가 뭐예요, 선생님?
1: 인앱 결제가 앱 내에서 결제를 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뜻해요.
0: 그게 지금 뭐 배달 앱 이런 것도 다 인앱 결제 아닌가요?
1: 맞아요, 맞아요. 앱
0: 그쵸?
1: 내에서 할수 있는 거죠.
0: 예.
1: 네. 그래서 게임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별도로 빠져나와가지고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굉장히 쉽게 마치 게임하듯이 그 안에서 결제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인앱 결제 식으로 그 게임 개발사들이 설계를 해놓으면 그런 식으로
0: 그렇지.
1: 쉽게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0: 암튼 부모님 함부로 카드에 손대는
1: 안
0: 거 아니라는
1: 됩니다.
0: 말씀을 드리면서 생선님의 선생님도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인앱 결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런데
1: 세상이
0: 게임할 때는
1: 나쁘네.
0: 그쵸 편리하게 해주는 거지만 그 게임 안에서 인앱 결제는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곧바로 이렇게 누를 수 있다라는 거.
1: 네.
0: 이 친구도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결제하기를 눌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 알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항상 금융생활 하실 때, 돈쓸
0: 예.
1: 때, 불릴 때, 투자할 때, 그럴 때 편리한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재미난 이야기 해주실 거죠?
1: 재밌게 말아오겠습니다.
0: 예. 다음 주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또 살이 되면 좀 요즘 살 빼야 되는데, 피는 확실히 되는,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1: 네.
0: 그런,
1: 짭짤한.
0: 멋진, 예, 맞습니다. 경제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1: 네, 안녕히
0: 가세요.
1: 계세요.
0: 저는 세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었던 노래인데, K-POP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골든이라는 노래. 올데이 프로젝트의 One More Time, Listen 의 노래죠. 데자뷰 듣고 오겠습니다.

show you 그 기쁨.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딥블루씨님 친구들이랑 최애 얘기를 하다가요 다들 자기 최애 포토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포토카드가 없어서 생선님 얼굴이 있는 문제지를 꺼냈습니다. 저의 최애는 생선님이거든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경청에서 생선님 포토카드 좀 출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작년인가 여기 EBS에서 윤혜정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포토카드랑 이렇게 여러 가지 학용품들 이렇게 만들었었던 이벤트로 그랬던 적은 있는데 제가 좀 몇 개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걸 좀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포토카드 좋죠 뭐. 저도 저의 얼굴을 사랑하니까요. 언제 기회가 되면 포토카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님. 생선님 며칠 전에 제가 회사 비상계단 옆에서 급히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부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방귀 냄새와 함께요. 부장님 아니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저도 모르게 냄새에 말이 막히고 말았답니다. 저 미워하시면 어떡하죠. 부장님도 사람이 안 다니는 데라 하니까 시원하게 하셨을 텐데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실내에서는 언제나 조심하자. 정연주님 생선님 저는 얼마 전 8월 15일이 생일이었는데요 늘 공휴일인데다가 여름방학 중이라서 친구들 축하를 못 받았었거든요. 그게 참 섭섭했었는데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번 생일에는 중학교 때 친했 어떤 민이라는 친구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케이크도 불게 해줬어요. 제 인생 가장 큰 생일 선물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생일이 방학 중에 있거나 아니면 3월 첫째 주에 있으면 친구들이랑 친해지기 전이라서 파티할 수도 없고 그쵸. 그런 친구들 참 많이 섭섭해했었을 텐데 그래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른이 되면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생일잔치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주 아주 특별한 날에 태어나신 정연주 바다님 조금 지났지만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경청 홈페이지 반디 앱은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옵니다. 하현상의 노래 하이웨이, 오아시스의 원더월.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8월 19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하면서 우리들만의 추억이 또 하나 쌓였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음악도 듣고 같이 배우고 오래도록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요, 신일류의 한여름 방정식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작별 인사 나누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코 잘 자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무덤, 고인돌. 그런데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건 우리나라 고인돌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70% 이상이 한반도에 모여 있는 데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 곳은 전북 고창입니다. 고창의 고인돌은 매산 기슭을 따라 사방 1.5km에 걸쳐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위에 남아있는 이 희미한 구멍 자국들. 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구멍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놀랍게도 궁수자리가 나타납니다. 뿐인가요? 밝은 별은 구멍을 크게, 희미한 별은 구멍을 작게 뚫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인돌들을 선으로 이어보면 북두칠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하나하나가 북두칠성을 이루는 별들인 거죠. 고대 천문학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고창의 고인돌. 저랑 같이 고인돌의 별 보러 가실래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냄새의 역사를 통틀어 아마도 최장기간 최악의 냄새를 견뎌온 동네가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뉴펀랜드 라브라도주 세인트 메리스입니다. 이곳 세인트 메리스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생선 썩는 냄새를 견뎌왔습니다. 동네에서 생선 소스를 만들던 공장이 폐업한 후에 20년 가까이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에는 100개가 넘는 탱크가 있었고요. 탱크마다 1만 리터가 넘는 생선 소스, 우리식으로는 액젓이 썩어갔습니다. 이 공장이 문을 닫은 후에도 이 액젓은 계속 발효되었고요. 썩은 생선 냄새가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주민들은 20년 동안 정부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최근에 와서야 그 정화 작업이 시작됐다는군요. 세인트 메리스 시장의 경험담을 전합니다. 태어나서 맡은 생선 썩은 냄새의 최대치, 거기에다가 100배를 더 농축시킨 냄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첫 곡은 캐나다 가수 이사벨 블레이가 부른 Je t'oublierai, je t'oublierai. 난널 잊을 거야, 널 잊을 거야. 들어봤습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마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약 100만 리터의 생선 소스와 함께 지난 20년을 살아왔다. 생선 소스가 그 감칠맛이 대단하죠. 이 베트남식 피쉬 소스라는데요. 뭐 TMI일 수는 있지만 베트남계 그 사업가가 큰 포부를 안고 공장을 짓고 만들다가 정부 규제 문제로 인해서 한 10년 좀 넘게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 사정은 모르겠고, 여하튼, 착한 사람들 같던데, 이 주민들. 어떻게 20년을 이렇게 참았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누군가는 딴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쵸? 냄새에 민감한 사람, 뭐,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이게 그, 인간이 느끼는 고통 카테고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후각적으로 공격당하는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치울 거냐? 지역 정부가 드디어 개입을 해서 돈을, 기금이라 그래야 되나? 예산을 마련을 해서 치워준다고 결정을 한 거죠. 연방정부의 개입은 도움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다행이고, 20년 걸렸다라는 게 좀, 예, 통탄할 그런 일인 것 같긴 한데, 예, 어떤 뭐 관료주의인가, 뭐 행정적 어떤 뭐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 조경 하시는 분들은 알 만한 그런 이런 토양 피트 모스라는 것을 이용한다는데요. 이 상토 조경할 때 위에 까는 그런 흙 종류라는데요. 그걸로 이 소스를 흡수한 다음에 대형 그 탱커들 실은 차를 가져와서 빨아들이고 정화조 치우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멀리 떨어진 매립지에 가서 구덩이에 묻고 덮는다. 간단하네요. 근데 이제 수거하는 업체 측에서는 이건 굉장히 특수한 폐기물이네요. 이런 폐기물을 특수성을 이렇게, 예, 생전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한 16억 원 정도라는데요. 늘어나겠죠. 16억 원. 예.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부담금이 있네요. 한 2억 원 정도를 마을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 그래도 해결이 됐네요. AI에게 물어보니까 생선 썩는 냄새는 지구에 존재하는 악취 순위에서 10에서 15위에 오를 거다라고 하네요. 4810님 찾아봐 주셨군요. 10위권 안에 있는 냄새는 뭘까?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킹.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이탈리아 아티스트 두 사람의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비아지오 안토나치가 부르는 You and Me, 이어서 풀미나치의 말레데토메, 한심한 나, 두 곡입니다.

이탈리아의 훌미나치의 노래 말레데토 메, 한심한 나 방금 들었고요. 먼저 곡은 역시 이탈리아의 비아지오 안토나치의 You and Me, 너와 나였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8월 19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이제 만나겠습니다.

하나 둘씩 불이 밝혀진 선술집마다 애절하게 울려 퍼지는 옛 노래들. 19세기 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가난한 선창가 술집에서 태어난 파두는 지금도 세대를 달리하며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파두의 현재를 상징하는 마리타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태어났지만 파두 산지의 하나인 포르투갈의 무라리아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집 아래층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아프리카와 인도 음식 냄새와 함께 담배 연기 자욱한 식당에선 밤이 늦도록 파두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다섯 살의 마리타에겐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이 되면 이 식당과 연결된 나무 계단을 내려갔고 부모님이 정지선처럼 쳐놓은 커튼 너머 울려 퍼지는 파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른 즈음 그 시절을 회고하며 마리타는 고백합니다. 파두에 처음 매료된 건 포르투갈 기타 선율을 들었을 때예요. 기타는 늘 가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가수가 답변을 하는 것 같았고요. 마리타는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기타에게 자신의 목소리로 답하기 위해서 직접 파두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자신의 답변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마리타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포르투갈인 중 한 명, 포르투갈 음악의 구세주

라고 칭송합니다. 마리타가 파두를 전통에서 현대의 목소리로 끌어올리며 파두의 생명을 연장한 건 그녀의 파두가 처음부터 남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님의 식당에서 흘러나오던 파두를 훔쳐듣던 그녀는 13살에 바로 그곳에서 파두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죠. 그녀의 파두가 파두 같지 않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의 친구들도 노인네나 부르는 파두는 부르지 말라고 했다죠. 이후 아프리카 음악인 그룹에 합류했고 영미 팝 히트곡을 커버하던 마리사는 모잠비크와 가보베르데 이어서 브라질을 여행하며 각성합니다. 어머니 위에 뿌리인 아프리카 그리고 파두의 영향을 받은 음악 모르나의 고향 가보베르데 그리고 브라질에서 보사노바를 만난 후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온 마리타는 파두를 부르게 됩니다.

마리타는 2001년 포르투갈 파두의 왕 아말리아 호드리게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후세대 파디스타 가운데 호드리게스의 대표곡을 모아 정규 앨범을 발표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리타의 데뷔 앨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새파란 신인 가수가 신과 같은 거장의 음악을 한두 곡도 아니고 앨범 규모에서 재해석하는 엄청난 도전을 감행한 겁니다. 이 결과는 파두의 부활 그리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타는 전통의 복원에 안주하지 않았죠. 전통 파두의 악기 편성을 확장했고 재즈, 플라멩코, 가스펠, 아프리칸 리듬 등등 세계 음악의 다양한 조류를 끌어들여 파두의 이른바 현대화를 주도했습니다. 파두는 노인들의 음악이라고 파두 가수는 검은 옷만 입는다고 생각했던 젊은 세대는 백금발의 쇼컷 헤어스타일,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소울풀하게 노래하는 마리타의 등장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죠. 그러나 마리타의 목표는 가령 크로스오버 파두로 모든 세대에 어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파두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지금의 내가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새로운 파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파두라고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난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전통 파드의 현대화를 이끈 주역 마리차를 만나봤습니다. 대표곡 가운데 두 곡이었죠. 어제 Di da minha terra, 아 우리 고향 사람들아였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대범한 그의 데뷔 음반 구성 중에서 물론 80-90%는 대선배 호드리게즈에 대한 헌정이자 통과 의례였다면, 뭐 그런 유명한 레퍼토리를 재해석하는 시도였다면 이 곡은 예외적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젊은 작곡가가 곡을 만들고 이 노랫말 가사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생전 집필한 그런 상당한 분량의 시 중에서 고른 거라고 하네요. 뭐 형식적으로는 그러네요. 가사는 대선배의 것으로, 음악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고. 데뷔 과정이 뭐 무명이면서 신인 사람이 쉽지 않겠죠. 마리차도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내에 있는 레이블에서는 다 거절을 당하고 해외에서 이 계약을 따냈다고 하죠. 네덜란드 레이블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인 게 그 배급망에 있어서는 훨씬 유리했던 전 세계적인 30개 이상의 국가에 배급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상업적으로도 한 5천 장 팔면은 선전했다라고 여겨지는 전통적인 파두의 그런 판매량보다 뭐 20배 이상의 10만, 15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고요. 그 민주화 자체도 뭐 40년 독재를 참고 지낸 그런 약간 공고한 그런 사회적인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두도 공고한 전통, 우회하기 힘든 그런 어떤 통제와 규율, 그 가운데서 뭐 자율적으로 좀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곱게 보여졌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근데 마리차가 해냈습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도 좋은 대안이 있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파두는 늘 똑같아라는 입장이었다면 마리차의 파두는 뭔가 좀 다른데? 라는 간단한 논리에 의해서. 예. 두 번째 곡은 매우 파두 매우 나의 파두 나의 운명. 2005년에 발표한 세 번째 음반 수록곡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자키스 모렐렌바움이 프로듀서였고요. 아까 본문에서도 이야기한 악기 편성에 있어서 새로움을 시도했다. 뭐 평...

판단에서는 이런 지점을 꼬집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탈, 전통에서의 이탈, 뿌리를 뭐, 배반한? 뭐 그런 시도라고 보지 않는다. 이게, 오히려 마리타는 어느 때보다 파두에 가까워졌다. 이런 걸 수용할 준비가 뭐, 다돼 있었네요. 평단도 그렇고, 예. 일반도 그렇고. 파두 계보에서의 그 역할, 그러니까 뭐, 이후 돌아보면서 이제 살피는 거지만, 2007년도에 포르투갈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라틴 그래미 한 부문에 또 후보로 올랐고요.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으로 파두가 지정되는 데 있어서, 등재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마리타의 성과가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네요. 그런데, 뭐, 트렌드라는 건 항상 있는 거니까, 마리타가 보여준 이 대형 편성에, 이런 극장에서, 짜여진 연출에 의해서 멋지게 공연되는 이런 파두 모델은 상대적으로 이 전통적인 파두 바디우라는 즉흥성을 구현하기는 힘들다라는 평도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소편성으로 2010년에는 파두 트라디시오날이라는 제목의 음반도 발표했다고 하고요. 마리타 이후에는 뭐 아나모우라나 까마네 뭐 이런 사람들의 활동도 덕분에 수월했다 이런 평도 있고요. 한 일이 많네요. 자, 오늘 세오맨 아티스트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프랑스 아티스트의 콜라보입니다. 프랑스와 자르디가 미국의 이기팝과 함께 부르는 I'll Be Seeing You. 프랑스의 샤를 아즈나브르와 영국의 스팅이 함께 부르는 L'amour, c'est comme un jour. 사랑은 하루와 같다. 이어서 듣고요. 세 명이 전한 노래 함께 하시죠.

0: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Paco Ibáñez가 부르는 Romance del Conde Niño, 소년 백작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싱어송라이터이자 스페인 시인의 작품에 곡을 붙여 노래한 아티스트인 Paco Ibáñez의 1979년 앨범 A Flor de Tiempo, 시간의 꽃 수록곡입니다. 이 곡 역시 스페인의 전통 구전 가요 로만세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데요. 금지된 사랑을 꿈꾼 죄로 죽지만 나무로 날아가는 새로 환생하는 연인의 이야기를 음유 시인의 노래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1: Sentiréis cantar hermoso.
0: 사랑 때문에 바다를 건넌 소년 백작이 있었다. 성 요한의 날 아침 그는 말에게 물을 먹이러 갔다. 말이 물을 마시는 동안 그는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하늘을 날던 새들이 날개짓을 멈추고 이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왕비는 술을 놓고 있었고 어린 공주는 잠들어 있었다. 일어나렴 알바니냐, 단잠에서 깨어나 저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렴. 바다의 어린 인어가 노래하고 있지 않니? 어머니, 저리도 아름답게 노래하는 건 인어가 아니에요. 소년 백작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저 때문에 죽음을 꿈꾸고 있지요. 딸아, 그가 너의 사랑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의 노래에 저주를 퍼부렴. 그래야 너의 사랑을 누리는 건 꿈조차 꾸지 못할 테니 내가 저자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머니, 그를 죽이라 명하신다면 저도 그와 함께 땅에 묻히게 될 거예요. 소년 백작은 자정녘에 죽었다. 공주는 수탉이 우는 새벽에 죽었다. 왕의 딸이기에 그녀는 제단 아래 묻혔다. 백작의 아들이기에 그는 그녀의 무덤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묻혔다. 공주의 무덤에선 하얀 장미꽃나무가 자랐다. 백작 청년의 무덤에선 산사나무가 자랐다. 두 나무는 함께 자라 서로에게 가지를 뻗었다. 화가 난 왕비는 두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라고 명했다. 시종은 나무를 베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베어낸 장미나무에선 백로가 태어났다. 베어낸 산사나무에선 용맹한 매가 태어났다. 둘은 마침내 함께 하늘을 날아올랐다. 둘은 나란히 함께 태어났다.

세운명이 전한 노래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파코 이바니에스의 1979년 곡 로만세 델 콘데 니뇨 소년 백작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2부는 김밥의 고지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사롱 잠시 후 이어집니다. 남아공 아티스트 종크가 부르는 인클레티오 마음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옵니다.

0: 주말 오후 독일 베를린의 패밀리 센터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와 갓난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아빠, 또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부도 보이는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놀이터로 달려가고 엄마 아빠들은 교실로 흩어집니다. 만 6세 이하 아이와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패밀리 센터는 엄마, 아빠의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요가와 춤, 외국어 공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나누는 육아 사랑방도 있죠. 아이가 도통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떡하죠? 기침할 땐 어떤 걸 먹이는 게 좋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들의 고민 상담은 늘 한가득. 이민자 가족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정폭력과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엄마 아빠에게 꼭 필요한 건 휴식이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지 않나요? EBS 캠페인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프랑스의 작곡가, 영어 음악가 브루노 굴레의 La Barque, 보트라는 곡의 보컬이 무려 보이 조지였네요. 그리고 피처링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 그룹 아필레타가 함께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0247 문자로 청취자분이 영형님 나오시는 날이네요. 예전에 선곡해 주셨던 곡을 오늘 아침에 다시 들으며 신청해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콜린 블런스톤의 캐롤라인 굿바이 들려주시겠어요? 라고 쓰셨네요. 영혁 씨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라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어떤 버전으로 그때 틀어주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희가 준비한 버전이 맞는지는 한번 0247님 그때 들으신 버전인지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6월 달에 나오신 김학선 평론가도 콜린 블런스턴의 목소리로 불려진 노래 한곡 선곡하셨었는데 함께 듣고요. 오늘의 2부 순서 김발의 거지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 사롱 시작하겠습니다.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 판에 올려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밥의 코스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LP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죠?
1: 네네.
0: 이 가디언지에 바이닐 관련한 좀 기사가 이게 혹시나 또 그 김밥의 코스처럼 이렇게 바이닐 위주로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기사가 나와? 막 이런 리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1: 심각한 기사라고 쓰셨네요.
0: 우리 저희 최작가가 네. 봤을 때는 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김밥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그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찰리 XCX 새 음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뮤직 패션 필름이었죠. 마지막 트랙이 좀 인상적인 그런 콜라보였잖아요.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영화감독이 나레이션을 한 그 스포큰 워드를 포함한 음악이었는데 No One Lasts Forever. 뭐 음반이 차트 영국에서 1위도 했고 그런데 이게 바이닐로 발매가 됐는데 이 곡이 쏙 빠졌대요.
1: 아 곡이 빠진 건 아니고
0: 아니에요?
1: 그 곡은 있는데 네. 크로넨버그의 목소리가 빠졌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네. 트랙리스트는 그대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순서대로 다 수록이 돼 있는데 네. 그 마지막 곡에 No One Lasts Forever라는 곡의 본래는 이제 스트리밍에 나온 버전에는 크로넨버거 선생님 목소리가
0: 쫙 나오죠. 저희도 소개를 했는데
1: 흘러나오는데 네. 레코드 안에 있는 이 곡에는 목소리가 빠져 있습니다.
0: 더 문제네요. 네. 수록이 아예 안 됐다라고 하면은
1: 수록이 안 됐으면 네. 수록이 안 됐으면 이게 그게 이제 불량이나 환불이나 뭐 네. 이런 사유가 되죠. 네. 근데 크로넨버그의 목소리가 있냐 없냐를 사실
0: 환불 사유로 보기에
1: 거기 뭐 데이비 크로넨버그가 참여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레코드에.
0: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그걸 뺀다는 결정을 왜 한 거죠?
1: 뺀 게 아니라 네. 뭐 어쨌든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레코드는 만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네. 뭐 스트리밍이나 뭐 CD는 사실 금방 나오잖아요.
0: 상대적으로 CD는 금방 나오는 거예요.
1: 네, 마스터링만 네. 돼 있으면 사실 금방 네. 나오는데
0: 찍는데 예.
1: 레코드는 어쨌든 뭐 한창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코로나19 상황에는 뭐 1년까지 걸린 적도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한 7, 8주 정도 걸리거든요. 7, 8주 걸리니까 어쨌든 제 날짜의 레코드와 뭐 스트리밍 날짜를 맞춰서 나오려면 그 마스터 음원을 어쨌든 두 달 전에는
0: 넘겨야
1: 아무리 되는. 늦어도 네. 두 달 전에는 넘겨야 되는데 아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때까지 크로넨버그를 못 만나서
0: 크로넨버그
1: 목소리가 예, 들어가지 않은 상태 네. 버전으로 예, 레코드는 제작이 됐다. 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 이야기를 안 해줬나 봐요.
0: 네. 네. 그래서 이게 네. 그 바이닐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겠죠. 이 바이닐 마케팅이 좀 투명하지 않다. 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1: 뭐 그렇게 네. 생각할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네. 뭐 정보는 네. 소비자들에게 구매자들에게 정보는 최대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게
0: 빠진.
1: 예.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아 여기는 크로넨버그 목소리가 빠져 있어요라고 이야기만 해줬어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0: 그러니까요.
1: 예, 그건 사실 뭐 레코드가 나쁘다기보다는 사람이 실수를 한 거죠. 네.
0: 그 외에 뭐 이런 뭐 예를 들어 누락이나 네. 아니 뭐 그 뭐 불량은 늘 있는 거니까. 아니면
1: 불량은 늘 있어요. 예. 네.
0: 아니면 이런 마케팅 자체가 좀 기망해. 네, 이런 속이는 예, 이런 경우도 과거사를 좀 생각해 보면 있었나요?
1: 글쎄요, 뭐 그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속이는 사람들은 뭐 없지 않아 있긴 했겠죠. 하지만 그건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레코드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컬러 레코드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는 네네. 뭐 어떤 앨범은 한 똑같은 앨범인데 버전이 뭐 수십 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본인의 LP를 정말 열몇 가지로 만들어서 발매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제 뭐 그걸 이제

0: 뭐 빌리 아일리시가 약간 좀 뭐랄까요?
1: 비난을 했나요?
0: 뭐 약간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뭐 나는 그렇게 안 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버전이 나오다 보니까 컬러가 다르잖아요. 근데 컬러를 이게 정확하게 그뭐 실물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이걸 보여주기가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래픽으로 예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레코드 색깔하고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컬러 레코드가 뭐 어떤 최첨단 공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그 오래된 공법에다가
1: 20세기 중반 기술로
0: 그 기술에다가 그냥 정말 그 수작업으로 그 색, 뭐랄까요? 그 염료 같은 걸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제작 과정에서 이게 의도한 대로 색깔이 안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무늬가 있거나 뭐 뭔가 특정한 모양이 있거나 이러면 사실 이게 레코드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버전인데. 그래서
1: 그런 에러율, 뭐 소위 반도체는 뭐 수율 이렇게 얘기하던데 찍었는데 이게 뭐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그런 확률이 높아요, 사실
0: 그래서 이게
1: 반응이.
0: 디지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제작자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실물이 나왔는데 그래픽이 나와 있는 거 색깔이 다르거나
1: 너무
0: 또
1: 딴판이야.
0: 구매자들이 샀는데 뭐야 이거 모양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1: CD 시절에 한뭐 2000년 초반에는 그 리패키지 이게 너무 많이 좀
0: 유행이었죠.
1: 나와가지고 그거 좀 그건 너무 상술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0: 뭐 지금은 레코드로 그런 비슷한 일을
1: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0: 하고
1: 것이죠.
0: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밥 레코드 판매 실적에는 큰 영향 없는 걸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또 바이닐을 챙겨 오셨는지요?
0: 그 새로운 레코드 소개한 지좀 오래돼서 지난 한달 동안 나왔던 LP들 4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총
1: 알겠습니다.
0: 5곡을 선곡을 했고요.
1: 한 아티스트의
0: 두 곡이
1: 두 곡을
0: 있습니다.
1: 듣는군요. 최근 발매된 LP 가운데 김영혁 씨의 추천으로 또 만나는 5곡. 네 장의 음반. 첫 곡부터 그럼 만나보시죠.
0: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로는 신인이 아니지만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 음악가고요. 모이세스 두 산토스라는 아티스트인데
1: 브라질이군요.
0: 브라질 출신인데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브라질에서 런던으로 뭐 이주를 한 지는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션맨으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스튜디오에서 아니면 이제 투어 같이 뭐 어떤 다른 음악가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데뷔 앨범 본인의 이름을 적은 데뷔 앨범은 정말 음악 활동한 지는 꽤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발매가 됐고요. 이 다음 주 이제 아지무스가 공연을 하는데 이 아티스트가 전에 한몇년 전에 그 아지무스 사실 지금 원년 멤버가 유일한 원년 멤버가 베이스 연주자인데 알렉스가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모이세스가 이반 콘치 그러니까 오리지널 드러머죠. 그러니까 한참 전이니까 오리지널 드러머가 같이 투어를 하자고 해서 그때 잠깐 아지무스 멤버로 베이스 연주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1: 그렇군요.
0: 그때 이 사람이 사실 영국에 가서 보통 이제 뭐 재즈나 펑크나 뭐 소울이나 이런 계열 R&B 세션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아지무스 공연을 하면서 본인이 브라질 북동부 출신이거든요. 북동부면은 사실 좀 음악 색깔이 좀 브라질에서도 특이하잖아요. 본인의 약간 어떤 그런 음악적인 뿌리나 이런 걸좀 다시 깨닫게 됐고 자신의 음악을 한번 좀 해봐야겠다. 그때부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앨범을 녹음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1: 그래도 아지미스라는 대선배들이 믿고 고용할 정도의 실력과 그런
0: 연주
1: 걸
0: 실력은 뭐
1: 인정받은.
0: 인정받은 음악가입니다.
1: 그러면 모이세스 두 산토스의 데뷔 음반에서 어떤 곡을 고르셨나요?
0: 사우다지라는 곡을 골랐는데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린다 도온이 보컬을 했고요. 브라질의 그 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르투르 베르카이가 편곡과 작곡에 참여를
1: 그렇군요.
0: 했습니다.
1: 자, 그럼 일단 음악 듣고 오죠. 모이세스 누 산토스, 브라질 출신의 세계적인 세션 매니저 아티스트 사우다지. 그의 데뷔 음반 수록곡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비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가 안내하는 시간이죠. LP사롱 최근 발매 음반 가운데 추천작 골라오셨는데요. 첫 곡은 베이스 연주자이자 브라질 출신의 멀티 인스트루멘탈리스트 모이세스 도 산토스의 데뷔 음반에서 사우다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듣다 보니까 오 지금 70년대 초에

0: 데뷔하신 뭐 베로카이 선생님은 지금 아직도 이렇게 또
1: 아직도
0: 편곡
1: 네.
0: 작업을 이렇게 막 예, 기용이 돼가지고
1: 이번 주말에
0: 예.
1: 영국에서 큰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0: 거기도 참여하시.
1: 헤드라이너가
0: 오,
1: 베로카이입니다.
0: 또 완전 전성기를 또.
1: 네.
0: 근데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뭐 세우맹하면서 브라질의 뭐 새로운 에미페베나 이런 경향들도 듣긴 들었는데 이 트럼펫 소리를 많이 듣긴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 아, 여기 참여한
0: 예.
1: 연주자는 테오 크로코라고
0: 예.
1: 최근에 뭐 최근 몇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하는
0: 네.
1: 뉴 재즈라고 할까요? 약간 일렉트로닉 계열의
0: 네.
1: 재즈 연주를 하는 뭔가 좀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하는
0: 예.
1: 연주자인데 이 테오 크로코는 최근에 내한도 했었습니다.
0: 아,
1: 그래서 뭐
0: 그래요?
1: 지난달 지지난달
0: 예.
1: 7포 재즈 페스티벌이었나요?
0: 7포 재즈.
1: 거기서 공연도 했었고 예.
0: 그러니까 뉴 재즈니까 새로운 경향을 또
1: 네.
0: 들려주는 그런
1: 뭐
0: 아티스트와
1: 아무래도
0: 협업을
1: 좀
0: 했네요.
1: 일렉트로닉 음악이 많이 좀 가미가 되어 있는 음악을 하는데 또
0: 네.
1: 이런 뭐 어쿠스틱 연주도 잘하는 연주자입니다.
0: 모세스 도스 산토스. 잘 들어봤습니다. 이 곡은 커피를 부르네요. 흐흐. 웅이뉴키님께서. 뭐 약간 좀 연한 뭐 산미의 그런 커피인가요? 아니면 뭐 진한 그런 건가요? 별로 안 궁금하긴 한데 웅이뉴키님 아무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아티스트 모세스 두 산토스. 아, 그나저나 아지무스 공연은 차질 없이 준비되고 계신데요.
1: 네.
0: 예. 뭐 완벽하다. 뭐 이런
1: 저희는 준비는
0: 표정인데요.
1: 잘 하고 있고요. 네. 뭐, 어쨌든, 건강이 잘, 네.
0: 그게
1: 공연,
0: 항상 좀 이렇게 조마조마한 부분이죠.
1: 아무래도, 네. 뭐, 고령의 연주자이시다 보니까, 네.
0: 더위가 한풀 꺾여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어쨌든, 뭐, 브라질이 대체로 좀 더운 나라니까, 추운 거보다는 더운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아,
1: 네.
0: 그렇긴 하네요. 너무 추운 것보단. 자, 최근 발매 LP 이제 두 번째 골라오신 음반 소개해 주시죠.
1: 네. 피비 브리저스가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피비 브리저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인디 음악계에서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고 사실은 인디를 넘어섰어요. 그 보이지니어스라는 그 트리오 밴드, 동료 두 명과 함께 그, 뭐랄까요.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팀은 이미 메이저에서 앨범이 나왔고, 그래미도 상을 3개나 받았고, 그리고 앨범 오브 더 이어, 뭐, 레코드 오브 더 이어도 후보로 올랐었고요. 피비 브리저스는 또 신인상, 최우수 신인상에도 그래미에 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11개 부분. 지금까지 앨범을 발표한 앨범인 이번까지 솔로 세 번째인데 그동안 벌써 11개 부문 후보에 오른
0: 솔로 정규는 3장뿐이 안 됐는데
1: 네.
0: 11개 부분에서
1: 이번
0: 벌써
1: 앨범 제외하고 보이지니어스와 두 장의 솔로 앨범을 합쳐서 이미 11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뭐그 정도니까 이제 사실 뭐 산업에서의 어떤 인지도는 확실한 음악가가 되겠죠. 그리고 뭐 팬들도 워낙 많아서 네. 이제 새 앨범 발표 이제 투어를 하거든요. 뭐 공연장이 다 큽니다. 다뭐 수만 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에서 투어를 하는데 약간 특이한 부분이 이제 앨범 소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 투어에는 전자기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0: 약간 밥 딜런이 이 스크린 큰 스크린 못 띄우게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1: 핸드폰을 가지고 못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혹시 가지고 오면 그 입구에 마련돼 있는 파우치에다가 넣어서
0: 임시 보관하고.
1: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연장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찾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0: 그거 어떻게
1: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6월에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깜짝 공연을 앨범 발표 전에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됐었는데
0: 전자기기 불가.
1: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기를 썼는데 노트북을 가져갈까 말까 하다가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안 가져갔다고 그런 기사를 쓴 적도 있었고 어쨌든 이번 투어는 전자기기가 없는 관객석에는 없는 공연을
0: 늘 그랬던 건 아니고 이번
1: 이번에
0: 투어부터 이제 뭔가 마음에 그런 변화가 있었나 보네요.
1: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번 앨범도 어쨌든 뭐 공연도 그렇지만 휴대폰 없이 집중해서 들어주십사 약간 이런 메시지가 좀
0: 그렇게 큰
1: 은연
0: 공연장에서 뭐나 꺼내봐도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 한뭐뭐뭐 그렇게 생각하면 한 수천 명이 그걸 꺼내서 이렇게 불을 킨다고 생각하면 진짜 공연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

0: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짜증났을까라는
1: 그럴 수도
0: 생각도
1: 있죠.
0: 드네요.
1: 특히나 촬영하면 다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전혀 없는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는 투어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앨범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 좀 들어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컨셉의 앨범입니다.
0: 좀더 대범하게
1: 네.
0: 전기를 사용 안 한다 뭐 이런 거
1: 그러면은 공연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0: 육성으로만
1: 네.
0: 자, 그중에서 신보문가요?
1: 네,
0: 3집?
1: 앨범 제목이 로스트 위켄드고요. 뭐그 처음으로 나온 그첫 싱글이라고 할수 있는 곡도 로스트가 들어갑니다. 로스트 보이스인데 상실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그런 상실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약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곡곡마다 조금씩 담겨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0: 피비 브리저스의 Lost Voice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LP로 특별해진 음악이 있는 곳 김영혁의 LP사롱 최근 발매 LP 추천작 가운데 김영혁의 두 번째 선곡으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피비 브리저스의 3집 Lost Weekend 최신 음반에서 Lost Boys였습니다. 뮤직비디오가 흥미롭네요. 철가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중세 컨셉인가? 뭐 아이반호 뭐 이런 뭐 굉장히 오래된 뭐 컨셉 아까 그 시대의 위로였다고 하셨 네 시대를
1: 위로의
0: 위로
1: 메시지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앨범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 앨범을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지금의 시대가 사실 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전쟁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막 원만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닌데, 그 와중에서 피비가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또 노래를 뜯어보면 지금 들으실 곡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파트너 남자친구 실명도 등장을 하고요.
0: 아,
1: 네.
0: 유명인인가 보죠?
1: 네네.
0: 남자친구도.
1: 코미디언과 지금 뭐 데이트를 하고
0: 아,
1: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뭐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뭐 서슴없이 하는데 하지만 이제 어쨌든 흘러가는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뭐 가사의 어떤 그 뭐랄까요? 뭐 이게 가사가 어떤 교훈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이 뭔가 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 네. 위로 말고 다른 단어 생각이 나진 않는데 네, 그런 의미의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이런 분위기의 곡일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앞선 초반에 인트로에서 보코더 소리가 이렇게
1: 네.
0: 막 나와가지고 근데 너무 신선하고 좋았는데
1: 네.
0: 저에게 피비 브리저스의 접점은 엘리엇 스미스가 전성기 때 피비 브리저스만큼 유명했어요.
1: 네.
0: 그렇구나.
1: 엘리엇 스미스도 어쨌든 인디로 시작했지만 메이저랑 계약을 해서
0: 그렇죠.
1: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뭐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인디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대중적으로는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피비도 역시 지금 활동은 소속은 인디
0: 인디요.
1: 음반사에서 음반을 발표하고 있지만 음악을 발표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중적인 인기를 보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까지는 아니지만
0: 테일러 스위프트랑
1: 네.
0: 친하다는 정보가 이렇게 보여서,
1: 맞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앨범에 참여도 했었고요. 서로 많은 어떤 음악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0: 그래요.
1: 관계인데 사실 뭐 그렇게 빅스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네, 그 정도의 어떤 인기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고 이번 앨범에도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0: 그렇군요.
1: 그래서 뭔가 좀

0: 인디지만 약간 메이저 같은
1: 약간 요즘 그런 느낌. 인디가 예전 인디 느낌은 네, 아닌 것 같다는 네, 생각이
0: 그런 느낌.
1: 들어요.
0: 예. 예.
1: 이번 음반에서 저 또 한 곡을 또 꼽아오셨는데 네. 소개해 주시죠.
0: 아까 엘리엇 스미스 이야기 하셨는데 네. 이 곡은 엘리엇 스미스와 좀 연관을 지어도 될 것 같은 곡입니다.
1: 아, 그래요?
0: 포크의 네. 영향이 느껴지는 곡이고요. 사실 피비는 그 전에 앨범을 들어보면은 뭐 포크 성향의 앨범도 있었고 인디록 성향의 앨범도 있었거든요. 사실 피비가 처음 음악 시작할 때 밴드에서 음악을 했습니다. 뭐
1: 그렇군요.
0: 그 아인슈타인의 뭐 더러운 비밀 뭐 이런 예, 좀 웃긴 이름의 밴드에서 활동한 적도 있었는데
1: 하긴 아인슈타인도 그 비밀 많이 네. 밝혀졌잖아요 사실. 예.
0: 어쨌든 밴드 출신이라서 네. 예, 뭐 락 음악도 하지만 이런 포크 음악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이번 곡은 포크 스타일 음악이고 본인의 사생활이 곡에 담겨 있는.
1: 아까 그 연인의 이름도 등장한다.
0: 과거 연인과 그 헤어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1: 피비 브리저스의 3집 새 음반 Lost Weekend 수록곡 The Governor's Waltz 들어보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 피비 브리저스의 세 번째 음반 Lost Weekend 수록곡. 오늘 김혜영 역의 LP사롱 영혁 씨가 고르신 세 번째 곡또그 음반에서 들어봤습니다. The Governor's Waltz 였습니다.

0: 네 번째 선곡도 이 음반은 저도 신보로 인식하고 저도 지난 주말에 다 들어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저 음반 소개하는데 근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딱한 지점은 이 보커던지 오토튠인지를 너무 많이 효과로 쓰는
1: 보커도를 많이 썼어요.
0: 이걸 왜 이렇게 전곡에 다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 이 생각에 저
1: 네.
0: 의문이 들었던 음반이었는데 어떠셨어요?
1: 이게 좀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근데 보코다가 전체적으로 곡에 막 깔려 있는 건 아니라서 다음에 들려드릴 음반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롭게도 오토튠을 많이 쓴 앨범이 나왔는데, 사실 이 앨범 다음 소개해드릴 앨범은 오토튠을 너무 많이 써서 평론가들에게 좀 약간
0: 그러니까요.
1: 비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0: 그 음반 저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0: 더 스트록스.
1: 근데 네. 아, 지금 스톡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저는 피비 브리저스 말씀하시는 줄
0: 아니요.
1: 알았어요.
0: 다음 네 번째 선곡에 대해서
1: 네.
0: 그판 다시 가시는 동안에
1: 네.
0: 제가 스트록스 얘기를 이제 오늘 뗀 건데
1: 네.
0: 이게 왜 이렇게 오토톤을 왜 이러셨지? 뭐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1: 그러니까
0: 들어가지고.
1: 앞에 피비는 보코더를 많이 썼어요.
0: 네네.
1: 네, 보코더를 많이 써가지고. 근데 피비 앨범은 보코더를 이제 뭐 도입부에 주로 쓰거나 잠시 활용하는 정도로 썼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보코더를 썼지만 그게 뭔가 되게 좀 특이하고,
0: 음악적으로
1: 예,
0: 들렸잖아요.
1: 뭔가 좀 신선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스트록스는
0: 이게
1: 조금 완전히 반대로 사람들이,
0: 방해를 할 목적이
1: 예,
0: 아니었을까? 막 이런
1: 사람들이
0: 생각이
1: 반대로
0: 들어가지고.
1: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약간 저의 개인적으로는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0: 전 앨범을
1: 네.
0: 곡 하나하나 들으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음반을 다 듣고 있으면 이게
1: 네.
0: 아무튼
1: 스톡스가 벌써 데뷔한 지 25년 됐거든요.
0: 그러더라고요.
1: 엊그제 데뷔한 밴드 같은데, 데뷔 앨범이 근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거의 앨범 때문에 뭐 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신인 밴드인데 헤드라이너를 했을 정도니까 정말 시작할 때부터 큰 성공을 거둔 밴드인데, 중간에 이제 밴드 음악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뭐 약간 씬스팝 같은 음악, 뉴웨이브 같은 음악을 하기도 하고, 시작은 포스트 펑크였지만 중간에 약간 프로그레시브 가까운 음악, 락 음악을, 클래식 락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 너무 성공한 그 사랑받은 앨범보다 약간 그런 앨범들이 더 약간 정이 가는
0: 아,
1: 쪽이라서,
0: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해서.
1: 이번 앨범도 약간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애정이 생기는 스트록스 앨범이었습니다.
0: 이거 한뭐 10년 지나고 나서
1: 네.
0: 이거를 또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1: 네.
0: 싫어했던 누군가는 또.
1: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곡이 Lonely in the Future라는 곡인데, 여기 이제 줄리안 보컬리스트의 그 자의식이 아주 가득 담긴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자신을 욕했던 비평가도 여기서 막, 당신이 예술을 알아볼 줄 알아?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시작할 때 가사 나오는, 자주 나오는 그 가사지만, 코러스지만, 나 예전에 이거 다 해봤던 거야. 약간, 나 이런 거다 해봤지.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을, 시대를 앞서 나갔기 때문에 좀 외롭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0: 아, 그거구나.
1: 네.
0: 왜 It's lonely in the future라고 왜 얘기하나 그랬더니
1: 네.
0: 나는 벌써 너희들보다 한 10년 앞서서 여기 미리 살아봤다 뭐 이런
1: 약간 그런
0: 의미군요.
1: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앨범이 약간 그런, 약간 좀,
0: 자의식
1: 어떻게
0: 과잉?
1: 보면은 자의식의 과잉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약간 앨범에 어떻게 보면 약간 유머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0: 유머로 받아들이죠.
1: 네.
0: The Strokes의 신보 Reality Awaits 7집입니다. 수록곡 Lonely in the Future 듣고 오죠.

0: 미국의 밴드 The Strokes의 Lonely in the Future였습니다. 살아난 일곱 번째 신보 Reality Awaits의 수록곡이고요. 김영혁의 LP사롱 네 번째 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오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마지막 곡은 미국이 아니라 동유럽으로 가네요.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인데 영화 음악을 담당했었나 봐요. 그
1: 네,
0: 사운드트랙에서 골라오셨습니다.
1: 하니와 라니의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 한국 사람 이름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0: 하니와 라니.
1: 하니와 라니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0: 네.
1: 폴란드 출신의
0: 아,
1: 작곡가 연주자이고
0: 네.
1: 보컬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0: 보컬리스트.
1: 피아노랑 뭐 신스 건반 연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네오 클래시컬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는데
0: 네.
1: 뭐 대표적인 음악가들이 막스 리히터도 있고 이제 클래식과 이제 뭐랄까 앰비언트 전자음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인데 막스 리히터도 있고 뭐 닐스 프람 같은
0: 닐스 프람.
1: 아티스트 네 올라프 아르날드도 있었고 이런 음악가들이 또 영화 음악 작업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하니아라니 같은 경우도 뭐 연극 무대라든지 뭐 그동안 이제 어떤 무대에 오르는 음악들을 만들다가 본격적으로 장편 영화에 이제 사운드트랙을 맡았는데 그 영화가 2025년에 공개됐던 센티멘탈 밸류라는 영화였습니다. 깐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 이듬해에 열린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는
0: 네.
1: 최우수 국제 영화상
0: 아, 그렇군요.
1: 예전에 외국어
0: 예,
1: 영화상
0: 외국 영화사였죠.
1: 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뭐 감독상 연 저기 작품상 뭐 여우 주연상
0: 네.
1: 이런 그 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문에도 후보로 올라갔던 화제작입니다. 그래서 센티멘탈 밸류의 영화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0: 네.
1: 그 레코드 이제 음악은 뭐 이전에 공개가 됐지만 레코드가 최근에 발매가 돼서
0: 네.
1: 신작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분은 폴란드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1: 폴란드
0: 아티스트죠?
1: 출신인데 이제 베를린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0: 아,
1: 고전 음악 클래식 교육을
0: 예.
1: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런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영혁 씨,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볼수 있는
1: 네,
0: 예,
1: 이어서.
0: 영광을 예,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1: 아,
0: 부탁드리고요.
1: 그 소개해드릴 곡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노라거든요. 노라의 테마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작곡가, 보컬리스트, 영화 음악가 하니아 라니의 센티멘탈 밸류 영화 사운드트랙에서 노라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운영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합니다.

0: 68ページ今日の漢字。
1: 오늘의 한자는 물들염, 오염,
0: 오센. 海洋汚染を 防ぐ ために플라스틱 ゴミを 減らしましょう.
1: 海洋汚染, 해양 오염,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海洋汚染を 防ぐ ために, 防ぐ, 방어하다, 막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양 오염을 防ぐ ために, 막기 위해 플라스틱 ゴミを 減らしましょう.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입시다. 다시 염색하다 하면은
0: 染め直す. 色褪せてしまった服を染め直したら新品のようになりました.
1: 染める, 이게 염색하다. 染め直す, 이렇게요. 앞에 마스가 붙는 꼴에다가 나우스를 붙이면 다시 뭔가를 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染め直す, 다시 염색하다. 色褪せてしまった服, 色褪せる라고 하는 것이 색이 바래다 라는 뜻입니다.

0: 놓았을 때 심았다 후크 색이 바래버린 옷을 소매 나오시다라 다시 염색했더니 신빈노 요원이 나리마시다. 신빙 하면 새 것이죠. 새 것처럼 되었습니다. 스며들다 시리다라고 할 때는
1: 시미르
0: 이거는 시미르와 같이 읽어줍니다.
1: 思いやりの大切さが身に染みてわかりました。
0: 미니 시미르, 사무치다, 절실히 느끼다, 미니 시미르. 오모이야리노 다이세츠사, 오모이야리 하면은 배려거든요. 그래서 배려의 소중함을 미니 시미떼 와카리마시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무치게 알았습니다니까 느꼈습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 보았습니다.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자,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
1: 아지오 시메르.
0: 아지오 시메르. 이거는요, 한번 성공하거나 좋은 경험을 하고 그 재미를 알게 되는 모양. 즉, 맛을 들이다, 재미를 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지오 시메르.
1: 사이킨 지분데 오벤토 츠쿠테룬 닷테.
0: 요즘 집은데, 이건 스스로 직접 이런 뜻이고요. 직접 오벤토 츠쿠테룬 닷테, 도시락을 만든다면서 으떼 뒤에 붙은 거 있죠? 라면서 누군가에게 들은 말, 전에 들은 말을 할 때, 으떼, 다, 소, 다, 으떼 하고 살짝 올렸잖아요. 그렇다면서 하는 식으로 묻는 거죠.
1: 一度やってみたら意外と美味しいし、節約にもなるし、味を占めちゃった。
0: 一度やってみたら、 한번 해봤더니 意外と美味しいし、 의외로 맛있고 節約にもなるし、 이거 절약도 되고, 즉 돈도 절약돼서 아지오 시메짰다, 아지오 시메데 시맞다, 즉 재미를 붙여버렸어. 그래서 요즘에는 도시락을 직접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最近自分でお弁当を作ってるんだって。一度やってみたら意外と美味しいし、節約にもなるし、味を占めちゃった。
0: 아지오 시메르. 뭐 생활 속에서도 자주 씁니다. 재미를 붙이다, 맛을 들이다. 두 번째로는
1: 肌色が悪い。
0: 하다 이로가 와르이. 직역을 하면은요, 하다 이로라는 건 깃발의 색깔입니다. 깃발 색이 와르이, 나쁘다, 이렇게 직역을 할수 있는데, 자, 이거는 형세가 불리하다, 상황이 좋지 않다, 또는 승산이 없어 보인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깃발색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 되었을까? 그 유래에는요, 이 전쟁을 할때그 자기네들 군에 깃발이 있잖아요. 그 나부끼는 연대기라든가 군의 깃발을 보고서는 전세를 어느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깃발의 색깔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하다 이로가 와리 하면은 형세가 불리하다, 상황이 좋지 않다, 승산이 없어 보인다라는 뜻으로 정착되었다 하는 거죠.
1: 後半に入ってから点差が広がってきたね。
0: 후반 들어서 点差, 점수 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
1: 相手の勢いがすごいね。
0: 야, 상대 기세가 すごいね、대단하네.
1: このままだと正直、旗色が悪いね。
0: このままだと이대로라면은 솔직히 하다이로가 悪いね, 하다이로가 悪い, 형세가 불리하다, 즉 승산이 없을 것 같은데, 후반 들어서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승산이 없어 보인다, 하다이로가 悪いね,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後半に入ってから点差が広がってきたね。相手の勢いがすごいね。このままだと正直、旗色が悪いね。
0: 자, 한번 성공하거나 좋은 경험을 하고 나서 맛을 들이다, 재미를 붙이다라고 할 때는
1: 味を占める。
0: 아지오 시메르라고 하고요. 형세가 불리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 승산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 때는
1: 旗色が悪い。
0: 깃발 색깔이 좋지 않다, 하다 이로가 와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문과 함께 많이 연습해 주세요. 하이 미나산 다헤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EBS 중국 중국어.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消失的公用电话.消失的公用电话.
2: 消失, 소실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라지다 이런 뜻이 되고요. 공용电话 그대로 우리는 보통 공중 전화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공용 전화.
3: 是的, 한국어로 공중
2: 그렇죠. 공용电话.
3: 아.
2: 근데 중국어는 공용电话.
3: 네.
2: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消失的公用电话 사라진 공중전화.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 공중전화가 있기는 있는데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죠.
3: 맞죠. 而且使用的人也越来越少了.
2: 当然,当然,当然. 基本没有吧.
3: 好像在电影里边发生什么紧急事情 或者有人做坏事的时候会看到会打公用电话.
2: 没错,没错.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3: 消失.
2: 消失. 공중전화.
3: 공용电话.
2: 공용电话. 팻말 표지판.
3: 牌子.
2: 牌子. 이게 이제 그 간판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들. 牌子. 뜻밖의 의외로.
3: 居然.
2: 居然. 글자.
3: 字.
2: 字. 퇴색하다, 바래다.
3: 褪色.
2: 그대로 퇴색입니다. 褪色. 퇴색하다, 그러니까 색이 바래다. 褪色. 동전을 넣는 공중전화.
3: 投币电话.
2: 그립습니다. 投币电话. 投 던지다인데 여기서는 넣다. 비 동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전 넣는 공중전화. 지폐가 아니고.
3: 네.
2: 동전 넣는 거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投币电话. 지키다, 맡아보다, 관리하다.
3: 칸.
2: 칸.
3: 아, 这是看. 对对对. 这个看是一般的用眼睛来看,这个看是守护的意思,看护的意思.
2: 对, 돌보다라든가 관리하다, 맡아보다, 지키다, 칸. 이렇게 유선 전화?
3: 座机.
2: 座机. 이것도 참 재미있는 건데요. 座라는 말은 원래 좌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화기 중에서 유선 전화, 선이 있는 전화는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죠.
3: 没错, 他要坐在这个地方,他有他的坐席,有他的座位.
2: 자기 자리가 있는 거죠.
3: 但手机的话就是我们带着走来走去嘛.
2: 行动电话.
3: 对对对.
2: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동电话.
3: 对对对对对, 이동电话,移动着打.
2: 그러니까요. 예, 움직이면서. 의외로, 뜻밖에도.
3: 这个我们说竟然.
2: 竟然. 그립다, 그리워다.
3: 怀念.
2: 에이, 怀念. 그 맛이 그립다.
3: 怀念 나 味道.
2: 에이, 怀念 나 味道. 味道가 맛이죠. 그래서 그 맛이 그립다. 怀念 나 味道. 그 시절이 그립다.
3: 怀念 那段时光.
2: 怀念 那段时光. 时光은 시간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때. 那段时光 그때 그 시간. 엄청 멀다.
3: 老远.
2: 老远 老远 老远. 远 멀다. 엄청 멀다. 老远. 전화 부스.
3: 电话亭.
2: 电话亭. 줄을 서다.
3: 排队.
2: 排队. 국제전화.

0: 국제 장투.
1: 국제 장투, 국제 장거리 전화에서 국제 장투. 설령 뭐뭐 일지라도.
0: 就算怎么怎么样.
1: 그쵸. 怎么怎么样. 통화가 연결되다.
0: 보통.
1: 보통. 뽀가 이제 보통 이제 전화를 걸다. 이제 번호를 누르다. 통. 그래서 통해졌다. 그래서 통화가 연결되다. 보통. 간주하다. 뭐뭐인 셈이다.
0: 算是.
1: 算是. 문물, 유물.
0: 文物.
1: 그대로 문물, 文物. 어쩐지, 과연, 그러기에.
0: 怪不得.
1: 怪不得. 골동품, 옛날 사람, 구식인 사람.
0: 老古董.
1: 아, 老古董. 예, 그래서 원래는 골동품이란 뜻이죠.
0: 对.
1: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뜻이 좀 확장돼서 옛날 사람이나 구식인 사람들을 에이,
0: 哎，
1: 老古董.
0: 对，人说的时候，不过还是要稍微注意一点。
1: 그러니까요. 이게 칭찬은 아닙니다.
0: 没
1: 예,
0: 错，没错。
1: 그렇죠? 老古董.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 你看这个牌子，上面写的居然是公用电话，你能看出来吗？能，字都褪色了。
3: 你上学时还有投币电话吗？或者是那种IC卡的，你用过吗？当然用过，我还用过那种有人看着的座机，哈哈哈哈，竟然有点怀念。我可一点都不怀念，那时候走老远才能找到一个电话亭，找到了还得排队，哈哈哈。
2: 而且打不了国际长途，就算是国内的长途，也不是随便就能拨通的。哎呀，感觉就像昨天一样。这个老牌子得算是文物了吧？怪不得小孩子们会叫我们老古董。이
1: 팻말 좀 봐. 세상에, 공중전화라고 써 있어.
0: 你看这个牌子上面写的居然是公用电话。你看这个牌子，
1: 제가 이거 그 북경에 있는 한 카페에 갔을 때본 겁니다. 카페에서 그 이제 장식으로 한 거예요.
0: 对，现在韩国也有这样的咖啡厅，里面放着很多以前的老物品，让人看着呀那种心情哦，是，就好像回到了那个时代一样。对。
1: 有点年纪大的人就感觉怀念以前的过去，是，但是现在年轻人看不到的东西很新鲜的感觉，对，他们觉得很新鲜，对，可以体会一下爸爸妈妈时代的东西。对， 그래서 你看这个牌子， 자, 이거 팻말 좀 봐. 上面写的， 야, 여기 서 있는 게 뭐라고 써 있냐면 居然是公用电话， 공중전화라고 써 있어. 那就说明最近这个公用电话基本上，哎呀。 很难看到，基本上已经看不到了。对，哦，너 알아보겠어?
0: 哦，你能看出来吗？你能看出来吗？你懂吗？懂吗？
1: 그럼 글자가 다 바랬네。能，字，哎呦，都褪色了。啊，字都褪色了。이게 이제 예전 거니까 주로 밖에 있었겠죠, 당연히.
0: 对。
1: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색깔이.
0: 风吹日晒。
1: 对, 没错。 바람 불고 햇볕에 이제 그 퇴색이 되는 거죠. 바람입니다. 그래서 쯔도 토이서라. 너 학교 다닐 때 동전 넣는 전화 있었어?
0: 你上学时还有投币电话吗?
1: 投币电话.
0: 아, 한국의 投币电话.
1: 네.
0: 我很多年前也用过。啊，是吗？是。哦。100块，100块，100块，不停的要投进去。那个电话叫做我们滴滴滴。哦，是吗？啊，滴滴滴。
1: 니상学시 학교 다닐 때 하여 投币 电话 그 동전을 넣는 전화기 있었니? 아니면 IC 카드 전화 같은 거 써본 적 있어?
0: 或者是那种 IC 卡的，你用过吗？
1: 그러니까 동전 다음이 이거죠. IC 카.
0: 아,特别是那个时候我打电话到中国。
1: 哦，对，哇，每个月要买好几张
0: IC
1: 卡啊，对，哦，那个时候那会儿的电话费挺贵的，特别贵，所以那个时候大家有感情都要快点表达，有事情都要快点说。没错，或者是那种 IC 卡的 IC 카드, 那种 IC 卡的，你用过吗？써본적 있어？당연히써봤지。 당연히 용고. 가게 주인이 관리하던 유선 공중전화도 써봤어. 하하하.
0: 我还用过那种有人看着的座机，哈哈哈！竟然还有点怀念哦。
1: 정말 그립네요라고 했습니다. 我还用过头边电话，用过，IC卡的还是用过，然后还用过，또 뭘 써봤냐면 나중 요런 칸저더 쪼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일반 유선 전화라고 하는데요. 집 전화라고 해도 됩니다. 집 전화랑 거의 같은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보고 있는 전화기. 우리나라에는 그런 공중 전화는 제가 젊었을 때는 저는 못 봤는데 중국에 가는 게 있더라고요.
0: 아, 매서.
1: 샤마이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가게 샤마이보.
0: 对对，小卖部像现在小小的便利店那样的地方。对对对，便利店那个地方。然后有个阿姨在那边坐着。
1: 아,然后他这个能算一算你用了多长时间。对对对。然后这个付钱。是的。对吧？嗯嗯。啊，有意思，有意思。这个。还用过那种有人看着的座机，哈哈哈。竟然有点怀念哦。의외로 그 시절이 좀 그립습니다. 有点 怀念. 그때는 이제 그런 걸 몰랐는데, 난 그런데 조금도 그립지 않아.
0: 我可一点都不怀念。我一点都不怀念。
1: 어? 왜 그러지? 不怀念. 조금도 그립지 않아. 그때는 한참을 가야 공중전화 부스를 찾을 수 있었고, 찾아도 줄을 서야 했어.
0: 那个时候啊，要走老远才能找到一个电话亭。找到了，还得排队。
1: 그러니까요. 그때는 좀 힘들었죠. 전화 한 통 쓰기가. 那时候, 그때는 走老远老远 아주 먼 곳에 가야지만 才能找到一个电话亭. 그 전화기가 있는 전화 부스를 찾을 수 있었고 거기다 또 找到了 찾기는 했어도 하이데이 파이데이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기 때문에 하이데이 파이데이 줄을 서야 했어. 너무 싫었어. 그래서 하하. 게다가 국제 전화를 걸 수도 없었고 국내 장거리 전화도 쉽게 연결되는 게 아니었지.
0: 하하,而且打不了国际长途,就算是国内的长途,也不是随便就能拨通的.
1: 이제 중국의 상황이 그랬었어요. 而且打不了国际长途,打不了걸수없다,国际长途,국제전화. 국제전화가 걸 수 있는 곳이 있고, 국제전화를 걸 수 없는 곳이 있었죠.
0: 对,国际长途一般是那种阿姨看着的那种电话,可以打.
1: 저는 우체국 가서 건 적도 있어요.
0: 아,
1: 去邮局.我也是.去邮局.我也在邮局打过.对对对对.就算是国内长途, 국내 전화도 不是随便就能拨通的.哎呀,那洪老师,您在中国那段时间给韩国的 爸爸妈妈打电话的时候是去邮局打的。去邮局打的。我是在韩国用IC卡的。去邮局打的。哦。一般那种看着座机啊，很难找到能拨打国际。很难找，很难找。对对对。中国国内还可以。嗯。但是有的地方国内也打不了。对对。就市区可以。没错没错。对对没错。 아이고 마치 어제 일 같은데 이 오래된 팻말은 이제 유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0: 哎呀，感觉就像昨天一样啊！这个老牌子得算是文物了吧？对，没错，感觉就像昨天一样啊！
1: 마치 어제 같은 일이었어요. 感觉就像昨天一样，这个老牌子이 오래된 팻말 대算是 뭐뭐라고 할 수 있겠죠? 文物了吧? 문물 그러니까 골동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쩐지 그래서 애들이 우리를 화석이라고 하나?
0: 아야, 怪不得小孩子们会叫我们老古董。老古董,
1: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칭찬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제 흉을 보거나 욕을 하는 건 아니고요. 怪不得小孩子们, 어린아이들이会叫我们老古董。这个如果吵架的时候，这个也算是一种批评，也算是一种批评。 그렇죠, 그렇죠. 66쪽 보겠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우수한 A 예 B, 설령 A 하더라도 B하다. 내일 시험을 보더라도 오늘 밤에는 푹 자야 돼.
0: 就算明天要考试,今晚也要好好睡觉.
1: 당연한, 明天要考试, 내일 시험 보더라도 今晚也要好好睡觉. 오늘 밤은 好好睡觉, 잘 자야 해.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0: 就算你不说,我也知道.
1: 就算설령,你不说,네가 말하지 않아도,我也知道,난 알아. 비가 와도 우리는 갈 거야.
0: 就算下雨，我们也要去。
1: 그러니까요.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팅에서 만나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즈라이딩 마스터 유진,
2: 세리나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길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목요일 파트 5의 날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서서히 또 시험을 준비해 나가야죠. 8월 23일, 8월 30일, 9월 첫째 주 일요일에 연이어서 토익이 쭉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관리 잘하세요. 저도 제가 이제 좀 맛있는 거 잘 먹어서 통통하지만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시험장에서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감독관이 좀 이름 좀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김대균 씨 안경 좀 벗어봐요. AI 혹시 안경인가 뭐 하면서 상당히 신경 쓰여요. 그래서 작은 거에도 이게 좀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도 시험장 가면 좀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흥분하면 지는 거고 그리고 시험 이번에 계속 있으니까 한번 차분하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1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While the escalators are undergoing maintenance, 이 에스컬레이터가 정비를 겪는 동안 Please take the stairway, 계단을 이용하여 가십시오. 이런 거예요. To access all offices, 모든 사무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하세요. 계단을 타고 가세요.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는 어디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가요? 올라갈 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러비 레벨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높은 위쪽의 사무실에 이게 맞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A번 above가 정답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토익 시험을 못 봐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로비가 있고 그 위쪽이니까 공간 떠서 위쪽 above가 맞겠구나.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A번이 정답. 101번 들어볼까요?
1: While the escalators are undergoing maintenance, please take the stairway to access all offices above the lobby level.
0: 102번입니다. Every division supervisor, 모든 부서 감독자는 그리고 여러분 기초에 충실하셔야 되는데 be responsible for 너무 쉽죠. 중학교 때도 이미 이 표현을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문제도 토익에 나와요. 이 토익이 무서운 게 생기초 문제도 나오고 중급도 나오고 아주 고난도도 나옵니다. 이게 아주 골고루 나오거든요. 그게 좋은 시험이에요. 이제 어려운 문제만 계속 나오거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초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급자는 무조건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시는 문제도 나온다 이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갖고 공부해 주세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는 문제는 자신 있게 맞

0: 하시고 모르는 문제는 자신 있게 찍어서 맞추세요. 알았죠? Be responsible for. 그래서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expenses. 그래서 이제 비용을 감독하는 일을 책임지고 submitting a quarterly financial summary. 분기 재무 요약을 제출하는 일을 책임집니다. 여기 monitoring and submitting이 동명사로 이 전치사 for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Be responsible for. Flexible은 이게 그 어떤 뜻이에요? 유연한. 물론 be famous for가 있지만 문맥이 전혀 안 맞죠. 앞에 나오는 사람이 감독자예요. 감독자는 어떤 책임이 있다. 이게 말이 되죠. 그래서 의미도 맞고 전치사 for랑도 어울리는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2번 들어볼까요?
1: Every division supervisor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expenses and submitting a quarterly financial summary.
0: 103번입니다. The supervisor는 감독자는 commanded the sales trainees, 영업 훈련생들을, 영업 교육생들을 칭찬해 주었다. 여러분, C-O-M-M-E-N-D는 칭찬하다고요. C-O-M-M-A-N-D가 있어요. 그건 좀 밝은 발음이에요. command. 이러면은 명령하다가 되고요. commanded. 이거는 칭찬하다가 됩니다. For their blank work. 어떤 작업 때문에 during the first quarter. 첫 분기에 아주 훌륭한, 뛰어난 작업 때문에 칭찬해 줬겠죠.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보기 중에 형용사는 A번 exceptional. 그렇죠. 103번 정답은 A번입니다. 함께 들어봅시다.
2: The supervisor commended the sales trainees for their exceptional work during the first quarter.
0: 104번입니다. Benton Builders selected reinforced concrete. 강화된 콘크리트를 이 Benton Builders라는 회사는 사용해서 지금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selected니까 선택했다. 무엇 대신에 blank brick? brick 대신에 instead of brick, 벽돌 대신에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그 목적은 to improve the structure's strength. 이 구조물의 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weather resistance, 기후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strengthen, 강화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벽돌보다 아무래도 강화된 콘크리트를 쓰니까 좋아졌겠죠. 이 뭐뭐 대신에가 맞죠. 그래서 instead of고요. reinforced 어렵지 않아요. 다시 볼까요? 이 단어 re가 again, in이 in. force가 force. 다시 안에 힘을 넣어주다. 다시 강화된. 이해가 가죠? 예, 이렇게 단어를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정답은 B번. 104번 들어볼까요?
2: Benton Builders selected reinforced concrete instead of brick to improve the structure's strength and weather resistance.
0: 105번입니다. The office Wi-Fi는 is temporarily blank. 잠시 블랭크 됐다. 자, 어땠는지 뒤에 나와요. Due to 무엇 때문에? A problem with the main server. 메인 서버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뭔가 고장나거나 접속 불량이 나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A, B, C, D에서 나쁜 뜻의 단어가 C와 D입니다. C는 물건을 어디 잘못 두다고. 이건 문맥이 안 맞죠. 접속이 끊겼다. 이거 말 되죠. 그래서 D번이 disconnected가 정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이 실제 쓰이는 영어가 토익이다. 그래서 토익 공부해서 남주냐, 우리 토익 공부하면 분명히 활용할 때가 있다. 이런 어떤 신뢰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아요. 토익 공부는 이게 반드시 그 써먹을 영어, 어디서든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영어들입니다. 105번 같이 들어볼까요?
1: The office Wi-Fi is temporarily disconnected due to a problem with the main server.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106번 같이 보시죠. Blank holding a valid pass for Saturday's concert. 토요일 콘서트를

0: 을 위한 어떤 유효한 패스, 이 패스를 소지하고 있는 누구나 may join the reception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Afterward, 나중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그 통행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초청장이나 통행권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문맥이죠. 그래서 문맥에 맞는 게 anyone이고요. 나머지는 우선 주어가 될수 있는 게뭐 ours, 그건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것은 의미가 안 맞고 anyone. 누구든 이런 분은 참가할 자격이 있다. 의미도 맞고 이렇게 홀딩 이하의 수식도 받을 수 있는 단어 D가 정답입니다. 106번 들어볼까요?
1: Anyone holding a valid pass for Saturday's concert may join the reception afterward.
0: 107번입니다. The interior advisor from Luma Design. Luma 디자인사의 인테리어 고문은 recommended adding plants. 어떤 식물을 추가하라는 추천을 했다. To the waiting area, 대기실에. 그 목적은 to create a welcoming blank.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딱 들어왔는데 꽃도 있고 이 식물들이 있으면 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welcoming atmosphere, A번 분위기란 뜻으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B번 category는 범주 이런 뜻이고 example 예, permit은 이게 permit 액센트 앞에 두면 허가증, permit 하면은 허가하다 이런 단어로 여기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A번이고 이게 welcoming atmosphere 이렇게 덩어리로 잘 어울리니까 함께 정리하시면 좋아요. 이런 걸 덩어리로 암기한 사람은 시험을 잘 봐요. 제가 이제 좀 어떤 학생을 관리하는데 935인데 어떻다 그랬어요. 형용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더 깜짝 놀란 건 목적어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 1년 공부한 것 때문에 그냥 리딩만 많이 했어요. 그런 친구는 어떻게 가르치면 돼? 많이 풀게 하면 돼요. 많이 풀게 하면은 놀라워요. 이렇게 막 독해 한 세트, 두 세트 다 맞더라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 학생한테는 형용사, 부정사, 동명사 이런 말이 머리 안 들어오니까 잘하는 걸 키워주면 돼. 여러분도 그런 거 모르신다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 거 몰라도 열심히 하고 풀다 보면 잘해요. 알았죠? 자신의 장점을 최대로 살려서 공부해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107번 들어볼까요?
1: The interior advisor from Luma Design recommended adding plants to the waiting area to create a welcoming atmosphere.
0: 108번입니다. Library subscribers, 이 도서관 구독자들은 blank, before special lecture and author events에서 보면은 이 어떤 특별 강연이라든지 저자 행사 전에 통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디 회원이에요. 그러면은 아, 다음 주 토요일에요. 이런 행사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꼭 봐주세요. 참석해 주세요. 이런 것은 통보를 받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기 중에 우선 수동태이어야 합니다. 보기 중에 수동태가 안 하면 대부분 정답. will be notified.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108번 들어볼까요?
2: Library subscribers will be notified before special lectures and author events.
0: 109번입니다. 여러분, 빈칸을 딱볼 때요. 그 뒤에 with가 보이죠? with. 그러면은 이 토익 선수들이 있어요. 문제 빨리 푸는 그 훈련이 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딱 ABCD 보면 comply밖에 안 골라요. 왜냐면 comply만 with랑 어울려요. 나머지는 assemble 이런 거안 돼요. 조립. 이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permit도 그렇고 calculate도 목적어가 바로 나와요. 이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with랑 안 어울리죠. comply with 그냥 탁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 여러분 5, 6를 15분 컷 정도 해야 돼요. 이 101에서 146을 15분 정도 안에 풀어주셔야 이 7의 시간적인 안배가 돼요. 15분이 20분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20분, 아 20분은 좀 불안합니다. 한 18분 안에는 풀어주셔야 이 세븐의 요즘의 세븐이 단문독해도 길고 아우 빠듯해요. 저도 이 풀어나가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또 정확하게 맞춰가면서 제대로 그 풀어나가려고 할 때.

0: 문제도 기출문제 정답이에요. 최근에 나왔어요. 지금 우리 방송 제작하는 기준 한달 안에 나왔던 최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comply with 109번 들어볼까요?
1: To comply with updated safety regulations, Meriton Labs must revise its equipment handling procedures.
0: 그 보너스에 with와 잘 어울리는 동사 총정리 꼭 봐주세요. 제가 이 원고를 욕심이 있어서 이 많이 넣어드리면 이 편집부에서 제발 좀 많이 넣지 마요. 이 지면이 넘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구박받으면서도 넣었는데 이제 줄이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들어보시죠. 우선 101번은 공간이 로비 수준 위로니까 above가 정답.
2: While the escalators are undergoing maintenance, please take the stairway to access all offices above the lobby level.
0: 102번, be responsible for입니다.
3: Every division supervisor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expenses and submitting a quarterly financial summary.
0: 103번,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A, exceptionally 정답.
1: The supervisor commended the sales trainees for their exceptional work during the first quarter.
0: 104번, 벽돌 대신에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뭐뭐 대신에 전치사. Instead of가 정답.
2: Benton Builders selected reinforced concrete instead of brick to improve the structure's strength and weather resistance.
0: 105번 메인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와이파이가 끊기겠죠. Disconnected가 정답.
3: The office Wi-Fi is temporarily disconnected due to a problem with the main server.
0: 106번,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명사인데, 의미가 맞는 anyone, 대명사, 이걸 부정 대명사라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anyone이 정답.
1: Anyone holding a valid pass for Saturday's concert may join the reception afterward.
0: 107번, 환영하는 분위기, a welcoming atmosphere. 어울리는 단어는 덩어리로 암기하자.
2: The interior advisor from Luma Design recommended adding plants to the waiting area to create a welcoming atmosphere.
0: 108번, 보기 중에 수동태가 안 하면 대부분 정답이다. 구독자는 통보를 받음으로 C번, will be notified가 정답.
3: Library subscribers will be notified before special lectures and author events.
0: 109번, 단어 간의 관계를 보자. 빈칸 뒤에 with랑 어울리는 comply가 정답.
1: To comply with updated safety regulations, Meriton Labs must revise its equipment handling procedures.
0: 보너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규정, 기준과 잘 어울리는 이또 comply with, cooperate with, coordinate with. 중요하죠? 이거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 상황을 다루다 할때 deal with, 그리고 cope with, 별표. 이 cope with도 좋아요. 꼭 암기하세요. 그리고 assist with, keep up with. 이 버릴 게 없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표현들이야. 그리고 이 3번은 이제 누구와 함께 일하다. 그래서 협력하다 분위기니까 요거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넘어가고 4번도 누구와 대화하다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치 충돌. 여기 보면 agree with, coincide with 별표. coincide with와 interfere with가 또 시험에 출제됐고요. 제공의 with가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provide a with b, 블라블라 많이 나왔죠. present a with b까지 모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furnish a with b가 a에게 b를 제공하다, 설비를 갖추게 하다 이런 표현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꼭 자습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내 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직장에서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결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 문서는 내용을 가려서 보관하고 다 쓰면 파쇄기에 넣거나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컴퓨터에 저장할 땐 파일 비밀번호를 걸고 메일을 보낼 땐 첨부 파일로 넣습니다. 본문에 직접 쓰는 건 상갑니다. 또 공용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런 파일을 공유 폴더에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네. yesterday we took a look at a social media post mm-hmm. written by a husband who was complaining about his wife.
1: Right. Yeah. 자, 어제는 그 남편분이 mm-hmm. 아, 나 너무 덥다. 근데 아내는 왜 그러는 걸까? Mm-hmm. 이런 약간 그 불평을 했잖아요.
0: Yes.
1: 그쵸?
0: So he expresses his stress through writing.
1: Right.
0: But what about his wife?
1: 어, 아내분도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0: 네.
1: 그래서 그것을 친구와 함께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
0: 그렇죠?
1: 자, 그래서 페이지 넘버 104, 오늘은 대화문, 더위를 못 견디는 남편들에 대한 아내들의 대화입니다.
0: Okay, here's today's dialogue. Wives talking about husbands who can't handle the heat.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My husband acts like he's stranded in the desert every night.
2: Tell me about it. Mine cranks up the AC like he owns the power company.
3: Do they ever stop and think about the electric bill?
2: Apparently not. My husband sleeps with three fans on like he's preparing for a NASA mission.
3: I swear they're trying to turn our apartments into igloos.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두 아내 사이에 이제 대화가 되겠습니다.
0: Mm-hmm.
1: 아내 원을 네. 쌤이 해주시고요.
0: Okay.
1: 아내 투를 놀랍겠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좀 잘해보세요.
1: 한번
0: 네.
1: 해보겠습니다.
0: 네. 네. 우리 남편은 매일 밤 사막에 고립된 것처럼 행동해.
1: 어, 말도 마. 우리 남편 자기가 무슨 전력회사 사장인 양 에어컨을 풀 가동해.
0: 남자들은 전기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나 할까?
1: 아닌 것 같아. 우리 남편은 자기가 나사 임무라도 대비하는 것처럼 선풍기를 세 대나 틀어놓고 잔다니까.
0: 진짜 우리 아파트를 이글루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1: 어땠어요 오늘은 좀?
0: 너무 좋았어요.
1: 알겠습니다. 네. 이런 컨셉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들으실 때 거부감이 있으셨을 텐데.
0: I give you 7 out of 10.
1: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There's still room for improvement.
1: 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핵심 표현으로 오늘 잡아보도록 할 거군요. 두 번째 문장에 보면요. 그 에어컨을 풀 가동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0: 네.
1: 이렇게 뭔가를 세게 트는 것,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네, 좀 캐주얼한 표현인데요. Crank up 명사입니다. 아, crank up.
1: Crank up이요? 이 crank라고 하는 게 기계를 돌리는 이 손잡이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에 시동 걸 때도 crank를 썼잖아요, 그렇죠?
0: 아.
1: 그래서 crank up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작동을 하는데 세게 돌려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0: 네네네.
1: So, 세게 튼다는 뜻이 되겠죠.
0: 맞아요. 젊은이들은
1: 젊은이들, 네.
0: 음악을 되게 크게 듣잖아요,
1: 네네네.
0: 소리 크게.
1: Right,
0: 그래서
1: right.
0: crank up the volume. 이렇게 쓸 수도 있죠.
1: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네네. 젊은이들은 크랭크업을 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 다른 그냥 트런업을 쓴다든가.
0: 네네네.
1: 자, 오늘은 크랭크업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0: 오케이.
1: 네. 자, 예문으로 마유는 에어컨을 차에 타자마자 그 에어컨 세게 틀었어. 자, 마유는 그 에어컨을 세게 틀었어.
0: Mayu cranked up the AC.
1: 그가 그 차에 타자마자.
0: As soon as he got in the car. Mayu cranked up the AC as soon as he got in the car.

0: 네.
1: Do you crank up the AC these days?
0: Oh, of course. All the time.
1: Oh.
0: 저는 겨울에는 안 하는군요.
1: Oh,
0: 네.
1: yes.
0: 자, 두 번째는요. 세봉은 히터를 세게 틀었어. 그리고 마유는 녹기 시작했어. 너무 더웠던 거죠. 자, 세봉은 그 히터를 세게 틀었어.
1: Sebong cranked up the heater.
0: 그리고 마유는 녹기 시작했어.
1: And Mayu started melting. Sebong cranked up the heater and Mayu started melting. You know, in Paris, they don't have air
0: Oh,
1: conditioning.
0: that's why.
1: I'm so used to that.
0: 근데 진짜 맞네요, 느낌이. Right? 유럽에는 AC가 많이 없으니까 경험을 안
1: 맞아요.
0: 해본
1: 네.
0: 세봉의 이야기.
1: Yes.
0: 안 되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세봉하고 셰프 마유, 그리고 세리아나, 이런
1: 네.
0: 인물들을 처음 이즈라이팅 들으시는 분들은 이 캐릭터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아,
0: 제가 교재에 한번 그
1: 네.
0: 캐릭터를 정리해서 한번 넣어볼까 봐요.
1: 오,
0: 앞부분에.
1: 좋아요,
0: 오케이.
1: 좋아요.
0: 자, 세 번째 문장은요. 그 DJ가 음악을 세게 틀었어. 그리고 군중들은 난리가 났어. 자, 그 DJ는 그 음악을 세게 틀었어.
1: The DJ cranked up the music.
0: 그리고 그 군중은 난리가 났어.
1: And the crowd went wild. The DJ cranked up the music and the crowd went wild.
0: 네.
1: 이 문장만 읽어도 뭔가 젊어지는 느낌이 나요.
0: 요즘 굉장히 뭐 젊은이라는 단어를 쓴다든가. 선생님, 여전히 you're still young. Come
1: Oh,
0: on.
1: thank
0: Alright.
1: you.
0: 자, 그래서 오늘 핵심 표현으로 crank up something. 뭔가를 세게 틀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0: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잡아보겠습니다. 자, 고립된이라고 할 때, 뭐, 사막이든 어디든, 어떻게 표현할까요?
1: Stranded. Stranded.
0: Stranded,
1: 네.
0: right.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인도 같은데, 그 영화 뭐였죠?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무인도에 갑자기 stranded 된 사람이 있었죠.
1: Gulliver's.
0: My goodness. 뭐 걸리버요? 그게 아니고 저기 뭐야? 그 you know the with the ball? Yeah, Wilson,
1: Wilson.
0: right? What was
1: 네,
0: the name
1: Tom
0: of the
1: Hanks.
0: movie? 갑자기 기억이 안
1: 네.
0: 납니다.
1: We will I'll look it up after the show.
0: 아무튼 걸리버는
1: 네.
0: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1: 아, 네.
0: 아무튼 그렇게 어떤 한 지역에 고립됐다라고 얘기를 할때 형용사로 쓰는 겁니다. Stranded,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If you were stranded on an island,
0: Right?
1: what would you take?
0: 뭔가 무인도에 고립돼 있다면 무인도에 뭘 가져갈
1: 네.
0: 것인가? 자, 사막은 뭐라고 하죠?
1: Desert.
0: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Desert가 아닙니다.
1: 네.
0: 네,
1: 그리고 스펠링도 달라요. 네.
0: S가 하나죠.
1: Yes.
0: 네, 그러면 디저트는 몇 개죠?
1: S가 두
0: 두
1: 개입니다.
0: 개입니다.
1: Because sugar, sugar.
0: 허!
1: 나나나나.
0: 잠깐만요. Did you just make it up or
1: I just made that up.
0: 오케이.
1: Yeah.
0: 역시 천재예요.
1: Oh, really?
0: Sugar, sugar. 와. 자, 다음은 전력 회사입니다.
1: Power company.
0: Power
1: Power company.
0: company. 괜히 굉장히 복잡하게 무슨 뭐 electricity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이요. 그냥 power company 쓰시면 뭔가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죠. 자, 다음은요. 전기세를 영어로
1: Electric bill. Electric bill.
0: bill이라고 하는 거가 청구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은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1: Apparently not. Apparently not.
0: 네. 이거는 쌤, absolutely not과 다를까요? 느낌이?
1: 네,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Apparently not은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 아니면 그렇게 들었어.
0: 뭐,
1: 이런
0: 남이 얘기를
1: 느낌이죠.
0: 해줬거나 내가 눈으로 좀 봤거나 경험을 해봤거나
1: Yeah.
0: 그랬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고. 근데
1: Yes.
0: 팩트가 아닐 순 있다. 뭐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글루를 영어로도 이글루라고 할까요?
1: 네, 근데 영어로는 이음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글루가 아니고 이글루, 이글루,
0: Igloo,
1: 이글루.
0: 그렇죠? Igloo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의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뭐뭐가 어떤 행동을 하긴 하니, 예를 들어서 너 무슨 손을 씻긴 하는 거야?
1: I say this to my kids all the time. Yeah. 영어로는 do 주어 ever 동사원형 그리고 3인칭이면
0: 네.
1: does 주어, ever 동사 원형?
0: 그렇죠. 주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1: 맞아요. 이 패턴은 조금 네. 기니까 이거는 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여기서 ever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ever 그러면 have you ever 이렇게 해서 have pp랑만 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하. 그렇지 않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여기는 그냥 뜻이 한 번이라도.
0: 한 번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강조를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네. 한 번이라도 뭐뭐인가요? 한마디로 뭐 하긴 하나요? 음흠. 이런 느낌으로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너 발을 씻긴 하니? 이런 거 있죠. 너 한 번이라도 씻어? 너 왜 항상 냄새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Do you ever wash your feet? Do you ever wash your feet?
0: Once a week, 뭐 이러면서.
1: Oh, gosh.
0: 자, 두 번째는요. 그가 너에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긴 하니? 이런 느낌 있잖아요. Mm-hmm. 자, 그는 한 번이라도 말을 하니?
1: Does he ever say
0: 그가 널 사랑한다고?
1: That he loves you? Does he ever say that he loves you?
0: 네.
1: No, but I love him.
0: Oh, no. 세리아나가 갑자기 들어왔네요. 이쯤 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1: No, 자. she's a fighter.
0: Right.
1: She fights till the end.
0: 아, 참. 자, 주요 표현 두 번째는요. 멈춰 생각하다. 멈춰 생각하다.
1: Stop and think. Stop and think.
0: 네, 이건 단순하게 걸어가다가 잠깐 멈춰서 무슨 하던 일을 멈춰서 생각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고 뭐 숙고한다는 뜻이 되겠죠.
1: 네, 맞아요. 네. 뭔가 좀 망설일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보내볼게요. 새벽 2시에 프라이드 치킨 주문하기 전에 진짜 멈춰서 생각 좀 해봐. 이렇게 친구한테 말리는 거예요. 자, 멈추고 생각해.
1: Stop and think.
0: 새벽 2시에 프라이드 치킨을 주문하기 전에.
1: Before ordering fried chicken at 2 a.m. Stop and think before ordering fried chicken at 2 a.m.
0: 네.
1: Your future self will not be happy.
0: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 야식을 주문하려고 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 머리 위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 네.
0: 안 돼. 마유.
1: 마유.
0: 자, No, no, no. 자, 두 번째는요. 세리나는 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했어. 시제가 다르네요. 세리나는 멈추고 생각했어.
1: 과거 형태로 Serena stopped and thought.
0: 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1: Before signing the contract, Serena stopped and thought before signing the contract.
0: 네,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뭔가에 대해 준비하다, 명사에 대해 준비하다.
1: Prepare for something. Prepare for 명사.
0: 네, 이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For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게 좀 많이 다르죠. I prepare something. 이러면 그거 자체를 내가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I prepared for something. 이렇게 하면 그 준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일지도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뭐 마음의 준비를 한다든가 네. 뭔가를 챙겨간다든가 네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1: 오, 차이가 있네요.
0: Right, right.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자라고 하면 내가 시험 자체를 준비해가는 출제자는 아닌 거죠. So, 준비하자.
1: Let's prepare.
0: 내일 시험에 대해.
1: For the exam tomorrow. Let's prepare for the exam tomorrow.
0: 네, 두 번째는요. 우린 우리의 8월 콘서트에 대해 준비하고 있어. 오, 우린 준비하고 있어.
1: We are preparing.
0: 우리의 8월에 있는 콘서트에 대해.
1: For our concert in August. We are preparing for our concert in August.
0: 네.
1: Ooh, we had our concert here at EBS,
0: yes,
1: right?
0: 8월에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1: Yeah.
0: 아, 여러분들 못 오신 분들은 혹시 다음번에 또 모임 있을 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 Yes, it was so wonderful meeting all of you.
0: Alright, 자, 오늘의 어순 영작으로 넘어갈게요.
1: Let's go. 여러분, join us on page 107.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자, 아내, 첫 번째 아내가 우리 남편은 매일 밤 사막에 고립된 것처럼 행동해. 자, 내 남편은 행동해.
1: My husband acts
0: 그가 고립된 것처럼
1: like he's stranded
0: 그 사막에
1: in the desert
0: 매일 밤
1: every night. My husband acts like he's stranded in the desert every night.
0: 네. 오, act like 우리 최근에 배웠죠. 그렇죠?
1: 오, 어제 배웠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act like 평소문.
0: Right. 자, 아내 2가 얘기합니다. 말도 마. 우리 남편은 자기가 무슨 전력 회사 사장인 양 에어컨을 풀 가동해. 자, 내게 그것에 대해 말해 봐.
1: Tell me about it.
0: 내 것은 그 에어컨을 세게 틀어.
1: Mine cranks up the AC.
0: Right? 그가 그 전력 회사를 소유하는 것처럼.

0: Like he owns the power company. Tell me about it. Mine cranks up the AC like he owns the power company.
1: 네, 쌤, 여기서 tell me about it 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0: That means that you agree with the person. So you're saying, oh, I know what you mean.
1: 아, 나도,
0: 하고 비슷한 거예요.
1: 아, 뭔가 겪어봤어.
0: Tell me about it.
1: 자, 그랬더니 남자들은 전기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나 할까? 자, 그들은 한 번이라도 멈추고 생각하는 거니?
0: Do they ever stop and think?
1: 그 전기 청구서에 대해
0: About the electric bill? Do they ever stop and think about the electric bill?
1: 자,
0: 그리고 the electric bill 대신 the electricity bill도 많이 씁니다.
1: 네, 전기를 명사로 해서 쓰기도 하고요.
0: Yeah.
1: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남편은 자기가 나사 임무라도 대비하는 것처럼 선풍기를 세 대나 틀어놓고 자. 자, 보아하니 아니네.
0: Apparently not.
1: 내 남편은 자.
0: My husband sleeps.
1: 세 개의 선풍기들이 켜진 채
0: With three fans on.
1: 그가 나사 임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0: Like he's preparing for a NASA mission. Apparently not. My husband sleeps with three fans on like he's preparing for a NASA mission.
1: 네, 그만큼 막 선풍기 여기저기 기계를 켜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무슨 본인이 그거 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사 그 미션을 준비할 때는 너무 힘드니까 땀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무슨 막 이렇게 켜놓은 상태로 잔다.
0: That is so funny.
1: 자,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아파트를 이글루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자, 난 맹세해.
0: I swear.
1: 그들이 노력 중이라고.
0: They're trying.
1: 우리의 아파트들을 변하게 하려고.
0: To turn our apartments
1: 이글루들로
0: into igloos. I swear they're trying to turn our apartments into igloos.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My husband acts like he's stranded in the desert every night.
3: Tell me about it. Mine cranks up the AC like he owns the power company.
2: Do they ever stop and think about the electric bill?
3: Apparently not. My husband sleeps with three fans on like he's preparing for a NASA mission.
2: I swear they're trying to turn our apartments into igloos.
0: And here's today's review.
1: 고립된
0: Stranded
1: 전력회사
0: Power company
1: 아닌 것 같다
0: Apparently not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세 개 틀다
0: Crank up 명사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멈춰 생각하다
0: Stop and think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자,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그 사진 올리기 전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봐. 그 사진 올리기 전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봐.
0: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멈춰 생각하다. Stop and think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0: 세리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0: All in one Easy Writing!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2: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3: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4: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3: 지하철 타고 출근해.

0: 있어요.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3: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2: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different news topics. And we are talking today about something that shocked me a little bit, a threat to ban Mercedes-Benz from the US.
3: 이번 달의 세 번째 자동차 기업 이야기네요. 네. Mm-hmm. 자, 오늘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이제 자동차 기업이 처한 미국에서의 어떤 약간의 위기? 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이 회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요. 미국은 이제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2: 네.
3: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이제 초당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연방 입법 법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해외 적대국과 직간접적인 지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타깃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미국 내에서 영업 못하게 하겠다. 이런 그 법이거든요.
2: Yeah.
3: 지금 중국 자동차는 미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2: 그쵸.
3: 그것처럼 지금 막는 건데 그러니까 현재 미국 내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라 하더라도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네요. 뭐 해외 적대국으로 지정한 국가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법안이거든요.
2: Yeah, so everyone knows Mercedes-Benz is a German automaker, but the biggest stake of investment is actually from a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3: 맞아요.
2: This is causing the big problem.
3: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벤츠의 그 최대 주주거든요.
2: Mm-hmm.
3: 물론 독일 기업이긴 하지만.
2: 네.
3: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었잖아요.
2: 그렇죠.
3: 중국 자동차 회사들도 자본이 엄청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서 시행이 돼버리면 벤츠는 미국에서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2: Yeah, and the big problem from that could also be the manufacturing plants there
3: 맞아요.
2: in the US. People could lose their jobs.
3: 미국 남부에 다수의 공장을 또 이 벤츠는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이제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뭐 여파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쵸.
3: 멀쩡한 브랜드의 회사가 갑자기 이 법 때문에 퇴출이 돼야 되니까.
2: 음흠.
3: 다만 대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어떤 정책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2: 음흠. Let's turn to page 104 in our August book for part 1.
4: Bipartisan auto bill threatens to ban Mercedes-Benz from U.S. market.
5: Strict federal legislation advancing through the U.S. Congress could unexpectedly prohibit the luxury brand Mercedes-Benz from operating within America. This new bipartisan proposal targets any automotive manufacturer maintaining direct or indirect equity connections with designated foreign adversaries. Unfortunately, a state-owned Chinese corporation currently holds the largest individual stake in Mercedes-Benz. inadvertently triggering the sweeping regulatory restrictions.
3: 자, 전체 법안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한번 볼게요.
2: Strict federal legislation advancing through the U.S. Congress could unexpectedly prohibit the luxury brand Mercedes-Benz from operating within America.
3: 지금 뭐 법안이 다 통과돼서 법이 된 건 아니에요.
2: Mm-hmm.
3: 지금 advancing through the U.S. Congress라고 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양원제입니다.
2: Mm.
3: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상원도 통과해야 되니까 그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건데 strict federal legislation이라고 그랬으니까 강력한 조항들을 담고 있는 연방 법안을 말합니다. 아마 Federal law가 아마 가장 상위법일 거예요.
2: 그렇죠.
3: 네, 어떤 주법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0: 미국 50개 주에 다 적용돼야 한다는 그런 법인데 상당히 엄격한 법안이 지금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요. Could unexpectedly
1: Could unexpectedly prohibit the luxury brand Mercedes-Benz from operating within America. The key word here, prohibit, stop something, right?
0: 그렇죠. 이 럭셔리 브랜드 자동차를 생산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 내에서 영업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 회사를 겨냥한 게 아니었거든요.
1: 그쵸.
0: Unexpectedly란 건 예기치 않게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People maybe didn't think of this consequence.
0: 맞아요.
1: Strict federal legislation advancing through the US Congress could unexpectedly prohibit the luxury brand Mercedes-Benz from operating within America. This new bipartisan proposal targets any automotive manufacturer maintaining direct or indirect equity connections with designated foreign adversaries.
0: Bipartisan proposal이라고 하는 건 민주공화 양당제처럼 돼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이두 당이 초당적으로 이제 그 협력하는 그런 걸 bipartis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공화 양당에서 같이 밀고 있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여러분요. 같이
1: 그렇죠.
0: 밀면은. 네. Targets any automotive manufacturer maintaining direct or indirect equity connections with designated foreign adversaries. 자, 소위 해외 적대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지분 관계가 연계된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자동차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1: Yeah, adversary, the key word there, used as a formal way of saying enemy or rival, right?
0: 그렇죠. 적대국. 근데 이제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한 그 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쵸.
0: 거기 중국이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그 국가와 이제 직간접적인 지분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오케이. 미국 내 자동차 못 팝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This new bipartisan proposal targets any automotive manufacturer maintaining direct or indirect equity connections with designated foreign adversaries. Unfortunately, a state-owned Chinese corporation currently holds the largest individual stake in Mercedes-Benz, inadvertently triggering the sweeping regulatory restrictions.
0: 오케이. 자, unfortunately, 그런데 a state-owned Chinese corporation. 자, state-owned란 건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이니까 우리 국영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 그쵸.
0: 그 베이징 자동차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중국의 국영기업이 현재 벤츠의 가장 큰 단일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 holds the largest individual stake. 이건 지분 얘기입니다.
1: 그렇죠. Yeah, the stake or share inadvertently triggering the sweeping regulatory restrictions. Again, inadvertently means unintentionally.
0: 그렇죠.
1: That wasn't deliberate or
0: 네.
1: thought of.
0: 앞에 unexpectedly와 비슷하게 전혀 의도치 않게 이와 같은 규제 적용을 이제 발동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trigger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아쇠를 땅 당길 때 총알이 나가듯이 뭔가 이것 때문에 땅 하면 그 규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오케이.
1: 네.
0: 다시 한번.
1: Unfortunately, a state-owned Chinese corporation currently holds the largest individual stake in Mercedes-Benz, inadvertently triggering the sweeping regulatory restrictions. Here's part two.
2: Political figures from both parties are aggressively cooperating to prevent overseas manufacturing rivals from capturing the local market. While certain regulatory exemptions exist for established factories, these special clauses explicitly exclude entities tied to foreign government ownership. Industry trade associations are actively communicating with lawmakers to adjust the rigid statutory language before time runs out.
0: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국의 자동차 시장을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정말 국가 산업의 뼈대거든요.
1: 그렇죠.
0: 만약에 중국 자동차를 이제 들어오시게 허용했을 때 엄청난 파장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1: Political figures from both parties are aggressively cooperating to prevent overseas manufacturing rivals from capturing the local market.
0: Okay.
1: 예, so that's the whole point of this law, right? Overseas manufacturing rivals, again, hinting at Chinese manufacturers. Capturing the local market means to gain a dominant share of the sales.
0: 그렇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혹은 인사들은 공격적으로 이제 아주 적

0: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뭘 예방하고자 하고 있냐면 해외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미국 자국 내 시장 점유율을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그렇죠.
0: 쉽게 말하면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크라이슬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잘 되게끔 계속 이제 시장 보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 Yeah, that's why they're aggressively cooperating, doing it with intense determination, right? Political figures from both parties are aggressively cooperating to prevent overseas manufacturing rivals from capturing the local market. While certain regulatory exemptions exist for established factories, these special clauses explicitly exclude entities tied to foreign government ownership.
0: 자, 일부 예외 조항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영업 금지가 아니라. 예. So while certain regulatory exemptions, exemption은 예외잖아요. That's an
1: Yes.
0: exemption. 그럼 아, 그거는 해당한데 예외야. 그럴 때가 exemption이거든요.
1: Yeah, there's a special permission for something, right? They exist for established factories, so ones that are already in the States,
0: 아,
1: right?
0: 이미 미국 내에서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생산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마저도 These special clauses explicitly exclude entities tied to foreign government ownership. 해외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또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특별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1: Yeah, explicitly exclude. So clearly say that that permission is not applicable. It's not okay.
0: 그렇죠. 그래서 기존 생산 설비에는 뭐 적용하지 않는다는 뭐 예외 조항이 있지만 그 가로 안에 뭐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단그 회사의 지분 일부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또 해당 사항이 없다. 아하. 오케이.
1: While certain regulatory exemptions exist for established factories, these special clauses explicitly exclude entities tied to foreign government ownership. Industry trade associations are actively communicating with lawmakers to adjust the rigid statutory language before time runs out.
0: 근데 이 자동차 업계에선 이게 비상입니다. 예, 뭐 이게 한 기업이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는 이슈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계 단체들은 이제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그 법안을 조금이라도 좀 희석시키려고 예외를 좀 찾아나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엄격한 규제 문구를 좀 수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회 로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건 커뮤니케이팅이라는 건뭐 소통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로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 Of course, yeah. Rigid, the other key word, something that's very strict and inflexible, right?
0: Statutory는 이건 이제 법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법안의 그 language, 문구 자체가 너무 엄격하니까 그걸 좀 수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데, before time runs out은 이게 상하원을 통과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가를 해버린 법이 돼버려요.
1: 그렇죠.
0: 그거 전에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라는 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오케이?
1: Industry trade associations are actively communicating with lawmakers to adjust the rigid statutory language before time runs out. Here's part three.
2: Lobbyists warn that failing to revise the strict new regulations could severely damage major domestic vehicle production. In the U.S. market, Mercedes-Benz currently employs thousands of local workers across multiple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southern region. Consequently, experts warn that dragging the premium European automaker into this broad trade dispute will cause severe economic damage.
0: 자, 아무래도 벤츠 같은 경우도 미국에 그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비를 또 하는 겁니다.
1: Lobbyists warn that failing to revise the strict new regulations could severely damage major domestic vehicle production.
0: 자, 엄격한 법안의 어떤 문구 같은 것을 수정하지 못한다면 로비스트들이 이제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could severely damage major domestic vehicle production. 미국 내, 꽤큰 규모의 자동차 생산을, 이제 못하게끔 하는 심각한 차질이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1: Yeah, just like we heard the factories already in the States, right? In the US market, Mercedes-Benz currently employs thousands of local workers across multiple manufacturing facilities in the southern region.
0: 남부 지역에, 여러 곳에서 지금 생산 시설에 일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 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0: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3: 웰컴 어보드
4: 입이 트이는 영어.
3: And welcome to Ip Tiang.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4: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스포츠 관람 경험에 대한 사연들 가끔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농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주인공의 사연입니다.
3: Of course, if you were a sports fan, you would die. You would do anything to get tickets to go watch a game, right?
4: Well, that's the real deal.
3: That's right.
4: That's the best experience you can get out of loving a sport.
3: But if you're not a huge fan, even if someone gives you tickets, like, do I want to go? So sometimes you may not even go. Uh-huh. 근데 어쨌든 갑자기 어떤 스포츠에 푹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4: 그러니까 이게 저기 스포츠 경기장에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현장에 가서 그 열기를 느끼면 또 가고 싶거든요.
3: Yeah. 네.
4: 자, 오늘 주인공께서는 농구 경기장 초대권을 우연찮게 이제 받아서 한번 가보게 됐는데 뭐 농구를 뭐 응원하는 팀도 없고 그냥 한번 경험 삼아 가보신 것 같아요.
3: 네.
4: 근데 와, 너무 좋다.
3: 네.
4: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팀을 정해서 응원하기 시작하고 TV에서 챙겨보고 막 그 팀이 순위가 올라서 또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했대요. 그 이후에는 정말 진짜 찐팬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입지영의 사연을 남길 정도면 인생의 큰 변화에 대해서 남겨주시거든요.
3: 그러니까요.
4: 큰 변화네요.
3: 네. 네.
4: 그렇습니다.
3: 일산에서 두두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 그래서 저기 그 응원하는 팀도 고향 소노라고
3: 네네네.
4: 하십니다.
3: 네, 맞아요.
4: 일산이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연고지니까.
3: Uh-huh. 네. Thank you very much. Let's begin by listening. Basketball for non-sports fans. About 2 years ago, the mother of my oldest child's friend gave us free tickets to a basketball game. So we went to a basketball arena for the first time. My husband and I were never really into sports, so we had never cheered for any particular team. But the stadium was close to our house, so it was easy to take our two kids there. After that game, our whole family started to enjoy watching basketball. We support a team called the Goyang Sono Sky Gunners. At first, we just shouted whenever the team made a basket. But this season, the team started to change. They crept up the rankings and eventually made it to the playoffs. Even on days when we couldn't make it to the stadium, we watched the games on TV. In basketball, the result can change at the very last second, so you can't relax until the game is over. The team finished as runner-up this season, but I think we've become real fans. We're alread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season.
4: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어요. 재작년쯤에 큰아이 친구 엄마가 농구 경기 초대권을 줘서 덕분에 처음으로 농구장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3: About 2 years ago, the mother of my oldest child's friend gave us free tickets to a basketball game.
4: 두 장의 표를 이제 줬다 하니까 근데 이 큰아이 친구 엄마, 그러니까 the mother of my oldest child's friend 이렇게 정확히 잡아야 되고 gave us free tickets 전치사만 주의할게요 동그라미 to a basketball game 그렇죠? 어떤 경기표 할 때 연결 전치사 to입니다. tickets to a game 이렇게 자 문장 다시 한번요.
3: About 2 years ago, the mother of my oldest child's friend gave us free tickets to a basketball game.
4: So
3: we went to a basketball arena for the

0: First time.
1: 농구장에 갔다 하는 건 이건 정말 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그 농구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학교에 있는 농구장이 아니라.
0: Yeah.
1: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basketball court라고 하면 진짜 동네에 있는 농구 연습장 이런 느낌이고 basketball arena 정도 되면 그 스테디움 얘기하는 거죠.
0: 그렇죠.
1: 정말 그 국제 경기나 큰 경기가 열리는 그런 arena로 갔다. 그래서 basketball arena라고 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농구 경기장에 우리가 간 겁니다. 오케이. 자, 사실 우리 부부는요, 원래 스포츠 관람을 그리 즐기는 편은 아니어서 여태까지 응원하는 팀 하나 없이 지내왔습니다.
0: My husband and I were never really into sports, so we had never cheered for any particular team.
1: Into 이럴 때 쓰기 딱 좋잖아요. 근데 딱히 그런 걸 즐긴 적이 없다. We were never really into sports 해서 전치사 하나로 처리가 가능하고. So we had never cheered for any particular team. 뭐 어떤 특정 팀을 응원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경기장이 집 가까이에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0: But the stadium was close to our house, so it was easy to take our two kids there.
1: 그렇죠. 뭐 멀면 또 이렇게 갈까 말까 고민했을 텐데 가까우니까 근처에서 가진 것 같아요. 자, 농구 경기장을 다시 스테디움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But the stadium 발음이요.
0: Stadium.
1: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One more time.
0: Stadium.
1: Stadium
0: Stadium.
1: was close to our house. 집에서 가까워서, so it was easy to take our two kids there. 자, 아이 둘을 같이 데리고 가기에 쉬웠다. 자, 그 경기를 계기로 우리 가족 모두는요, 농구 관람을 아주 즐기게 되었습니다.
0: After that game, our whole family started to enjoy watching basketball.
1: 응원하게 된 팀은 바로 우리 지역 연고지를 갖고 있는 고향 소노였습니다.
0: We support a team called the Goyang Sono Sky Gunners.
1: 우리가 그 서포터즈란 말 하잖아요. 어떤 팀이라든가 뭔가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support 동사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게 어떤 팀의 팬이 돼서 응원을 열렬히 보내다, 뭐 지지의 뜻을 늘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의 support입니다. So we support a team called the Goyang Sono Sky Gunners. 자, 오케이. 마스코트 이름까지 넣어줘서 팀 이름 드렸고요. 자, 처음에는요, 그 슛이 들어가면 그냥 같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At first.
0: At first, we just shouted whenever the team made a basket.
1: Made a basket?
0: Made a basket, meaning to score.
1: 그렇죠.
0: Right.
1: 우리가 이제 그 축구 경기에서는 한 골, 두 골에 다니기 때문에 you score a goal or
0: 네.
1: you give up a goal. 그렇죠? 골 하나씩 뭐두 개, 세 개의 골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농구 경기는 공으로 하는 같은 구기 종목이긴 하지만 점수제이기 때문에 score points라고 하든가 골이란 말을 안 쓰죠. You score points. 그 다음에 make a basket이란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이 그 바스켓에 들어가야만 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2점일 수도 있고 3점일 수도 있고 자유투는 1점이니까. 그래서 make a basket이라고 하면은 이제 슛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농구 관련해서 꼭좀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래서 슛이 들어가면 막 소리 지르는 정도였다. 다시 한번 at first.
0: At first, we just shouted whenever the team made a basket.
1: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서 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0: But this season, the team started to change.
1: 팀의 순위가요, 조금씩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0: They crept up the rankings and eventually made it to the playoffs. They crept up the rankings. Creep up에 이제 past crept up인데, if you creep up on someone, it means that you approach someone very quietly
1: 그렇죠.
0: and slowly.
1: 은근히.
0: 슬그머니, 약간
1: 그렇죠.
0: 이런 느낌이잖아요.
1: 야금야금.
0: Right. But if you creep up the rankings, you're gradually moving up to a higher ranking or
1: 그렇죠.
0: higher position in the rankings.
1: 순위가 하나씩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0: 맞아요. Slow and steady.
1: 맞아요. 그래서 순위가 조금씩 올라가다, 자, creep up이라고 하는 구동사 자체가 워낙 좋은데다가 거기다가 the rankings까지 붙여서 오늘 통한 게 1번 갈게요. They crept up the rankings. 순위가 조금씩 올라갔답니다. 오케이?
0: They crept up the
1: 한번
0: rankings.
1: 더요.
0: They crept up the
1: 이런
0: rankings.
1: 문장 외우지 않으면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더.
0: They crept up the
1: 오케이.
0: rankings.
1: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Make it 자체가 성공하다. 뭐뭐를 이뤄내다라는 뜻의 make it이죠.

0: 거예요. 그래서 they eventually made it 어디에? To the playoffs. 자, 문장 전체 다시 한번요.
1: They crept up the rankings and eventually made it to the playoffs.
0: 자, 경기장에 못 가는 날에도 TV로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1: Even on days when we couldn't make it to the stadium, we watched the games on TV.
0: 여기도 make it이죠? 연결해 두세요. 경기장까지 가는데 성공하다. 이거의 의미 make it이잖아요. 그래서 to와 붙여서 we couldn't make it to the stadium. 그러면 경기장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날들에는 we watched the games on TV. 자, 농구는요. 마지막 1초에 승부가 뒤집히는 스포츠 경기라서 끝날 때까지 정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1: In basketball, the result can change at the very last second. So you can't relax until the game is over.
0: Buzzer beater라는 말이 있잖아요.
1: Mm.
0: 그러니까 공을 이제 마지막으로 슛을 딱 했는데 띡, 축 들어가 띵 이렇게 끝나는.
1: Yeah.
0: 그게 뭐 환상의 순간들이잖아요.
1: 맞아요. 네.
0: 이긴 팀한테는, 진 팀한테는 악몽의 순간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막판에 이게. 네. 자, 근데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도 경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라는 이 문장. The result, 경기 결과가 can change, 변할 수 있다. 마지막 순간, at the very last second. 오늘 통한기 2번으로 갈게요. 갑니다.
1: 네, 함께 해보세요. The result can change at the very last second.
0: 한 번 더요.
1: The result can change at the very last second.
0: 스포츠 경기에 쓰면 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일상에도 쓰셔도 됩니다. 결과는 끝까지 봐야지 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좋습니다. 자, 팀이 이번 시즌에서 준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벌써 다음 시즌이 기다려질 만큼 진짜 농구 팬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1: The team finished as runner-up this season, but I think we've become real fans. We're alread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season.
0: 그렇죠. 우승팀은 champions라고 그래요. 그렇죠? My team became the champions this year. 그러면 올해 이제 우승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 우승팀이 있고 바로 그 결승에서 진 준우승팀은 뭐라고 한다고요?
1: Runner-up.
0: Runner-up.
1: Runner-up.
0: 2등이죠, 2등.
1: Mm-hmm.
0: 네. 그래서 the team finished as runner-up. This season이라고 하면 올 시즌 준우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잘 이해하시고. But I think we've become real fans. 찐팬이 된 것 같아. 다음 시즌 기다려진다.
1: We're alread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season.
0: 그렇죠. 기대한다. Look forward to. 좋습니다. 자, 농구 팬이 돼서 농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잘 공유를 해주신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2: Basketball for non-sports fans. About 2 years ago, the mother of my oldest child's friend gave us free tickets to a basketball game. So we went to a basketball arena for the first time. My husband and I were never really into sports, so we had never cheered for any particular team. But the stadium was close to our house, so it was easy to take our two kids there. After that game, our whole family started to enjoy watching basketball. We support a team called the Goyang Sano Sky Gunners. At first, we just shouted whenever the team made a basket. But this season, the team started to change. They crept up the rankings and eventually made it to the playoffs. Even on days when we couldn't make it to the stadium, we watched the games on TV. In basketball, the result can change at the very last second, so you can't relax until the game is over. The team finished as runner-up this season, but I think we've become real fans. We're alread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season.
0: 자, 입지영 교재는 매달 20일경에 시중에 출간이 됩니다. 매달 월간지로 나오니까요. 저희 책도 많이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자, 106페이지 여러분 첫 번째 패턴 보겠습니다. 스포츠를 정말 좋아한다는 의미로 into 전치사 다시 한번 써볼까요? Really into sports. 이 문구만 잘 살리면 됩니다. 빈간 넣어볼게요.
1: My husband and I were never really into sports.
0: 자, 남편과 우리 딸은 정말 열렬한 스포츠 팬이다.
1: My husband and daughter are really into sports.
0: 나 어렸을 때는 스포츠를 그리 좋아하진 않았다.
1: I wasn't

0: 그대로 해보세요. One more time.
1: I can't make it to the meeting tomorrow.
0: Can't make it to. Can't make it to. 계속 반복해서 입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1: At the very last second. In basketball, the result can change at the very last second.
0: 막판에 내 생각이 바뀌었다.
1: I changed my mind at the very last second.
0: 일정이 마지막 순간에 변경이 됐다.
1: The schedule was changed at the very last second.
0: 뭐 여행 가서도 뭐 날씨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지막 순간에 뭐가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1: Yeah.
0: 그럴 때 the schedule was changed at the very last second. 마지막에 막판에라는 의미로 잘 써보세요.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2: I heard your family have become huge fans of basketball.
3: Yeah, we happened to go watch a game once, and we totally got into it.
2: You used to have no interest in sports at all.
3: That's true. But once I watched a game in person, I couldn't stop.
2: Do you have a favorite team now?
3: The Goyang Sano Sky Gunners. They even finished as runner-up this year.
1: 남자가 시작을 했죠. I heard your family have become huge fans of basketball. 너 가족, 온 가족이 농구 팬이 되었다면서? Yeah, we happened to go watch a game once. 한 번은 우연히 경기를 보러 갔는데 and we totally got into it. 그 후로 완전히 빠져버렸어.
0: Get into도 나왔네요.
1: Yeah.
0: 뭐에 입문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뭐에 빠져들었다의 의미로도 많이 쓴다 했었죠. 그래서 we totally got into it. 완전히 빠지게 되었다.
1: 남자가 아니 근데 너 원래 스포츠에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 라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You used to have no interest in sports at all.
0: 전혀 관심이 없다.
1: Yeah. She says that's true. But once I watched a game in person, I couldn't stop.
0: 직접 보러 가니까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다. 일단 뭐뭐 하고 나니까 그럴 때 이제 문장 구조가 once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하고 실제 영작대 써보세요. 이건요. Once I watched a game in person, 일단 직관을 하러 갔더니 I couldn't stop. 자, 못 끊겠더라고요. Okay?
1: Do you have a favorite team now? Or is there a team that you cheer for now? 응원하는 팀 혹시 생겼어? 하니까 The Goyang Sano Sky Gunners. They even finished as runner-up this year. 올해 준우승까지 했어.
0: 그렇죠. Runner-up이란 단어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잘 알아두세요. They even finished as runner-up. 이라고 하면 준우승을 했다란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쭉 다 해보시고 손으로 쓴 그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AI한테 꼭 피드백을 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2번과 3번 별표 치고 해볼게요.
1: That is a wrap for today's 입티영,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and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oodbye, everyone.
1: Bye-bye.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We are helping people this week.
1: That's right. It's Help Week.
0: 네,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러한 한 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어떤 문장으로 도움을 줄까요?
1: Well, I think until now we've been mostly dealing with kind of specific problems. Like, mm-hmm. let me help you with that. Let me carry those bags. But now we're just going to offer our willingness to help.
0: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뭔가 의향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1: Mm-hmm. So our sentence today is,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아, 조금 길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이죠. 우리말로 하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든요.
1: Mm-hmm.
0: 어, 이런 말도 초보 입장에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긴 문장을 만든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헤쳐 보면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자, 요 문장 우리가 원어민처럼 해볼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영어는 보통 반대로 얘기한다 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요렇게 어순이 돼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가 먼저 오겠죠. 그런데 영어로 얘기할 때 저한테 그냥 알려주세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just가 들어가요. just가 들어가면 상대방한테 약간 부담 없이 나한테 말해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let me know 라고 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말인데 앞에 just가 붙어서 아 그냥 뭐 알려주세요. 약간 요런 뉘앙스. 부담 없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느낌이 돼요. Just let me know. Just let me know. Just let me know. 계속해서 요거를 외워두면 되겠죠. 자, just let me know. 익숙해졌다. 그러면 그 뒤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필요한 게 있다면, 뭐뭐 하다면 약간 조건이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조건 들어가면 어떤 단어가 기억나시나요? 혹시 if가 기억나시나요? 네, if 하면 조건이다. 뭐 이런 게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if가 그냥 먼저 나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Just let me know if. If. 그 다음에는 당신이 뭔가가 필요하다. 요 문장만 넣어주면 돼요. 쉽죠? 자, 당신이 필요하다. You need. 그쵸?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자, 뭐가 필요해요? 그 무엇이든. Anything. 어떤 것이라도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문장이 영어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좀 긴 문장이지만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이제는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차례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0: pattern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0: Well, our sentence is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We're going to change the you need anything part at the end. So
1: okay.
0: we'll keep just let me know if 그다음에 sentence verb.
1: 그렇죠. Just let me know if 뭐뭐가 와서 if까지는 살리고 주어 동사가 오는 거죠. 아까 문장이 온다 그랬잖아요. 문장은 주어 동사 순이죠. 그래서 just let me know if 다음에 다양한 주어와 다양한 행동이 오면 됩니다.
0: Sure. So here's an example. Just let me know if you're hungry.
1: 배고프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죠. Just let me know if you are hungry. 자, you are hungry는 당신은 배가 고픕니다. 이잖아요. 그거 이제 뒤에 if 뒤에만 붙이면 당신이 배가 고프면 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Just let me know if you're hungry.
0: Just let me know if it's too loud.
1: 네, 노래를 듣고 있는데 혹시 너무 시끄러우면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It's too loud. 너무 시끄러워요. 인데 if 뒤에 붙으면 너무 시끄러우면 이 되는 거죠. Just let me know if it's too loud.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1: 뭐 도움이라는 요 맥락과 비슷한 표현이네요. You need help. 당신은 도움이 필요해요. 인데 if 뒤에 붙으면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 되는 거네요.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있잖아요. Mm-hmm. 저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I think I can do it.
0: Okay, bu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me. I guess so. 그래도 내가 필요하면 말해줘.
1: Zach, I need you. 필요해요.
0: Okay.
1: 네. 자, I think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이죠. I can do it. 이건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강한 의지이지만 I think가 붙어서 좀 부드럽게 말을 했고요. Okay, 알겠어. Bu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me.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면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0: Just let me know if you change your mind.
1: 아하, you change your mind.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다 라는 말이죠. 근데 if가 붙어서 생각이 바뀌면이라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말씀해 주세요. Just let me know if you change your mind가 됩니다.
0: Just let me know if the baby wakes up.
1: 네, the baby wakes up. 아기가 깨어나다라는 말인데 if 뒤에 붙으면 아기가 깨면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기가 깨면 알려주세요. Just let me know if the baby wakes up. 이 되겠죠.
0: Just let me know if the dog wants out.
1: If the dog wants out.
0: Mm-hmm.
1: 네, the dog wants out. 강아지가 혹은 개가 나가고 싶어 하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나가고 싶어 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니까 just let me know if the dog wants out.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 break.
1: You need a break.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인데 if 뒤에 붙으면 당신이 휴식이 필요하면이니까 그때 알려주세요.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 break.
0: Just let me know if it acts up again.
1: If it acts up again. It acts up again. Act up은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계를 얘기할 때는 뭐 고장이 나다 라고 할 때 act up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just let me know if it acts up again. 또 그렇게 고장을 내거나 말썽을 부리면 저에게 또 알려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Mm-hmm.
0: Just let me know if you have any problems.
1: You have any problems. 당신은 그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If 뒤에 붙어서 혹시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Just let me know if you have any problems.

0: problems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이 if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보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렵지 않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긴 문장도 초보에서는 할수 있다라는 거를 그 자신감에 넣어줄 수 있는 문장이네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주어와 동사, 시제도 다양하게 넣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알려주세요이니까 사실 과거 형태는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Just let me know if you were hungry. 조금 이상하죠?
1: Well, you might be able to use a past sentence, like just let me know if it went away or something.
0: 아, 그럴 때는 가능할 수는 있겠네요. 가고 나면 알려주세요이니까. 아, 또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겠네요. 다양한 시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연습했던 것들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Just let me know if you're hungry.
0: Just let me know if you're hungry.
1: Just let me know if it's too loud.
0: Just let me know if it's too loud.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help.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me.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me.
1: Just let me know if you change your mind.
0: Just let me know if you change your mind.
1: Just let me know if the baby wakes up.
0: Just let me know if the baby wakes up.
1: Just let me know if the dog wants out.
0: Just let me know if the dog wants out.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 break.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 break.
1: Just let me know if it acts up again.
0: Just let me know if it acts up again.
1: Just let me know if you have any problems.
0: Just let me know if you have any problem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해 봤어요.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게요.
2: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쉬면 돼.
3: 알겠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2: 고마워. 너 정말 배려심이 깊다.
3: 당연하지.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0: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쉬면 돼. 이렇게 친구를 응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은 이라는 표현. 뭐, fine도 있고, okay도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좀 쉬면 돼.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나는 좀 쉬면 돼. I로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다는 거는
1: 아하.
0: 다양한 거 있고, 아하! 했기 때문에 영어로 이긴 문장을 여러분들 하셨어야 합니다. 고마워. 너 정말 배려심이 깊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고맙다는 말은 뭐할수 있고요. 너참 배려심이 깊다. 이런 문장 우리 연습했던 적 있어요. 그죠? 배려심이 깊은 thoughtful 응용하시면 되고요. 당연하지.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가 왜 필요해? 친구가 있는 이유잖아. 뭐, 이런 표현 우리 배웠었죠? 그 표현 조금 응용하면 이것도 만들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이제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I'll be okay. I just need some rest.
5: All righ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4: Thank you. You're so thoughtful.
5: Of course. That's what I'm here for.
0: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쉬면 돼.
4: I'll be okay. I just need some rest.
1: I'll be okay. I just need some rest.
0: 괜찮을 거야. 요거는
1: I'll be okay.
0: 네, okay를 써서 I'll be okay. be가 꼭 들어가야 되죠. I'll be oka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좀 쉬면 돼라고 했죠.
1: I just need some rest.
0: I just need some rest. I just need 뭐뭐는 그냥 뭐뭐가 필요해라는 말이에요. Some rest는 좀 휴식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휴식이 그냥 좀 필요할 뿐이야. I just need some rest. 이어서 알겠어.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5: All righ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All righ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

0: anything.
1: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표현 나왔네요. 일단 알겠어는
0: Alright.
1: Alright 한 단어입니다. Alright.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그쵸?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너 정말 배려심이 깊다.
2: Thank you. You're so thoughtful.
0: Thank you. You're so thoughtful.
1: 네, 고마워는 thank you. 그 다음에 너 정말 배려심이 깊다는
0: You're so thoughtful.
1: 네, thoughtful. Thoughtful. 생각으로 가득 찬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배려심이 깊은이라는 의미예요. You are so thoughtfu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라고 하면 돼요.
3: Of course. That's what I'm here for.
0: Of course. That's what I'm here for.
1: 네. 당연하지는 뭐 of course 이고요.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다시 한번.
0: That's what I'm here for.
1: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게 친구가 있는 이유잖아.
0: That's what friends are for.
1: 그죠? That's what friends are for 였는데요. That's what I'm here for 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잖아. 조금 문장구조 다르게 보이지만 That's what I'm here for.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이 문장도 외워두면 좋겠네요. That's what I'm here for.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다 봤고요. 조금 어려운 표현들도 있고 좀 긴 문장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0: Okay, so let's review our dialogue one more time.
2: I'll be okay. I just need some rest.
3: All right.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2: Thank you. You're so thoughtful.
3: Of course. That's what I'm here for.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긴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그쵸. 자, 이 문장에서는요. If 하고 you는 if you 이렇게 연음이 되고요. Need anything 여기도 need anything 이렇게 D 발음이 연음이 되면서 모음소리 사이에 껴서 real처럼 부드럽게 발음이 됩니다. Just let me know. Just를 조금 강조해 줄 수도 있고요.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Mm-hmm. 연습해 볼게요.
0: And Tuesday처럼 let me can be lend me.
1: 아,
0: or
1: 그러게요.
0: Let me.
1: 맞아요.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0: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1: Jus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네, 완전히 다 연음이 되는 느낌이네요.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0: Excellent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이었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Juge.
2: 네, 마음만은 뭐 세계 어느 곳을 못 가겠습니까?
1: Yes.
2: 그 EBS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TV에서 이제 세계 테마 기행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1: Oh, that's right.
2: 네, 정말 one of my most, I mean, really favorite programs.
1: On, yeah,
2: not just
1: too.
2: on EBS, but the yeah. whole channels. 여러 가지 다른 other channels as well. 보게 되면 정말 그 여행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계 테마 기행을 제일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It's not just interesting, but you learn so much
2: right.
1: about the culture, people, you know, food, destinations. So it's really interesting.
2: 그렇습니다. Yeah.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함께 영어 표현을 익히자라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right. 세계 곳곳에서 우리 Easy English에서 함께하고 계신 표현들을 자유롭게 쓰시게 될 날을 희망하면서 오늘도 104쪽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 Great.
2: 자, 20일 목요일 순서고요. Mm-hmm. 이제 이번에는 그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혹은 이제 교포분의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모처럼 고국을 찾은 이분은 이제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는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서 상점에 들렀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꼭 와서 뭐 뭐 마스크를 사 갖고 간다. 뭐 얼굴에
1: right.
2: 하는 마스크 사 갖고 간다. 어떤 분은 꼭 무슨 과자를 꼭 사 갖고 간다. 이런 게 있고 김이 그렇게 또 인기도
1: right.
2: 있고요.
1: Something that's really special about the the country.
2: Right.
1: Something that represents the country. Is something we want to buy.
2: 그렇죠.
1: 우리도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2: 네.
1: 뭐 프랑스 가거나 뭐 일본 가거나 어디 네. 가면 그 나라의 특징을 뭔가 이렇게 대표하는 뭐 마스크든 음식이든 뭐든 We want to buy something that's connected to that country.
2: Connected to the culture. That's right.
1: Or the culture. And the foreigners, I think they do the same thing when they come to Korea.
2: 그렇죠, 맞아요.
1: They want to buy something Korean.
2: Korean, 그렇죠.
1: Right.
2: 아, 예전에 그래서 신토부리, 뭐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신토부리가 literal translation is your body and the earth, they're the same. They're just one. But we don't
1: matter. We are one.
2: We are one. 근데 사실은 buy Korean. That was the whole point. 그러니까 한국 거를 쓰라고. 한국 거를 많이 해달라고. 그게 신토부리
1: okay.
2: 맞았나?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1: Okay.
2: 자,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아무래도 비행기에 가지고 타기 편한 것으로 이 사람은 사려고 하는데 자, 무엇을 얼마나 사겠다고 하는지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1: Oh, 이런 과자들이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죠?
2: 네. 특히 허니버터 쿠키가 인기가 많아요.
1: 아, 비행기 가져가기 편한 걸로 좀 찾고 있거든요.
2: 그렇다면 이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1: 좋아요. 세 박스 주세요.
2: 네. 네.
1: Uh-huh.
2: 뭐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1: 그러니까
2: 어딜 가서도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 표현들인데요.
1: Right.
2: 자,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이 과자들이 혹은 이런 과자들이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 맞죠?
1: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2: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자, with tourists, right?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이 과자들이 이런 과자들이 these snacks are popular 인기가 있지요. With tourists, 관광객들에게 맞나요? Right? 하고 묻는 문장이 되겠네요.
1: Right. You know, sometimes you cannot like understand how to do the grammar properly. 문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는 키워드가 중요하잖아요.
2: 에.
1: 인기가 맞나요? 인기란 단어만 이제 던지면 될 것 같아요.
2: 에.
1: Popular? Popular with tourists? That's the most important word.
2: 맞아요.
1: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2: I absolutely agree yeah. with you.
1: Popular.
2: 그렇습니다. 이걸 꼭 these snacks are 할 적에 these가 생각이 안 나는 바람에 이 문장 안 말하고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인기 있죠? 아마 그 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미. 그래서 popular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 인기죠?
2: 인기죠. 인기 있는. 그래서 these snacks are popular. 이 과자들이 인기가 있지요. 누구누구에게. 이럴 때 with tourists 해서 with를 쓰는군요.
1: Yeah, with tourists.
2: 네.
1: Popular with tourists.
2: Popular with tourists. Yeah.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신발들은 특히 러너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또 그 브랜드라든지 그런 모델이 okay. 있더라고요. Right. 그렇다면 이 신발들이 러너들에게 인기가 많죠. 그렇죠? 라고 한다면
1: These shoes are popular with runners, right?
2: 그렇죠. These shoes are popular with runners, right? 해서 이제 아까 들어갔던 snacks 자리에 shoes를 넣어서 these shoes라고 하고 그다음에 right. with tourists 해서 tourists를 빼고 runners를 집어넣으면 these shoes are popular with runners, right? 이런 문장이 아주 수월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Right.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를 혹시 떠올리시나요? 좀 하도 이제 장비 탓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신발에 대해서 못 뛰었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1: It can be a shirt, it can be shorts,
2: right.
1: it can be a racket. Oh, just terrible racket.
2: Right.
1: I need an expensive you know, brand racket,
2: 그러니까
1: right?
2: 그게 아닌데 사실 그죠.
1: That's right.
2: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가방 모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there are all kinds of different shapes and different colors and different designs. 그런데 어떤 가방들은 특히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이 가방들은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죠. 라고 한다면
1: These bag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2: Or travelers.
1: Yeah. Or travelers.
2: 그렇죠. Sure. Tourist 좋죠. 뭐 right. 관광객 혹은 뭐 travelers 하면 실제 왔다 갔다 멀리 다니는 그런 right. 걸 강조해서 travelers에게 인기가 많죠. 그렇죠?
1: Sure.
2: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말이죠.
1: Right,
2: 네.
1: right.
2: 자, 그랬더니 네,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했더니 네, 맞아요. 특히 허니 버터 쿠키가 인기가 많습니다.
1: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2: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네, 여기 또다시 popular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 의미는 그렇다는 거죠. 네, 특히 honey butter cookie가요 라고 한 건데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여기서 또 이제 especially가 나왔는데 말이죠.
1: Right.
2: 네.
1: So especially means 특히라는 표현이
2: 네.
1: They're all delicious. They're all popular, but especially honey butter cookies are very popular.
2: 그렇죠. 이게 right. 좀 튄다. 다른 것도 yeah. 그런데 얘가 yeah. 조금 더 튄다. 뭐 이런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 especially를 쓴다는 거죠.
1: Honey butter stands out.
2: 그렇습니다. Yeah. Honey butter cookie stands out. 이 right. honey butter cookie가 좀 더 두드러진다. 인기 면에서. Mm-hmm. 예를 들어서 저는 고전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모차르트 작품을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지금 105쪽 vocabulary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 okay. especially 설명드리면서요. Right.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 like classical music. Especially Mozart.
2: 네,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Right.
2: I like classical music, especially Mozart. 자, 그렇다면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나 같으면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모든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갈비라고 한다면 I like Korean food,
1: right.
2: especially 갈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죠.
1: Right.
2: 네.
1: You know, I love Korean street food, especially hot dog.
2: 아, 저는 떡볶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1: 떡볶이.
2: 네.
1: That's good too.
2: 자, 그래서 뭐뭐를 특히 더 그렇게 나는 좋아합니다. 뭐 더 어떻습니다. 라고 할 때 especially. 그때 specially라고 하지 않고 especially라고 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1: Yes.
2: 네. 아, 여기서는 I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가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게 popular with tourists.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3: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4: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2: 네, 자 누구누구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할 때 popular to tourists라고 하지 않고 popular with tourists라고 한다는 것도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 Yes.
2: 자 그랬더니 손님은 아 그렇다면 제가 비행기에 가져가기 편한 걸 사실 찾고 있거든요.
1: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2: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이렇게 말하면 되네요.
1: So you want to buy something simple that you can carry inside the plane.
2: Right.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기 안까지 가지고 들어가기가 편한 거.
1: Right.
2: 그것도 박스에 이렇게 좀 담겨 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1: Something you can put on the overhead bin.
2: Overhead bin. Right. 네, 그렇죠. 머리 위에 그 물건 넣는 곳에다가 쉽게 넣을 수 있는 거. Yeah. 그렇습니다. 자, I need something 어떠어떠한 to 동사. 뭐 이런 식의 right.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동사를 하기에 어떠어떠한 뭔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기에 편한 게 필요해요 라고 한다든지 제가 간단히 만들기에 간단한 어떤 먹을거리가 필요해요 라고 한다든지 자, 여기서도 I need something easy 라는 뭔가 쉽고 편한 게 필요해요. 뭐 하는데? To bring on the plane. 비행기 안으로 가져가기에.
1: The key phrase here is easy to bring.
2: Easy to bring.
1: Easy to bring.
2: Easy to bring.
1: Or something simple to bring.
2: Something simple to bring.
1: On the plane.
2: 그렇습니다.
1: Right.
2: 자, 그랬을 때는 비행기에 들고 타기에 라는 말이 to bring on the plane이 되겠군요.
1: 여기서 on the airplane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일반적으로 그냥 plane이라고 합니다.
2: 그렇죠.
1: Plane. 비행기죠.
2: 비행기.
1: Plane.
2: 우리도 이제 기내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 네, 맞아요. 네. 뭐 비행기 안에 속에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2: 그렇죠. 네.
1: 기내, 뭐 기내식 이런 것처럼.
2: 네.
1: So bring on the plane.
2: 근데 이럴 때 왜 bring을 쓸까? Bring은 가져오다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는데
1: right.
2: 근데 이런 경우는 bring on the plane에서 bring은 가져오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지고 가다,
1: yeah.
2: 오히려 들고 들어간다, 휴대하다. 라는 의미로 또 더 가깝게 쓴다는 거예요.
1: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2: 네, 네, 네.
1: I'll bring it to you.
2: 아.
1: Yeah. Oh, hey, don't worry about it. I'll bring you the water. I'll bring you some snacks. I'll bring you dinner, whatever.
2: 그렇구나.
1: Right.
2: 내가 그쪽으로 갈 때 내가 이걸 함께 가지고 가겠다.
1: Yes.
2: 그런 의미로.
1: Yeah.
2: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I need something comfortable to wear.
2: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아무 옷이 아니라 입기에 편한 게 필요하다.
1: Right.
2: I need something comfortable to wear.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Sure.
2: 저녁으로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1: I need something quick to make for dinner.
2: 네, 조금 길어지죠. I need something까지는 똑같아요. The something quick, 뭔가 빠른 게 필요한 거죠. 뭐 하기에 빠른 거? To make for dinner. 저녁으로
1: yeah.
2: 만들어 먹기에, 그러니까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1: Yeah.
2: 거창한 거 말고.
1: Something simple.
2: 그렇죠.
1: So you can cook simply, quickly. So you can go out and play.
2: 네, 맞습니다. Go out and play. 빨리 먹고 나가 놀기 위해서. I need something quick to make for dinner. 그러니까 그런 문장 뜻이고요. 여기서는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이었습니다.
1: Mm-hmm.
2: 이 문장 들어보시죠.
3: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2: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자, 과자를 내가 다 살긴 살 건데 특히 이런 면이 나는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I need something 뭐뭐한 그다음에 to 뭐뭐하기에 라는 식으로 문장 만드시면 좋겠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오유 그렇다면 이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1: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2: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아, good choice는 확실히 알겠어요.
1: Good choice.
2: 네.
1: 좋은 결정도 good choice지만
2: 네.
1: 아, 좋은 선택이다.
2: 좋은 선택.
1: Yeah.
2: 네. 근데 이것들이 그렇다면 이것들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Then 그렇다면 these 이것들이요 would be 뭐뭐가 될 거예요. A good choice. 좋은 선택이 당신이 원하는 바를 딱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다.
1: Right.
2: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이렇게 would be를 넣어서 당신이 이걸 산다면 그 자체가 좋은 선택이 될 거다라는 나름대로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1: Right.
2: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하거나 이렇게 뭔가 추천하거나 할 때 would
1: sure.
2: be를 많이 쓰게 되죠.
1: 이게 발음이 정말 중요한 게
2: 네.
1: 하나는 this, 단수는 this, T-H-I-S. Mm-hmm. 짧게 this.
2: This.
1: 근데 여러 개면 복수일 때는 좀 길게 하셔야 돼요. These.
2: These.
1: These.
2: These.
1: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2: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Yes. 그렇군요. 이것들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1: 이것들은.
2: 네, these.
1: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2: 맞아요. 자, 이렇게 추천할 때 these would be 혹은 뭐 그게 단수 한 개짜리라면 this would be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1: This는 정말 생각보다 정말 짧아요.
2: 어.
1: This.
2: This.
1: Oh, I like this.
2: I like this.
1: Oh, I don't like this.
2: 어.
1: 근데 여러 개면 these 어. 생각보다 길게.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2: 우리는 보통 this,
1: this.
2: 하고 하나는 these 이렇게 these.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렇죠. These를 지로 발음하죠.
2: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거의 this가 아니라

0: this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 This.
0: 모음이 거의 없다시피 할
1: 맞아요.
0: 정도로 그렇게 짧고 약하게 this would be a good choice 이렇게
1: Right.
0: 말하면 좋겠군요.
1: Very short.
0: 네, 여기서는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이것들이야말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저 세 박스 사겠습니다.
1: Okay, I'll take three boxes.
0: Okay, I'll take three boxes. 자, 세 박스를 살게요 라고 할 때 I'll buy three boxes 라고 해도 알아는 듣겠죠, 상대방이.
1: Right.
0: 네.
1: Yeah, that's fine too.
0: 그렇죠. I'll buy three boxes.
1: I'll buy three boxes.
0: 네. 그런데 이렇게 take를 굳이 쓴다는 것은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어떤 걸 골라서 산다는 의미가 강할 때 take를 쓴다는
1: Right.
0: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좋겠다. I'll take the three boxes. 혹은 예전에 했던 go with도 되잖아요.
1: I'll go with three boxes.
0: I'll go with three boxes.
1: That's perfect.
0: 네, 좋습니다. 자, 예전에 하셨던 것들 다시 이렇게 자꾸 상기시켜드리면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어요.
1: I'll buy three boxes.
0: 응?
1: I'll take three boxes.
0: 어?
1: Take sounds more natural. Yeah, sounds more, natural way of talking in English, especially. I'll take three. I'll take three boxes.
0: I'll take three boxes.
1: Right.
0: 이렇게. 네. 자, 맨끝두 문장 다시 들어보시죠.
2: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3: Okay, I'll take three boxes.
0: 네,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3: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2: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3: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2: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3: Okay, I'll take three boxes.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크게 말해볼게요.
1: Let's go.
0: 저 이런 과자들이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죠.
2: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1: These snacks are popular with tourists, right?
0: 네, 특히 허니 버터 쿠키가 그래요.
2: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1: Yes, especially the honey butter cookies.
0: 제가 사실 비행기에 가져가기 편한 걸 찾고 있거든요.
2: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1: I need something easy to bring on the plane.
0: 그렇다면 이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2: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1: Then these would be a good choice.
0: 아, 좋습니다. 그럼 그거 세 박스 살게요.
2: Okay, I'll take three boxes.
1: Okay, I'll take three boxes.
0: 여기까지입니다.
1: Ooh, good job, everyone.
0: 네, 선생님 오늘 모처럼 혹시 퀴즈 드릴 수 있을까요?
1: Sure. 이 게임들은 10대들에게 인기가 있군요. 그쵸?
0: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게임들이 그 10대들에게, 그러니까는 teenagers들에게 인기가 있군요. 그렇죠? 라고 할때 어떻게 문장을 만드시겠어요? 저희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세요.
1: That's
0: 네, 남들은 어떻게 했나 좀 보시고요.
1: right.
0: <웃음)>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mere, 뜻은 단순한, 무엇무엇에 불과한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issued guidance to reduce health risks during extreme heat, warning that high temperatures are a serious threat to human health rather than a mere inconvenience. 여기서 mere라는 표현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It was a mere coincidence. 그것은 단순한 우연에 불과했습니다. 뉴스에서 mere formality, mere fraction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그저 무엇무엇에 불과하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mer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If you're interested in Greek mythology, Roman mythology, and what you think of, these trends that come back, all trends, I think, they come back after years and years, It's not just books and stories, but clothing, fashion, anything, right?
1: I think Greek mythology is one of those things that will never die. I mean,
0: Yeah,
1: look at how
0: yeah.
1: long it's lasted and survived. So I think every new generation, they're going to have their own iteration of it.
0: Yeah,
1: So.
0: exactly. And our writer says we should also ask our listeners about superheroes because, in a way, I guess Odysseus is not a superhero, but he's definitely the protagonist and, in a way, kind of a hero, I guess.
1: Yeah,
0: He made it back
1: absolutely.
0: alive after 20 years. So, that's an achievement. All right. Well, keep sending in your messages to #1045 and Pandy and YouTube.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1045와 반디 앱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EBS 라디오로도 여러분의 사연과 질문, 그리고 무모한 문장 영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무모한 문장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2: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has upwardly adjusted its growth forecast for the country's economy to 3.2%, attributing the revision primarily to higher than anticipated global demand for semiconductor products.
0: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이번 수정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2: A nationwide 20-minute civil defense drill simulating an air raid will take place today at 2 p.m., requiring citizens to evacuate to nearby shelters and underground areas, and drivers to comply with emergency vehicle passage and traffic control measures.
0: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모든 국민은 즉시 가까운 대피소나 인근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고 운전자는 긴급 차량 길 터주기 및 차량 통제 시범 훈련에 따라야 합니다.
2: K-pop group Stray Kids has landed their 9th number one album on the Billboard 200, which ties them with the Rolling Stones for the second most number one albums in the chart's history among duos and groups after only the Beatles.
0: 그룹 Stray Kids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에 9번째로 오르면서 비틀스에 이어 차트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1위 앨범을 보유한 그룹으로 롤링스톤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2: The United Nations Benchmark Food Price Index, which tracks monthly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rices of globally traded food commodities, edged up in July as recent heat waves and energy price dynamics pushed up quotations for cereals, vegetable oils, and sugar.
0: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식량 품목의 국제 가격 변동을 추적하는 UN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최근의 폭염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곡물, 유지류, 설탕의 시세가 오르면서 7월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2: A 30-year study across 204 countries and regions led by Kyunghee University reveals that in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poses a greater threat to kidney health than high sodium consumption.
0: 30년 동안 204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희대 연구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 섭취 부족이 나트륨 과다 섭취보다 신장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ll,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1: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has upwardly adjusted its growth forecast for the country's economy to 3.2%, attributing the

0: revision primarily to higher-than-anticipated global demand for semiconductor products.
1: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 글로벌 반도체 수요를 이번 수정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2: Okay, well, any adjustment going upwards is good.
0: Yeah, I think for the most part. And it is up to 3.2%, which is up from the previous estimate of 2.5%. So it's actually a significant increase of 0.7. It's quite large, actually. And the semiconductor demand is definitely what is pushing this trend as of late.
1: 그래요. 무려 0.7%포인트나 상향 조정을 해서 지난 예측 전망치는 2.5% 성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semiconductors, 반도체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 조정하다, to adjust.
0: If you're adjusting something, then you're changing it, but probably just in a slight way. I think when you think of a change, it can be big or small. But when I think of an adjustment, I think of the change being more on the smaller end.
2: Yeah, exactly. It's not a huge change, but it's, you know, slightly changing it.
0: Yeah.
2: 조정하다. But it's upwardly adjusting it here.
0: Yeah, and upward is a direction. So much like we would have forward, backward, downward, and this would be upward. So it's the adjustment has been in an upward direction.
1: Upwardly라고 하면은 위쪽으로 향하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서 상향, 조정의 의미로 to upwardly adjust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pwardly가 여기서 부사로 쓰였고 adjust가 동사인데요. 상향 조정을 했다. 반대로 만약에 하향 조정을 했다면은 downwardly adjusted 라고 할 수도 있겠죠. It's not a common expression with business news, but you could say that. We would understand it.
0: Absolutely.
2: Now, what about attributed to something or to attribute something to something?
0: Yeah, and when you attribute something, then you're talking about the reason for which it's happening. So it's the cause of what this is. And often you'll hear attribute compared to attribute, which can be confusing. It's the difference between a verb and a noun. Usually attributes, you're talking about qualities in someone or something, whereas when you attribute, then now you're talking about the reason for something.
1: 자, 여기서는 동사이기 때문에요. Attribute,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명사이면서 이 똑같은 스펠링 attribute를 쓰면 attribute라고 해서 어떤 것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는 동사니까 attribute A to B. A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B로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attributing the revision, 수정을 했는데 to higher demand for semiconductors. 반도체 수요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정을 하게 됐다. 이 얘기를 여기서 attribute A to B라고 하는 겁니다. 더 짧게 번역을 한다면은 무언가를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원인을 무엇으로 본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The KDI, or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has upwardly adjusted its growth forecast for the country's economy to 3.2%, attributing the revision primarily to higher than anticipated global demand for semiconductor products. Let's move on to the second headline.
0: A nationwide 20-minute civil defense drill simulating an air raid will take place today at 2 p.m., requiring citizens to evacuate to nearby shelters and underground areas and drivers to comply with emergency vehicle passage and traffic control measures.
1: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모든 국민은 즉시 가까운 대피소나 인근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고 운전자는 긴급 차량 길 터주기 및 차량 통제 시범 훈련에 따라야 합니다.

0: 사연 보겠습니다. 민영도님, 저도 지난주에 영화 오디세이 봤습니다. 몇년 전에 봤던 트로이하고 연결시키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20년 만에 돌아온 주인공을 알아본 거는 그가 키우던 개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약간, 스포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이게 3000년 정도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뭐 대부분 다 결론을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영화 속에 있는 이제 요소들은 좀 드라마틱하게 바꾼 부분들도 있죠. 저도 감동이었습니다. 조은주님,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고 그리스와 그리스 역사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요.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빅토르 위고가 그리스 로마 신들을 많이 인용해서 찾아보다 보니 그리스 로마 국가와 신화 세계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디세이까지 보니까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더 탐구해 보려고요. 하셨습니다. Yeah. For me, I feel like this particular movie, and I don't want to just, plug this movie only because I'm trying to just talk about Greek mythology in general, but to know a little bit before going into a movie like this helps so much because there are many difficult names and plots. So if you just go into it cold, then you might go, okay, who was that? I mean, what happened and what's going on? It can be a little bit confusing. But if you know it, then it's just so fun to watch.
1: Yeah, absolutely. Because you'll recognize it as well. And you have the background context of, okay, I know that this is what this beast is or this person is. And yeah, absolutely. It makes things much more interesting.
0: 그래요. 자, 무한 문장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좀 묻어가면 안 될까요? 오늘의 미션이고요. 영어로 바꿔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 들을게요.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0: Stray Kids, Lose My Breath with Charlie Puth 들으셨습니다. Now for the five expressions from today's headlines we'd like to review. The first one is to attribute.
1: To attribute, meaning to find a reason for something. What's the cause or reason for something to happen? Well, you attribute it to this.
0: 근데 attribute to A to B라고 하면은 A라는 결과를 B 때문인 것으로 본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이거다. 이런 이제 100% 확신의 느낌보다는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He attributed his financial failure to the sudden downturn in the economy rather than his own reckless investments.
0: 그는 자신의 재정적 실패의 원인을 경제 침체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무분별한 투자를 탓하지 않고 He attributed his financial failure to the sudden downturn in the economy rather than his own reckless investments. 자, 다음 표현은요. 무언가를 따를 때 우리가 to comply with something이라고 하죠.
1: Yeah, to comply to something means to do as you're told. Or if somebody orders you to do something, if you actually do it, then you are complying. You are following orders.
0: 예문 보겠습니다.
1: Many drivers didn't comply with the new traffic laws that were implemented months ago.
0: 수개월 전에 시행되기 시작한 새로운 교통법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law, 이런 명령이나 법이나 규칙에 따르는 것을 to comply with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문을 읽어보면 Many drivers didn't comply with the new traffic laws that were implemented months ago. 자, 이어서 세 번째 표현은요. To land something.
1: If you land something, then you are gaining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or that is difficult to get. It's something that, yeah, you probably feel good about that you gained this thing.
0: To land something은 무언가를 획득하다, 얻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문 볼게요.
1: It took longer than he wanted, but he finally landed his dream job as a pilot.
0: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마침내 그의 꿈이었던 파일럿이라는 직업을 얻게 됐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To track.
1: To track something meaning to follow it or to monitor it to keep

0: keep an eye on how something is doing.
1: 동사일 때는 무언가를 추적하다이고요. 난 명사로도 쓸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자면은 to keep track of something이라고 한다면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적한다는 그 자체의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때는 track가 명사가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0: It wasn't until time expired that they realized no one was keeping track of the score.
1: 시간이 다될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점수를 체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자, 제가 체크라고 표현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keep track of something은 계속해서 무언가의 추이를 지켜보고 기록하고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아무도 마킹도 안 하고 체크도 안 하고 표시도 안 하고 그럴 때 No one was keeping track of the score.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네, 어쨌든 그런 예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 불충분한, insufficient.
0: Insufficient meaning that you do not have enough of something. So, yeah, if something is sufficient, then you have enough, but insufficient is not enough.
1: 네, 예문 볼게요.
0: The money in his bank account was insufficient for the credit card he was applying for.
1: 네. 통장에 있는 잔액이 신용카드 대금을 내기에 불충분했습니다. The money in his bank account was insufficient for the credit card he was applying for. 아, 이 잔, 그 credit card를, 아, 여기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네, 번역을 좀 살짝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통장 잔고가 부족했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저도 여기 좀 묻어가면 안 될까요?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쓰셨나요? 조용수님, Mind if I tag along?
0: Yeah, you know, that's exactly what I wrote down.
1: Oh,
0: But I wrote down
1: really?
0: 2 just in case because I figured that someone, if not a lot of people, would probably do something like that. I actually did, do you mind if I tag along? So, pretty much the same.
1: What's tagging along?
0: Tagging along means that you're going with another group that's already going somewhere. So it's not like saying, hey, let's do this. It's like they've already decided they're going to do something. So then you're kind of being added to a group that's already doing something.
1: 네, to tag along이라는 것은요, 다른 그룹이 이미 출발했는데, 이미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tag라는 게 옷의 딱지도 tag이지만, 뭐 가격표도 tag고요. 약간 이제 꼬리표처럼 붙어서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도 좀 따라서 가면 안 될까? Can I tag along? 그건데, Mind if I, 이것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Do you mind if I? 라는 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인데, 캐주얼하게. Mind if I, blah, blah, blah. Perfect.
0: Yeah.
1: 너무 좋아요.
0: Often this can be confusing if you say, "Do you mind if I something?" And then like, yes, kind of sounds like a polite way, but yes is actually saying, "Yes, I mind," meaning I don't want you to come along. So it can cause confusion sometimes when you ask, "Do you mind if?" and somebody says yes, right? Because if you say, "Do you mind if I do?" then the correct answer is actually saying, "Oh
1: No.
0: no, I don't
1: Right.
0: mind. Come along." So it can cause a little bit of confusion.
1: 그래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그 do you mind도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좋은 문장이었습니다. Mind if I tag along? 자, 이어서 정재영님은요. Can I come along with this?
0: With this is a little bit awkward. I would just say, can I come along?
1: Okay.
0: Or instead of with this, you could say, can I come along for this?
1: Oh, can I
0: Perhaps.
1: come along for this?
0: Yeah.
1: Or just can I come along?
0: Yeah.
1: 민은주님은요. Can I ride your coattails?
0: Oh, okay. I guess so. It's a little bit different. Like if you're riding someone's coattails, then it's like somebody else is doing all the work and you're kind of along for the free ride because you didn't do anything. So I understand what they're trying to say, But I wouldn't say this is what you would the same context of what you would say on this. Because this is like if you're going along on a trip or something, like, can I join in with what you're already doing? It's kind of like riding someone's coattails is what people say that you are doing, as opposed to, can I do this? Can I ride your coattails? It's more like someone saying, hey, like, you're riding, you didn't do anything great. You're just riding his coattails, right? So it's a little bit awkward in the situation, but it is a common phrase that we use.
1: Ride on someone's coattails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다른 사람이 이뤄낸 것을 이용해서 내가 앞서가는 거니까 사실 내가 그래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보통 우리가 어, 저 사람 they rode on 누구누구's coattails. Oh, did you see Sue? She rode on Jason's coattails.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Sue를 비판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좋은 표현 잘 소개해 주셨고. 자, 임예라님. Can I jump on this bandwagon too?
0: This is great. Okay, this is beautiful. So a bandwagon is kind of when something is trending, and then, you know, it means like, oh, everyone's on the bandwagon because they didn't have interest in this before, but because everyone else has interest in it, they want to join in. So if you're a bandwagon jumper or you're on the bandwagon, it means that you didn't care about this before, but right now you do because it's trendy. So I don't know if it's the exact context, but I like the way that it's being brought up. So, can I jump on this bandwagon too? I mean, it literally could mean this bandwagon's going somewhere. Can I jump on it as well? It's fine.
1: 그래요. 그래서 이 bandwagon에 나도 점프해도 되냐? 이미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인기가 있는 그 마차 같은 것에 나도 같이 타도 되겠냐? 어떻게 보면 아까 그 ride on someone's coattails도 편승하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승하다이지만 느낌이 좀 달라요. ride on someone's coattails는 내가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서 약간 그 인정을
0: You're
1: 받으려고 하는
0: benefiting.
1: 예, 약간 얄밉죠.
0: 예.
1: 예. 근데 jump on the bandwagon은 지금 이게 대세예요. 그럼 나도 이거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거 뭐 얄밉지 않나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오디세이아가 뭐그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고 시장이 뜨고 있는 이거는 bandwag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좋아요. Olivia 님, can I get a slice of that action?
0: Oh, I like that. Yeah, a slice meaning that it's just a small piece. It's not the whole meat. And the action is something that's happening right now. So this thing that's happening right now, could I get a small piece of that? I think that's great.
1: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Can I get a slice of that action? Like, can I get a slice of that cake? 하는 것처럼 저 케이크 그거 한 조각 저도 주세요. 근데 지금 이 action이라는 것은 지금 인기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저도 그거 하나 좀 얻고 싶네요. 이 느낌이에요. 아우,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All right,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Jason?
0: Oh, I gotta go with, can I jump on this bandwagon too?
1: 임예라님, 반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I'm gonna pick Mind if I tag along? 저 이거 너무 재치 있었던 것 같아요. 조용순님,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So, Jason, what's your sentence?
0: Mine was, do you mind if I tag along? But I had a second one. I was prepared. Is it okay if you add one more?
1: Oh, is it okay if you add one more? 요겁니다. 네. 저는 사실 bandwagon 생각했었거든요. And I don't have a backup sentence, so I'm just gonna give it to you. But mine was also, can I jump on this on the bandwagon? Can I jump on this bandwagon? The bandwagon? 뭐다 되죠. 네, this and the나 다 됩니다. Can I jump? Jump가 아니라, can I jump on this or the bandwagon? 이렇게 저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랑 통했네요. Okay,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We now have James Blunt. Tastes like summer. See you in part two.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